0: 활용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가 예정된 유효 기간인 7월 하순까지 유지될 전망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중부 내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강원 일부 지역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0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1도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케이스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금요일 여성시대 김일중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0: 벌써부터 전국이 들썩들썩하는 느낌입니다. 아, 오늘 또 여성시대 끝나고 나면 굉장하겠죠?
1: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0: 네. 네, 월드컵 축구 조별리그 우리나라와 체코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아 근데 문득 궁금해져요. 한혜진 씨는 언제부터 축구에 관심이 많았습니까?
1: 저 그렇게 축구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0: 별로
1: 근데
0: 없었다.
1: 2002년도부터.
0: 아 그때는 정말.
1: 네, 그때부터 아 축구라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0: 야 이렇게 흥미진진한 거구나.
1: 네, 그때 알았죠. 저도 네. 똑같이.
0: 그럼
1: 네.
0: 이제 우리 따님은 축구 좋아해요?
1: 딸은 축구를 하는 걸 좋아해요.
0: 어, 심지어 직접 해요?
1: 예. 잘해요.
0: 멋지다.
1: 네, 공을 잘 다루고. 어머. 보는 것보다 자기가 하는 거를 더 좋아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0: 야, 이게 유전자의 힘인가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예. 그럼 집에 왠지 그 또 따님이 축구도 직접 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1: 네.
0: 세계적인 선수들한테 사인볼도 아빠한테 부탁하면 이렇게 좀 받고 그러지 않았을까?
1: 그 아빠가 사인 많이 받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왜 일전에 리버풀 선수들 오셨을 때
0: 아,
1: 직접
0: 네.
1: 딸도 데리고 가고 거기 공에다가 이렇게 사인 받아가지고 왔더라고요.
0: 웬일이야.
1: 에?
0: 진짜 좋겠다. 자, 축구를 보는 것도 직접 하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1: 네.
0: 자, 오늘 경기 시간이요. 11시부터입니다. 아, 여성시대에게도 정말 다행인 시간이에요.
1: 어우, 다행입니다. 끝나고네요.
0: 딱 듣고 네. 보시면 되겠네. 팬들에게는 또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네, 그래요.
0: 또 회사에서는 한창 근무하실 때고 학교에서는 한창 공부할 때인데 이거 어쩌죠?
1: 직원들이 단체로 같이 응원하는 회사도 많고 학교에서 같이 응원한다는 소리도 들었는데요.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으니까 근무하거나 공부하는 것 이상의 또 다른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애사심 높아지고

0: 친해지고 동료에 찐해지고 학교라면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 우리 선생님 최고 뭐 이런 소리도 나올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뜨겁습니다. 우리 국대 선수들 부디 첫 경기에 승리해서 국민에게 큰 기쁨 안겨주고 축구 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기면 기분 좋아서 이것저것 사게 소비도 진작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축구에 가 있어서 다른 얘기 하나도 못했네요. 우리 선수들 다치지 않고 경기 잘 풀어가기 바라면서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자,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제일 중요한 건강부터 챙겨볼까요?
2: 러쳐쳐쳐!
1: 아주 터!
2: 하품 나는 분들은 시원하게 하품하시면서 온몸 기지개로 일주일간 쌓인 피로를 날려주세요. 오늘은 신나는 금요일이니까 야단법석 체조 한번 갈까요?
1: 오?
2: 손끝에 물기가 있는 걸 털어낸다는 느낌으로 손목을 사정없이 탈탈탈탈 털어주세요.
1: 예, 손목 털고.
2: 의자에 앉아있는 분들은 발목도 탈탈탈탈.
1: 발목도 탈탈탈탈.
2: 손목과 발목을 동시에 탈탈탈 털어주시면 네. 온몸 혈액순환이 되면서 전신이 아주 시원해질 거예요.
1: 아, 제가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야단법석 체조. 손 털고 발 털고. 자, 가볍게 몸 풀어주시면서 이렇게 두뇌 운동도 해볼까요? 여성시 대표 뇌풀기 퀴즈. 자, 오늘부터 태평양 건너 북중미에서 열리는 게 있죠?
2: 네, 2026 월드컵.
1: 맞습니다. 월드컵이 이제 열리죠.
2: 네.
1: 그래서 준비한 퀴즈입니다. 초성 퀴즈고요. 정답은 네 글자. 초성만 듣고 어떤 단어인지 맞히시는 거예요. 자, 초성 나갑니다. 비읍, 이응, 이응, 미음. 바나나 할 때 비읍, 오이 할 때 이응이 두 번 들어갑니다. 마늘 할 때 미음 해서 비읍, 이응, 이응, 미음. 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가 있는 곳엔 늘 있는 겁니다.
2: 아, 전 알 것 같네요. 그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 때는 온 국민이 다 이거였잖아요.
1: 맞아요.
2: 대한민국!
1: 자동으로 나오죠.
2: 네. 예.
1: 그때 그 빨간 티셔츠 여전히 갖고 계신 분들 많을걸요.
2: 그렇죠. 붉은 물결.
1: 맞습니다. 네. 자, 정답은 네 글자. 눈치채신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2: 정답 주시면 무작위로 10분 뽑아서 시원한 컵빙수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릴게요.
1: 네. 금요일 여성시대 오늘 첫 번째 사연 소개해 주실까요?
2: 네. 울산 중구 태화동의 김하은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6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는 34살 초보 엄마입니다. 결혼 2년 차에 아기가 생겨 지난해 11월 엄마가 되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세상이 참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작고 예쁜 아이를 품에 안으면

0: 모든 순간이 벅차고 감사할 줄만 알았죠. 그런데 호르몬 탓인지 출산 후 제 예상보다 더 많이 힘들었어요. 병원에서도 조리원에서도 심지어 집에 산후관리사님이 계시는 시간에도 저는 매일 울었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났고 분명 사랑으로 기다리던 아이인데도 행복하다는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나는 왜 이럴까? 엄마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어두운 동굴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 참 무섭고 이유 없이 불안했는데 그 시기를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평소 살갑지 못한 딸이라 엄마와 길게 통화한 적이 없었는데 마음의 긴 터널을 지나오는 동안에는 하루에 한두 번 전화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유 없이 울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엄마 목소리를 듣고 있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유난히 마음이 무너지던 어느 날 엄마한테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는 아직 아기가 예쁜지 잘 모르겠어. 그러자 엄마는
1: 지금은 그럴 수 있다. 나중에 애가 네 보고 웃어봐라. 얼마나 예쁘게. 애가 웃기 시작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0: 그때는 그 말이 그저 힘든 딸을 달래주기 위한 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어느 날부터 아이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기 시작했고 그 웃음이 하루하루 늘어갈수록 거짓말처럼 제 마음도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처음엔 책임감으로 꾸역꾸역 버티며 아이를 돌봤다면 이제는 잠든 아이 얼굴만 봐도 마음이 사르르 녹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본가에 가면 엄마는 우리 딸을 정말 많이 예뻐하십니다. 작은 손 하나, 웃는 얼굴 하나에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으세요. 저렇게나 예쁠까 싶어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엄마도 날 이렇게 사랑하며 키우셨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 괜히 마음이 먹먹해지고 코끝이 찡해집니다. 얼마 전 엄마가 전화를 하시면서 요즘 마음이 많이 울적하다고 하셨어요. 몇 년 전에도 엄마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셨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버거웠을지 뒤늦게 알아들인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서 자주 전화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엄마가 예뻐하는 손녀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자주 안겨드리지 못해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매일 출근길에 여성시대를 들으시는 엄마에게 평소에는 쑥스러워 다 하지 못했던 마음을 꼭 전하고 싶네요. 엄마, 나는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해. 엄마가 나한테 준 따뜻한 사랑, 나도 우리 공주한테 고스란히 전해주면서 예쁘고 바르게 키울게요. 우리 이희순 여사님, 세상에서 제일 사랑합니다.
2: 이 김하은님의 사연 읽으시면서 우리 혜진 씨도 공감되는 부분 많으셨을 것 같은데.
3: 너무 많이 공감되죠.
2: 참 아이를 낳고 더 엄마 생각 많이 나고 우리 엄마도 힘들었겠다. 나도 이렇게 힘든데 뭐 이런 생각도 하시고.
3: 네. 그러니까요. 저는 하나를 키우지만 저희 엄마는 셋을 키우셨잖아요.
2: 그렇지.
3: 어떻게 키우셨을까.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 사실 많이 하면서 살거든요.
2: 그래요. 저도 옆에서 보건데 제 아내도 아이 키울 때는 부쩍 그 친정엄마. 그러니까 그쵸. 장모님한테 전화도 많이 하고 많이 이것저것 해요. 물어보는 것도 많이 묻고 진짜 참 의지가 많이 되시더라고요.
3: 맞아요.
2: 이 친정엄마라는 존재가 참 얼마나 큰지.
3: 엄마한테는 딸이 필요하지만 또 딸한테는 엄마가 있어야 하는. 네.
2: 그런 것 같더라고요.
3: 정말 우리 이희순 여사님께서 정말 감동받으셨겠어요. 매일 출근길에 이렇게 여성시대 들으시는데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2: 그러게요.

0: 예, 우리 딸이 엄마 이렇게 제일 사랑한대요. 요즘에 울적하세요. 예, 나들이도 좀 하시고.
1: 네. 예. 해도 좀 많이 보시고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자, 이어지는 사연은요. 대구 북구 성북로의 강경자님이신데. 아유, 엄마를 보내고 세 번째 맞는 기일이다. 나는 엄마가 살아생전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하늘나라 가시기를 기도했었다. 엄마는 아침 식사도 맛있게 하시며 여느 때와 같은 오전을 보내시다 잠자듯이 조용히 가셨다.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편치 않은 날이 있어도 겉으로 티내는 일이 없던 엄마였다. 병상에 누워 앓는 일 없이 갑작스럽게 가셔서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작별했다. 주변 사람들은 먼저 배려하고 챙기며 답답하고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착하게만 사셨던 엄마답게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다. 내가 결혼하기 전 내 생일만 되면
1: 우리 딸 신랑감은 어디에 있으려나?
0: 하며 엄마는 찰밥과 미역국을 잊지 않고 끓여주셨다. 맏딸이라 든든하다고, 봄꽃 마냥 예쁘다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분이었다. 속상한 일이 있어 엄마에게 말하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귀 기울여 오래 들어주었다. 그렇게 엄마에게 털어놓으면 힘든 마음도 속상한 마음도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사라졌다. 엄마의 한결같은 응원과 지지 덕분에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늘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었다. 마음이 넉넉하고 유순했던 엄마는 일본에서 태어났다. 자상한 아버지와 학자였던 외할아버지 아래에서 부유하게 자랐다고 했다. 중학생 시절 엄마와 이모가 양갈래로 머리를 총총 닦고 교복 입고 구두 신고서 노는 모습을 본 어르신들은 아이들이 참 곱다고 한마디씩 하셨다고 한다. 일본에서 중학교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우리나라는 8.15 해방이 되었다. 한국인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분위기가 되자 집도 물건들도 모두 두고 서둘러 한국으로 들어왔다. 살아보려고 한국에 왔지만 연고도 없는 데다 먹을 것도 살림도 빠듯해 온 가족이 고생했다. 엄마가 16살이 되자 교직에 있거나 공직에 계신 분들에게 선짜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외할아버지는 아직 젖비린내도 가시지 않은 아가를 어디 시집 보내냐며 한사코 마다하셨다고 한다. 이듬해 외할아버지가 몸져 눕자 집안은 더욱 기울었다. 결국 입 하나라도 덜어야 할 만큼 형편이 어려워지자 엄마는 급하게 아버지와 결혼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주변 소개로 들어간 직장에서도 얼마 일하지 못하고 그만두길 반복했다. 생활력도 책임감도 없었다. 돈이 생기면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하면 자식들에게 술을 더 받아오라고 소리쳤다. 엄마는 아버지 몫까지 일을 하며 내 남매를 위해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공부만 하며 곱게 자란 엄마를 안타깝게 여긴 이웃분이 전매청에 취업을 시켜줬다. 엄마는 직장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버지는 엄마가 바람이라도 날세라 억지를 부리며 출근길을 막아섰다.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유원지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예쁜 교복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학교에 다녔던 엄마가 낡아 빠진 신발에 해진 옷을 입고 자신의 체구보다 몇 배나 크고 무거운 짐을 이고 다녀야 했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끌고 지푸로 짠 덕석을 머리에 이고서 유원지를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갔다. 그때는 무겁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고 한다. 단체 손님을 맞는 날이면 두둑한 돈이 들어오는 재미와 자식들 배불릴 수 있다는 마음에 힘겨운 줄도 몰랐으리라.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날이 밝기도 전에 집을 나섰던 엄마였다. 한 푼 버는 것도 아쉬워 매일 술에 찌든 아버지와 욕하고 싸울 시간조차 없었던 엄마. 무책임하게 산 아버지를

0: 미워하거나 원망하기는커녕 옆에서 임종까지 지키며 사람으로서 할 도리는 해야 한다고 혼자 모든 짐을 지고 살았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2년 전 나는 엄마를 우리 집에 모시고 왔다. 아침 식사를 한 엄마가 노트 한 것만 달라고 했다. 내가 준 노트에 엄마는 그리고 싶은 그림도 그리고 글도 적었다. 엄마는 어릴 적 학교에서 배운 시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난다며 가만히 읊조려 보더니 그걸 일본 글로 적어서 보여줬다.
1: 꽃이 피면 어느새 열흘도 못 가서 지고 아무리 좋지 않은 냄새도 조금 있으면 바람결에 날아가고 사람도 세월이 가면 언젠가는 떠난다. 이런 뜻이야. 참 좋지?
0: 엄마는 이 시를 써내려가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고단한 세월에도 언젠가 끝이 있음이 엄마에게 위로가 되었던 걸까? 엄마의 글을 곱씹어 읽으며 가슴이 아려왔다. 엄마는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다. 엄마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오직 자식들만을 위해서 그 자리에 꿋꿋하게 견디며 계셔주었다. 고단함이 젖어드는 줄도 모르고 서러운 길 위를 걸어오면서도 자식들 생각에 이 악물고 살아왔을 엄마의 삶. 엄마, 힘들게 고생하지 말고 엄마 혼자라도 어디 가서 잘 살지. 그냥 아버지랑 우리 두고 도망가 버리지. 왜 그랬어? 내 말에 엄마는 손을 세차게 내저으며 말했다.
1: 새카만 눈을 하고서 나만 바라보고 있는 자식들 두고 내가 얼마나 잘 살겠다고 간단 말이냐? 내가 얼마나 잘 살아보겠다고 자식들 두고 가겠냐?
0: 엄마의 삶 안에서 우리 네 남매는 서로 나란히 의지하며 흩어지지 않고 살아낼 수 있었다. 강인했던 엄마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느새 환갑이 넘은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하게 살아올 수 있었다. 살아생전 엄마의 따스한 눈길만큼 우리 네 남매는 정답게 앞날을 살아갈 것이다. 그래요. 이런 네 명의 남매분들이 똘똘 뭉쳐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바라셨던 거겠죠. 그러기에 그 힘든 시기에도 어떻게 자식을 두고 내가 버려 또 떠나.
1: 그러니까요. 엄마는 참 강해요. 그렇죠?
0: 엄마라는 이름은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참. 그러기에 또
1: 얼마나 그리우실까요. 엄마가 보고 싶으시고 고생만 하시다가 가셔서 더 마음이 좀 애틋하실 것 같아요. 마음 아프시고. 네.
0: 아니 오늘 소개해드린 첫 번째 사연도 그렇고 지금 우리 강경자님의 사연도 그렇고
1: 네.
0: 아, 정말 그 엄마,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연들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다 주시죠. 다 주셔.
1: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니까 자식이.
0: 그래서 그런가.
1: 다 줄 수 있죠.
0: 노래도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조규만의 다 줄 거야.

0: 즐기고 맛보는 유기농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학중앙공원에서 열립니다. 전남 광주 친환경 농업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신선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체험 부스와 유기농 먹거리, 초청 가수 공연, 가족이 함께하는 유기농 장학 퀴즈까지. 건강한 먹거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6월 13일 토요일 남학중앙공원에서 만나요.
1: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2: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1: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3: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4: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6: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여기 어느 당당이님 얘기를 들으니까 5살 따님이 한창 공주님에 빠졌답니다. 분홍색 드레스에 분홍색 머리띠, 분홍 구두, 온통 분홍색만 고집한대요. 그러고 보니 저희 딸도 늘 유치원 때는 드레스만 입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고 옛날 얘기해줄 때도 공주 얘기가 빠지지 않죠?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팥쥐. 이 이야기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착하고 인내심 강한 주인공들이 시련을 겪다가 멋진 왕자님이나 사또를 만나 결혼합니다. 물론 결혼한 뒤에 출산과 육아, 시집살이, 남편과의 갈등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내내 행복하게 잘 살기만 했을까요? 드라마나 영화를 비평하는 분들은 신데렐라 스토리인지 신데렐라 스토리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출연한 굿세어라 금순아나 김선아 씨가 연기한 내 이름은 김삼순을 놓고도 주인공이 억척스럽게 자아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신데렐라형 주인공이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요즘도 드라마나 영화에는 신데렐라적인 요소가 들어가곤 하죠. 그건 그만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멋진 상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연하기도 합니다. 내가 멋진데 상대도 당연히 좋은 사람이어야죠. 한편으로 그런 공주 스토리는 딸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딸이 보다 진취적이기를 바라서죠. 그래서 만화 영화나 실사 드라마로 공주 이야기를 많이 만든 월트 디즈니 컴퍼니에서도 최근으로 올수록 공주 이야기를 하기는 하되 피부색과

직업, 성장 배경이 다양하고 성격도 독립적이고 성취욕이 강한 주인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라푼젤이나 겨울왕국에서처럼 남자에게 선택되는 게 아니라 남자를 선택하거나 남자의 정체를 알고는 남자를 찾는 쪽으로 얘기가 진행되기도 하죠. 우리 안에는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도회에 깜짝 등장한 신데렐라처럼 자신만의 능력으로 주목받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데렐라 이야기가 이렇게 오래 살아남았겠죠. 이번 월드컵에서 신데렐라가 되어 혜성처럼 등장할 선수도 기대됩니다. 여성시대의 아침 창가에서 축구를 좋아하게 된 배우 한혜진입니다.

0: 두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그 영화를 보면서도 이 순간 와 소름이 돋았던
1: 네.
0: 그 곡 중에 하나예요. 예. 그야말로 나는 나야.
1: 나는 나.
0: 네. 어 그리고 우리 딸들에게 공주 스토리를 굳이 안 들려준다. 그리고 또 이런 스토리 자체도 변하고 있다.
1: 진취적인 여자 주인공으로 계속해서 네. 변하고 있죠.
0: 그러네요 정말. 네. 그런 게 이제 올바른 선택으로 가는 과정이겠죠, 그죠?
1: 네.
0: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도록 한다. 아,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왜냐 우리 남자들도 가끔씩 내가 백마탄 왕자 힘든데
1: 부담스럽죠. 부담될 것 같아.
0: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1: 남자들도 네. 선택당하고 싶고 네, 그런 마음도 있으시잖아요. 사실.
0: 반대로도 그런 것도 사실이니까. 예. 너무 이게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은 사라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 네네.
0: 자 이번 사연은요 경기도의 당당이님이세요. 갓 20살 우리는 전국 각지로 흩어졌고 저마다의 캠퍼스에서 낯선 이름들을 외우느라 분주했어. 고등학교 단체 채팅방엔 하루가 멀다 하고
1: 너네 학교는 어때? 야 괜찮은 동기 있으면 소개시켜줘.
0: 혈기왕성한 안부가 쌓였는데 나는 좀처럼 끼어들지 못했던 것 같아. 그 틈새에 네가 있었으니까. 너는 우리 중에 가장 먼 곳에 자리를 잡았지. 전라남도 영암. 원하던 학교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전공만큼은 지킬 수 있지 않겠냐며 웃어 보이던 너를 어쩌면 내가 더 아쉬운 마음으로 바라봤는지도 몰라. 그래도 우리의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은 꼬박꼬박 열렸어. 아직 술이 익숙하지 않던 우리는 각자 택시에 오를 때마다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어두곤 했지. 그중 너를 태운 택시 번호만 유독 내 사진첩에 쌓여가고 있었던 걸 너는 알았을까? 조금 걷고 싶은 밤이면 너와 함께 네 아파트 입구까지 나란히 걸어갔어. 현관 안으로 사라지는 너의 뒷모습이 엘리베이터 문 너머로 완전히 가려질 때까지 서 있다가 그제야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리곤 했지. 집은 분명 반대편이었는데 그 밤길은 이상하게도 전혀 멀지 않았어. 그해 봄, 나는 대학생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당장의 답을 갖지 못한 채 허우적대고 있었나 봐. 밤새 책상 앞에 앉아 동이 트는 것도 몰랐던 어느 새벽이었어. 창밖이 흰 빛으로 물들 무렵 너에게 연락을 했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을 너를 떠올리면 내 공부는 뒷전이 되더라고. 나 이제 눈 좀 붙이려고. 라는 내 메시지에
1: 다음 주가 첫 전공 시험인데 걱정이야.
0: 그런 답장이 왔지. 아침은 먹고 해. 네가 더 잘 알잖아.
1: 편의점이 너무 멀어서 그럴 시간이 없어.
0: 나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손에 들려있던 딸기를 찍어보내며 새콤해서 잠도 깨고 머리도 돌아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너는
1: 나도 과일 같은 거 기숙사에 갖다 놓을걸
0: 이라고 했지. 그 한마디에 나는 기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어. 목포행 첫 차. 그래야만 수업 전에 얼굴을 볼 수 있을 것만 같아 잠을 미뤄두었고 새벽 5시 가방에 딸기 두 팩을 넣은 채 집을 나섰어. 내가 갈까? 이미 발걸음을 뗀 내가 보낸 메시지에
1: 하여튼 거짓말 좀 하지 마
0: 하는 말에 웃음이 새어나왔던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말을 잊지 않았어. 일어나지 않을 일이 벌어졌을 때 네 얼굴에 어떤 표정이 떠오를지 그게 너무 궁금했으니까. 편의점도 멀다는 학교에 도착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난처함과 오히려 둘뿐이어서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설렘 사이에서 마음이 계속 오락가락했어. 그렇게 한숨도 안 자며 가방 속 딸기가 흐트러지진 않았을지 괜히 들춰보던 나는 학교 앞에 도착해 너에게 연락을 했지.
1: 도대체 어떻게 온 거야?
0: 헐레벌떡 내려온 너는 수더분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어. 온다고 했잖아. 내가 멋쩍게 웃으며 그렇게 말하자

0: 나를 훑어보더니 손에 들린 딸기 봉지를 보고서야 피식 웃었지.
1: 진짜 미쳤다.
0: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봉지를 받아들고 하나를 집어먹던 내 표정은 꽤 달게 보였어. 우리는 도서관으로 올라갔어. 아직 사람들로 꽉 차기 전 조용한 로비 한켠 좁은 책상 위에 딸기를 올려두고 마주 앉았지. 막상 오긴 왔는데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 딸기의 꼭지만 괜히 뜯어내던 손끝의 서툼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올라. 평소에 나는 웃기려 애쓰는 편이었지만 메시지 한 줄만 보고 달려온 이날만큼은 잠에 취해서였는지 너의 앞이라서였는지 머릿속이 하얘져 있었어. 뚝딱거리며 고장난 내 모습이 들키지 않기만을 바랐지. 어색한 시간이 조금씩 풀리고 약간의 허기를 채운 네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
1: 여기 벚꽃길 지금이 한창이야.
0: 그 한마디에 나는 이기적이게도 네가 몇 번이나 걸었을 등굣길을 같이 걸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 그럼 지금 한 바퀴만 돌까? 그때의 그 제안이 너에게 부담스러운 초대였는지 그저 멀리서 찾아온 손님에게 건넨 가벼운 산책 제안이었는지 아직도 모르겠더라. 벚꽃은 한창이었어. 길가엔 나무마다 분홍빛이 물기처럼 번지고 우리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걸었지. 너는 기숙사 룸메이트의 괴상한 잠버릇이라거나 처음 만난 교수님들의 특이한 말버릇들을 흉내냈고 나는 우리 학교 선배들의 이름을 제대로 외우지 못해서 몇 번이나 실수했는지를 털어놨지. 그렇게 한 바퀴를 다 돌았을 때쯤.
1: 안 피곤해? 이따가 맥주나 한잔 할래?
0: 제안을 전했지. 나는 흔쾌히 좋다고 했어. 다시 도서관으로 올라가 각자의 책을 펼쳐놓고 앉았지만 글자들은 머릿속으로 잘 들어오지 않았어. 잠시 너의 필기 소리만 들리다가 나중엔 그마저도 멀어지는 것 같았지. 해가 조금 기울고 우리는 근처 작은 술집에 들어갔어. 주홍빛 불빛과 나무로 가벽을 만들어준 그 가게에서 우리는 맥주잔을 사이에 두고 앉았지. 비울 잔보다 이미 비워진 잔이 더 많아질 때쯤이었을까?
1: 너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친구로서 좋은 건지 남자로서 좋은 건지 모르겠어.
0: 나 지금 고장이 난 나는 그 말에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했어. 그날 네가 내 고백을 바랐을지 아니면 전혀 그런 생각 없이 그저 친구와 맥주를 나눠 마시는 저녁이었는지 이제 와서는 알 수 없어. 다만 그때의 나는 지금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와 조금 더 나아진 내가 말하고 싶다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해. 나는 여전히 벚꽃이 피는 계절이면 지천에 널린 봄 기운에 한동안 알지만 그때 너를 찾아갔던 대책 없던 내 모습에 조금은 웃음이 나. 여름에 찾아갔다면 멍하니 너를 바라보다가 햇볕에 까맣게 그을려졌을지도 모르고 가을에 갔다면 밟히는 낙엽 소리에 너의 목소리가 묻혀 왠지 더 미웠을지도 모르겠지. 겨울에 찾아갔다면 눈길이라 미끄럽다며 천천히 걸을 수 있었던 시간이 또 고마웠을지 모르고 그 모든 상상을 제쳐두고 나는 그 봄에 딸기 두 팩을 들고 내게 갔다는 걸 지금도 꽤 괜찮은 선택이라고 믿고 싶어. 20대를 통과하고 30대가 돼 지금은 간호사가 된 네가 이걸 들을 일은 없겠지. 그래도 듣게 된다면 오늘의 내 서정이 피어나 너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운 시절이 있다는 건 행복이라 스스로를 다독이다가도 여전히 과거에 저당 잡힌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때 너라는 사람과 나라는 사람이 만나

0: 서로의 모서리를 다듬어가며 계속 만났다면 어땠을까? 가끔, 아주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본다.
1: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0: 이거 제가 선배였다면 뭐 진짜 네. 모르겠어 지금 뭔 말 하는지. 너한테 고백하라는 거잖아 엄마.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고 나 오면 어떡해.
1: 내 말이 너무 답답하잖아. 아이고. 아 이거 사인인데요.
0: 선택지를 줬잖아. 아, 내가 자꾸 반말로 하네. 진짜 후배인 줄 알고.
1: 그랬으면 나라면 아. 내가 그, 이 사연자님이었다면 넌 남자로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을 텐데.
0: 아 오히려 네. 혜진 씨는 본인이 먼저.
1: 아니 상대방이 아, 아. 네가 남자로 좋은 건지 모르겠어 이랬으면. 넌 지금 날 남자로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으면. 오. 어머나 세상에.
0: 아니면 날 남자로 좋아하게 네. 만들어줄게.
1: 어머 어머.
0: 내가 여기까지 달려온 이 마음만은 진심이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1: 가요.
0: 그런데 소개를 하면서 실은 그 당시에 우리 네. 사연의 주인공 우리 당당이 분도
1: 네.
0: 본인도 예, 일단 그 어떻게 보면 마음에 달려는 같지만 진짜 지금 고백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더 나은 내가 고백하는 게 맞을까를 고민했다고 하시는.
1: 원래 진짜 좋아하면 좀 이렇게 뚝딱거리잖아요.
0: 맞아요.
1: 예, 이거 잘 말 못해요. 그렇죠? 아유.
0: 그 순간에 고민이 또 있으셨다니까 더는 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1: 지금이라도 좀 예, 용기를 내보셨으면 하는 마음도 드네요.
0: 그렇죠. 두 분의 네. 진짜 각기의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니 저희가 네. 더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만 더 나은 본인이 되셨다면 이제 고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10: 슬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1: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제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1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3: 혹시 TVX 멤버십?
1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2: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0: 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0: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0: 키노피 7cm 운동화 타린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1: 가을 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0: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1: 자, 금요일 아침 여성시대. 아, 이번 주 일요일까지 스페셜 진행자 배우 한예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 네, 편지 주신 당당이님들 선물 챙겨드릴게요. 엄마 생각하며 사연 주신 김하은님과 강경자님 건강 튼튼 꾸러미 보내드리고요. 20살 옛사랑의 기억을 보내주신 당당이님께는 패셔니스트 꾸러미 보내드릴게요. 네. 열린 결말 러브 꾸러미.
1: 아, 우리 마지막에 그 당당이 분. 네. 제가 말씀드린 거죠. 열린 결말이라고. 예. 그분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내풀기 퀴즈 정답도 맞춰봐야죠. 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경기하는 곳엔 늘 있는 응원단. 정답은요?
2: 붉은 악마. 였습니다.
1: 네.
2: 네. 오늘도 잠시 후 11시 대한민국과 체코 경기 때 관중석이 있으시겠죠?
1: 아, 그러니까요. 어디서건 이 함성은 울려 퍼질 겁니다. 네. 대한민국. 시원한 컵빙수 받으실 분들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둘게요.
2: 네.
1: 자, 2부 끝곡으로요. 버스커 버스커의 첫사랑. 아, 오늘 정말 이렇게 자꾸 몽글몽글하게 할 거야. 네. 자, 이 노래 들으시고 저희는 10시 5분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0시 뉴스입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징역 30년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 윤 피고인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일반 이적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국가 안보에 직결된 기밀을 다루는 점을 고려해 오늘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가운데 처음으로 중계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의원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심문이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낮 1시 5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의 보석 심문 기일을 엽니다. 앞서 강 의원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코스피가 6% 넘게 급등 출발하며 단숨에 8,300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어제보다 499.9포인트, 6.44% 오른 8,263.85로 시작해 8,000선을 이틀 만에 재탈환했고 개장 6분 만에 매수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도 개장과 함께 2% 이상 상승하며 지수 1,000을 넘겨 출발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0.9원 내린 1,518원에 주간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이 의결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월 일시 정지했던 쿠팡 집단 분쟁조정을 재개한다면서 쿠팡으로부터 유출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오는 26일까지 분쟁 조정에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분쟁 조정 위에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쿠팡이 수락하지 않으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다음 주 초에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MOU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미국 CBS 뉴스가 현지 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익명 취재원 2명에 따르면 서명이 이루어진 후에는 지속적 효력을 갖는 양국 간의 합의를 위한 협상이 60일간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중부 내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강원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0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2.7도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0: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1: 등산을 하다가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컵라면 드시는 분들 많죠. 문제는 남은 국물이 함부로 버려져서 생태계를 오염시킨다는 건데요. 그래서 산림청이 국내 기업들과 함께 액체 흡수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얀 붕대를 엄지손가락 크기로 말아놓은 듯한 형태인데요. 라면 국물에 담그면 수분을 흡수해서 젤리처럼 변합니다. 덕분에 폐기물 처리가 수월해져서 환경을 지킬 수 있죠. 국내 주요 등산로 주변의 편의점에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는데요. 한 번쯤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4: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5: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6: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 사서함입니다.
5: 안녕하세요. 시연이 엄마예요.
6: 아유, 시연이 어머니 반갑습니다. 오늘 음성 편지는 시온이 엄마 혜진이가 모실게요.
7: 안녕하세요. 시온태 엄마, 시온이 엄마예요. 우리가 태권도장에서 애들 엄마로 만난 지가 벌써 4, 5년이네요. 그만큼 애들도 많이 성장했고 매번 뜻할 때마다 또 행사 때마다 대회 때마다 이제는 함께 전국대회까지 누비며 힘든 일도 기쁜 일도 함께하는 사이가 되었죠. 긴 시간 동안 참 힘든 일도 아픈 일도 많았지만 서로 손잡고 잘 견뎌온 것 같아요. 혼자면 힘들었을 텐데 함께야 가능했던 것 같아요. 곧 며칠 있으면 생일이신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항상 지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최고의 엄마로 늘 웃음 가득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일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축하해요.
5: 오, 생일을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축하해 주신다는, 축하한다는.
6: 이야, 예, 우리 엄마들의 우정.
5: 그러게요. 권혜영님께서 음성 편지를 남겨주셨는데, 야, 정말 엄마들의 우정이네요.
6: 아니, 이렇게 마음 맞는 엄마를 만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5: 네. 그러니까 태권도장에 내 아이 보냈는데 거기 또 다른 친구들의 엄마인 거잖아요.
6: 그러니까 같이 아이들 기다리다가 이제 한두 마디씩 나누시다가 이제 친해지신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막 성격도 너무 잘 맞아. 아우. 이러면 이게 길게 간다고요.
5: 혹시 그런 분이 있으세요?
6: 있죠.
5: 우리 시온이 어머님도?
6: 시온이 엄마도 있어요.
5: 본인이잖아요.
6: 저예요.
5: 그러니까.
6: 예. 저도 이게 동네 엄마들이랑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5: 오, 네. 그러시구나.
6: 이 유머 코드도 맞으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5: 오, 진짜?
6: 네. 이야. 쉽지 않은데 우리 권혜영님이 좋은 이제 친구분을 만나셨네요.
5: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시온 태희 어머님이시죠.
6: 네. 네,
5: 생일 맞이하시는 분이 서은효님이신데 6월 3일이 아유, 생일이셨대요.
6: 네. 네,
5: 축하드립니다.
6: 아유, 축하드립니다.
5: 네, 진짜 이 태권도 학원은 저기 꼭 들러야 하는 학원 중에 하나잖아요.
6: 요새는 애들 되게 예의를 가르치는 학원이라고 하더라고요.
5: 오,
6: 태권도
5: 맞아요.
6: 단순히 운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인성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5: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아이들도 다녔었고 저도 어렸을 때 다녔어요.
6: 다니셨어요?

0: 아니었었죠?
1: 무슨 띠까지?
0: 하, 그때 또 빨간 띠까지는 했었던 것 같은데.
1: 빨간 띠까지.
0: 네네. 안 다녀보셨어요?
1: 전 안 다녀봤어요.
0: 태권도 학원은 안 다녀봤어요.
1: 네.
0: 바른 자세, 네. 또 이제 인사성 뭐 이런 것들 많이 배우죠. 예. 아, 체력도 길러지고.
1: 네.
0: 아무튼 우리 아이들 덕분에 두 분의 우정도, 어머님들 간의 우정도 오래오래 지속되길 바랍니다.
1: 네. 음성 남겨주신 권혜영님께는 든든한 여성시대표 쌀 20kg 보내드릴게요. 10kg씩 두 세트 갈 거니까요.
0: 오.
1: 하나는 혜영님 드시고 하나는 은효님께 선물해 주시면 되겠네요.
0: 딱 좋다. 좋다. 네. 좋다. 좋다. 딱 좋다. 자, 열린사삼 참여번호 02789-1004, 02789-1004번입니다. 살다 보면 언제부터 이렇게 친해졌지 싶을 만큼 내 인생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친구도 있고요. 그땐 참 좋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 쉽게 서서히 멀어진 사이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매일매일 인사하는 친구부터 소식 끊긴 옛 인연까지 지금 생각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진심이 담긴 음성 편지 한번 남겨보세요. 익명 요청 가능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음성 변조도 해드립니다.
1: 네. 잠시 후 3, 4부에서는요. 열린 금요일 깜짝 초대석. 오늘은 스타 강사 김미경 씨와 함께합니다.
0: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3: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4: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9: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8: 건강해.
9: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1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9: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0: 건강기능식품.
0: 살다 보면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은 걸까? 덜컥 불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달린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고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죠.
1: 특히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거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 그런 고민이 더 깊어지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그런 막막한 안개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명쾌하게 짚어주시는 분입니다.
0: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펴주는 스타 강사 김미경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1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정말 반갑습니다. 예.
11: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저요.
0: 이 여성시대 오랜만에 와주세요.
11: 한 3, 4년 됐을걸요.
0: 오. 네. 그러니까 2023년도에 그때 나와주셨는데 제가
11: 그 정도 됐네요.
0: 하기 바로 전에 나오셔가지고 예, 저는 여성시대에서는 처음 뵙지만 그 전 직장에서는 인사를 드렸었고
1: 네. 저는 또 처음 봬요.
0: 네. 한혜진 씨는 또 처음 뵈요.
1: 근데 왜 이렇게 아시는 분 같은지
0: 너무 익숙하고 네. 너무 친근하고
11: 예. 저도 그래요.
1: 근데 머리 기르셔서 더 예뻐지셨어요.
11: 제가 원래 머리를 한 번도 길러본 적이 없어요. 저는 평생
1: 네.
11: 이제 2년 전에 딱 60 환갑을 맞이하면서 우리 큰애가 예. 엄마 이제 그

0: 헬멧 쓴 것 같은 머리. 걔가 볼 때는 헬멧 쓰는 것처럼 하고 막 뛰어다니는 거 그만하고 이제 이모들처럼 머리도 굽실굽실 기르고 핀도 꽂고 엄마 80 되기 전에 그거 꼭 해봐. 그러면서 걔가 봉투에 돈을 넣어서 주더라고. 어머, 미장원 가라고. 어머, 어머, 어머.
1: 미장원.
0: 그래서 미장원.
1: 아 친근감. 여기, 아,
0: 여기서 나오네. 62 미장원.
1: 아니 미장원 좋죠.
0: 어, 그래서 예. 이제. 그때부터 머리를 이렇게 그러셨구나. 좀 길러봤어요. 괜찮아요?
2: 정말 잘 어울려요.
0: 저 되게 생소해요. 나도 맨날.
1: 아니 그리고 이 환갑이라는 단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2: 진짜 동안 네.
0: 요즘은 뭐 다 그런 것 같아요.
1: 네. 확실히 우리가 젊게 살아야 될 필요가 네, 있는 것 네, 같은데. 네. 아니 희은 누님 없는 여성 시대는 또 처음이시잖아요.
0: 맞아요. 네. 오늘 처음이네요. 괜찮으시죠?
1: 네네. 잘 회복. 이제 하신다고 네. 저희 톡에도 올려주셨어요.
0: 네, 저도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네.
1: 저희가 오늘 호칭을 네.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게 회사도 운영하시니까 대표님, 아니면 또 유튜브도 하시니까 크리에이터, 이야, 강사님, 이건... 작가님 워낙에 많은 호칭을.
0: 진짜. 저는 뭐 강사도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사실 제일 오래된 호칭은 강사님이에요.
1: 강사님.
0: 29살 때 시작했거든요, 강의. 33년 동안 김미경 강사님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죠. 그런 뭐 때때로 책을 내면 저자님이라고 하는데 보통 강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1: 네. 아, 그래요?
2: 네. 그럼 네. 오늘은 네. 강사님으로 저희가 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불리는 직함이 많으신 만큼 진짜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또 새로운 트렌드도 빠르게 흡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궁금해요. 그 지치지 않는 열정과 에너지, 그 실행력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0: 간절함?
1: 간절함이 있으세요?
0: 아, 진짜예요.
2: 아직도 저... 그렇게 간절하세요?
0: 네, 그럼요. 저는 항상 처음에 이제 그 시골에서 서울로 네. 올라와서 대학을 다니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했을 때도 아, 과연 내가 서울에서 이렇게 뭐 집이라도 사고 적응하면서 살 수 있을까? 아, 나라는 사람이 제대로 된 직장을 갖거나 혹은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했는데 네. 그거 아세요? 전문성이라는 것에 네. 적응되어지려면 예. 그러니까 한 가지 전문성을 갖고 30년간 30년간 꾸준히 롱런하려면 매번 변해야 돼요.
2: 매번
0: 그 느끼시죠 일증 씨도.
1: 아,
0: 뭐냐면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2: 너무 빨라요.
0: 우리 옛날에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20년 전에 그 IT 전문가가 저한테 와서 선생님 이제 두고 보세요. 그 MBC, SBS 같은 이런 방송국 하나씩을 비슷한 형태로 개인이 뚝딱뚝딱 만드는 시대가 곧 와요. 뭐 장난해. 개인이 무슨 방송국을 만들어?
1: 뭐 장비며 뭐며
0: 너튜브 하잖아요.
1: 그러니까. 이거 혼자서 그냥 에이. 진짜 뚝딱뚝딱.
0: 예, 뚝딱뚝딱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 저라는 사람도 강사라는 직업을 3, 40년간 계속 유지하려면 사실은 그 가운데서 1년에 한 번씩 정도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는 세상을 따라잡은 거예요. 근데 그 따라잡으려면 사람들은 트렌드를 잘 읽고 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따라잡는 촉의 맨 밑바닥에 가보면 대부분 다 간절함이 있어요.
2: 간절함.
0: 아니면 호기심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1: 듣고 보니 그래야 되겠네요.
0: 간절함 진짜. 호기심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변하는지 나랑 관계가 없거든요.
1: 그러네.
0: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이 나와 관계가 있으려면 그 안에는 호기심 플러스 간절함이 있어야 관계가 맺어진다.
2: 호기심과 간절함.
1: 아니 봐봐 지금 당장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우리가 드렸는데 갑자기 내가 뭔가 얻어맞아가지고 맞아 간절함 그래 호기심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이 팍 들잖아요.
2: 근데 그건 궁금해요. 강사님은 뭐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실까?
0: 가장 간절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쓸모라고 얘기해요.
2: 쓸모.
0: 근데 이 쓸모가 없어졌다. 내가 집안에서 쓸모 없는 사람이야. 사회에서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우울해져요.
2: 맞아요.
0: 그러니까 누구라도 단 한 명이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어. 맞아. 이게 뭐냐면 내 존재가 뭐와 연결돼 있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쓸모가 없어졌다 그러면요. 연결이 끊어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외로움과 고립이 와서 너무 힘든 거예요.
2: 맞아요.
0: 모든 사람들의 본능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게 뭐랄까 더 강하다고 해야 되나? 더 많이 연결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그 나에 대한 효용 가치, 나에 대한 가치로움을 거기서 찾는 거죠.
1: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 선배님들, 아버님 세대도 그렇고 네. 정년퇴직이나 이렇게 마치고 나면 맞아. 힘이 그냥 쭉 빠지시잖아요. 맞아요.
2: 주부들이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나면
1: 뭐 예를 들면 그렇게
2: 그 이후에 그런 게 찾아오죠.
0: 그래서 이제 항상 주변 환경, 나의 회사 환경, 아이들의 환경, 이거야말로 외부 환경이잖아요. 네네네. 외부 환경이 바뀔지라도 내 내부 안에서의

0: 간절함, 호기심이 무엇인가 연결을 하면 나는 끊임없이 아, 난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남들이 생각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1: 스스로.
0: 스스로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2: 그러니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픈 간절함.
0: 네. 그런 것이 이제
2: 연결.
0: 맞아요. 어.
1: 근데 그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아니면 좀 슬럼프를 겪으실 때 네. 또 있으실까요?
0: 아, 그럼 있죠. 왜? 어. 네, 이런 게 어떤 게 있냐면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뭔가 해도 죽어도 안 풀리고 막 내가 막 뛰었는데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벌써 62년간 이렇게 살아보니까 네. 반드시 제자리 걸음일 때가 수십 번 찾아옵니다. 인생에는. 어. 근데 지나보니 제자리 걸음일 때 크는 근육이 따로 있더라고요.
1: 어머.
2: 오, 그 와중에도 근육은 크는군요. 네,
0: 그러니까 뛸 때 크는 근육이 따로 있고요. 네. 제자리 걸음일 때도 근육이 네. 커요. 이게 저장돼서 나중에 뛸 때 쓰이더라고요.
1: 이야, 아, 이거 웬일이야. 엄청난 위로네요.
2: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이라고 느낄지언정 그것도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럼요. 있다는 얘기인 거죠.
0: 그때만 느낄 수 있고 그때만 가질 수 있는 내 마음의 근육이랄까 이게 따로 있어요. 이게 잘 저장되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자기 속도를 조절하는 힘으로 쓰여요.
2: 오히려 네. 조절 능력까지.
0: 그래서 제자리 걸음을 한 번도 안 경험해 본 사람이 더 위험해요. 그런 사람은 제자리 걸음을 멈췄다고 생각하고 네. 어, 나 왜 이렇게 쓸모없지? 나 왜 이러고 있지? 어, 나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가 봐.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네. 그러면 그 외로움과 고립 때문에 자기를 완전히 더 힘들게 만들거든요.
1: 아, 진짜 그렇다.
0: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네네.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죠. 일이 네. 안 풀리는 것도 약이에요. 그러니까 왜 살다 보면 그래요. 막 나는 사람들이 볼 때 어, 저 사람 방송 출연도 되게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대단한 것 같아. 그렇게 막 올라가고 그래요. 있는데 내용으로는 추락하고 있어요. 아, 나머지가 다 망가지잖아요. 건강도 망가지고 아, 가족관계 무너지고. 근데 어, 저 사람 요새 TV 출연도 안 하고 잘 안 보여. 막 사람들 눈에는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 네. 근데 알고 보면 인생 내용적으로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정말 겉으로 보고 모르는 거예요.
2: 맞아.
1: 어머나 이거 다 적고 싶다. 이거 저장해서 들어야
2: 다시 듣기 돼요. 예, 예, 어, 다시 듣기 되니까 꼭 들으시고. 예. 아니 우리 정말 김미경 강사님은 이런 뭐 위기 정체 없으셨을 것 같은데.
0: 아, 진짜요. 예. 많았죠. 그게 저한테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공감하고 강의를 하겠어요.
1: 맞아요.
0: 제가 내려가고 있었을 때 올라갔고 올라가는 듯했지만 추락하고 있는 건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1: 어, 오늘 정말 위로된다. 우리 당당이님들도 되게 위로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2: 그럼요. 저 실은 진짜 그런 적도 있어요. 물론 좀 뭐 전에 방송에서도 배포했지만 네. 집에서 제가 혼자 네. 정말 이렇게 TV를 보다가 그 강사님 강연하는 걸 듣고 내가 혼자
1: 눈물 흘리셨어요?
2: 울고 있는 우리 와이프 지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와, 나 진짜 그런 적이 있을 정도로 실은 막 말씀 듣고 하면 와, 공감도 되고 진짜? 위로가 되는 부분도 많으니까 우린 강사님이 이렇게 뭐 정체나 이런 뭔가 그 시련을 겪으셨다는 얘기를 잘 몰랐죠.
0: 아, 작은 시련, 작은 정체감 왜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의 작용 연결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충격들 무지 많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럼, 다 그거 진짜. 겪고 살아요. 네. 네.
1: 혹시 그 제일 큰 시련 돌아보니까 네. 그런데 그게 가장 나한테 큰 힘이 됐다 이런 거 여쭤봐도 될까요?
0: 네, 그 시련 있었죠. 막 그 한 제일 힘들었을 때 최근 들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사실은 코로나 때였어요.
1: 코로나 때
0: 왜냐하면 저는 늘 직원들이 6명에서 7명은 늘 있거든요.
1: 네네.
0: 그 사람들은 제가 혼자 강의하니까 아 그냥 혼자 강의하지 직원이 왜 있어 그러는데 강의만 계속 바쁘게 다니면요 머릿속에 저장되는 시간이 없어갖고 강의를 못해요. 그래서 네. 저는 항상 연구원들이 3-4명이 있어요. 제가 강의하는 그러시구나. 동안 책 읽고 신문 읽고 저한테 와서 대표님 요새 트렌드 이런 거예요. 같이 이런 거 얘기해요.
2: 필요하다.
0: 너무 필요해요.
1: 네네.
0: 그래서 제가 왜 1인 기업 하시는 분들 예. 혼자 번 돈을 집으로 다 갖고 들어가면 결국 집으로 가게 돼 있어요.
2: 어머나.
0: 돈을 집으로 다 갖고 가면 집으로 가신다고요.
2: 오, 네.
0: 그래서 돈 있는 곳에 내 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월급 주고 네네. 제가 회사를 경영하는 게 내 실력인 거예요. 그 롱런하는 실력이에요.
1: 네.
0: 그래서 돈 혼자 뭐 하시는 분도 돈 싹 벌어서 집으로 싹 가져가잖아요.
2: 예.
0: 그러면 집으로 가게 된다니까.
1: 들어가시는구나.
0: 그래서 네. 저는 항상 직원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 직원들을 다 내보내야 될 지경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동안 통장에 영원.
1: 강연이 없잖아요.
0: 강연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억나시죠?
2: 사람이 뭐

0: 모이면 안 되니까.
1: 우리 영화관도 못 갔어요.
0: 맞아.
1: 연극도 초토화되고 그쵸, 다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큰일 났다. 그때 제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2: 어, 그러셨겠다.
1: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직원들이 와서 월급을 막 저 30% 월급 깎아주세요. 그런데 내 속으로 아우 얘들아 반이라도 안 50%라도 힘들어. 진짜 그랬는데 그때도 한 한 달 동안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고 거의 한 달이 뭐예요? 한 6개월 갇혀있는 느낌이었을 때 가장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뭘 했냐면 공부를 했거든요.
2: 이야.
1: 그러니까 나가서 강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0: 예.
1: 그때 저는 추락하고 있는 줄 안 거예요. 근데 네.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제가 현재 돈을 못 벌 때는 미래 돈을 벌어라 라는 말을 그때 생각해놨어요. 미래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부예요. 공부하면 미래 돈을 버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게 다 또 되더라고요.
0: 네. 웬일이야. 보통은 지금 힘들면 그냥 뭐 술 한 잔의 위로 혹은 그냥 뭐 잠을 자버리거나 뭔가를.
1: 제가 술을 하나도 못 마셔요.
0: 야.
1: 그래서 공부했나 봐요.
0: 야, 진짜 이 공부라는 선택도. 진짜 그때 대단하시죠. 그래서 공부하고 네. 또 책을 쓰셨습니다.
1: 네네. 네,
0: 코로나 때.
1: 그때 예. 코로나 때 썼던 네. 책은 리부트,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거였는데 그때 예. 제가 코로나 때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요. 얘들아, 우리가 어제까지 벌었던 돈이 오늘부터 하나도 못 벌고 있는 거잖아. 내가 강의 못 나가니까. 근데 세상에 돈은 절대로 땅 밑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돈은 항상 이동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어제까지 벌었던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내가 찾아낼게. 나한테 시간을 줘. 라고 말했고 한 3개월 공부해보니까 당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0: 네.
1: 땅에 있는 모든 게 온라인으로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요새 보세요. 6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택시 다 지금 하늘에서 타죠.
0: 택시를
1: 땅에서 안 타요.
0: 그게 무슨 말씀이죠?
1: 카카오 택시.
2: 아, 예.
1: 물건 다 땅에서 안 사고 다 온라인에서 사죠.
2: 어, 맞아요. 네네.
1: 그걸 딱 보고 야 사람들이 대거 온라인으로 이민을 가는구나. 이주를 가는구나. 이주할 때 필요한 걸 빨리 알려드려야 되겠다.
2: 이야.
1: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르쳐드렸죠.
0: 네.
1: 근데 이번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코로나 때 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다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2: 네. 예.
1: 지금 더 심한 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세요?
2: 뭐예요?
0: 또 뭐예요?
1: AI요.
0: 어, 그치. AI. AI 워낙에 이제 뭐 그냥 네.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2: 그러니까요.
0: 되는데.
1: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 두 분 네. 긴장하지 마시고.
2: 예. 긴장돼요.
1: 그러니까 이게 청취자분들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AI는 기술일까요? 문명일까요?
0: 응?
2: 기술이죠. 문명?
0: 기술이에요.
2: 문명.
1: 자, 그러면은 문명일 수도 있어요. 그럼 전기는
0: 네. 전기.
1: 기술일까요? 문명일까요?
0: 전기.
2: 기술?
0: 어, 문과생에게 좀 힘든
2: 기술?
1: 어, 근데 만약 예. 우리가 전기가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네. 어떻게 살았냐면 태양의 리듬으로 살았죠.
0: 예.
1: 낮엔 나가 일하고 밤에는 전기 없어 불 없잖아. 들어와 자고 낮, 밤 이렇게 살다가
0: 네.
1: 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밤을 낮으로 만들었죠.
2: 네. 네.
1: 그러면서 공장이 생기고 기업이 생기니까 우리는 농업의 시대에서 취업의 시대로 옮겨가서 전 세계가 140년간 취업의 시대에 살았고 우리나라 경우는 약 70년을 살았어요.
0: 예.
1: 자, 그러면 전기는 기술이에요, 문명이에요?
2: 문명.
1: 문명이죠.
2: 문명.
1: 우리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2: 네.
1: AI가
2: AI도
1: 뭐예요?
2: 문명이에요. 문명.
1: 우리가
2: AI도.
1: 살아가는 그러니까 돈 버는 방식,
2: 네.
1: 공부하는 방식, 직업을 연결시키는 방식, 그다음 먹고 사는 모든 방식을 앞으로 올해부터 다 바꿀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에요. 그래서
0: 예.
1: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공부 안 해도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0: 그래.
1: 문명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김미경의 플러스 휴먼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2: 네.
1: 이유가 이 문명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플러스 휴먼, 이 문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0: 뭐라고?
1: 그냥 휴먼.
2: 그냥 휴먼.
1: 노멀 휴먼.
0: 노멀 휴먼.
2: 난 아직 노멀 휴먼이야.
1: 그래서 이거를 아주 쉽게 보통
0: 예.
1: 이제 40대 이상의 분들은 다시 대학을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0: 네.
1: 애 키우고 바쁘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이제는 뛰면서 빨리 이 문명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 책을 쓴 거죠.
2: 아,
0: 그렇군. 그 책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저희 광고 네. 후에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빠르게 급변하는 세상. 아, 정말 혼란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깜짝 초대석으로 모셨습니다. 네. 특히 40대 분들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김미경 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앞서서 플러스 휴먼. 네. 네. 그리고 노멀 휴먼은 이제 끝났다. 네, 플러스 휴먼의 특징은 그럼 뭘까요, 강사님?
1: 이 플러스 휴먼이라는 건 뭐냐면 기술은 항상 사람들을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진화했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방망이로 빨래했죠.
0: 네.
1: 하루에 8시간 빨래했을 거예요. 이고 나가야지, 물가에 가야지, 방망이로 빨아야지.
0: 얼마나 힘들어.
1: 세탁기 나와서 여자들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살게 됐어요. 아니, 방망이로 빨래하는 게 그렇게 인간적이에요? 아니잖아요.
0: 네.
1: 자, 그러면 우리 자료 같은 거 찾을 때 도서관 가서 책 100권 꺼내다가 포스트잇 다 붙여갖고 내가 어디에다가 어디다 포스트잇 붙였지? 이거 머리에 저장이 안 돼서 막 찾던 거 되게 인간적이에요?
0: 아니요.
1: 이거 AI가 하면 5분도 안 걸려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요.
1: 자, 이걸 AI한테 주고 인간은 그 다음 인간의 단계로 지금 현재 옮아가는 문명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I와 연결돼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면
2: 네네.
1: 더 인간다움을 위해서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플러스 휴먼이고요. 그다음에 AI와 전혀 연결되지 않고 인간지능으로만 사는 사람
0: 네네네.
1: 있죠.
0: 네네.
1: 그러니까 인간지능만 산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왜 옛날에 전화번호 다 외웠죠.
0: 맞아요.
1: 왜 외웠어요?
0: 저장,
1: 왜 외웠어요?
0: 전화기 저장 이런 거 안 되니까.
1: 전화기에 저장 장치가 없어서 외운 거예요.
0: 네. 맞아요.
1: 전화기에 저장 기능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우리는 외울 필요가 없고 다른 일을 하잖아요. 근데 막 전화번호 외우는 거 너무 그리워요? 아니잖아요.
0: 그렇진 않죠.
1: 그 다음 네.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직업이 나올 거냐면 이제 네네. 더 이상 외우는 건 인간이 할 일이 아니에요.
0: 오호.
1: 그래서 안 외울 거예요.
0: 예.
1: 뭐 외워서 무엇인가 네.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다 있는 것.
2: 네.
1: 저장 장치를 가지고 내가 인간은 뭘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2: 생각.
1: 내가 이걸 활용해서 뭘 할 수 있지? 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네. 아는 분은 이번에 집을 짓거든요. 건축가 아닌데 자기가 집 져요.
0: 직접 지으신대요.
1: AI한테 물어보고.
2: 어머머머머. 어떤 자재를 사야 돼?
1: 다 물어보면
2: 뭐
1: 되죠.
2: 이런 것들을.
1: 그러니까 설계부터 시작해서 나한테 어떤 집이 좋은지 AI랑 상의해. 그리고 이 집을 지을 때 인허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AI가 진짜 잘
2: 압니다. 다니까.
1: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 이야.
1: 우리가 집을 짓는데 필요한 전문가가 약 5명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이 5명의 전문가는 각각의 다른 사람의 전문적인 것 모르죠.
0: 네.
1: 근데 이걸 다 아는 애는 AI밖에 없죠.
2: 네.
1: 그래서 이분이 직접 집을 뚝딱뚝딱 짓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0: 현장 소장 역할을 옛날에 엄청 비싸게 주고 했단 네. 말이에요. 집 하나 지을 때. 네. 근데 또 그분들이 뭐라 그러면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현장 소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집을 짓는 거거든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 하죠.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AI와 함께 집을 지은 AI와 뭔가 결과물을 내놓은 최초 사용자가 되면 되죠. 아무도 그걸 안 했잖아요. 네. 사람들은 여태까지 내 머리로 살고 인간지능으로 또 다른 인간지능들과 연결되어져서 돈을 주고 무엇인가를 해봤죠. AI 문명 이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네. 이제 나라는 인간지능이 궁금한 걸 가지고 AI의 거기 10명의 전문가와 함께 내가 현장 소장 일을 해서 내가 집을 졌어요. 네. 돈이 엄청 절약되면서 시간도 절약되고 내가 원하는 걸 했죠. 그럼 나는 뭐예요? AI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한 최초 사용자가 됐죠.
1: 네네.
0: 그거 팔리지 않겠어요? 사람들 되게 궁금해하겠죠. 그걸로 책 내고 강의하고 혹은 그걸 그 커뮤니티 운영하고 말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AI 이전 문명에 풀었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것에 AI와 함께 활용한 최초의 사용자의 경험이 직업이 됩니다.
1: 최초 사용자의 경험.
0: 네, 그게 직업으로 다 나올 거예요. 앞으로 올해 말부터 나올 것 같아요. 이미 나오고 그렇겠네. 있거든요.
2: 이미 앞서서 AI와 협업을 해서 네. 잘 활용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낸 사람들이 예. 그거에 대한 경험담이나 스킬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0: 그렇지. 그게 스킬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많이 외운 게 스킬이었죠.
2: 네.
0: 일중 씨 너무 잘 이해한다.
2: 아, 그런 거는 제가 금방 이해하지. 예, 실천력이
0: 잘했어.
2: 없어서
0: 그래. 그게 스킬인 잘했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옛날에 우리가 팔 스킬은 내가 네. 건축학과 나와서 대학 나와서 이만큼 나만 하는 지식이야가 스킬이었죠.
2: 네.
0: 이제 그 스킬이 다 어디 들어가 있어? AI에 들어가 있죠.
2: 예.
0: 그걸 꺼내서 잘 사용한 경험이
1: 사람.
0: 스킬이 되지.
1: 사용자.
0: 그게 직업이 되는 거지.
1: 아우, 너무 잘 이해했다. 아니 말씀을 진짜 이해가 잘 되길 정말 잘해주세요. 그렇죠.
0: 네. 잘했어요.
2: 강의를 맨 앞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는데 칭찬받은 느낌.
0: 잘했어요.
2: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1: 네. 그러니까 최초 사용자. 그러니까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직업이 된다는
0: 맞습니다.
1: 거죠.
0: 그게
1: 네.
0: 새로운 직업의 모양으로 네. AI 문명 이후에 나오는 직업은 다 그런 식일 거예요. 이제 앞으로.
1: 아니 책에 기분 좋은 말이 적혀 있어요.
0: 예.
1: 굉장히 반가웠어요. 4060은 AI를 잘할 수밖에 없는 세대다. 이건 뭘까요?
0: 왜냐하면
2: 2030도 40, 아니고
0: 네, 4060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외우는 거 못하죠. 아야 이제 옛날 같지 않아.
1: 진짜 외우는 안 외워져요.
0: 근데 외우는 거 할 필요 없다 그랬죠.
2: 맞아요.
0: 이미 AI가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외울 거는 미래 지식까지 외우고 있어요. 얘는. 그럼 4060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뭐냐면 살아본 경험으로 뭐가 풀어야 될 문제인지를 알죠.
1: 아 그래. 그거는 뭐 네.
0: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 문제는 인간의 그 틈새에서 나오거든요. 이 20살짜리 애들은 20살짜리밖에 문제밖에 그쵸, 안 갖고 있어요.
1: 그쵸.
0: 근데 60이 딱 되잖아요. 세상에 문제가 보여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가 보여요.
2: 그래.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흰머리가 안 나본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염색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1: 모르죠.
0: 모르죠.
1: 얼마나 귀찮은데요.
0: 자, 이게 눈에 막 나이 들어서 실개미 기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눈이 내가
2: 비문증.
0: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
2: 아, 그러니까.
0: 이명을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
1: 모르지만.
0: 뭐냐면 이게 내 몸으로 세상을 살아내면 살아낸 만큼 해결해야 될 문제의 가짓수가 늘어나죠.
1: 네네네.
0: AI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문제 갖고 오는 사람. 너무 좋아.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내가 다 알려줄게. 나한테 뭐한테 물어봐. 그리고 그 물어본 것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문제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문제를 100명만 갖고 있어. 그럼 100개의 시장인 거예요. 돈 별로 뭐 안 되겠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너무 생각을 잘한다. 10만 명의 문제야.
2: 예.
0: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AI랑 풀어. 그럼 10만 명이 나한테 와서 사가겠죠.
2: 네.
0: 문제 사이즈가 돈의 사이즈인 거예요.
2: 오히려.
0: 아, 그래서 문제를 갖고 있는 4060 세대가 오히려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AI 세대.
1: 연륜이랑 경험이 네. 많으니까. 그게
0: 그래서 4060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해요.
2: 리미티드 에디션?
0: 내가 붙인 이름이야.
2: 아,
0: 왜냐하면 AI 문명 이후에 다시는 예. 나오지 않을 인류지.
1: 기분 좋다.
2: 그러네. 우리 명품이나 이런 데 붙는 건데.
0: 명품이지.
1: 기분 좋다.
0: 예. 인간지능으로 살아본 인간들.
1: 우리 되게 막 낀 세대라고 막 아니야, 슬퍼하고 아니야. 그랬었는데.
0: 네. 요즘 태어나는 애들은요. 태어나자마자부터 AI와 연결돼서 살아요.
1: 맞아요.
0: 우리는 AI 없이

0: 문제를 해결해 본 리미티드 세대.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를 갖고 있고 네. 무엇인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안묵지라고 합니다.
1: 안묵지.
0: 안묵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데 네. 몸 안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촉이나 흔적이나 문제들 이런 거를 안묵지라고 부르죠. 그냥 알고 있는 것들 몸으로 깨달아서.
2: 그러니까 우와. 우리가 실은 그렇잖아요. 아날로그 시대도 겪어봤고 네. 진짜 뭐 2G폰부터 네. 해가지고 뭐 다 겪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경험이 되는 유리한 네. 네, 부분일 수 있군요.
0: 리미티드 에디션.
1: 에디션. AI한테 우리는 시킬 게 많으니까 잘할 수밖에 없다.
0: 맞아요. 그리고 많이 시켜봤잖아요 우리가.
2: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강사님은 지금 AI를 어떻게 주로 좀 활용하고 계십니까?
0: 일반적으로 제일 제가 요즘에 쓰면서 기분 좋은 건 뭐냐면은 저는 항상 내가 이렇게 말로 한 이야기들을 네. 다 엮어서 강의 슬라이드로 만드는 걸 늘 해야 되는데 이게 늘 남의 손을 거쳐야 돼요. 녹취 누가 해줘야 돼. 녹취 푸는 거 장당 5,000원. 이거 전문가예요. 이거 잘 푸는 사람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해놓고 나면은 그다음에 컨텐츠 기획자가 들어서 대주제 소주제를 뽑아서 기획을 해서 슬라이드 하는 디자이너한테 넘겨야 돼요. 그러면 디자이너가 이걸 받아서 또 이거를 다 디자인을 한단 말이에요.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항상 세 명의 손을 거쳐야 되고 저는 2주를 기다려야 되고 돈도 2,300만 원 드는 일이었거든요. 이게 옛날이 아니라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공정을 거쳤어요. 그랬는데
1: AI가
0: 저 지금
1: 해주니까.
0: 지금 우리 강의한 내용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 대화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 내용 그대로 한 50대 분들에게 가서 AI 강의를 하고 싶어. 슬라이드 26장으로 만들어줘. 네. 그림과 그래프를 매 장마다 다 추가시켜줘. 책은 매우 컬러풀하게 해주면 돼. 색깔은. 15분도 안 걸려서 이 세 명이 베테랑 세 명이 붙은 거보다 두세 배 괜찮은 퀄리티로 나옵니다.
2: 그런 걸 해줘요? 나도 안 해봐서 모르겠네.
0: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매일 쓰는 거예요, 제가. 자, 그런데 그럼 아까 그 세 분 어떻게 됐을까요?
2: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0: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없어지십니다. 그럼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까 세 분 맨 앞에 녹취하는 친구. 예. 이 사람은 녹취밖에 못했고 컨텐츠 기획이나 디자인은 포토샵을 못하니까 이 사람 못했었죠.
1: 네. 네.
0: 근데 왜 못해요? 이 사람도 뭐예요? AI 문명에 살잖아요. 그럼 네. 위로 올라가서 다 시키면 되죠. 컨텐츠랑 디자인을.
2: 네.
0: 자 그러면은 올라가면 사네요. 거기 있으면 죽고.
2: 네.
0: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콘텐츠 기획자도 녹취를 못해. 디자인 못해. 그럼 올라가면 돼. 시작. 올라가서 AI한테 시키면 사네요.
2: 다른 분야를.
0: 아까 디자이너도 올라가서 녹취랑 콘텐츠 기획을 시키면 사네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줄 게 뭐냐면 AI 시대 때문에 우리는 전 인류가 승진했어요. 팀장으로.
2: 그렇게 오히려 생각을 해야 되는
0: AI 툴을 다루면 모두가 다 팀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일이 아니고 자기가 전혀 건드려보지도 못했고 몰랐던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AI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2: 해야 되겠네요.
0: 툴을 다룰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네. 내가 어떤 직원을 데리고 일을 해야 될지 알아야 팀장이 되는 것처럼 근데 그게 금방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공부 가능해요. 그래서 저도 엄청 앞서가는 사람 같지만 아니에요. 저도 이거 본격적으로 공부한 지 1년밖에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AI 나온 지 어차피 3년밖에 안 돼서 전 국민 1학년이에요. 2학년이 없어요.
1: 네.
0: 어차피 20살짜리나 70 먹은 사람이나 다 새로 만나는 문명이라 네. 다 똑같이 1학년이라고.
1: 그러네요.
0: 그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20살짜리라고 잘하지 못해요. 한 번도 안 써봤으면 못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냥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건 너무 일상적으로 쓰고 그리고 제가 AI 저만의 그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아침마다 비서처럼 저의 모든 것에 대해서 네. 보고합니다.
2: AI가요?
0: 네. 그러니까 어제 나의 녹음 파일도 지가 다 내가 올려놓으면 다 자기가 다 찾아 듣고 내 캘린더 보고 그다음에 우리 회의 내용 같은 거 들어가서 우리 직원들 회의 내용 다 들어가서 보고 나서 지가 얘기해요. 오늘 대표님이 가장 집중해서 할 일은 이겁니다. 그리고 어제 제나한테 약간 싫은 소리 했던데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다 얘기해요.
2: 맞죠. AI 비서진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0: 네. 만들어놨어요.
2: 이런 걸 본인이 이렇게 아니 본인이라고 하겠지만 AI들이 이렇게 다 해가지고 아침마다 보고를 해준다고요?
0: 네. 만들 수 있어요.
2: 그래요?
0: 아니 점점 너무 쉬워져요. 옛날엔 이거 이렇게 세팅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2: 네.
0: 딱 3개월 만에 너무 쉬워졌고요. 앞으로 3개월 후에 더 쉬워질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게 나올 거잖아요. 우리 폰에 에이전트 폰이 나와요. 그래서 비서가 장착된 폰이 나온다고요. 휴대폰이.

0: 그래서 걔한테 말하면 걔가 다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할 거예요.
1: 진짜.
2: 아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저도 네. 당장 AI한테 좀 일을 시켜보고 싶은데 네. 완전 초보자거든요. 근데 오늘 집에 가서 뭔가 딱 해볼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 있을까요?
0: 그러니까
2: 뭐부터 좀 해야 될까요, 저희가?
0: 이렇게 해보세요. AI를 도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예. 아주 똑똑한, 그러니까 다방면에 너무 똑똑한 박사급의 1000명이 모인 게 여기야. 그래서 네. 내가 궁금한 건 다 물어볼 수 있어라고 아예 머릿속으로 세팅해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 뇌로만 살지 않고 나는 뇌가 두 개야라고 생각해야 돼요. 듀얼 브레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모든 궁금한 걸 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뭘 요걸로 써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이제 우리 남편을 내가 설득해야 되거든. 내가 이 집을 이사 가자고 설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공무원을 해서 고지시켜요. 그래서 나랑 말할 때마다 싸우거든. 공무원 남자한테 이사 가자고 가장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줘. 그래서 우리 남편 성격이 이러니까 네가 딱 이 사람은 긴 것도 싫어해. 10줄짜리 문자로 써줘. 우리 이야, 남편 설득할 수 있게.
2: 진짜 구체적이네요.
0: 귀신같이 씁니다. 분명히 남편 이사 가자고 얘기할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령어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AI를 대할 때 기계로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가 명령어를 생각해서 프롬프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게 아니고 이제 AI 되게 똑똑해져 갖고요. 자연어로 말하면 돼요. 지금 저처럼 말하면 돼요.
1: 그래요?
0: 그걸 이제 위스퍼링이라고 그래요. 속삭이듯이 그냥 말해라. 그냥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이사 가는 법, 남편 성격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나 우리 남편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내가 다섯 번 얘기했는데 다섯 번 다 싸웠거든. 안 싸우고 한 번에 종결할 수 있게 네가 좀 잘 써줘. 자 A, B, C 안으로 써주면 내가 하나 택해볼게. 조금씩 수정해보자. 그럼 다 해줘요.
1: 진짜요?
0: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 다 던져보라고요.
1: 이야, 진짜 나도 해보고 싶다. 진짜.
0: 그리고 진짜 이것까지 해보세요. 제가 이 40, 50대 여성들에게 물어봤어요. 풀고 싶은 가장 가까운 문제 하나씩 다 써보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걸 썼더라고요. 어머니 간병을 하는데 너무너무 짜증이 난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죠. 1년이 되니까 친정엄마인데도 자기 너무 우울해고 한대요. 그래서 AI와 함께 어머니 간병을 가장 즐겁게 하는 방법을 자기가 지금부터 그 문제를 AI와 풀겠대.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자기가 책을 내겠다는 거예요. 너 너무 좋은 목표다. 아까 얘기했죠. AI와 문제를 풀어본 최초 사용자가 되라. 그게 직업이 된다. 그러니까 사소한 내 문제도 풀지만 이것이 직업화하는 것까지 작은 문제 큰 문제를 다 나열해놓고 그러니까 AI와 그냥 늘 틀어놓고 대화하면서 가세요.
2: 친구처럼 네, 비서처럼.
0: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치지 마시고요. 거기 네. 마이크 기능이 있어요.
2: 있어요. 있어요.
0: 마이크 네. 기능으로 하면 최고입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발음 씹어서 해도 한국말 요새는 너무 정확히 알아들어요.
1: 신기하네.
0: 그렇게 해보세요.
2: 근데 사실 저는 저도 저지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게 될까 좀 아이들의 미래를 놓고 보면 맞아. 좀 걱정되는 것도 있거든요. 네. 어떤 직업을 택해야 가장 좋을까 그렇죠. 뭐 이런 고민도 많이 되고 그리고 또 부모로서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약간 소외된 그런 마음도 맞아, 들기도 맞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0: 부모님들은 첫 번째로 이 AI 문명에 대해서 자신이 공부를 안 하면 네. 두려움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AI를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너 쓰지 마 그러거든요. 근데 애들 어차피 이거 문명이라고요. 네. 애들 이거 알아야 돼요. 모르면 못 살아요. 그런데 AI 시대의 아이들 교육 중에서 가장 달라질 건 뭐냐 하면은 첫째, 안 외울 겁니다. 이제 애들 인간의 뇌는 더 이상 저장장치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인간의 뇌를 저장장치로 보고 누가 더 많이 외웠어?
1: 그치,
0: 너 많이 외웠어? 오케이, 그럼 너 서울대 가. 너 덜 외웠어? 너 못 가. 이랬잖아요. 근데 인간의 능력을 그걸로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뭐가 되냐 하면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하지 못한 걸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개인화요.
2: 개인화.
0: 옛날에는 네. 뭐냐면 학교에서 정해진 과목을 놓고 집합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개인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우리 딸 친구 중에 그런 애 있었거든요. 너무 엄마야. 그렇게 걔는 마음이 엄마예요. 그래서 어떤 애가 추리닝 안 갖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교를 다니면서 제일 깨끗하고 예쁜 추리닝을 빌려다 걔를 입혀요. 그런 애 크게 성공하지 않겠어요?
2: 그러니까.
0: 대단한 인플루언서 되지 않겠어요? 네. 학교에서 그 키워요, 안 키워요? 넌 도대체 뭐 하는 애냐고 그러죠. 그 시간에 공부나 하지.
2: 오지랖 넓다.
0: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저장장치로 키우기 때문에 저장장치에서 뛰어난 아이로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게 맞춰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몇 퍼센트의 아이들만 학교에서 가르쳤지. 예를 들어서 운동을 잘해, 노래를 잘해. 아니면은 얘는 뭐 오지랖이 넓어. 어? 아니면은 얘는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만 가지 이상의 직업 중에서 그걸 다 학교가 커버할 수 있어요, 없어요?
2: 없죠.
0: 없었죠. 근데 이제 아이들은 혼났죠. 어떡합니까? 너무너무

0: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개인화된 교육이 가능해져요. 훨씬 더 좋은 세상 아니에요?
1: 각자의 개성을 마음껏 살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네요. 오히려.
0: 그렇죠. 우리 너무 비인간적인 세상에서 살았던 거 아닐까요? AI 이전 문명에? 그런 생각도 해야 돼요. 오히려 AI가 훨씬 더 인간에게 인간다움을 가져다 주는 분야가 있다. 물론 AI가 걱정되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이해하기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섰어요. 너무 빠르게 가고 있어요.
1: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그래서
1: 진짜.
0: 얼마 전에 엔트로픽의 회장이 이거 잠시 멈춰야 된다 했어요. 며칠 전에도. 너무 빠르다. 네. 사람들이 못 쫓아온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 개발자들조차도 못 쫓아가고 있다. 잠시 홀딩하고 있다가 이거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문명이 열릴 때는 새로운 질서가 잡히잖아요. 그 네. 법과 규칙이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에
1: 빠르네요.
0: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되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AI 문명에서 어른들이 빨리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문명은 반드시 새로운 규칙과 질서를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서 만드는데 참여하지 않으면요. 몇몇 똑똑한 사람이 이 향후 우리 인간이 500년, 1000년을 살아갈 문명의 첫 번째 질서를 올해 내년 3년 안에 그들이 다 만들어요. 그럼 우리 그런 세상에 살아야 돼요. 안 되죠.
2: 안 되죠. 네, 네.
0: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2: 갑자기 막.
1: 당장이라도 네. AI랑 좀 대화 나눠보시고 친숙해져야겠어요.
0: 네, 친숙해져야 네. 아니다, 그렇다, 가면 된다, 안 된다 말을 할 수가 있죠. 안 그러면 그쵸. 계속.
2: 모르니까.
0: 이러다가 우리 직업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만해요. 그 질문은 3년 전부터 어쩜 그렇게 질문의 내용이 변하지 않아.
2: 맞아요.
0: 질문이 안 바뀌었다는 건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2: 아유, 뜨끔합니다.
1: 네.
2: 진짜 뜨끔하네요. 이 모든 말씀이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과 중심을 딱 잡아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도 잘 들리고요. 또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걸 알아야 한다.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0: 맞아요.
2: 그래야 AI한테 뭘 시켜도 내가 시킬 수 있으니까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데 내가 모르는 세상에서 컴컴한 데서 헤매다가 죽을 것이냐. 분명히 내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보고 알고 죽을 것이냐. 엄청 중요한 문제. 이게 문명의 문제니까요. 기술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한 만큼 갖다가 쓰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제도 생기죠. AI가요 되게 비싼 거 아십니까? 안 싸요. 제대로 쓰기 시작하려면 저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쓰거든요.
1: 네. 유료 쓰시면.
0: 이게 제대로 쓰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요. 저는 이거 쓰면서 어떤 걱정했냐면 큰일 났다. 이거 인지 계급 사회가 올 수도 있다. 돈 많은 사람은 고급 AI와 연결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AI 연결 안 돼 있어.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어마어마한 격차. 이거 우리 인류가 이 엄청난 불행을 무슨 수로 감당하려고 이러지? 이거는 똑똑한 나라가 AI 문명이 열릴 때 질서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AI는 공공재라서 전기처럼 무지 싸야 돼요. 이렇게 비싸면 큰일 나요. 이런 논의가 이제 시작돼야 돼요.
1: 네. 그러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새로운 이제 뭐 규칙이라든지 또 생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문명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오늘부터 바로 저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플러스 휴먼의 저자 우리 김미경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2: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최고의 학생이었어요.
1: 아 최고의 선생님.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볼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 주방의 꽃 남양키친 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0: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1: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0: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마님죽에서 간편식 세트,
1: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0: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1: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0: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자,
1: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1: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0: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1: 네, 금요일 여성시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도 우리 배우 한혜진 씨와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3: 9시 5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유머 속에서도 통찰을 남기는 사람 고 전유성 선생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 후배가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방송계는 믹서기처럼 빠르게 돌아가는데 느림보 같은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말이 느리면 빨리 하라 하고 빠르면 느리게 하라고 하는 게 맞을까? 느리면 더 느리게 해봐. 빠르면 더 빠르게 해봐. 이게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내 생각엔 느려야 더 빛나는 사람이 있다. 따라갈 필요 없죠. 내 것을 갈고 닦을 때 우린 각자의 재능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

0: 있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GTX A노선 삼성역 지하 공사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현대건설 등에 벌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서울시는 현대건설에 벌금 2.316점을 부과하고 공동시공사 4곳에 대해서도 각각 0.210점에서 0.716점 부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과 사유는 설계도에 따라 시공을 하지 않아서 보강이 필요하게 만들고 시공 상세도를 만들지 않은 점입니다. 벌점이 확정되면 공공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 나선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달라고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X에 국가대표 선수 한 분 한 분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응원하겠다며 모두 부상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주길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보내주시는 응원 역시 우리 대표팀을 뛰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인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5월 취업자 수가 감소 전환하는 등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층별 업종별 세부 고용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하겠다면서 고용 인센티브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경제동향 6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호조, 소비, 기업 심리 개선 등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동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류 물가 상승과 연휴 영향으로 인한 서비스 물가 상승 등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1%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외부 생성형 AI를 사내에 도입한 데 이어 SK하이닉스도 챗GPT를 포함한 외부 AI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노종 SK하이닉스 사장은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코파일럿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챗GPT의 사내 활용 가능성도 보안 및 시스템 구조 측면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 핵심 기술과 관련 없는 영역부터 외부 AI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 대변인이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거취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 수석 대변인은 오늘 정 대표가 거취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고 숙고 중이라며 충분히 입장을 정리하고 표명할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앞서 어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지방선거 책임, 8월 전당대회 공정성 등을 고려해 정 대표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오늘 새벽 1시 반쯤 평택시 고덕동에 있는 회사 숙소 근처에서 동료인 3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은 중부 내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

0: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강원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0도 등 전국이 26에서 30도의 분포로 보이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김나진입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학창시절 역사책을 펼치면 유난히 자주 등장했던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고조선부터 고구려 발해까지 우리 역사 속 여러 나라들의 무대가 됐던 곳, 바로 만주인데요. 오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세계의 역사와 지리를 흥미롭게 풀어주는 한영준 기자와 함께 만주가 어떤 땅이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 됐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OST 중에서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듣겠습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5: 휴무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9: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8: 환인제약.
1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0: 에어렉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2: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두 선생의 역사 공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주시는 한영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역사 커뮤니케이터 두 선생 겸 한영준입니다.
2: 네. 근데 왜 두 선생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걸까요, 본인을?
3: 이게 참 별 생각 없이 채널명을 짓다 보니까 예. 계속 이걸 제가 해명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의미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네. 대두였거든요.
2: 아, 그러세요?
3: 네.
2: 아, 그래서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3: 아, 예. 지금 살이 쪄서 이게 약간 머리 큰 게 좀 가려져서 그렇지 실제로는 머리가 굉장히 큽니다.
2: 아, 그런 그래서, 의미를 담고
3: 네, 그냥 그래서 그냥 두 선생이라고 지었는데 아. 실제로 제가 두 씨인 줄 아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많이 계시더라고요.
2: 저는 한 선생이지 않고 하나보다 큰 게 둘이니까 두 선생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3: 오, 그것도 너무 좋은데요.
2: 죄송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저는 사실 역사를 보면은 좀 과학적인 시선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보여요 실제로. 왜냐하면은 그렇죠. 과학이라는 것은 좀 인과관계를 따지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랑 지리를 함께 보면 더 과학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3: 저도 그래서 되게 네. 이과학 저과학에서 불러주셔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네. 역사를 인문학이라고 보기보다는 사회과학으로 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2: 저도 그런 생각을
3: 네.
2: 하셨어요.
3: 그런데 이게 딱 이과학 저과학에서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오승훈 아나운서 팬이기도 했고요.
2: 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리랑 함께 보면 막 산맥이 있어가지고 이쪽 민족과 이쪽 민족이 나뉘고 그렇죠. 강 때문에 저 나라와 이 나라가 나뉘고 하는 걸 보면 분명히 그런 지리학적인 요소들이 인과관계의 원인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화가 형성되는 건 또 결과로 이어지는 뭐 이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지리와 역사를 함께 배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두 선생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역사와 지리를 함께 이야기해 주신다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3: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진짜로 과학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져서 네. 저는 정말 이게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2: 네. 한 기자님께서는 언제부터 역사랑 지리를 좋아하셨어요?
3: 국민학교 때부터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원고에도 잠깐 나와 있지만 이게

0: 자신의 암기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지적 허영심을 뽐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이 사회 과목 역사 과목 아니겠습니까?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지리 배우면서 한강에 있는 댐 네. 이런 거 댐 한번 외워봐라. 오. 해서 이렇게 막 댐을 외워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는 담임 선생님이 야 우리 영준이 댐 박사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1: 그게 한두 번 보면은 외워졌어요?
0: 아 한두 번 본 건 아닌데 서너 번 보니까 외워지더라고요.
1: 아, 서너 번만으로도 외워지면은 대단한 건데.
0: 아 예, 어린 시절엔 저도 조금 똑똑했어서.
1: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내가 이 지도를 보거나 아니면 역사를 배우면 이게 쉽게 머리에 들어오고 그걸 또 이야기로 잘 풀어낼 수 있는 거를 그때부터 아셨던 거예요?
0: 그렇죠. 특히나 역사랑 지리랑 이렇게 섞어서 보니까 이게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예. 예, 뭔가 남들한테 설명할 때도 참 좋더라고요.
1: 네. 근데 말씀하시는 와중에 그 연식을 나타내셨습니다. 저랑 같은 세대, 비슷한 세대시군요.
0: 아, 제가 아마 조금 더 어릴 텐데 저도 이제 국민학교까지는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1: 아, 졸업할 때는 초등학교로 졸업하셨어요?
0: 네, 맞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역사, 지리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한 기자님처럼 좋아서 그 과목을 좋아서 계속 공부하고 또 지금까지도 공부하고 말로 풀어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 접근부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과학처럼 마치.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역사와 지리에 대해서 어떻게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을까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0: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역사와 이런 상식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첫 번째 동기는 아는 척입니다. 좀 더 유식하게 풀면 이제 지적 허영심이겠죠. 네. 그러니까 남들한테 여행을 가서 아니면은 그냥 뭐 밥 먹다가도 이 음식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니 이렇게 아는 척하면서부터 관심이 생기고
1: 네.
0: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조금 더 딥하게 관심을 가지려면은 역시나 인과관계 사고력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더 유명해지면 꼭 제 학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역사 공부, 사회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똑똑해진다. 왜냐하면 인과관계를 계속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다 보면 네. 사고력이 높아지고 똑똑해지지 않겠느냐.
1: 맞아요.
0: 이게 사실상 과학 과목이랑 되게 비슷한 부분들인데
1: 그렇죠.
0: 역사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네. 역사 공부만 해도 되게 똑똑해질 수 있다라고 제가 혼자 주창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1: 맞아요. 정말 진짜 똑똑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인류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인간사에 대해서 아,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거야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을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사고가. 그래서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이야기가. 우리가 역사를 처음 배우다 보면 한국 사람들은 다 고조선부터 대부분 시작을 하죠.
0: 그렇죠.
1: 일반적으로. 물론 뭐 그 앞에 석기 시대 뭐 그죠?
0: 무슨 문화
1: 뭐 있긴 네, 하지만.
0: 있긴 하지만.
1: 근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듣는 지명이 만주 쪽이에요. 고조선도 만주. 그다음에 뭐 고구려, 발해 이러면서 만주 하면은 우리가 역사 시간에 굉장히 많이 듣던 곳인데 사실은 잘 알지는 못하는 곳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자님은 만주 하면은 개인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0: 저도 만주를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요.
1: 아, 그러세요?
0: 그런데 느낌은 약간 그 고향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 태생입니다만.
1: 기마민족의 어떤 피가 흐르고 계실까요?
0: 맞습니다. 약간 그 우리의 조상님들은 저기서 사셨는데 네. 저도 저기에 뭔가 피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역사책이나 이런 거 이렇게 유튜브 등을 보다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뭐 유목민족, 기마민족의 피가 섞였다. 유적들도 저기랑 많이 비슷한 게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워낙 많이 듣다 보니 실제로 가보지 않아도 그냥 들으면 뭔가 그 가슴이 웅장해지는 네. 그런 곳이 만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1: 만주라는 지명은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한 걸까요?
0: 이게 참 독특한 게요. 우리는 만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된 지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반도 북부 그리고 네. 이제 중국 그리고 몽골 초원 동부에 있는 만주라는 곳은 예전부터는 이제 요동이라고 많이 불렸죠.
1: 네.
0: 랴오강, 요하강 동쪽에 있다 그래서 요동이라고
1: 예.
0: 불렸는데
1: 맞아요.
0: 그 만주라는 지명이 우리 만주족이 후금과 청나라를 세우고 병자호란을 일으켰다라고
1: 네.
0: 이제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1: 새록새록 얘기합니다.
0: 이게 지금 당장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 네.
0: 그런데 우리가 만주에 있어서 만주족 이라고 불렸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반대입니다. 만주족이라는 민족 이름이 생기고
1: 네.
0: 거기가 이제 만주족이 있던 곳이라고 해서 이제 만주라는 지명이 붙여졌는데요.
1: 아.
0: 그러니까 후금 청

0: 청나라를 세운 이제 누르하치 네. 그 뒤를 이은 청나라 태종이죠. 홍타이지가 그냥 이 지역 사람들을 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수보살에서 왔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만주, 만추라고 우리 민족을 그렇게 부르자라고 네. 해서 이제 만주라는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만들어졌고요. 그들의 고향이면 자연스럽게 만주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이름이 조금 더 굳어진 이유는 네. 일제강점기 시절, 그러니까는 일제가 만주를 침공하고 이제 괴뢰국인 만주국을 세우잖아요. 그때 즈음부터 여기를 만주국, 만주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세계적인 지명이 뭐 이제 영어권 국가에서는 만추리아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 지명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서는요, 만주라는 지명을 별로 안 좋아해요.
1: 일본이 만들었다라는.
0: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한족의 국가인데 네.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 그리고 일제의 침략의 경험을 떠오르게 하는 뭐 만주국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거기가 뭐 지린성, 흑룡강성 등등이 있는 그러니까 동북에 있는 세 개의 성이다 그래서 뭐 둥베이 삼성 아니면 그냥 둥베이 지방
1: 아 우리가 많이 이런 식으로 듣는 동북 삼성이 그 뜻이군요.
0: 맞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만주 벌판이라고 불러요. 네. 실제로 이렇게 벌판이 쫙 펼쳐져 있는 곳인가요? 지형상으로 어떨까요?
0: 아, 여기가 생각보다 살짝 지형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한국을 빛낸 뭐 100명의 위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그런데 웃긴 거는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인데 그러니까 예. 광개토대왕도 이 지역이 만주인 걸 몰랐던 거죠.
1: 아,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0: 네, 이게 네. 뭐 조선 후기에나 만들어진 그런 용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광개토대왕이 만주벌판을 열심히 달렸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여기는 그냥 전부 다 그냥 초원이고 평원이고 이럴 것 같은데 여기 지리가 조금 복잡합니다. 우선은 한반도 북부에는 이제 백두산이 있잖아요. 예. 근데 백두산이 그냥 혼자 서 있는 산이 아니고 장백산맥이라고 해서 한반도랑 만주를 가르는 지리적인 경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산지가 굉장히 많아. 네. 그리고 몽골 초원이랑 만주 사이에도요. 이제 대흥안령 산맥. 이제 네. 중국어로는 다싱안령 산맥인데 네. 여기 이렇게 산지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있거든요. 그렇게 동쪽 그리고 서쪽에 산지가 있고 그리고 동쪽에도 조그맣게 이렇게 산지가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산지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요하라고 불리는 랴오호강이 네. 이제 북중국에서 발원을 해서 그 발해만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으로 이렇게 가고요. 네. 그리고 백두산에서 기원을 해서 북쪽으로 흐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우는 부여 있죠. 부여.
1: 부여.
0: 이 부여가 있던 이게 송화강 네. 중국어로 이제 숭화강인데 거기 그러니까 야오닝강과 숭화강 고기 지역이 가운데만 딱 평원이에요.
1: 아, 지금 청취자분들 그러니까 라디오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스마트폰 지도 앱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지도를 같이 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맞습니다.
1: 역사와 지리를 함께 지금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0: 네, 맞습니다.
1: 네. 쉽게 말하면 산맥들과 강 사이에 그 둘러싸인 조그만한 땅이 있는데 네네. 그 부분만 평야다.
0: 그렇죠. 그렇죠. 아, 역시 정리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1: 거기를 우리가 그럼 만주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0: 맞습니다.
1: 그 부분을. 그럼 옛날에 그 만주벌판 달렸던 광개토대왕은 그때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요동 땅 뭐 이렇게 불렀을까?
0: 자기는 고구려라고 부르지 않았을까요?
1: 아, 우리 땅이니까.
0: 우리 땅이니까 고구려라고 부르고 중국 사서에는 주로 요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1: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이제 살펴봤고. 네. 만주는 왜 그렇게 중요한 땅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고구려 말씀하신 대로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 대왕도 나오고 그러니까 고구려는 만주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0: 네.
1: 예. 근데 우리가 계속 고조선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 발해도 그렇고 만주랑 계속 연결 지어가지고 뭔가 교과서에서 나오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뭔가 중요한 땅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실제 중요한지 또 왜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0: 이거 이제 서울대 그 박정재 교수님의 책 한국인의 기원이라는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네. 사실 아주 오랜 그러니까 3만 년, 4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반도는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짓기 전에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렵 채집민들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돌아다니는데 그 하이웨이,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어디서 어떻게 뚫으냐면은 네네. 시베리아에 있는 아무르강부터 지금 우리가 만주라고 불리는

0: 뭐 순화강, 그리고 야오닝강, 고기, 그리고 이제 황하 이렇게 큰 지역을 왔다 갔다. 그러니까 추워지면은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더워지면은 위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1: 네.
0: 그렇게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그 지역들이 문화가 더 큼직한 문화가 오히려 한반도보다 더 먼저 생겨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사람들이 한반도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1: 네.
0: 그러니까 특히 만주에서 살던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이게 왔다 갔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주랑 한반도를 같이 엮는 이유가 그 수렵 채집민, 그러니까 농사도 짓기 전에 그러한 곳이었고,
1: 네.
0: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시대를 이제 농업 시대로 가자면은
1: 네.
0: 이 둥베이 삼성이라고 불렸던, 둥베이 지방이라고 불렸던 여기를 지금 이제 둥베이 평원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여기가 중국에도 손꼽히는 옥토입니다. 그러니까 헤이룽장성에 있는 삼강평야라고 하는 평야가 있는데요.
1: 네.
0: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 후토지대만큼 비옥하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우창다미라는 쌀이 중국에서 최고로 쳐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곡물 기업인 베이다왕 그룹 같은 경우도 이 베이다왕 시에, 그러니까 헤이룽장성에 있는 그 중국 최고의 곡물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또 석탄, 철광도 많이 나고요. 중국 최대의 유전인 다칭 유전도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내전할 때 공산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공산당이 이 둥베이 지방을 갖고 있어서 덕분이다라고 할 만큼, 1970년대만 해도 이 둥베이 지방, 만주 지방은 아예 공화국의
1: 네.
0: 마다들이다라는 표현까지 들을 정도였죠.
1: 근데 궁금한 게 생겨요. 쌀농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남쪽이 쌀농사가 잘 되지 않나? 북쪽 그 만주 쪽 가면 좀 추워가지고 쌀농사가 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지는
0: 맞습니다.
1: 않은가요?
0: 아닙니다. 정확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둥베이 지방이나, 그러니까 그런 말들 많이 하십니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야, 우리가 이 좋은 땅을 왜 우리는 지키지 못했을까? 여기를 지켜냈으면은 막 석탄, 철광석,
1: 그렇죠.
0: 석유 이런 걸 지금도 우리는 누리고 있지 않았을까?
1: 자원은 굉장히 많고,
0: 맞습니다.
1: 네.
0: 그런데 여기가 정말로 2000년 전, 1500년 전에도 옥토였느냐? 그렇지 않았고요. 그 숨은 1인치가, 제가 그래서 이과학저과학에서 이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쁜 게
1: 네.
0: 바로 기후라는 이 변수가 있는데,
1: 예.
0: 그러니까 단순히 평지가 있고 강이 흐른다 그래서 항상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농사가 잘 되려면은 최저 연강수량이 500mm에서 600mm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선이 어떤 선이냐면요. 우리 중국에도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1: 네.
0: 만리장성이 그냥 쌓여진 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대 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 만리장성이 이게 왜 여기 이렇게 쌓여졌을까
1: 네.
0: 보니 이게 딱 연강수량 500mm 선과 그 만리장성이 일치한다, 거의 일치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남쪽에서 우리 농사 지어야 되니까 제발 그 유목 말 타고 다니는 유목민들아, 너희 이 밑으로는 제발 내려오지 마라는 의미의 장성이었던 거거든요.
1: 이 위쪽으로는 500mm 안 내리니까 우리가 농사를 그렇게 여기서 질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와.
0: 네, 여기까지만
1: 그런
0: 와. 말은
1: 느낌이군요.
0: 거기까지만 타고 여긴 농사 지어야 되니까 제발 와서 약탈하지 마라는 의미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만주, 특히나 야오닝강이나 숭화강이 있는 그 둥베이 평원,
1: 네.
0: 이한 가운데에 500mm, 600mm 선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선이 고기를 그대로 관통한다라는 말은 강수량이 적당히 내렸을 때는 농사가 잘 지어지는데, 조금만 비가 안 내리거나
1: 네.
0: 아니면 기후 위기, 기후 변화가 살짝만 있으면 비가 안 내려서 오히려 이 땅이 굉장히 애매해지는 그런 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1: 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왔다 갔다 하는
0: 네.
1: 그런 현상이 펼쳐졌겠군요.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한영준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0: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7: 예,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한영준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역사와 지리를 함께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뭔가 더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지도를 함께 봐야 한다는 조금의 부담감은 있지만.
8: 맞습니다.
7: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만주 쪽은 강수량이 500mm에서 600mm 선?
8: 네.
7: 그게 있어서 어떨 때는 500mm가 넘게 와서 농사가 또 잘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은 때가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사는 민족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농사가 잘 될 때가 있으니까 계속 농사를 시도하면서 살자. 이런 민족들이 있을 것 같고 또 말 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 여기는 그래도 농사가 늘 잘 되는 건 아니니까 유목 생활하는 게 맞아. 그러면서 또 계속 말 타고 다니자 하는 민족들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거기에서 좀 겹쳐 지내면서 좀 충돌도 일으키고 뭐 같이 또 어우러져 살고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지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8: 이게 실제로 우리가 만주에 있는 우리의 조상들이라고 하면 고조선, 뭐 부여, 고구려, 발해 정도를 떠올리실 거예요.
7: 네.
8: 그런데 이 나라들은 대부분 농업 기반의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농경민, 정주민, 네. 그러니까 정주 문화를 배경으로 성장한 그런 나라들이고 민족들이거든요.
7: 네.
8: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들 우리의 조상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역사를 조금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주에 고조선, 고구려, 발해만 있진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말 타고 돌아다니는 이제 뭐 거란족,
7: 네.
8: 무슨 선비족,
7: 맞아요.
8: 이게 다 만주, 특히 요하강 서쪽에 있어서 요서 지방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7: 예전에 역사 공부했던 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8: 근데 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지금 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스르륵스르륵 넘어갈 텐데 그리고 또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뭔가 좀 민족적으로 비슷하지 않나라고 해서 항상 같이 엮였던 무슨 말갈족, 여진족.
7: 예, 맞아요. 여진족은 참 많이 들었어요.
8: 네. 그리고 만주족. 이 세 민족이 뭐 다 같은 민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약간 만주 동부에서 농사도 조금 지냈다가 말도 타고 지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련민, 뭐 반농 반목이라고 이제 역사책에 나왔던 이제 그런 민족들이 다 같이 섞여 있거든요.
7: 네.
8: 그러니까 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만주라는 지형이 하나의 지형, 하나의 기후대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지형대와 기후대를 갖고 있다 보니 이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떻게 보면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 같이 섞여 있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요 얘기를 드리는 게요.
7: 네.
8: 그러니까 부여하면은 우리가 역사책에서 그냥 잠깐 한국사책에 네.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는 단원에 정말 잠깐 있다가 지나가거든요.
7: 우리는 부여를 어디에서 제일 많이 봤냐면 주몽.
8: 그죠. 주몽도 있고
7: 주몽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봤죠.
8: 맞죠. 부여 그리고 예전에 성유리 씨가 나왔던 이제 그 드라마에
7: 내가 부여의 왕이다.
8: 내가 무슨 남부여의 공주 부여주다.
7: 부여주다.
8: 이런 대사에서만 있는데요. 실제로 부여라는 나라가 조선이나 고려보다 더 오래 있었던 나라입니다.
7: 그러니까
8: 600년, 700년 가까이 있었던 나라거든요.
7: 아, 그래요?
8: 네, 기원전 2, 3세기부터 한 뭐 기원 후 3, 4세기까지 있던 그런 지방의 그런 나라인데
7: 네.
8: 이 나라가 한 3세기까지는 고구려보다 더 잘 나갔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책에 보면 어떤 식으로 써 있냐면은
7: 예.
8: 토지는 오곡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농사 짓기 좋다는 거죠. 그리고 부여는 넉넉하고 풍성하다. 그만큼 농사를 짓기가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후가 좋을 땐 좋은데 한 3세기쯤부터 기후가 살짝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7: 예.
8: 그러니까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북쪽에 있었던 부여가 조금 더 남쪽에 있었던 고구려한테 이제 주도권을 만주의 주도권을 넘겨주기 시작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 만주의 농업 생산력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곳이다라는 그 명제를 잘 증명해 주는 나라가 이 부여입니다.
7: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과학인 거죠.
8: 네. 네,
7: 기후가 변하면서 농사를 짓고 살던 민족이 농사로부터 얻는 식량이 적어지니까 그 부강했던 나라가 조금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8: 네.
7: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기 시작하고 쇠퇴하는 그 이유가 기후의 변화 때문에
8: 네 맞습니다. 아. 이게 고구려도 이게 반대인 게요. 우리가 네. 고구려 하면은 이게 광개토대왕 때문에 이 벌판에서 출발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고구려의 첫 번째, 두 번째 수도인 졸본성, 국내성 전부 다 백두산 근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산지, 구름 근처에서 나왔거든요.
7: 예.
8: 그럼 여기서는 대체 뭘 어떻게 먹고 산 거야?
7: 그러게요.
8: 그래서 이제 고구려 이제 한국사 책에 보면 무슨 약탈경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주변에 있는 지역을 약탈하면서도 살았는데 문제는 그 백두산 근처에 있는 곳도요. 나지막한 구릉이 있었습니다.
7: 어.
8: 여기가 강수량이 600mm 이상 나오는 곳이에요.
7: 네.
8: 그래서 산 근처에 있는 구릉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살면서 생존할 수 있었던 그 어떤 지리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7: 아, 대평야는 아니지만 네. 조금 구릉마다. 그러니까 어쩌면 좀 척박한 환경에서 더 잘 살아남았을 법한
8: 맞습니다.
7: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8: 네.
7: 근데 고구려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강성했던 나라로 알고 있는데 영토도 넓었고요. 고구려의 영토를 가장 넓었을 때를 보면 만주 지방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던
8: 예, 그렇죠.
7: 그런 거를 저희가 지도에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왜 지켜내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길게 그 지역을 계속 지배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8: 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앞에 나왔던 이야기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요.
7: 네.
8: 여기가 계륵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차지하고 있기는 되게 어렵고
7: 네.
8: 근데 또 빼앗기면은 약간 아쉬운 그런 지역인데 대표적으로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지역은 하나의 지형과 기후가 아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활 스타일을 갖고 있는 민족들이 섞여 있다.
7: 네.
8: 다양한 생활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라는 말은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7: 아, 그렇죠.
8: 누군가는 말 타고 돌아다니고 누구는 산에서 이렇게 뭐 농사를 짓고 누군가는 평야에서 농사를 짓고 누구는 뭐 농사 지었다가 무슨 말 타고 다녔다가
7: 네.
8: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보니 고구려가 강성할 때에도 그러니까 자기의 필수 지역, 핵심 지역은 직접 통치를 했지만 서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유목지대랑 가까운 지역, 그러니까 거란이라든지 이런 민족들은 사실상 간접 통치를 했습니다.
7: 네.
8: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이 세서 너희를 어떻게 하려면 할 수는 있어. 하지만 너희의 자율성은 보장해 줄 테니까 너희 우리한테 이제 나대지 말고 우리의 세계관에 잘 따라. 이렇게 이제 간접 통치를 한 거죠.
7: 자치구를 설정해 줄게.
8: 그렇죠.
7: 이런 느낌.
8: 맞습니다.
7: 네. 계륵 같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지하기는 어려운데 여기에서 또 얻을 수 있는 게 또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8: 네.
7: 근데 차지하기 어려운가? 한번 차지했으면 주변이 다 산맥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셨으니까
8: 네.
7: 한번 차지하면은 좀 지켜내기는 쉬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8: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켜내기 되게 좋은 곳이긴 한데
7: 네.
8: 주변에서 가만히 안 놔두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7: 아, 그렇겠군요.
8: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반도나 만주는요. 그러니까 중국에 비하면 이게 동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7: 네.
8: 그런데 특히 만주 지역 같은 경우는요. 중국이랑 그러니까 몽골 초원에서 이제 제국을 건설했던 유목제국.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중국의 역사라고 하는 건
7: 네.
8: 한족이 만들어낸 이 농경제국이랑 말 타고 돌아다니던 유목민들이 세웠던 유목제국이 서로 경쟁했던 역사잖아요.
7: 네.
8: 근데 이 경쟁했던 역사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지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만주예요.
7: 네.
8: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땐 그러니까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편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요. 베이징이랑 만주, 요동 지역이랑 더 가까워요. 딱 물리적인 거리로 봤을
7: 네네.
8: 때. 그런데 중국 북부랑 만주, 요동 사이에는 늪지대도 있고요. 그리고 산맥이나 사막도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중국,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통일한 뭐 수나라, 당나라, 강태종이 고구려를 침공, 뭐 백만 대군을 침공했는데
7: 네.
8: 늪지대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대패를 하고 돌아갔다. 그 지리적인 근거가 뭐냐면은 생각보다 그 짧은 거리인데 군대를 대군을 이끌고 오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몽골 초원이랑은 이게 지형적으로는 되게 가까운 게 제가 만주랑 몽골 초원 사이에 대흥안령 산맥, 다싱안령 산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0: 산맥이 덩치는 큰데 되게 완만해요.
1: 아.
0: 그래서 몽골 초원에서 말 타고 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 자연스럽게 만주로 건너오기가 되게 편했던 거죠.
1: 아, 언덕 살짝 넘으면 되는 느낌이었나
0: 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려면 늪지대랑 사막 이런 거 산맥을 다 건너와야 되는데 그게 쉬웠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 중국이 봤을 때도 그러니까 한족의 제국이 봤을 때도 그리고 유목 제국이 봤을 때도
1: 네.
0: 내가 이 동아시아에서 힘을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1: 네.
0: 하면 항상 여길 장악해야 된다. 그곳이 어디냐? 만주고 특히나 이제 야오호강 인근의 요동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를 생각해 보시면요. 중국을 통일했던 한나라가
1: 예.
0: 대군을 이끌고 어떻게 해서건 고조선을 침공해서 한무제 때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을 통일했던 당나라가 수차례 침공 끝에 고구려를 멸망시켜요.
1: 네.
0: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명나라가 다시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도 고려랑 조선을 끊임없이 견제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이 요동지방 그러니까 실제로 그 중국의 역사책인 한서에 그런 말이 나와요.
1: 네.
0: 한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켜서
1: 네.
0: 흉노의 왼팔을 끊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족 중국이 봤을 때 요동지방 만주지방은 유목민족의 그러니까 유목민족 북쪽에서 내려다봤을 때는
1: 예.
0: 오른팔이 신장 위구르 지역인 거죠.
1: 네.
0: 왼팔이 요동 만주인 겁니다.
1: 아, 예.
0: 그러니까 그만큼 유목 그러니까 자기들이 항상 견제해야 될 유목민들의 약간 그 왼팔 같은 느낌이 항상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기를 침공해서 어떻게건 그러니까 만주 전체를 다 장악할 수는 없지만 그 랴오호강이 있는 그 요동 지방만큼은 확실히 장악을 해서 밑에 있는 우리 한민족의 나라도 견제하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몽골 초원도 견제할 수 있었던 아주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쪽 요동 지방을 차지하면 자꾸 침공해오는 저 유목민족들이 직접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네. 거기를 차지하고 있으면 완충지대 역할을 해서
0: 네, 맞습니다. 네,
1: 거기를 차지하고 있어야만 쳐들어오는 걸 미리 알고 좀 대비를 하고 할 수 있는데 거기를 비워놓고 있으면 그냥 너무 쉽게 쑥쑥 들어오니까.
0: 맞습니다. 그리고 아예 반대로 이해를 하면은 유목민족들도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을 때
1: 네. 그러니까
0: 중국으로 쳐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만주,
1: 아.
0: 요동, 한반도를 한번 그러니까 대놓고 점령은 아니더라도 윽박은 한번 지르고 가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란의 뭐 요나라 같은 경우는 이 요동 지방에서 만들어진 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진이 세운 금나라 같은 경우도 고려한테 한번 너희 가만히 있어. 우리 중국 갈 거야 하고 요동 장악하고 그리고 중국으로 갑니다.
1: 네.
0: 그리고 뭐 몽골의 원나라도 그렇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뭐 흉노 그리고 돌궐 모든 유목 제국들이 이 만주나 이 요동 지방을 어느 정도는 장악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1: 네.
0: 이런 패턴이 이어지다 보니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비유해서 말씀드리는데 한민족과는 체급이 전혀 다른 한족 그리고 한민족과는 다르게 정말 뒤없이
1: 네.
0: 그냥 밀고 들어오는 유목민족 사이에서 우리가 과연 요동이랑 만주를 계속 지키는 게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은 그 압록강을 그냥 우리의 타협점으로 삼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1: 타협점으로 삼은 게 아닐까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고려랑 조선 때에도 만주를 되찾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고조선 때부터 고구려 때부터 계속 이 만주 특히 요동 지방은 우리 민족이 항상 살았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세워진 발해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동쪽이죠. 두만강 유역의 중심지였던 나라예요.
1: 맞아요.
0: 그런데 조금 발전하고 나면서 자연스럽게 요동을 진출하려고 계속 그 한 줄 한국사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요동 진출 시도. 무슨 3대 무왕 때 뭐 10대 선왕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 시절에만 해도 뭐 아예 이름 자체가 고구려의 후예다라는 그쵸. 거다 보니
1: 네.
0: 북진 정책을 계속했죠. 그런데 이게 애매하게 돌아가는 게 고려 시절에 거의 한 400년 동안은 북쪽에 있었던 유목민족들이 워낙 강했던 그러니까 거란의 요나라
1: 네.
0: 그리고 뭐 여진의 금나라 그리고 아예 이제 몽골 제국이 세운 원나라가 뭐 전 세계 유라시아 뭐 제국을 세우다 보니 우리가 북쪽으로 가려는 시도를 그때는 좀 눈치 보여서 못했어요.
1: 아쉽네요.
0: 네. 그런데 딱 한 번 기회가 있었던 게 언제냐면은 고려 후기입니다.
1: 네.
0: 원나라가 쇠퇴하고 한족의 명나라가 한참 발언했던 그러니까 이제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이거를 원명 교책이라고 하거든요. 예.

0: 우리한테는 이제 고려 말 조선 초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원나라건 명나라건 만주 요동 지방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 때예요. 그래서 원 간섭기 몽골 제국의 간섭기를 이제 타파하고 자주적인 외교 정책을 했다고 했던 고려 말기의 왕인 공민왕 때
1: 많이 들어봤어요.
0: 요동 정벌을 시도합니다.
1: 예.
0: 실제로 이때 요동 정벌에 참여했던 장군이 누구냐면은 이성계 장군이에요.
1: 예.
0: 이성계 장군이 실제로 그래서 요동에 뭐 이렇게 성도 세우고 다양한 되게 많은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제 공민왕도 그렇고 고려 말기다 보니까 이게 점령은 했는데 거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포기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그게 1370년대거든요. 두 번째 시도가 한 번 더 있었어요. 1388년에 네. 이제 명나라가 중국을 거의 다 통일을 하고 나서 고려를 계속 견제를 하니까 그때 이제 최고의 권력자였던 최영 장군이 안 되겠다. 우리가 명나라한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1: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0: 라고 했던. 물론 이제 그 말은 최영 장군이 한 건 아닙니다만.
1: 네, 네.
0: 아무튼. 그 최영 장군이.
1: 죄송해요.
0: 이성계 장군 괜찮습니다. 이성계 장군한테 요동정벌해라. 하고 보냅니다. 그렇게 보냈는데 이성계 장군이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안 거기 가면 안 됩니다라는 이유를 네 가지 이유로 됩니다. 그걸 이제 사불가론이라고 하죠. 그 여름에 한참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도 못 짓고 우리 비가 많이 내리면 화살에 악요가 녹아서 화살 쏘기도 힘들고 큰 나라를 작은 나라가 공격하는 건 힘들고 그 명분을 가지고 위화도라는 압록강 하구에 있는 위화도라는 섬에서 회군을 해서 네. 쿠데타를 벌인 게
1: 조선의 건국이죠.
0: 그렇죠. 위화도 회군이고 그렇게 4년 있다가 조선이 건국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회는 있었을 텐데 과연 정말로 요동을 공격해서 네. 한참 이게 어떤 나라건 건국된 초기에는 약간 혈기왕성하잖아요.
1: 아, 그렇죠.
0: 이 당시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 정말로 밑바닥 거의 노비 생활을 하다가 황제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갖고 막 눈에 항상 불을 켜고 내가 이 중국 땅을 다 점령해버릴 거야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성계 장군이 정말로 압록강을 건너서 요동을 정복했으면 과연 정말로 그때 요동을 정복할 수 있었을 것이냐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냐
1: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냐
0: 왜냐하면 그때 한참 명나라가 정말 서슬퍼럴 때인데.
1: 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 오히려 요동을 얻지 않은 게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0: 네.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이 당시 그러니까 최고의 학자분도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게 저도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주와 요동은 계륵이다.
1: 그러니까요.
0: 이 말을 처음 하신 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나는 요동을 수복하지 못한 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요동은 중국과 오랑캐가 왕래하는 요충지다. 요동을 차지하고 있을 때는 사신 접대에 드는 비용 그리고 병력을 징발해서 부역시키는 일 때문에 네. 온 나라의 힘이 이 요동 지키는 일에 고갈되어서 지탱할 수 없게 될 거다. 그리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게 된다면 사방에서 적의 침략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중국, 그러니까 한족과 유목민이 경쟁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요동을 지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말미에 그런 말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힘을 기른다면 충분히 이걸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면은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게 마음 설레는 일이야라고 이 글을 마무리하거든요.
1: 네. 그러니까
0: 저 또한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1: 지금 역사학자들이 하는 해석을 그때도 정약용 선생이 했다는 것,
0: 그렇죠. 네,
1: 굉장하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지금의 만주는 또 다른 의미로 중국에서 평가가 된다고 들었어요. 러스트벨트라고 불린다고 하던데 중국의 러스트벨트.
0: 참 그러니까 하나의 땅이 역사에서 항상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라는 걸 정말 만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1: 예.
0: 제가 이 이야기 초반부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의 맏아들이다 라고
1: 예.
0: 할 만큼 정말 중국에서는 크게 각광을 받았는데 지금은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녹슨 지대라고 부를 만큼
1: 네.
0: 정말로 힘듦을 겪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지금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뭐 농업 생산력도 좋고 뭐 이렇게 한국과 뭐 북한, 러시아와의 접경 지대다 보니 무역도 할 수 있는 지대라서 이렇게 인구도 많고 한때는 정말 잘 나간 지역이었는데요.
1: 네.
0: 중국이 1980년대 이후로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상하이, 홍콩, 광저우 등등을 대표하는 중국 남동 해안 지대가 네. 개발이 되기 시작을
1: 맞아요.
0: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북부가 소외를 받습니다. 1970년대, 60년대는 그냥 소련, 북한이랑 교류하던 중국과 전 세계와 무역을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만주, 둥베이 삼성이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 아니게 됩니다.

0: 북병이라고 부를 만큼 가장 지금은 어떤 다양한 경제적인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전락한 상황이죠.
1: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만주가 지금은 또 그런 식으로 취급을 받는다고 하니까 왠지 한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고 나서 드는 생각은 좀 서운하다는 생각까지 한 시간 동안 정이 들었나 봐요.
0: 네. 그럴 거면 그냥 우리 주지.
1: 이과학자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한영준 기자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또 뵐 수 있겠죠?
0: 아,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 오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1: 탄탄방수
2: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3: 철새의 왕 철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철새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아, 오늘 끝곡은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과학 저과학은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균형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3: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4: FM 80.

0: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정오 종합뉴스.
1: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금요일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막 첫날인 오늘 캡틴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한 우리 축구 대표팀이 체코를 상대로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전반에서 우리 대표팀은 손흥민, 이강인 선수가 공격을 주도하며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득점 없이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이란에 대한 공습을 취소한다면서 이번 주말 유럽에서 이란과 종전합의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합의가 임박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급등했고 코스피 역시 7% 넘게 급등하며 장중 8,300선을 탈환했습니다.
1: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해 일반 이정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2: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레는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합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철새의 왕 철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북중미 월드컵이 오늘 새벽 개막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지금 조별예선 첫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수근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2: 네, 조금 전 전반전이 끝났고 이제 후반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대표팀은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 등 최상의 선수들을 선발로 내세워 체코와 A조 첫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초반 주도권을 잡은 건 대표팀이었습니다. 전반 12분 손흥민이 왼발로 첫 슈팅을 기록했고 2분 뒤 이강인이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체코의 골문을 계속 두드렸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계속 흐름을 이어간 태극 전사들은 전반 38분 손흥민이 잇따라 오른발과 왼발로 슈팅을 기록하며 체코를 밀어붙였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는 골문으로 세도하던 손흥민의 슈팅이 빗맞으면서 아쉽게 골을 기록하지는 못했고 전반 경기는 두 팀이 득점 없이 0-0으로 마무리했습니다.
1: 네, 이번 대회가 멕시코, 캐나다, 미국에서 치러지면서 첫 개막식은 오늘 새벽 멕시코시티에서 열렸는데요. 축하 공연에 K-POP 데몬헌터스의 이재 씨가 나왔다고요?
2: 네, 8만여 관중이 가득 들어찬 가운데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먼저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본선 참가 48개국의 국기가 차례로 입장한 가운데 A조인 우리나라의 태극기는 남아공에 이어 두 번째로 센터서클에 들어섰습니다. 개막 공연에는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로 스타덤에 오른 이재가 무대에 올라 세계적인 성악가인 안드레아 보첼리와 월드컵 주제가 DNA를 열창했습니다. 이재는 이 곡 후반부에서 또 넘어져도 나 다시 일어나

0: 나는 한국어 가사로 주제가를 불러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상 첫 세계 나라에서 열리는 대회다 보니 공동 개최국인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내일 별도의 개회식이 열립니다.
1: 개막식에 이어서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간 개막전 경기도 있었는데요. 개막전 결과는 어땠나요?
0: 네,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기는 역대 월드컵 개막전에서 가장 많은 3장의 레드카드가 나올 만큼 치열했는데요. 개최국인 피파랭킹 13위 멕시코가 예상대로 A조 최약체인 피파랭킹 61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볍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 9분 만에 전방 압박으로 공을 가로채 퀴뇨네스가 이번 대회 첫 골을 기록했고 후반 22분에는 멕시코의 간판 스타 라울 히메네스가 추가 골을 기록하며 2-0으로 승리했습니다. 승점 3점을 챙긴 멕시코는 다음 주 금요일 우리나라와 예선 2차전을 치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TV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한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본선 첫 경기 거리 응원전이 열리는 광화문 광장에 시민 6천여 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후 1시까지 거리 응원이 진행됨에 따라 주변 지하철역과 행사장 출입구 혼잡 관리를 비롯해 점심시간대 주변 직장인 유입으로 인한 인파 밀집을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 법원이 오늘 각각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의 목적이 불법 계엄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켜 불법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같은 작전 결과 대한민국의 군사 비밀이 노출되고 작전 수행이 어려워지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최고 통수권자가 불법적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비상권한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무인기 침투작전을 실행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은 알지 못했다고 보고 사후에 은폐하려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논의 시기도 2024년 상반기부터로 봤습니다. 2024년 3월 안가 모임에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이 비상대권을 이야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증거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 적힌 기록들을 인정했는데 다만 윤 전 대통령 내란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증거 능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반이적 사건은 군사비밀 노출 우려로 재판 대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선고는 공개되긴 했지만 영상으로 녹화되거나 중계되지 않았습니다. 재판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이 바로 이적 행위라는 입장문을 내며 재판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1: 하락세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종전 기대감에 8천을 회복한 뒤 8,300마저 넘어섰습니다. 한 달 넘게 팔기만 했던 외국인도 오랜만에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4: 코스피가 급등하며 사흘 만에 8,00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어제보다 499.9포인트 6.44% 오른 8,263.85로 출발한 코스피는 현재 8,300선 안팎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몰리자 개장 6분 만에 올해 13번째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개인은 오늘 매도에 나서며 2조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지만 외국인이 25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서 기관과 함께 지수를 받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는 급등하며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0% 넘게 오른 33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8% 안팎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외에도 전기, 전자, 제조업 등 코스피 대부분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전체 코스피 종목 중 800여 개가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 취소를 발표하며 종전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입니다.
5: 전반적으로 좀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배경은 아무래도 유가에 대한 부담감을 좀 떨어버렸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고유가 상황에서 이제 가장 이제 취약하게 낙인이 찍힌 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아였고요.
2: IM증권 박상현 연구원입니다.
4: 간밤 뉴욕 증시도 다우존스가 1.86%, S&P 500 지수 1.75%, 나스닥 지수는 2.54% 오르는 등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 역시 하락하며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모두 배럴당 $9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3.02% 오른 1027.05에 개장해 1030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0.9원 내린 1518원에 출발한 뒤 소폭 오른 1521.2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2: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1일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축적된 신뢰와 유대,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모레 현지에서 화상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현황을 점검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6: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 현지에서 화상으로 참모진 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현황을 점검합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는 14일 한국 시각 밤 9시에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습니다.
7: 순방 기간 중 국정 운영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이탈리아 현지에서 직접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6: 회의에서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선관위 국정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민정수석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검경합동수사본부 발족 및 상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또 환율과 물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됩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에 귀국한 뒤 19일에 수석보좌관 회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저녁 국민참정권 침해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대응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총리는 증거 보존해야 할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파괴됐다는 것은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럴 거라면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질타했습니다.
8: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틀린 것이 없습니다.
6: 그러면서 국회가 정파를 떠나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고 검찰과 경찰도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거취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가 거취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고 숙고 중이라며 충분히 입장을 정리하고 표명할 때까지는 기다려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 진행된 의원총회에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지방선거 책임, 8월 전당대회 공정성 등을 고려해 정 대표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견제와 균형의 국회를 되살리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원구성 협상 원칙은 견제와 균형의 복원이라며 법사위원장의 제자리 복원은 견제와 균형의 국회를 되살리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가져간다면 모든 국정과제, 민생 현안을 발목 잡을 것이 자명하다며 민주당은 이를 용인할 생각이 추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신속하게 여야 협의를 마치고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국조계획서를 채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5월 취업자 수가 감소 전환하는 등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중북부 내륙 산지에는 곳에 따라 5에서 10mm가량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5.4도입니다.
9: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가운데 정청래 당대표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비상계엄 내란도 5월 00 덕분에 물리칠 수 있었다며 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들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등 지역 현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전남도 의회 소속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의회 당선인들이 통합시 의회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통합 역량을 갖춘 의장단이 선출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방과 흑색 선전을 배격하고 금품 수수 등 모든 부정 행위를 근절해 공정 선거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성휘 목포시장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우선순위가 민선 9기의 초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행정통합과 일자리 창출, 인구 회복, 재정 확충, 주차난 해소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행정통합과 일자리 인구 문제는 시민 관심이 큰 현안이지만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 국비 확보, 민간 투자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로 꼽힙니다. 반면 주차난 해소와 생활 민원 개선, 행정 혁신은 비교적 빠른 체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됩니다. 오는 15일부터 활동하는 목포 대전환 준비위원회가 공약별 실행 방안과 재원 대체,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구례군과 보성군이 선정됐습니다. 구례와 보성 주민은 올해 7월부터 2027년까지 시범사업 기간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받게 됩니다. 전남에선 곡성과 신안에 이어 구례, 보성까지 선정돼 주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 내 수두 환자가 최근 일주일 사이 2.7배나 급증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집단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조사 결과 최근 한 달간 수두 환자는 꾸준히 늘어 여수와 광양, 구례 등에서 무더기로 신고됐으며 연령별로는 초등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전남은 중고등학생의 감염 비율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전남도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의 수두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제때 예방접종을 맞춰줄 것을 학부모들에게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전남경찰청 소속 경장계급의 경찰관이 어젯밤 광주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고 전남경찰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바닷물 수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해안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23.8도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2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좋은 일이 있을 땐 그 기쁨을 적절히 억제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그걸 이겨내려고 했으니까 사람은 늘 저항 속에서 사는 것 같다. 어느 화가가 한 말인데요. 기쁨도 잠깐 즐기고 슬픔도 잠깐으로 끝내려고 애쓰는 게 인생이니 축구가 인생을 닮은 것 같습니다. 골을 넣고 펄펄 뛰다가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곧다시 골을 먹고 기운이 쭉 빠져도 숨 한번 크게 쉬고 또 다시 시작. 아, 축구가 그래서 어려운 거네요.

0: 이무송의 사는 게 뭔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우린 늘 참으면서 뭐 억제하면서 사는 거네요. 기쁠 때도 너무 오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진정하고, 슬프고 괴로울 땐 또 역시나 너무 가라앉으면 안 되니까 힘내고 웃으려고 애쓰고. 축구가 아니 스포츠 다 진짜 그게 딱 드러나잖아요. 골을 넣은 쪽은 2, 3분 동안만 세레모니를 하며 펄펄 뛰지만 골을 내준 쪽은 또 그 시간에 뭔가 이를 악물고 큰 숨을 쉬고 그렇게 둘 다 다시 중앙선에 또 모여서 시작. 어찌됐든 인생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 이게 축구의 교훈일까요?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
3: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4: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5: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우리 요미요미 귀요미들 잘 있었어요? 저는 음악과 당신 사이 여러분의 DJ 진이에요.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진다방 찾아와 주셨네요. 근데 저기 6번 테이블에 앉은 손님,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지 않나요? 네, 꿈속에서 봤던 것 같은데. 좀 똑바로 걸어요. 자꾸 제 심장이 부딪혔잖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오늘도 좋은 노래 잔뜩 틀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지니와 함께하는 음악 여행, 오늘의 첫 번째 노래, 뮤직 큐.

첫 번째 곡은 602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오늘은 진다방에서 지니 오빠랑 커피 한잔 하고 싶어요. 솔개 트리오의 아직도 못다한 사랑 같이 들어요 하셨는데, 우리 지금 커피 한잔 하고 있잖아요.

다음 곡은 780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지니 아재. 여는 부산 어린이대공원 미화반입니다. 더운데 고생하는 동료들과 듣겠습니다. 이정희 바야야 틀어주이소 했는데 바로

우리 940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백조들의 모임이 있는 날. 백조는 무슨 줄임말인지 진오빠가 맞춰보세요. 오늘 점심은 꼬막 비빔밥입니다. 진오빠도 꼬막 좋아하나요? 저도 맛있게 먹게요. 이치안과 번님들 집시여인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백조라 이게 뭘까요? 뭐 백년 우정의 조합 모임 막 던지네. 우리 2부에서 함께해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0: 한국 여행 신한군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여러분께 좋은 음악 선물해드리는 금요일의 DJ 지니 인사올립니다. 지금 흐른 노래 1432님의 신청곡이에요. 오래전 덕질하던 생각이 나서 노래 한 곡 신청해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조용필님 광팬이었습니다. 연말이면 MBC 10대 가수상을 누가 차지할지 귀추가 주목되었습니다. 1982년도에 이용님이 가수왕을 수상해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밤새 울어서 엄마한테 혼났던 기억도 지금은 웃으며 뒤돌아보는 추억이 되었네요. 신청곡 이용의 바람이려. 아마 오늘 함께 하신다면 이런 추억들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계속해서 듣고 싶은 노래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계속 갑니다.

다음은 044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35년 전에 이문세님의 소녀를 부르며 저를 따라다닌 어떤 남자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문세님의 소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남자 잊어요. 제가 따라다닐게요.

다음은 507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소낙비가 5분 내리고 햇살이 비추니 얼마나 습한지 너무 더워요. 최진희님 물보라 신청합니다. 손트라 선곡 맛집 매일매일 응원합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가 맛집이긴 하죠. 한 2스타짜리.

오늘 마지막 곡 683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 오늘 7080 컨셉이군요. 제 신청곡도 들려주세요. 정재현의 어차피 떠난 사람 듣고 싶어요 했는데, 네 맞아요. 여러분들은 진다방 DJ 지니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민의 원곡 어차피 떠난 사람.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음악으로 추억 여행 떠나는 진다방 DJ 진이와 함께 하셨고요. 저는 손태진입니다. 언제든 듣고 싶은 7080 추억의 노래들 신청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예요. 우리 노래 한 곡 들을게요. 8490님께서 여긴 동탄이에요. 날이 흐렸다 맑았다 하네요. 이불 빨래 왕창 챙겨와서 빨래방에서 팡팡 돌리니 속이 시원합니다. 김희재의 돌리도 신청해요 하셨는데, 아우 그 이불 빨래

잘 말랐을 때그 뽀송뽀송한 그 향. 오늘 밤 정말 잘 주무시겠네요. 우리 8490님의 신청곡 김희재의 돌리도 듣고 저희는 또 클럽하우스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토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한시 뉴스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체코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0: 대표팀은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체코와의 대회 A조 1차전에서 후반 14분 체코의 크레이치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8분 뒤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뜨렸고 후반 35분 오현규가 역전 결승골을 넣으며 2-1로 승리했습니다. 대표팀이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건 역대 네 번째로 개막전 승리를 거뒀던 2002년과 2010년에는 16강 진출에 성공했었습니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는 일반 이정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인기 작전은 비상계엄 조성을 위해 공모한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원구성 협상 원칙은 견제와 균형의 복원이라며 법사위원장의 제자리 복원은 견제와 균형의 국회를 되살리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2대 후반기 국회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원구성의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양보하라고 주장하는데 저희가 무엇이냐며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가져간다면 모든 국정과제, 민생현안을 발목잡을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정청래 대표와 관련해 당헌 당규에는 없지만 현재 당 분위기상 전당대회 50일 전 즈음에서는 만약 연임을 도전하면 사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오늘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오는 24일 전후에 사퇴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당 회의에서 서로 견제하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쯤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 코치가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내며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 인근 서울에서 구리 방향 2차로에서 이 코치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해 정상 신호에서 유턴하던 승용차에 이어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와 경찰관 한 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저녁까지 강원 중북부 내륙 산지에는 곳에 따라 5에서 10mm가량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0도, 부산 27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이진입니다. MBC 한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오늘은 손으로 참말로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오. 성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3부 시작했고요. 우리 4415님께서 오랜만에 고향 제천에서 친구들 만났어요. 닭백숙 먹고 2차로 친구네 카페 왔어요. 대관했습니다. 15명이 함께 방송 들어요 하셨는데 15명이요? 와... 우리 이때까지 단체 손님들 몇 번 모신 적은 있지만 이렇게 많이 모인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단체 손님들 바로 클럽하우스로 모시면 되겠네요. 불금에 오픈하는 세상 건전한 클럽. 신나는 음악과 다양한 퀴즈, 이야기거리로 꾸며지거든요. 오늘은 캠핑 피플들과 함께합니다. 캠핑 좋아하는 분들, 캠핑에 대한 추억, 꿀팁, 캠핑 요리, 명소 등등 다양한 이야기 보내주세요. 우리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요 에브리바디 쉐이크 바디 손트라 클럽하우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두 소리 질러. 출장 미러볼 방문 사이키 맞춤형 DJ 준비되어 있고요. 즐길 준비 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웰컴. 오늘은 낭만으로 떠나는 여행 캠핑 피플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 캠핑 가요. 고고. 이번 주에 온 문자 가운데 캠핑 키워드로 검색했고요. 지금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들은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우리 이야기 받는 동안 842

1님께서 노래 보내주셨어요. 여기 합천댐 밑으로 4박 5일 캠핑 왔어요. 우리는 여행 생활자라서 늘 이 시간에 손틀어 듣고 있어요. 신청곡은 박구윤의 재충전 듣고 싶습니다. 4박 5일 캠핑을 간다고요? 저는 캠핑하면 1박 2일 이상 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와 대단하다 느끼는데 우리 재충전 박구윤의 노래 띄워드릴게요.

클럽하우스. 오늘은 캠핑 피플들과 가는데요. 그거 기억하시죠? 몇 년 전이었나요? 캠핑의 붐이 엄청나게 일어나가지고 모두 다 캠핑 하고 있었는데 요새 좀 조용하다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디서 이렇게 불이 끓고 있을지, 불이 타고 있을지, 아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야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우리 3828님께서 저희 부부는 캠핑 매니아라 방 한켠에 캠핑용품이 가득한데요. 캠핑 갈 때 요즘에는 밀키트 사서 가요. 지난주엔 곱창 전골이랑 마트 초밥 먹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캠핑하기 딱 좋아요. 와 진짜요. 방 한켠에 캠핑용품이 가득 차 있다. 캠핑에 빠지는 사람들

거의 뭐 새로운 집 한 채를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캬. 근데 요새는 밀키트가 잘 되어 있어서 메뉴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나 봅니다. 우리 9267님은 아들이 어렸을 때 함께 다녀왔던 가평 자라섬 캠핑장 카라반 여행이 생각나네요. 아들도 카라반을 너무 좋아했고 저희도 텐트 설치해야 하는 부담 없이 편안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캠핑 초보거나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카라반 캠핑 추천하고 싶어요. 아마 이 캠핑 초보로서는 그 야외에서 잔다는 그 조금 뭔가 걱정? 아, 뭔가 찝찝함? 아,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데 이렇게 카라반이 있으면 마치 실내에 들어온 듯한 호텔의 뭐 글램핑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덜 부담 간다고 합니다. 아, 저는 근데 막상 생각해보니 카라반에서 자본 적은 없네요. 전국 각지에서 캠핑 피플들이 손 흔들고 계시네요. 6760님께서 김해에서 강화로 캠핑 가는 중이에요. 3489님께서는 인제에서 캠핑하고 있습니다. 텐트 치다 문자해요. 7866님 파주 가막산 트레킹 겸 캠핑 가는 길입니다. 혹시 지금 저의 목소리 캠핑하는 도중에 흐르고 있는 곳도 있을까요? 문자 보내주세요. Wait a minute. 6203님께서 저는 비 올 때 하는 우중 캠핑 좋아요. 캠핑카 지붕 위에 똑똑 떨어지는 빗소리 참 좋습니다.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캠핑카 위에 딱 떨어지는 소리 마치 저한테는 그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야외 포장마차에서 비 떨어지는 소리랑 비슷하다 해야 될까요? 아, 우리 2679님께서 어제 안양에 있는 산마을 캠핑장에 갔어요. 남편 친구 부부와 함께 숯불에 고기 구워 먹으며 연애 때 얘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네요. 텃밭에서 딴 상추와 깻잎도 곁들여서 라면까지 풀코스로 먹고 왔습니다. 이야, 캠핑의 꽃은 결국에는 다 먹고 야, 좀 출출한데 라면 하나 끓여 먹을까? 이거 아닐까요? 아, 너무 좋겠네요.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그 시절 통기타 메고 캠핑장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죠. 조개 껍질 묶고 이러면서 도란도란 둘러 앉아서 서로서로 손뼉 치면서 불렀던 노래, 윤형주의 라라라.

윤영주의 라라라 듣고 왔습니다. 오늘 손트라 클럽하우스 캠핑 피플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귀를 쫑긋 세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볼륨을 키워야 되는 시간이죠. 달팽이관 초집중 퀴즈. 내 소리를 맞춰봐! 요즘 캠핑 가서 불멍하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부터 다양한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다음 중 모닥불 타는 소리는 몇 번일까요? 자, 보기는 총 3개고요. 한번 과연 여러분들의 달팽이관은 얼마나 잘 들리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보기 1번이요. 와, 자, 그러면 2번이요. 마지막 3번이요. 약간 소리는 비슷비슷합니다만 자세히 들으면 들리시죠? 들리시죠? 아, 안 들리신다고요? 볼륨 키우시고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다음 중 모닥불 타는 소리는 몇 번일지 맞춰주세요. 1번이요. 어우, 헷갈린다. 2번이요. 뭔가 틱틱탁탁 거리고. 3번이요. 자, 정답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5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우리 정답 받는 동안 박인희의 모닥불 들으면 좀 더 정답이 생각날까요?

박인희의 모닥불 듣고 왔습니다. 앞서서 내 소리를 맞춰봐 퀴즈. 다음 중 우리 불멍할 때 모닥불 타는 소리. 아, 기억나시죠? 과연 모닥불 타는 소리는 몇 번일까요?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우리 2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야, 그렇죠. 이렇게 갑자기 타닥! 하면서 나는 소리, 장작이 타고 있는 소리죠. 여기 안에 이미 고구마는 몇 개 들어가 있고 위에다가 꼬치에다가 마시멜로 껴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면서, 근데 또 너무 많이 너무 오랫동안 두면 안 돼요. 금방 타요 겉에가. 근데 타면 어떻게 해요? 겉에를 이렇게 빼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아, 참 꿀맛이네요. 자, 그러면 1번은 뭐였을까요? 이제 들리시나요? 자, 이거는 낙엽을 밟는 소리였고요. 그럼 3번은요? 아, 이거는 같은 소리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장작 타는 소리랑 정말 비슷합니다만 이 소리는 바로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입니다. 아, 정답자 5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3부 마무리하기 전에 4665님께서 70년생입니다. 소풍 가서 삼포로 가는 길 노래 부르던 친구가 기억납니다. 그때 그 친구들과 카세트 틀고 춤추고 손뼉 쳤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는데, 우리 강은철의 삼포로 가는 길 듣고 손트라 클럽하우스 4부 퀴즈로 돌아올게요. Coming soon!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듣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손트라 클럽하우스, 오늘은 캠핑 피플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4부 첫 번째 라운드 10분께 선물 쏘는 시간이죠. 바로 손태진 퀴즈. 지금부터 이태리 가곡 울게 하소서 가사를 살짝 바꿔 부를 건데요. 가사 속에 캠핑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들어가는지 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캠퍼스

0: 승려.
1: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요. 자, 가사 속에 캠핑이라는 단어 총 몇 번 나왔을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정답 받는 동안 힌트로 이 노래 띄워드릴게요. 아, 이 가수들의 숫자가 힌트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해야, 염유리, 장혜리, 유수비, 원하연, 김사나, 춘길, 남승민이 부릅니다.

가수 7명이 함께 부른 해야, 염유리, 장혜리, 유수비, 원하연, 김사나, 춘길, 남승민의 노래였습니다. 앞서서 퀴즈 드렸었죠. 가사 속에 캠핑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왔을까요? 그렇죠. 힌트였습니다. 정답은 7번이었습니다. 당첨자는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자, 이제는 제가 퀴즈를 푸는 시간인데요. 제가 문제를 맞히면 총 10분께 상품을 드리고요. 만약에 틀리면 오직 한 분에게만 선물이 돌아갑니다. 첫 번째 문제 바로 주세요. OX 퀴즈네요. 캠핑 신조어 가운데 나핑족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서 나핑족은 나 홀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을 말한다. O, X. 아, 이게 신조어라는 얘기죠. 신조어인데 저는 캠핑에 캠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핑족. 뭔가 무슨 족 하면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신조어들이 많죠. 근데 나핑. 나 홀로 이거 그 티니핑 이쪽이랑 연결이 돼 있는 건 아니겠죠? 나핑족. 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나 홀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 족, 나핑족.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충분히 있을 법하고 전혀 어색하지 않고. 아, 그래서 그게 너무 의심스러워서 제가 X를 할 것 같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생각보다 단순하게 문제를 주시더라고요. 저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OX 했다가 그러다가 틀리느니 그냥 보이는 그대로 오, 나 홀로 캠핑을 좋아하는 나핑족 이라고 할 줄 알았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꼽니다. 예. 그런데 너무 너무 이게 잘 어울리니까 저는 X라고 하네요. 아, 오늘 좀 맞춰야 돼요. 최근에 못 맞춰가지고 저는 X라고 외치면서 나핑족 그럴싸하지만 다른 어떤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김연자의 밤열차 듣고 올 테니 여러분 혹시 저 이거 맞는 걸까요? 응원 좀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김현자의 밤열차 듣고 왔습니다. 방금 앞서서 OX 퀴즈였어요. 캠핑 신조어 나핑족. 나 홀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을 말한다. OX가 오늘의 문제였죠. 저는 고민하다가 뭔가 O 같으면서도 X 같으면서도 너무 헷갈린다. 그냥 심리전으로 한번 다가보았습니다. 저는 X라고 답했는데 과연 정답이 맞나요? 이야, 이게 통하다니. 말도 안 돼. 아, 감사합니다. 자, 나핑족은 열대야를 피해 밤, 나이트에 캠핑하는 사람, 나이트 캠핑해서 나핑족이라고 한답니다. 참고로 혼자서 캠핑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어떤 명칭이 있는데 솔캠족이라고, 솔로 캠핑해서 솔캠족 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아, 오늘 느낌 좋아요. 느낌 좋고 뭔가 저의 촉이 딱딱 들어맞는 듯한 그 느낌. 아, 우리 제작진분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틀렸네 이랬다가 안 되는데 틀렸다 좋습니다. 좋아요. 자, 첫 번째 문제 우선 맞춰서 총 10분 커피 쿠폰 누적 쌓이고요. 바로 청취자들의 선물이 걸려있는 두 번째 퀴즈 문제 주세요. 캠핑할 때 텐트와 함께 필수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비바람을 막아주고 그늘을 제공하는 천막의 역할을 하는 것 바로 타프인데요. 타프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다음 중 존재하지 않는 타프 종류는 몇 번일까요? 1번 렉타 타프, 2번 메카 타프, 3번 스크린 타프, 4번 헥사 타프. 타프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보네요. 타프. 타프가 지금 그늘을 제공하는 천막. 그 위에다가 대부분 우리 뭐 만약에 캠핑 차량이 없으면 그 일반 승용차나 SUV 같은데 뒤에 옆에 이렇게 딱 트렁크 열어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놓는 천막 역할인 것 같은데 이렇게 타프 종류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스크린 타프. 이거는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크린이 쭉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 렉타 타프. 이게 뭘까? 메카도. 메카 타프. 헥사는 뭔가 몇 개 형태. 그리고 뭐 헥사하면 여섯 개인가요? 여섯 개 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그 천막. 뭐 이런 건 충분히 있을 만한데 왜 여섯 개일까? 주로 한 네 개 정도 뭐 이렇게 딱 잡히려면 그렇게 여덟 개인가? 여덟 개 정도로 생각해는 옥타타프 막 이런 거 있어야 될까? 아, 참 이거는 그냥 찍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오늘 느낌이 좋으니까 그냥 갈게요. 그냥 갈게요. 자, 저는 메카타프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메카 엄청 메카니컬한 약간 되게 메카니컬 하면 캠핑이나 충분히 있을 것 같긴 한데 머리 아파 지금 아마 청취자분들이 그냥 찍어 이러고 계시겠죠. 저는 마지막 1번 렉타타프 1번 렉타타프 외치면서 우리 노래 듣는 동안 신청곡도 좋고 응원도 좋고 문자 보내세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자 노래 듣고 올게요. 비틀즈의 헤이 주드 들을까 하는데 여기가 폴 맥카트니가

방금 들은 노래 비틀즈의 Hey Jude인데요. 저는 Hey 태진 정신 차려 이러면서 그리고 나나나나 이렇게 부르는데 마치 저를 놀리는 듯한 느낌으로 1번 렉타테 타프라고 저는 외쳤죠.

0: 역시 첫 번째 오늘 촉이 좋았거든요. 그냥 그 촉 그대로 갔었어야 되는데 아, 왜 바꿔가지고. 자, 렉타 타프는 넓은 그늘을 확보할 수 있는 사각 타프라고 하고요. 헥사 타프는 캠핑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곡선형 실루엣의 타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크린 타프는 사방이 메쉬로 구성되어 있는 타프. 자, 메카 타프는 그냥 만들어낸 아무 뭐 존재하지 않는 그런 타프라고 합니다. 아, 총 두 개 문제 중에서 하나는 맞히고 하나 틀려서 총 11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게 되고요. 오늘도 아쉽게 두 문제 다 맞추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2: 백조싱크.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7: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9: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10: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9: 탄탄방수
10: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0: 손태진의 트로트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손트라 클럽하우스 캠핑 얘기로 꽉꽉 채워보았습니다. 아, 곧 있으면 이제 캠핑 가기도 너무 더운 계절이 올 것 같은데 지금 아, 더 늦기 전에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저녁에는 조금 선선하겠죠. 자, 다음 주는 감자 피플들과 함께 합니다. 텃밭이나 농장에서 감자 키우는 분들, 감자 좋아하고 감자 요리 즐겨 드시는 분들, 일주일 동안 감자 사연 받으니까요. 이런저런 이야기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키보이스 해변으로 가요. 흐르고 있죠. 3735님, 3972님, 8225님 등등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캠핑하니까 해변도 생각이 나셨나 봐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3: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2시 뉴스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축구 대표팀이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체코에 역전승했습니다. 대표팀은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A조 1차전에서 후반 14분 체코의 크레이치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8분 뒤 황인범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린 데 이어서 후반 35분 오현규 선수가 역전 결승골을 넣으면서 2-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표팀은 앞선 개막전에서 남아공을 2-0으로 꺾은 개최국 멕시코에 이어서 조 2위에 올랐습니다.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대표팀이 승리를 거둔 건 역대 네 번째로 개막전 승리를 거뒀던 2002년과 2010년에는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체코전

0: 전에서 한 골과 도움 한 개로 맹활약한 황인범 선수가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오늘 멕시코 과달라하라 경기장에서 열린 체코와의 조별리그 A조 1차전에 선발 출전해서 1대1로 동점이던 후반 22분 상대 수비수와 골키퍼까지 속임 동작으로 제친 뒤 동점골을 넣은 데 이어서 후반 35분에는 정확한 오른발 패스로 오현규 선수의 역전 결승골을 도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청주 SK 하이닉스 4캠퍼스 M15X 공장에서 불이 나서 직원 4천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공장 2층 가스룸에 있는 반도체 생산 설비에 필요한 가스를 배분하는 캐비닛에서 발생했고 직원들이 10여 분 만에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습니다. 맹독성 물질인 불소가스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아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청주시는 가스 누출을 우려해서 공장 접근을 금지하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공정 차질 여부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갤럽이 지난 9일부터 4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200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57%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였던 3주 전에 비해서 7%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33%는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당장 다음 주에라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서 국회에서 조사특위를 즉시 가동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빠른 시일 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퇴행적 주장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던 우재준 최고위원이 조광한 최고위원으로부터 어린 놈의 뭐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오늘 SBS 라디오 김태연의 정치쇼에서 비공개 회의 때 더 심하게 저한테 어린 놈의 뭐라고 했다면서 그 뒤에 붙는 말은 제가 붙이지 않겠다고 털어놨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0도, 부산 27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7.5도입니다. 2시 뉴스 마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임사랑입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전남도청 앞 남학중앙공원에서 2026 유기농대의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열립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직거래장터는 전남 광주 새로운 출발 2026 유기농대의라는 슬로건 아래 친환경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축제장인데요. 전남 21개 시군 친환경 농업협회를 비롯해 한산

알림, 아이쿱 생협, 소비자 단체 등 47개 단체가 참여하고요. 친환경 농산물과 유기농 가공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 데이는 숫자 6과 2를 유기로 읽는 발음에서 착안해 제정된 기념일인데요. 특히 유기농 떡매치기 체험과 부침개 시식, 친환경 농산물 나눔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고요. 3개 이상 부스에서 농특산물을 구입하면 룰렛 체험과 친환경 농산물 사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기농 데이를 맞아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건강한 먹거리 소비에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6월 12일 금요일 즐거운 오후 도시. 오늘 첫 곡은 유기농데이, 6과 2를 6위로 읽는 발음에서 착안했다고 했잖아요. 아, 그래서 발음이 비슷한 가수 류기진의 사랑도 모르면서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유기농데이는 매년 숫자에서 알수 있다시피 6과 2, 6월 2일에 열리는데, 올해는 6월 3일이 지방선거여가지고 유기농 데이가 내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전남도청 앞 남학중앙공원에서 2026 유기농 데이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친환경 농업협회 비롯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 자연드림, 한살림 등 이런 단체들이 참여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해서 유기농 가공식품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거든요.

0: 장볼예정인분들은내일시간되는분들남학중앙공원10시에찾으셔서장도보시고다양한프로그램도즐겨보셨으면좋겠습니다특별히또3개이상부스에서농특산물을구입하면친환경농산물까지사은품으로받아볼수있다니까장도보고또사은품도타가는일석이조그리고또이야기하자면친환경농업의가치를이해하고또건강한먹거리소비에동참하는차원에서일석삼조가되지않을까싶은데요내일오전10시부터펼쳐지는2026유기농데이친환경농산물직거래장터많은관심과참여부탁드립니다남학중앙공원에서열립니다자오늘은금요일이죠즐거운오후2시1 2부에서는이행시의달인을찾는주로드100일장준비했습니다오늘시제는앞서오프닝에서유기농데이설명을해드렸죠그래서시제는유기입니다유기농데이를맞아친환경농업의가치와중요성을한번느껴보시라고유기농에서농을뺀유기를시제로준비했으니까요유기이행시보내주십시오샵0891번이고요짧은건50원긴건100원의정보이용료부과됩니다자즐거운오후2시1 2부는백조싱크저축은행중앙회청호나이스 IS 통서삼성증권브람스한머이자한국타이온테크놀로지데이팩성원에드피아웰템슬림웨이다이어트롯데렌탈도드람한돈 KB 국민은행과함께합니다
1: 싱크볼바꿀때되셨죠
2: 싱크볼백조싱크볼백조싱크볼싱크대를바꾸는싱크볼
1: 오래된싱크대이제싱크볼만바꿔보세요60년주방전문백조싱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여러분의 멋진 글솜씨를 뽐내는 시간 주로드 101장 함께합니다. 오늘 시제는 유기입니다. 유기. 아, 유기 이행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89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지만 오늘 이행시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 분 한 분 유기 이행시 보내주신 분들 만나볼게요. 3511님. 유쾌한 오후, 활기찬 오후를 원하십니까? 기운 내고 싶은 오후에는 모두 라디오를 켭시다. 89.1 제1 FM 주로드 만세! 저희가 홍보해야 될 내용을 3511님이 아주 멋지게 유기이행시로 해주셨네요. 예. 유쾌한 오후, 활기찬 오후, 즐거운 오후는 주중 오후 2시에 만나는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6328님, 유난히 배가 고프네요. 아까 점심을 야무지게 못 먹은 것도 아닌데 요깃거리 없나 찾아봤더니 기가 막히게 냉장고에 먹을 게 없네요. 아이고, 저런. 빨리 그 장을 좀 보셔야겠는데요. 기왕 또 장 보실 거 친환경 먹거리로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쉽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보내시고 내일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유기농 데이 직거래장터 열리잖아요. 내일 10시부터 열리니까 이곳에서 한번 친환경 먹거리 그리고 즐길거리 간식거리들 준비해 보시면 좋겠고, 아 안 되겠다 나는 참을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가까운 시장이나 마트 찾으셔야죠. 바로 장을 보셔야죠. 오이구사님, 유튜브 한 편만 보고 끄려고 했는데 귀엽고 새벽이 밝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쇼츠 중독이라고 하죠. 짧은 영상. 이 짧은 영상들을 이렇게 한 번씩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꽂히는 영상 하나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밝아오고 아침 새소리가 들리고 오이구사부님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 밝은 아침이 굉장히 힘들었겠습니다. 3187님 유난히 힘든 날에도 기죽지 말고 돌격 앞으로 전진 벅의 맨발의 청춘 신청합니다 남겨주셨어요. 뭔가 목표를 향해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와중에 보내주신 것 같은데 네. 그 정말 너무 한 발자국도 내드릴 수 없을 만큼 힘든 순간이면 그 순간만 잘 버티면 이제 터닝포인트가 온다고 하잖아요. 네. 어떤 상황이든 정확히 모르겠지만 3187번님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전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7642번님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이 왜 이리 지쳐 보이나요? 기지개 한번 켜고 억지로라도 웃어봅니다. 아이고 삶의 무게 너무 지치셨나요? 7642번님 아니면 오늘 본 모습이 유독 더 지쳐 보일 수도 있고요. 그만큼 내가 이번 한 주를 또 어제 오늘을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으니까 기지개 한번 켜시고 또 이제 곧 즐거운 주말이 다가오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는 거 아주 좋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 엔돌핀이 솟는다고 하잖아요. 또 엔돌핀이 우리 몸에 이롭게 만든다고 하니까 7642번님 긍정적인 기운으로 한번 남은 하루 잘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023님 유명한 맛집이라고 해서 일부러 찾아갔는데 기다린 것만 못하더라고요. 땡볕에 한참을 기다렸는데 제 입맛에는 안 맞나 봅니다. 김수희의 너무합니다 들려주세요. 아이고 어느 맛집을 찾아가셨길래 기다린 만큼 그 보상이라고 해야 되죠. 아 기다린 보람이 있다 요걸 느끼셔야 되는데 전혀 못 느끼셨네요. 4023님 저도 예전에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맛집이라고 인터넷상에서 소문나가지고 거의 1시간 기다렸거든요. 야 근데 먹으면서 야 이게 도대체 1시간 정도 기다리면서까지 먹을 맛인가 싶더라고요. 예. 참고로 우리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역 식당들은 뭐 어딜 가든 다 그 맛없는 집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평균 이상을 하는 맛집들이 즐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자 이쯤에서 두 곡 보내드릴게요. 벅의 맨발의 청춘 그리고 김수희의 너무합니다. 두 곡 준비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음악 들으시면서 유기 이행시 보내주세요.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0: 김수희의 너무합니다. 앞서 들은 노래는 버게 맨발의 청춘이었습니다. 자, 6.2이행시 보내주세요.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지만 이행시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871번님, 유럽의 다크호스 책 코 선제골을 내줬으나 기가 막힌 역전승으로 32강 거의 확정. 무알콜 맥주로 응원하다 보니 다소 심심했지만 짜릿한 역전승으로 기분 최고. 대한민국 파이팅! 조용필의 여와 남 신청합니다. 남겨주셨어요. 네, 저도 오늘 그 회사에서 업무 시간이었지만 종종 들려오는 함성 소리에 TV로 시선을 돌리긴 했는데, 와, 대한민국 대표팀 첫 경기에서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거든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덩달아 막 기분이 좋던데. 사실 이번 월드컵이 오늘 시작된다는 거 몰랐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부터 시작됐고, 또, 낮 11시 경기라 이제 밤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4871님처럼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경기를 즐길 텐데 낮 경기다 보니까 다들 일터에서 이따금씩 보실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우리 대표팀이 귀한 첫 승을 거뒀다는 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의 다크호스 체코를 꺾었다는 거, 그것도 역전승으로 꺾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우리 선수들에게 잘 싸워줬다,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다음 경기는 마찬가지로 금요일, 19일 금요일 10시에 예정돼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청해주신 노래 조용필의 여와 남까지 함께 보내드릴게요. MBC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머슬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89.1.
1: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티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상의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코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만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6월 14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베스트셀러 어린이 건강 뮤지컬 콧구멍을 후비면에서 초대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조용필의 여화남 들었습니다. 자, 주로도 백일장 오늘 시제는 유기입니다. 유기로 이행시 보내주세요.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지만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2622님 유지 중입니다. 제가 6개월 전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15kg을 뺐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걸 못 먹다 보니 기분은 항상 다운입니다. 그래도 다이어트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와, 6개월 전에 시작하셔가지고 15kg 감량. 대단한 열정과 의지십니다. 그 목표로 삼는 감량 목표 혹은 내가 이 몸무게는 만들어야겠다 했던 그 몸무게가 있는 거니까 열심히 지금도 하시는 거겠죠. 아, 이게 맛있는 걸 못 먹는다는 게 참 그래요. 이 사람의 즐거움이 또 식욕에 있는 건데 그 맛있는 거를 참고 견디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루기님.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하루 정도는 치팅데이를 하면 너무 그럴까? 아니면 2주일에 한 번 정도 진짜 먹고 싶었던 거 먹는 요런 날로 좀 정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유, 참 먹고는 싶은데 또 다시 예전 몸무게로 돌아갈까 봐 좀 두렵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 기가 막힌 조언 하나 보내주십시오. 3255님 유달산으로 놀러 오세요. 기차 타고 오세요. 목포역 앞에는 MBC 방송국도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초역세권으로 방송국이 있고요. 그 1층에서는 오픈 스튜디오 안에 있는 랑디가 맞아줄 겁니다. 물론 2시 5분부터 4시까지만요. 7088님 유쾌하게 선물을 기대했지만 기분도 잠시네요. 제가 받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왜 기분도 잠시해요? 네. 선물 받으면 일단 기분은 좋죠. 네. 5897님 유쾌하고 통쾌했던 대한민국 축구 2대1로 역전승. 기세를 몰아서 결승까지 도전.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하시면서 거북이의 4개 신나는 노래 듣고 싶어요 해주셨습니다. 네, 진짜 많은 분들께서 일과 중에도 이 대한민국의 승전본 소식을 놓칠 수 없어서 보셨군요. 아, 저도 참 통쾌하더라고요. 이 더위를 물리칠 만한 도파민이 가득한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진짜 이 기세를 몰아서 결승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4484번님 유통기한 지난 제품들 기가 막히게 냉장고 청소한다고 울다리 다 버렸어요. 에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잘하셨네. 예. 따님께서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유통기한 지났으면 잘 버려야죠. 빨리빨리 버려야죠. 혹시나 예, 괜찮겠자고 먹었다가 탈날 수도 있으니까요. 유부남들이여 힘이 들어도 기죽지 말고 아내의 기를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2630님은 남자실까요? 아니면 아내분이실까요? 남편분이실까요? 궁금한데. 예. 기죽지 마시고 아내의 기를 많이 많이 듬뿍듬뿍 받으십시오. 8469번님 유독 멋져 보이는 우리 축구 선수들 기가 막히게 잘했죠? 오늘 멋있었습니다. 유기농만 먹었을까요? 라고도 앞에 붙여주셨는데, 진짜 오늘 너무너무 잘했어요. 거기가 고지되어가지고 쉽게 지치고 피로해진다고 하는데 우리 선수들 진짜 하나도 지친 기세 없이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겠네요. 3242번님 6월의 따사로운 햇볕에 고마움으로 시작하는 벼농사. 기후가 농사 내내 좋아서 올해도 대풍년이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수고하세요. 신청곡 류계영의 여러분 신청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햇볕의 따사로움 누군가에게는 참 덥고 따가로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따갑다. 맞아요. 이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따가울 수 있는 이 햇볕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우리 농작물이 자라는 소중한 햇빛일 수 있으니까요. 예, 진짜 큰 태풍, 큰 천재지변 없이 올해 대풍년이 돼서 우리 농부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하길 즐거운 오후도 시도 기원해 보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두 곡 함께 해볼까요? 거북이의 사계 그리고 류계영의 여러분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절세의 왕 절정.
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2: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동,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TVX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0: 헬스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7: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3: 든든한 내일로요.
12: 네?
1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2: 제대로 가시네요.
1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4: 네, 즐거운 오후 2시 주로도 백일차 함께하고 있습니다. 3365님이 랑디님 안녕하세요. 겨울 동안 고구마 택배 보내면서 잘 들었는데 이젠 미니 밤호박 택배 작업하며 즐겁게 함께하고 있어요. 이행시 참여합니다. 유난히 맛있다고 소문났는데 귀엽고 한 박스 더 주문하게 된다. 산이땡 미니 밤호박. 지난 봄에 랑디님 덕에 꽃 박람회도 잘 다녀왔답니다. 매일 함께해서 즐거운 주로두 감사합니다. 아, 고구마 택배 겨울 동안 하셨는데 이제는 미니 밤호박. 아,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났다고요? 아, 3365번님. 더 많은 주문량이 있기를 네,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 6089번님, 유후! 대한민국 붉은 전수들 체코를 이겼습니다. 기를 쓰고 응원한 보람이 있네요. 오늘 경기 본다고 이제 출근했습니다. 야, 좋은 회사네요. 아니면 출퇴근이 자유로운 회사일 수도 있고, 예, 어쨌든 기분 좋게 출근하셨겠네요. 3719번님, 유기견을 키우다 보니 정이 듬뿍 들었는데 어느 날 기가 차게도 없어졌습니다. 아, 진짜요? 아, 애지중지 정말 정성껏 키우셨을 텐데, 정도 듬뿍 들었을 텐데 갑자기 사라졌다니, 아유, 너무 슬프시겠어요. 진짜 너무 서운하시겠어요. 1222번님, 유달산이 있는 목포로 놀러오쇼잉. 기가 막 키는 다도해와 해상 케이블카가 이 땅 깨요 하시면서 노래도 청해 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 특히 일몰 때 그 낙조 다도해로 쫙 퍼지는 붉은 이 노을 낙조가 기가 막히죠. 정말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있어도 두 번 세 번 보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오늘 주로드 백일장 행운의 당첨자는 3242번님 그리고 3365번님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2부 끝곡은 4484님의 신청곡 조명수배 브라보 친구입니다. 뉴스 듣고 3시 5분에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 AM SFM
5: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3시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오늘 김태균 의장과 황기현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동 증축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84억 원이 투입된 이번 증축 사업으로 연 면적 1,500여 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의 사무동이 새로 들어섰으며 총무 담당관실 등 일부 부서는 최근 이전을 마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이번 증축으로 기존 협소한 청사 공간 문제를 해소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한 의정 지원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남도 농수산 분야 주요 사업 예산이 감액되면서 농업 현장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성재 의원은 최근 전남도 의회 제399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 김산업도약을 위한 현장기술 지원 사업이 지방비 매칭 부족으로 전액 삭감된 경위를 따져묻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농축산식품국의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지원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도 농가의 추가 부담 여부를 점검하고 지속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경찰청 소속 경장 계급의 경찰관이 어젯밤 광주의 한

0: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고 전남경찰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바닷물 수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해안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목포시는 이 기간 비상 근무반을 편성해 빗물 펌프장과 배수 간문, 수문 등 주요 침수 방지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해안 저지대에 대한 예방 순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목포시립교향악단이 오는 18일 해관 1897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공연은 영화 속 명곡을 오케스트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20세기 폭스 메들리를 비롯해 알라딘, 시네마 천국, 라라랜드 등 익숙한 영화 음악을 다채롭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와 벼멸구 등 병해충 7종의 피해를 보장하는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한이 오는 19일까지라며 농가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전남도는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전체 보험료의 90%를 지원하며 친환경 유기 인증 필지는 전액 지원되는데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가까운 지역 농협을 방문하면 됩니다. 목포 등 전남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목포의 현재 기온은 26.3도, 습도는 39%입니다. 임사랑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악바리 정근우입니다. 야구 직관하고 싶은데 룰을 몰라 망설여진다고요? 그럼 야구 말고 먹거리부터 생각하세요. 구장별 인기 먹거리도 찾아보고 낮 경기 끝나고 갈 지역별 맛집도 찾아보시고요. 그래도 야구를 조금 알고 싶다면 야구 새싹들을 위한 책 정근우의 야구말 나들이 참고하시던가요. 야구장은 야구 공부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랑 추억을 만들러 가는 거죠. 즐길 마음만 챙겨서 가세요. 추억은 행동하는 사람 겁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3: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0: 이선희의 인연 들려드렸습니다. 1222번님께서 아까 6.22행시 보내주시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즐거운 오후 2시 금요일 3, 4부에서는 이번 한 주 동안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던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오늘 보내주시는 사연과 신청곡 모두 모아서 전해드리는 사연 119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과 신청곡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3, 4부는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환인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우리 E&L 하루틴, 탄탄방수,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빅토스, 한얼사이언스 타타타, 카메트는 카마루, 환인제아, 본컴퍼니, KB 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오넥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7: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6: 탄탄방수
7: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꺼져버린 사연도 다시 보자. 사연 119. 한 주 동안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던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는 사연과 신청곡 모두 모아서 전해드리는 사연 119 시간입니다.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아, 먼저 지난 화요일에 7699님께서 장윤정의 목포행 완행열차 신청해 주셨고, 그리고 수요일에 3619님께서 양파 수확 끝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비도 걱정이고 병해충도 걱정이었는데 무사히 수확을 마쳐 다행입니다. 오늘은 일 끝내고 막걸리 한잔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시면서 진성의 보릿고개 청해 주셨습니다. 아, 무사히 수확을 마치셨다니 정말 다행이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당일에 틀어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미처 틀어드리지 못했네요. 즐거운 초대석 시간 때문에 아마 겹쳐가지고 못 틀어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이 노래 나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시겠죠? 3619번님? 네. 자, 목포행 완행열차 장윤정의 노래, 그리고 진성의 보릿고개 두 곡입니다.

진성의 보릿고개 앞서 들은 노래는 장윤정의 목포행 완행열차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좀 골라봤습니다. 2630님, 안녕하세요 임사랑님.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이 방송을 처음 듣게 됐는데 좋아하는 트롯 노래가 많이 나와서 용기 내 신청곡을 신청해봅니다. 저는 늘 더운 곳에서 힘든 일을 하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좋아하는 민수연님의 노래를 사랑하는 아내가 선물하려고 합니다. 민수연님의 젓가락 장단 진도 아짐에 신청합니다. 남편이 민수연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야, 오늘 이렇게 처음 또 문자 보내주시고 우리 즐거운 오후 듯이 이번 주부터 들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2630님이 남편을 얼마나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이 짧은 문자에서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같은 분 같으신데 사연엔 신청곡 게시판 홈페이지에서도 저희 남편 야외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남편한테 힘을 내라고 남편이 늘 흥얼거리는 노래 민수연님의 진도 아지매를 신청합니다 남겨주셨어요. 같은 분 맞으시죠? 2630님. 네, 이 열정과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민수연의 진도 아짐에 준비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애청자분 중에 반가운 소식, 축하할 소식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2529님께서 오늘은 쑥스럽지만 제 자랑 한번 할게요. 목포 상공회의소 창립기념일에 모범 근로자 수상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회사에서 들었답니다. 기분 좋네요. 묵묵히 내 할 일만 했는데 회사에서 좋게 봐줬나 봐요. 하하하. 신청곡 거북이 빙고 청해 주셨습니다. 와, 모범 근로자 수상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529번님. 아무나 안 주는 거잖아요. 예. 2529님께서는 묵묵히 내 할 일만 했다고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회사가 이만큼 성장하는데 2529번님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포 상공회의소 창립 기념일에 모범 근로자 상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2529님 너무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우리 즐거운 오후도시 애청자분이 이런 멋진 상, 훌륭한 상을 받게 돼서 더할 나위 없이 저도 기쁘네요. 아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두 곡 함께 할 텐데요. 민수연의 진도 아짐에 먼저 보내드리고 광고 듣고 와서 거북이의 빈곡까지 이어드릴게요.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토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89.1 MBC
5: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티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리즈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생이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 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6월 14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베스트셀러 어린이 건강 뮤지컬 콧구멍을 후비면에서 초대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새벽비가 주룩주룩 추운 오후 2시를 적시네. 새벽비가 주룩주룩 추움을 적시네. 삐삐삐 삐키적에 울리면 이제 정말 목포 MBC로 갑니다. 이야!

거북이의 빙고 듣고 왔습니다. 사연 119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8929님께서 랑디님 날씨가 겁나게 덥네요. 몸관리 잘하시고요. 그리고요 라디오 사진 콘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 8929님이 우승하시게요? 8929님의 사진 실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아주 사진 작가처럼 잘 찍으시던데요. 라디오 사진 콘테스트 이게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청취자분들이 문자로 사진을 보내주시면 그거를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면 다 같이 볼 수 있으려나. 예. 그래서 그 홈페이지 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장을 고른다. 요런 개념으로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인터넷 사용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8929님의 제안처럼 한다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라디오 사진 콘서트를 한번 할까? 아, 방송국에서 전시회를 하면 된다고요? 근데 방송국까지 못 오시잖아요, 우리 애청자분들이. 이제 그 라디오에서 한다는 거는 즐거운 오듯이 청취자분들이 직접 뽑는다는 그런 개념일 텐데,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콘테스트를 원하신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수상작들 어떤 상을 줘야 될지 또 어떤 상에 대한 그 상금 혹은 선물을 드려야 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이 라디오다 보니까 이 출품한 사진들을 어느 공간에서 어떤 식으로 청취자분들이 보게 할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여튼 8929님 좋은 의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수희의 남행열차 청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7088님 오늘도 건강하세요. 김수희의 남행열차 부탁해요. 남겨주셨고요. 자, 그리고 6456님 안녕하세요 랑디. 나름 이번 주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손님이 예전 같지도 않고 몹시 피곤도 하고 박지현의 녹아버려요 듣고 싶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이고 손님도 별로 없고 또 피곤도 하고 에휴, 참 여러모로 힘든 한 주를 보내고 계시네요 6456번님. 제가 뭐 딱히 도와드릴 건 없지만 신청해 주신 노래가 라디오를 통해서 나올 때 6456님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곡 함께 하시죠. 김수희의 남행열차 그리고 박지현의 녹아버려요.

0: 박지현의 녹아 버려요. 앞서 들은 노래 김수희의 남행열차였습니다. 아, 2529님께서 수상자 분에겐 줄어도 평생 듣기 상을 주시면 돼요. 요거는 그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상이죠. 평생 듣기 상. 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행시 보내시면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6089님께서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노래 청해 주셨는데 준비하겠고요. 자, 그리고 3719번님 양희은의 백구 청해 주셨는데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1: 여름아 부탁해.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3: 한얼 사이언스.
4: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5: 피가 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1: 카마르.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네, 즐거운 오후 2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2958님께서 내일 비금도 샴페인 막걸리 축제인 샴막 축제가 정오부터 5시까지 한다고 하니 놀러들 오세요. 막걸리 한 잔, 영탁의 노래로 정해주셨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에 김태욱의 머시단가에서도 이 샴막 축제 소개해드렸었는데 드디어 내일입니다. 샴페인과 막걸리의 아름다운 조화, 또 문화 교류 행사인 샴막 축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내일 비금도 찾으셔서 샴페인과 막걸리의 멋진 만남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아따, 다음 주에도 즐겁게 2시에 만나보러

0: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4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당장 다음 주라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서 국회에서 조사특위를 즉시 가동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빠른 시일 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국민의 분열을 부추기고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퇴행적 주장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제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잠실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면서 오세훈 시장을 직격했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 부실과 부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6.3 지방선거, 문제 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헌법적 위법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선거의 유효성은 결과적 득표차가 아니라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경기도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수사관을 보내서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합수부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선관위 등 모두 7곳에서 13시간 동안 투표용지와 관련된 내부 결제 문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학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모두 12명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다음 주 초에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MOU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미국 CBS 뉴스가 현지 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CBS 뉴스는 일단 서명이 이뤄진 후에 지속적인 효력을 갖는 양국 간 합의를 위한 협상이 60일간 진행될 것이라고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해서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대구가 29.4도, 광주가 28.7도까지 오르는 등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0도로 선선하겠지만 낮에는 서울 31도, 대구 32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2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는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7.1도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5: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6: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7: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6: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7: 상황에 따라서 뭐 여럿이 하면 재미가 더 커지는 일이 있죠. 네. 스포츠 응원도 뭐 역시 여럿이 모여서 하는 게 더 신나 보여요.
6: 맞아요. 오늘 광화문에서 붉은 악마 응원하는 모습 뉴스에서 보셨죠?
7: 맞어.
6: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에너지가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7: 그죠. 예. 이 더운 날 예. 맨바닥에 앉아서도 행복하게 그렇게 열기를 이렇게 네. 보여줄 수 있다는
6: 뜨겁게.
7: 건 그건 진짜 건강한 에너지인 것 같아요. 보는 사람도 같이 달아올라.
6: 그럼요. 그리고 직장인들 중에는 일부러 그 텔레비전 큰 거 있는 식당 잡아서 점심 드신 분이 많대요. 응원하려고. 네.
7: 실제로 심리학엔 사회적 촉진 효과라는 게 있대요. 네. 다른 사람의 존재가 어떤 행동에 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인데 응원처럼 함께할 때 힘도 나고 의욕도 커지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6: 맞아요. 근데 아무리 그런 사회적 촉진 효과가 있어도 만약에 승패해서 졌다면 기운이 좀 빠질 수 있어요.
7: 다소.
6: 다행히도 오늘 체코를 이겼습니다.
7: 여러분 정말 제 덕분인 줄 아세요.
6: 왜요?
7: 제가 안 봤잖아요.
6: 정선아 제가 안 봐야 돼.
7: 제가 기를 쓰고 참았어요.
6: 잘했어요.
7: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렇게 거리에서 응원하시고 막 그 음식점에서 응원하시는데 기운 빠지게 할 수 없잖아요.
6: 그렇죠.
7: 다음 경기도 꼭 참아볼게요.
6: 다음 경기는 응원수로 더 커지겠죠.
7: 그러니까요. 예. 예, 역시 저에게는 이제 축구는 다시 보기인데 제 방으로 보면서도 약간 저는 그런 생방 보는 것 같은 네. 그 들뜸을 경험할 수 있어요.
6: 그럴 수 있죠.
7: 네, 그럴 수 있어요.
6: 네.
7: 아, 일단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19일 오전 10시입니다.
6: 네, 두 번째 예선전 멕시코전이 있습니다.
7: 그럼 어떻게 오전 네. 10시에 뭘 시켜야 되지?
6: 글쎄요, 뭐 그 전화 시켜서 데우든가

0: 아니면 집에서 만들어. 아, 집에 안 계시구나 다들.
1: 타코 어때? 타코. 우리도 같이 씹어 먹는 거 타코를 막. 같이 이겨 막. 어금니로 와그장 와그장.
0: 그죠. 아니 사실 뭐 연차 내신 분들은 아마 오전부터 치맥 하셔도 괜찮죠 뭐.
1: 그렇죠. 네. 뭐 열심히 일하고 이날을 위해서 휴가 쓰신다, 연차 쓰신다, 뭐 네. 월차 쓴다. 아무도 뭐라고 할 거 없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네. 국가를 위한 응원인데요, 그죠?
1: 아, 그래도 진짜 이렇게 좀 기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면 마음의 네. 위로가 된다요.
0: 오일리사님, 아, 센스 있으시네요. 오, 축구 이야기로 생방 인증.
1: 세련됐죠? 시계를 고지하고 시간을 몇인지 알리는 것보단 훨씬 네. 세련됐죠?
0: 그렇습니다.
1: 자, 우리 첫 곡으로 마이티 마우스의 노래 네. 들려드릴게요. 에너지.

0: 네, 6월 12일 금요일 첫 곡으로 마이티 마우스의 에너지 듣고 오셨고요. 네.
1: 문천식 씨 오늘 응원하는 모습 기사까지는 어때요? 찍혔어 사진으로.
0: 여의도에서 응원했는데 우와. 기자분들이 오셨더라고요.
1: 2139님이 아 행사관 장소가 응원하는 데였구나.
0: 맞아요, 맞아요.
1: 와, 오, 잘 나왔다. 되게 착하게 나왔다.
0: 예? 누나, 저 착해요.
1: 순수해.
0: 착해요.
1: 몇 번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0: 왜 저래? 참.
1: 진짜 그립다.
0: 7732님도 맞아요. 저희 아들도 학교에서 TV 틀어줬대요. 하셨고요.
1: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제와 다른

0: 오늘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신이 나서 내일 또 달리지. 그죠? 우리 6537님. 오늘 회사 식당에서 월드컵 관전할 수 있게 작업시간 조정해줘가지고 맘 편히 관전하며 응원했더니 네. 첫 승의 감격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태극전사 파이팅! 사실 그 스포츠 하시는 분 특히 우리 태극전사분들께 부담 드리기 싫은데 참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힘을 우리가 기울이게 되네.
1: 그럼요. 응원해야 됩니다.
0: 보상을 받고 막 그러네. 네.
1: 일단 32강 가고요. 16강도 가고 다 가야 됩니다. 그냥.
0: 그렇게 네. 무리하게 부담 주지 마. 나는 그냥 부상 없이 네. 정말 즐겁게 경기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축구도 네. 많이 이제 향상됐기 때문에 32강은 할 수 있어요.
0: 눈 봐. 되게 못됐어 지금.
1: 할 수 있습니다.
0: 못된 눈이야.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승리를 빌어주는 것 맞죠?
1: 그럼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나 순수하지.
0: 자기 스트레스 풀려고 지금 아이, 막 아이, 눈이 그런.
1: 자 오늘요 여러분 네. 또 하나의 큰 재미가 있죠. 금요일 날 사랑을 응원하는 어느 날 사랑이 사랑극장 하겠습니다.
0: 그렇죠. 결이 좀 다르지만 네. 그래도 열정이 필요한 건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자 김영선 성우님 남유정 성우님은 3부부터 모실게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김문자 포트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1: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유니베라
0: 하이퍼스
1: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0: 우리 ENL 하루틴
1: 신젠타 코리아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올품
0: IS 동서
1: 성원 에드피아
0: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1: 백조싱크
0: 키움증권
1: 브람스 안마의자
0: SK케미칼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4: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5: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지라시 웃음 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2: 정말 손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웃음 편지 쓰실 배짱이 씨?
6: 맞습니다. 안 쓰면 진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꼭 두 대.
2: 월 1200만 원 상당의 상품과 상품이 걸려있는 지라시 웃음 편지.
6: 작은 에피소드 하나도 좋습니다. 웃음 편지방에 올려주세요.
2: 저희가
7: 지배하게 살려드리겠습니다.
5: 지라시 웃음 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8: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9: 오늘은 어떤 얘기예요?
2: 제목, 너무 아파서 옴니버스입니다. 오늘은 진짜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일 두 편 묶어봤는데요. 먼저 경기도에서 영어약자를 써주셨어요.
10: 아, 진짜?
2: 예, PSW님.
10: PSW님. 네. 아,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요.
2: 박상무?
10: 박성원.
2: 모르겠습니다. 진짜요? 이니셜 써주셨어요.
10: 맞아요. 예.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김정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나눠서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0: 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선윤아, 천시경.
0: 안녕하세요.
1: 그러니까 작년 여름 친구들과 서해안의 작은 섬으로 낚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민박집 수도가에 70cm 이상 돼 보이는 농어를 잡아서 손질하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초면에 인사도 없이 손질한 농어 쓸개를 내밀며 말씀하셨죠.
2: 먹을래요?
1: 아, 네네네. 주세요, 주세요. 우리는 냉큼 그 농어 쓸개를 들고 와 소주에 터뜨려 넣었는데,
0: 아, 이거 뭐야?
1: 그러자 소주의 빛깔이 에메랄드 빛으로 확 번지며 마치 빨려 들어갈 듯한 신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것을 농어의 농과 쓸개의 담자를 써서 농담이라고 불렀지요.
2: 이야, 역시, 야, 농담이 들어가니까 그냥 평범한 소주로 빛이 난다, 그지? 와.
1: 자, 그럼 우리 농담을 위해 건배!
2: 건배!
1: 그렇게 우리는 안주도 없이 농담주를 마셨고 부랴부랴 낚싯대를 챙겨 걸어서 30분쯤 걸리는 낚시터로 향했습니다.
2: 야, 우리 그냥 욕심내지 말고 두 당 한 마리씩 정도만 잡고 가자.
1: 어? 그래, 그래, 그래. 근데 여기도 진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긴 하다, 그지? 야, 저 봐라, 야. 해안가에 떠밀려온 쓰레기들 봐.
2: 아이고.
1: 야, 우리는 말이야, 절대 쓰레기 남기지 말고, 어?
2: 응? 잠깐만.
1: 야, 왜 그래, 갑자기? 잠깐만. 왜?
2: 배가 너무 아픈데.
1: 어?
2: 잠깐만. 야, 안 되겠다. 나 잠깐 저쪽 좀 갔다 올게. 야, 비닐봉 터지냐? 야, 비닐봉. 야, 오배야.
1: 농담주 때문이었을까요? 친구가 갑자기 배를 잡고 멀리 뛰어갔고 친구가 간 쪽에선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친구는 저를 향해 말했어요.
2: 야, 휴지 좀 갖다 주라.
1: 뭐라고?
2: 아니, 휴지. 닦을 걸 안 가지고 왔는데 휴지.
1: 야, 우리 저 휴지 안 챙긴 것 같은데?
2: 아이씨. 이건 어떡하지? 야, 그러면 아까 그 쓰레기더미라도 좀 뒤져가지고 뭐 나오나 찾아봐 좀. 야, 그
1: 왜, 왜?
2: 아, 야, 이 농담주를 맞는 이거 마시는 게 아니었어. 이거 너무 배가
1: 아, 들어와, 진짜. 야, 이쪽으로 말하지 마, 조용해. 그래서는 아까 그 쓰레기더미를 한번 가봤습니다. 종이나 뭐 하다못해 양말 조각이라도 있으면 친구한테 갖다 주려고 했는데 그곳엔 찢어진 현수막이 전부였어요. 아, 이거라도 갖다 줘야 되나?
0: 괜찮지 않나?
1: 그런데 그때였지요. 쓰레기 더미에서 밝게 웃고 있는 그 무엇? 그건 곰인형이었어요. 비록 낡고 터져서 곰의 형상을 잃어갔지만 저는 그것만한 것도 없다고 생각했지요. 야, 이거 어때? 이거.
2: 아야, 뭐든 거기 나. 근데 여기는 어떻게 나뭇잎 한 장이요?
1: 왜? 야, 잠깐만. 나도 배 아픈데.
2: 뭐?
1: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농담주가 뭐가 잘못됐는지 저도 배가 아파왔어요. 선식이는 마치 자기 집에서 손님을 맞으며 방석을 내주듯 저에게 비닐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2: 야, 너도 이거 깔고 이렇게 앉아. 이거 괜찮아. 자리 잡아. 이거 깔고. 파도 소리가 꽤 들만해.
1: 그렇게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고 나란히 앉아 힘을 줬습니다.
2: 야, 나 먼저 일어날게. 야, 뒤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야, 저 고민형 왼쪽 팔 그 손 좀 줘봐.
1: 야, 잘 안 들려. 뭐라고?
2: 아니, 고민형 왼쪽 팔 손 좀 줘보라고.
1: 아, 고민형, 야, 이거 한 팔로 안 될 걸? 그 꼬리 손을 더 붙여서 써 너.
2: 아, 고맙다. 역시 넌 내 친구야.
1: 그렇게 고민형으로 뒤처리를 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0: 얼마나 드신 거야?
1: 앞으로 아니 상하 뭘 문제가
0: 농담.
1: 조금 드셨는데 그죠? 앞으로는 절대 농담으로라도 농담주 소리는 꺼내지 말자고요. 여름철에는요 여러분들 드시는 거 조심하십시오. 저처럼 어디가 너무 아파서 생겼던 일 또 있을까요?
2: 아, 예, 여기 있습니다.
1: 네,
2: 이것은 절대 제 이야기가 아닌 여자 사람 친구의 이야기임을 미리 알립니다.
1: 여사친이요?
2: 네, 그렇습니다. 네. 여름엔 아무래도 수영장도 가야 하고 옷도 좀 짧아지니까 그녀는 온몸 구석구석을 제모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대요.
3: 아, 진짜 미쳤나 봐. 내 다리에 이렇게 털이 많은 거야, 진짜 짜증나게.
2: 그렇게 짜증을 내더니 그거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브라질리언 왁싱도 이렇게 하고 싶었나 봐요.
3: 브라질리언 왁싱? 왁싱? 이게 왜 이렇게 비싼 거야?
2: 왁싱은 너무...
1: 짚지 마, 누나.
0: 거슬려서
1: 연기하고 있잖아 지금.
0: 왁싱이 뭐야?
3: 어머, 게다가 어머 뭐 어머 왁싱을 이렇게 한다고? 어머 어떻게?
2: 뭘 어떻게 알아본 거지? 제모 과정을 알아보다가 뭔가 모르게 부끄러웠던 그녀는 너튜브에서 셀프 왁싱 영상을 보게 되었고 결국 브라질리언 왁싱 실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0: 나
1: 셀프로요?
0: 예. 한대요 많이들. 이게 퇴근으로 시간이 많지 않아 일단 몸을 반으로 나눴고 왼쪽은 오늘 오른쪽은 다음날 하기로 했습니다.
2: 아 일단은 내가 오른손잡이니까 오늘은 왼쪽만 싹 전부 잡는 거야. 아자아자.
0: 그렇게 시작한 그녀의 왁싱 세계.
2: 할 수 있다. 영상만 잘 따라하면 되는 거야.
3: 왁스를 녹인 후 잘 저어 스파츌라로 떠주세요.
2: 아 이렇게 끈적한 걸 뜨고
3: 뜬 왁스를 원하는 부위에 곱게 펴발라 주시는데요.
2: 발라서
3: 왁스를 바를 때는 털이 난 방향으로 결 따라 바르시고 두께가 일정해지도록 원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2: 이렇게 원을 그려 발랐고 이제 굳을 때까지만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아, 잘 뽑히면 좋겠다.
0: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왁스가 굳고 떼어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왼쪽 팔 다리 순으로 제거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야! 예,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왁스를 떼어내는 고통이란 상상 이상이었고 고작 팔뚝 털만 떼어냈을 뿐인데 이렇게 아프니 다리까지 뗄 엄두가 나질 않더래요.
4: 아... 그래도 이렇게 왁스를 붙인 채로 다닐 순 없잖아. 눈 딱 감고 한 번 더 떼어봐야지 뭐 어떡해. 하나 둘 셋 나!
0: 그렇게 오열과 통곡 속에 왼쪽 팔과 다리는 성공했다고 이미 발라놓은 그 왼쪽 겨드랑이와 왼쪽에 거시기 그것도 어떻게 떼어내긴 했대요. 아 근데 오른쪽은 도저히 자신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4: 그래서는 뭐 그래서야 너무 아파 오른쪽은 안 했어. 그러니까 지금 내 몸은 바늘 갈라서 왼쪽은 사막이고 오른쪽은 정글이야.
0: 뭐 다행이라면 그녀는 솔로라 옷만 긴 걸로 잘 골라 입으면 다른 사람이 볼 일은 없긴 하다는데요. 그래도 가끔 TV에서 정글과 사막이 나오면 자꾸만 그녀가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천순아 그래도 어떻게 오른쪽까지 마저 하면 어떨까?
5: 아 이게 다 전신 셀프인 거죠? 전신.
6: 그런가 봐요.
5: 와, 네. 어우, 너무 왜 같이 느끼지?
6: 채무가 많으시니까 샵에서 하면 돈이 몇십만 원 들어갈까 봐 셀프로,
5: 비싸죠.
6: 셀프로 하신 거죠. 네. 네.
5: 근데 이게 그냥 샵에서 어느 정도 맡기고 좀 돈을 모아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쵸. 너무 아파서 부작용 날까 봐 나는. 이 자극 때문에 피부가.
6: 샵에서 해도 전문가가 좀 조금 덜 아프겠지만 아프긴 아플 거예요.
5: 근데 갔는데 그죠? 전문가가 어차피 왼쪽도 다시 하셔야 돼요. 아, 네, 셀프로 하신 거라 부분.
6: 아, 네, 등성등성.
5: 털옥이 남아있거든요.
6: 1478님 으악 푸하하 하셨고요.
5: 아, 3417님 아하 셀프 왁싱이라니 셀프 벌칙인가요? 아 이게 이렇게 쫙 주제바 뜯는 게 있고 또 살살살살 녹여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레이저도 그래요?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6: 어, 제모도 여러 가지군요.
5: 근데 사람이 셀프로 하는 거는 아무래도 잡아 뜯는 거겠죠.
6: 그렇죠. 아프죠. 영희영구님도 아 진짜 떼는 데서 크크크 우참 실패 크크크. 그렇죠.
5: 근데 고통도 고통인데 이 여름에 셀프로 해서 이렇게 잡아 뜯으면 저는 부작용이 날까 봐 걱정이니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네. 잘 알아보시고 하시길 바래요.
6: 그렇습니다.
5: 아, 우리 윤장훈님 저랑 비슷한 맥락으로 느끼셨나 봐요. 고민형 불쌍해. 그랬어요.
6: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냥 솜일 뿐이에요. 솜.
5: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예. 그런 건 한데 서사가 있잖아요.
6: 예, 예.
5: 어떤 생명체는 아니지만 고민형이 처음에 인형으로서의 기능을 했을 때 그 서사.
6: 김상철님은 예. 아 다시는 고민형 쳐다도 보기 싫어.
5: 그 지금 애착인형으로 고민형을 끌어안고 있는 자녀나 그런 성인분들이 계신다면.
6: 아 그렇겠네.
5: 예 이게 나중에 이 아이가 오른팔 왼팔이 누군가의 그런 도구로 쓰인다는.
6: 자 로즈의 노래 듣고 예.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5: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주철이 깔끔하게 하셨길 바라면서
6: 네.
5: 로즈의 노래 아파트 듣고 올게요.
7: 취향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차렸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사거리 구 알량스 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5: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6: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5: 구주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6: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5: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6: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5: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야, 구미 형 왼쪽 팔 좀.
2: 야, 팔 하나로 안 될 걸. 야, 꼴 있으면 더 줄게.
1: 땡큐. 야, 넌 역시 내 친구. 구다.
0: 볼일 보고 나서 휴지 대신 곰 인형으로 뒤처리했던 에피소드 들으셨습니다.
3: 헌옷까지는 없었나 봐요. 곰 인형 외에는 눈코입 없는 거였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0: 그러게요.
3: 뭐 이렇게 아무래도 급하면 일상에서 임기응변으로 또 순발력 발휘해서 뭔가를 처리해야 될 때가 있죠.
0: 저희도 생방하니까 순발력이 좀 필요할 때가 있죠. 그죠?
3: 그렇죠. 예. 둘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사건 사고로 그 문천식 씨 예전에 배 내둥 일찍 다니고 전날 올 것처럼 30분 전에 와 계시던 분이 그날 너무 일찍 와가지고 은행 업무 치르느라 여기 오프닝 늦었을 때 있잖아요.
0: 네. 그때 정선 씨가 또 순발력을?
3: 아무래도 일단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지금.
0: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주제로 얘기해 볼까요? 이건 봐도 이건 봐도 뭐야?
3: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0: 이건 내가 봐도 와 미쳤다. 이번에 기발한 순발력 있잖아요.
3: 맞아요, 맞아요.
0: 기발한 순발력 발휘했던 에피소드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약간 순발력이 위기대처 능력하고 맞닿아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왕왕 있어요. 개그맨들이 지구력은 떨어지는데 이런 순발력과 위기대처 능력은 좀
0: 그렇죠.
3: 예,

0: 생사의 어떤 걸린 문제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게 훈련이 돼 있는데 직장 생활 중에서도 그런 순발력이 기가 막힌 사람들 있잖아요.
1: 있죠, 있죠. 뭐 점심 먹으면서 야 사장님 진짜 이상하지 않냐 했는데 옆 테이블에 사장님 계신 걸 딱 보고선 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진짜 사장님 너무 좋아. 이런 거.
0: 사장님도 알 거야 아마 이거는 만든 건지. 그래도 잘 만들었어.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사장님은 언짢지 않아.
1: 그렇죠, 그렇죠.
0: 우리 예전에 막 밤새 놀고 새벽 들어가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1: 네.
0: 그때 뭐 반추광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새벽 5시쯤에 들어가는데 나오시는 부모님이나 물 드시려고 거실 나오시는 부모님 맞닥뜨렸을 때 다시 몸만 돌리면 출근이 되는.
1: 고스란히 나가는.
0: 네. 예. 그런 어떤 행동력들. 이렇게 말이나 행동으로 순발력을 발휘했던 여러분의 기지 넘치는 순간 기다릴게요. 네.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문자가 소개되시면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고요. 전화기 되시면 원두 커피 세트 얹어드릴게요.
0: 문자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들을까요? 이지의 노래입니다. 달라 달라.

0: 자, 오늘 스승하는 이야기. 이건 봐도 내가 와 미쳤다. 순발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 네네.
0: 이동아님. 와이프랑 TV 보다가 만약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지현이랑 수지랑 딱 한 명이랑만 밥 먹을 기회가 생기면 누구랑 먹을 거야 당신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1: 네네. 중요한 질문이네.
0: 예예. 그래서 제가 수지!
1: 어?
0: 라고 말할 뻔했지만 다행히 이래서 밥은 가족이랑 먹어야지.
1: 이야.
0: 했네요. 그날 저녁 맛있는 제육볶음 얻어먹었습니다.
1: 이거를 조절했다는 게 가끔은 어떤 분들은 그 입 조절이 관략근 조절보다 더 힘든 분들이 있어요.
0: 있어요.
1: 근데 이걸 조절해냈다는 거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분.
0: 이동화 씨는 제육볶음 먹을 자격이 있어요.
1: 자격 있어요.
0: 예.
1: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 훈련이 되면 가능한 걸까요?
0: 그렇죠.
1: 이거 대체적으로 훈련 안 돼 있거든요.
0: 이게 잘 안 되는데. 예.
1: 문천식 씨도 좀 이런 훈련이 잘 되는 편이에요. 제가 보면은.
0: 저는 예. 나가야 되니까.
1: 안에 비번이 있는 것 같아. 입 안에. 혀에 비번이 있어.
0: 예.
1: 조정열님. 아내가 양말 또 뒤집어서 벗냐고 화를 내면서 양말을 저를 향해서 공처럼 던지는 순간 양말을 한 손으로 받아내며 집이 떠나가라. 스트라이크를 외쳤습니다.
0: 아하. 우리 조정열님.
1: 조정열님은 가끔 유부남인데 모쏠 같은 분들이 있어요. 기침기 어떤 사회적 스킬? 관계적 스킬이
0: 잘 받으셨어요.
1: 초등학생 정도 같아요.
0: 네, 그대로 세탁하시면 됩니다.
1: 그래도 네. 조정열님 높인 사는 게 쳐내지 않고 받았다는 건
0: 그렇죠.
1: 네, 이건 용서받을 수 있는 농담이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이걸 쳐내서 이게 안에 광대를 치거나 미간을 쳤을 때는 그땐 고드란히 집에 나가서 이제 기사식당에서 제육볶음 드셔야죠.
0: 그러면 찜질방 가시면 돼요.
1: 예. 예. 김화정님.
2: 예전에 솥에다가 밥하다가 밥을 태웠어요. 탄내가 나서 환기를 시키는데 아버지가 오셨죠. 이 뭔 단 냄새야?
3: 김 굽고 있었어요.
2: 그래?
3: 소가지 느낌은 있었지만 무사히 넘어갔어요.
1: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0: 김 냄새랑
1: 약간 김도 약간의 그 탄내 바로 직전까지 갈 때 있잖아요.
0: 네.
1: 김을 굽다 보면은 또 몇 장은 약간 탄다 가슴이.
0: 맞아요. 가장자리가 타잖아요. 그죠?
1: 근데 굉장한 스킬인데요, 진짜.
0: 다행히 아버님이 화 안 내셨네요. 네.
1: 냄새의 맥락을 몇 개 갖고 있어야겠다. 그래야지 위기 대처를 하지. 1680님. 마트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앞에 가던 할머니 장바구니에서 사과 봉지가 하나 터진 거예요.
0: 네.
1: 사과들이 내리막 주차장 쪽으로 떼굴떼굴 굴러가길래 저도 모르게 달려갔죠. 굴러가는 사과를 발로 맞고 다른 하나는 쇼핑 바구니로 받아냈어요. 옆 사람들은 박수치며 웃었고 저는 숨이 찼지만 할머니가 아이고 덕분에 저녁 반찬값 안 날렸다 라고 하셔서 괜히 뿌듯하고 뭉클했어요.
0: 우와.
1: 너무 잘했다.
0: 너무 진짜. 착한 일 하셨어요. 1680님.
1: 그게 사과만 살린 게 아니라 뭔가 할머니의 마음도 살린 거잖아.
0: 그렇죠. 거기서 그렇게. 오는 그 정 있잖아요. 정.
1: 맞아. 네. 열심히 열심히 뭔가 몸을 던져서 해냈다는 건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 사연자분도 그날 하루 종일 뭔가 뭉클뭉클 몽글몽글 했을걸.
0: 그렇죠.
1: 착했어요. 아주 착한 일 했어요.
0: 이 예슬님은요. 설날에 4살 아들이 세배를 하는데 절을 2번 해가지고요. 급하게 애를 엎어지게 하면서 한번 더해 하고 3번 시켰어요. 저 순발력 끝내주죠.
1: 정말 높이 삽니다. 예. 이예슬님. 그렇죠. 그때는 3번이 낫죠. 차라리.
0: 네, 2번은 안 돼요.
1: 예. 예.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불안불안해요. 어른들이. 그 2번 때문인가 싶은 어떤. 그러니까 빨리 애를 많이 잘 눌렀어요.
0: 예.
1: 애는 놀랬겠지만.
0: 예슬 씨 순발력 최고입니다.
1: 가끔씩 우리도 왜 보면은 애들은 저희 모르잖아요.
0: 그럼요.
1: 근데 이렇게 이러면 엄마가. 애들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고꾸라뜨리는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0: 예.
1: 인사해 삼촌 인사해
0: 해야죠,
1: 이모.
0: 해야죠.
1: 예. 고혜리님 학창시절 30점의 수학 점수 학원도 다니는데 아버지께 혼날까 봐 80점으로 고치고 드렸습니다. 고친 거 알고 계신 듯 했으나 신경 좀 쓰자 그 말만 해주신 거 있죠.
0: 혜리 저도 비슷한 경험 있거든요.
1: 30은 80으로 예. 금방 고치죠.
0: 쉽죠.
1: 예. 예. 이게 7자나 좀 4자가 조작이 힘들죠.
0: 그렇죠.
1: 예. 4는 9로 고치기가 쉬워요.
0: 쉽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1: 이렇게 곡선을 좀 잘 만들면 9로 고치기가 쉬운데
0: 빨간 색연필 그죠?
1: 근데 어머니 아버님도 내공이 있으셔서 이거 아는 분들은 금방 알더라고.
0: 그죠. 신경 좀 쓰자. 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거죠.
1: 아니면 진짜 모르고 100으로 갈 수 있는 애가 80밖에 못 받았다 생각한 거 아닐까?
0: 진짜?
1: 자 1201님. 운전하다 신호 걸리면 예쁜 여자 지나갈 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보는데
0: 어허.
1: 그때 아내가 또 마침 절 찾아보잖아요. 저는 어제 잘못 잤나 이렇게 고개가 담 들었나 이렇게 둘러댑니다. 진짜 이거는 대체적으로 몸이 기억하는 공포예요. 인간의 뇌보다 근육이 훨씬 더 기억력이 높은 거 알죠?
0: 그렇죠.
1: 봤을 때는 장시간 훈련된 공포예요. 학습된 공포.
0: 아, 요즘에 레깅스 입고 다니시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0: 필라테스나 운동하신 분들, 러닝하신 분들.
1: 맞아요.
0: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다가 네. 고개가 가가지고죠.
1: 아,
0: 많이 걸리세요.
1: 자기도 모르게.
0: 조심하셔야 됩니다.
1: 남의 일 아닌데 눈 보니까.
0: 그래서 옆에 부인이 어디 보는 거야? 아, 왜 저러고 다니나 몰라 진짜.
1: 아, 홍군형 내려는 듯이. 누나, 아, 이 친구 좀 보세요. 이 친구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헐벗고 다니면 되겠어요? 천식아, 너 누굴 보니? 혼나야 돼, 정말, 이 친구들은.
0: 한번 그랬다,
1: 김천식,
0: 한 번.
1: 김천식.
0: 한 번.
1: 내 후배 김천식 있어.
0: 아, 짜증나. 본인도 얼빠면서.
1: 난 다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0: 알겠습니다.
1: 저는 싱글이니까.
0: 예. 예. 예.
1: 자중하세요.
0: 아니, 참나. 아, 눈이 있는데. 아, 좀 억울하다.
1: 선글라스 몇 개 사, 15,000원짜리 하나 예. 사요. 1201님, 아, 하셨죠?
0: 네.
1: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0: 좋아요.
1: 홍진영입니다. 암지착.

0: 자, 오늘 주제입니다. 아, 굉장한 순발력. 이건 내가 봐도 미쳤다. 2671님. 집에서 스파클링 와인 먹고 신랑 오기 전에 네. 초스피드를 치우는 거? 정말 저는 순발력이 좋은 것 같아요. 흔적도 없이 싹 치우거든요.
1: 아, 와인 한 병을 딱 깔끔하게 털어놓고.
0: 티가 안 나시나 봐요.
1: 텀블러에다가 넣고 마시나 보다.
0: 와.
1: 괜찮거든요, 그 방법.
0: 그래요? 어떻게 알죠?
1: 응?
0: 왜요?
1: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연결됐습니다.
1: 네, 와인통신원 소식 전해주시죠.
2: 안녕하세요. 양산에 있는 와인통신원 김양경입니다. 네. 다른 곳은 순발력이 없는데 남편 몰래 술 먹고 숨길 때는 그렇게 빠질 수가 없어요. 술 땡기는 날 스파클링 와인 먹고 남편 오기 전 냉장고 물 넣는 칸에 넣었어요. 지금까지 와인통신원이었습니다.
0: 네, 김연경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 우리 연경님.
2: 네.
1: 그 좀 좋아하시나 봐요.
2: 네, 지금은 많이 지금 몸이

0: 앉아서 술을 먹는데요.
1: 그럼 조심하셔야죠.
0: 예. 예. 예전에 작년에 지작년까지는 소주도 좋아했고 스파클링도 좋아했고 스파클링은 한 병 따면은 다 먹거든요.
1: 아, 스파클링은 그거 반 병 네. 이상 남기면 그거 김 다 빠져요.
0: 네, 그래서
1: 그거는 따면 끝내야 돼. 어쩔 수 없어.
2: 남편분 오시기 오후 시간에 천천히 드시는 거예요?
0: 아니요, 남편이 산업을 하면은 거의 9시 반에 오거든요.
2: 아하,
0: 그러니까 7시에 시작하면 8시 반쯤 되면 다 먹으니까
1: 그쵸, 네. 깔끔하죠.
0: 다 치우고
1: 네. 가글도 좀 하시고
0: 네.
1: 아, 근데 스파클링이면 약간 중간중간 드름이 나올 수 있는데 괜찮아요? 안 걸렸어요?
0: 네, 네 괜찮아요. 오기 전에 다 먹고 네, 치우고
2: 아, 소화도 좀 시키고
1: 네. 혹시 안주까지 이렇게 세팅해서 드시는 편이에요?
0: 네, 안주빨이에요, 저는. 안주 없으면 술을 못 먹어요.
2: 그럼 안주 뭘로 드셨어요, 주로?
0: 새우 있잖아요. 그거.
2: 간마사타.
0: 새우 있으면 그것도 구워 먹고 아니면은
1: 구운 새우 좋죠.
0: 계란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제가 안주를 좀 만드는 걸 좋아해서 안주 같은 것도 만들어 먹고.
1: 그게
0: 간단하게.
1: 어쩌면 힘든 일상을 네. 사는 연경 씨의 낙이었을 거예요.
0: 네.
1: 그럼. 그 순간 막, 8시 정도 되면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막?
0: 네, 행복해요.
1: 그죠? 두근두근하고 막.
0: 네, 맞아요.
1: 근데 한 번도 들킨 적이 없어요?
0: 한 번? 한 번, 두 번은 걸 들키겠는데 웬만하면 안 들켰어요.
1: 들키면 싸워요?
0: 네, 술을 싫어해서.
2: 아, 남편분
0: 싫어. 제가 술 먹고 좀 많이 집에 들었거든요. 애기 데리고 술 먹고 와가지고.
1: 저기요. 아하. 배우자가 술에 정말 극혐이잖아요. 네. 그럼 반대편 네. 배우자한테 책임이 있더라고요.
0: 네, 술을 싫어해서 그런 것 같아요.
1: 아, 어쨌든 영경 씨 지금 건강 때문에 네. 술 삼가고 계신다는 건 되게 네네. 잘 생각하신 거예요.
0: 네네.
1: 네. 한참 달릴 땐 술 버릇도 있으셨겠네, 그럼.
0: 네, 술 먹으면 주변에 지인들하고 먹다가 친구 엄마랑도 먹다가도 네. 그냥 기분 좋게 먹고 집에 오면 막 울어요.
1: 진짜?
0: 네.
1: 어떡해. 그럼 안 돼, 안 돼.
2: 아, 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술 기분 좋게 드시고?
0: 너무 힘들어서 그래. 뭐 신랑하고 그때 신랑이 수입이 일상생활 못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여서 눈물도 나고 막 너무 힘들어서 많이 울었어요.
2: 맞아, 네.
1: 맞아. 네. 술은 장기간 습관이 되면은 조금 밝고 네. 좋은 에너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죠?
0: 네 맞아요. 네
1: 맞아. 우리 연경 씨 오늘 연결된 김에 또 네. 한마디 전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께 메시지 전하시겠어요?
0: 지금 전하고 싶은 사람 많은데
1: 네?
0: 저희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게요.
2: 맡길게요.
0: 엄마 아빠 시집 가서 많이 힘들고 지금도 조금 많이 힘들어서 맨 엄마 아빠한테 많이 기대고 있는데 다른 집 딸처럼 이렇게 엄마한테 돈도 못 보태주고 가득을 못해서 엄마 미안해. 맨날 작은 이모가 사촌 언니처럼 너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못해서 엄마 너무 미안하고 아빠 지금 택시 하는 거 장사 안 된다고 하는데 많이 못 붙여줘서 아빠 미안해. 엄마 그리고 너무 사랑하고 아빠도 너무 사랑해요.
1: 아이고.
0: 감사합니다.
1: 연경 씨, 네. 연경 씨 지금 잘 버티고 네. 있고 잘 살고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너무 네. 힘들게만 생각하지 말고 기본값을 연경 씨가 네.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걸로 합시다. 그래야 네, 엄마 아빠도 행복해진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면 맞아요. 좋잖아요.
0: 네. 네.
1: 용돈은 그 다음 문제지.
2: 맞아요,
1: 뭐.
2: 연경 씨. 꼭 남들처럼 할 필요 없어요, 연경 씨.
1: 맞아, 맞아. 네. 기죽지 마요.
0: 네 감사합니다.
1: 언니 화낼 거예요.
2: 네, 퀴즈도 준비하셨죠?
0: 감사합니다. 이쁜 언니.
1: 아이 좋아라. 우리 그럼 연경이 동생이 세상 사는 퀴즈가 어떨까요?
0: 네 남편 몰래
2: 네.
0: 또 숨긴 물건은 무엇일까요? 1번 빵, 2번 구두, 3번 연금 복권.
2: 빵, 구두, 연금 복권 중에 남편 몰래 또 숨긴 물건 찾아주세요. 샵 8.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연결해 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0: 네.
1: 햄버거 세트랑 원두 커피 세트 보내드릴 텐데 우리 연경 네. 씨 건강해지기로 네. 약속해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이쁜 언니 감사합니다.
1: 안녕, 이쁜 동생.
0: 네 감사합니다.
1: 네.
2: 아 진행이 많이 힘드네요. 광고 드릴게요.
1: 네. 네 라디오인데 서로 예쁘다고 해줄 수 있잖아요.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아이에스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0: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모든 인체 가능.

0: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 받고 일석삼조니까
0: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2: TBX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연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날을 안아 브람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네, 와인통신원께서 남편 몰래 또 숨겨놨던 것 정답은요?
9: 3번 연금복권이었습니다. 아하, 귀여우시다. 되게.
8: 빵은 아니군요.
9: 네. 서봉원님, 1232님, 5011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8: 네, 1, 2부 끝곡으로 김성민님 신청하셨어요. YB의 오피슨 코리아 오랜만에 한번 듣고 가죠.
9: 그럼요. 하셨어요. 이쯤 또 끌어올려야죠. 예.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순발력을 응원하고 또 칭찬하면서 네. 이 노래를 안 들을 수 없다고
8: 들어야죠,
9: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예. 자, 이 노래 듣고 뉴스까지 들으시고요. 저희 5시 5분에 사랑 극장으로 함께해요.
8: 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1: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0: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5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명식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인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11일 미국 공군 C-17 수송기 넉 대가 유럽으로 향했다면서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의 서명식 참석 가능성에 대비한 장비 수송 움직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은 카타르의 중재로 마련됐으며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대신 이란에 대한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휴전 기간에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을 놓고 후속 협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돼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재활용품 수거 트럭 30여 대를 특정해서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오후부터 10일 오전까지 생활자원회수센터로 들어온 34대가 추적 대상입니다. 경찰은 또 신체 일부인 다리를 발견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직원 한 명을 어제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그제 오후 2시 반쯤 인천 송도동의 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류 작업 중에 붕대에 감긴 다리가 발견됐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성별은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발의 크기로 밀어볼 때 피해자가 어린 학생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천 지역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장기 결석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운송노동조합이 5일째 휴업을 이어가자 전국 100여 개 건설 현장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오늘 수도권 레미콘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해서 어제까지 전국 22개의 대형 건설사 공사 현장 105곳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며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주까지 휴업이 계속된다면 일부 사업장은 전면 셧다운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주요 반도체 공장의 건설 현장도 레미콘 노조의 휴업 여파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서울 도심에서 성소수자 단체의 퀴어 축제와 이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려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대구가 30.7도, 광주가 28.9도까지 오르는 등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0도로 선선하겠지만 낮에는 서울 31도, 대구 32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2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는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7.2도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악바리 정근우입니다. 야구 직관하고 싶은데 룰을 몰라 망설여진다고요? 그럼 야구 말고 먹거리부터 생각하세요. 구장별 인기 먹거리도 찾아보고 낮 경기 끝나고 갈 지역별 맛집도 찾아보시고요. 그래도 야구를 조금 알고 싶다면 야구 새싹들을 위한 책 정근우의 야구말 나들이 참고하시던가요. 야구장은 야구 공부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랑 추억을 만들러 가는 거죠. 즐길 마음만 챙겨서 가세요. 추억은 행동하는 사람 겁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Let's go.
1: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1: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이어질 텐데요.
2: 1214님이 저는 고속도로 쉼터에 왔다가 나가지 않고 사랑극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들으면 감정이입이 덜 되는 것 같거든요. 아, 내가 공부할 때도 이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몰두해서 들어볼게요.
1: 이야.
2: 순수하신 분.
1: 예, 실제로 다시 듣기가 가장 높은 코너가 이 사랑극장입니다.
2: 그러니까 우리가 예. 이 척박한 현대사회를 살고 있지만 예, 예. 감성은 정말 오아시스야.
1: 그렇죠.
2: 촉촉한 거야 지금. 내색을 예. 못해서 그렇지.
1: 그리고 원래 그 사랑 얘기는 남의 사랑. 아, 재밌거든요.
2: 관전의 묘미가 있죠. 예.
1: 내가 겪으면 뭐 너무 아프잖아요.
2: 아프지. 부상의 예. 위험도 있고.
1: 그렇죠.
2: 예. 약간 예. 그런 거죠.
1: 김영선 성우님, 남유정 성우님, 국내 탑성우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2: 그리고 약간 이 사랑극장이 좀 뻔한 구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쵸. 중간에 또 껴들어가지고 예. 여러분과 함께 그 결말을 맞출 수도 있는 이런 구성. 네네. 어디서 볼 수 없는.
1: 맞아요. 요즘은 이런 라디오 극장 자체가 많지가 않고.
2: 그렇죠.
1: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잘하신 성우 두 분 어디서 만나요?
2: 없어요.
1: 예.
2: 딴 데 가지 마시고 그냥 네. 정착하세요.
1: 오십시오. 예. 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십시오. 50원의 정보 이용이 되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2: 밖에서 라디오 성우 두 분이 못 들어오겠대요. 아, 부담스러워서.
1: 아닙니다.
2: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저축은행 중앙회.
1: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2: 주식회사 본컴퍼니.
1: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2: 신젠타 코리아.
1: 환인제약.
2: 삼성증권.
1: 데이펙.
2: 웰템.
1: 빅토스.
2: 청운 아이스.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번째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 크림,
1: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0: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1: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준비 없이 찾아든 사랑에 가슴 뛰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라디오 사랑극장
1: 어느 날
0: 사랑이
2: 네, 이 시간을 이끌어주실 고마운 두 분 모셨습니다. 남유정 성우님, 김영선 성우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2: 자, 다른 분의 사연을 듣고 본인의 옛사랑을 떠올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3: 예, 6599님께서 옛사랑이 오랜만에 연락 와서 자석을 사라고 했던 분 사연 듣고 문자합니다. 나는 청주 사는데 예. 오랜만에 그녀에게 연락이 왔어요. 기뻐서 나갔더니 땅을 사라며 익산까지 끌고 갑니다. 맹지를 보고 왔어요.
4: 맹지.
3: 익산까지 2시간 반을.
2: 네. 옛사랑은 결국 맹지인가요?
4: 다양하다. 이렇게
2: 이렇게 옛사랑이 맹지나 자석으로 끝나면 내 사랑에 대한 그 보답을 누구한테 받지?
3: 난 오빠가 성공한 게 너무 자랑스러워. 땅 보러 가자.
2: 왜 이렇게 멀리 가는 거야? 여긴 어디야? 5시간 왔잖아.
3: 아, 맹지.
2: 익산까지.
3: 네, 고생하셨습니다.
2: 근데 이분은 땅만 본다고 생각해서 간 걸까요? 익산까지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녀가 네. 그냥 나와 함께 좀 장거리 뭐 여행이나
3: 드라이브?
2: 이런 거 드라이브를 하고 싶어서 그냥 땅 핑계를 댄 건가? 이런 일말의 기대가 없었을까?
3: 좀 있지 않았을까요?
2: 단순히 비즈니스로만 익산을 갈 수 있어요. 내가 부인이라면 이거부터 취조로 시작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아유 참 이렇게 맹지로 끝나게 돼서 안타깝네요.
3: 예, 자 오늘도 사랑 사연 결말 예측해 주세요.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는 이따가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은 누가 보내셨나요?
2: 충청남도에서 남자분이 보내주셨어요. 제목은 할머니, 운명, 그리고 사랑.
3: 오, 제목이 특이하네요.
2: 할머니가 왜 앞에 계시지?
3: 뭐지?
2: 불안한데?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김영선이라는 가명으로 일단 소개해 드릴게요.
3: 영선 씨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부산. 그러나 건설사에 입사해 처음으로 발령받은 곳은 충남 공주였습니다.
5: 공주도 처음이고 일도 처음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6: 집이 부산이라고 들었는데.
5: 네, 맞습니다.
6: 와, 나 부산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전 남유정이에요. 저기 끝자리가 제 자리예요.
3: 작고 아담한 체구에 까만 얼굴, 다정한 미소.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영선 씨는 왠지 유정 씨가 편하고 좋았습니다.
5: 아, 다음에 기회 되면 부산 안내해드릴게요.
6: 진짜요?
5: 저 유정 씨는 고향이 어디예요?
6: 전 여기서 나고 자랐어요. 공주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아, 공주 구경하고 싶으면 얘기해요.

0: 제가 웬만한 데는 다 알아요.
1: 아 진짜요? 아 여기 현장의 식당이 그렇게 맛있다던데.
2: 어머 벌써 소문났어요? 저 따라오세요.
3: 살갑게 대해주는 그녀 덕분에 영선 씨는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었고 점점 유정 씨에게 마음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한번 해봤죠.
1: 저기 그 내가 유정 씨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아
1: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래요?
3: 당연히 긍정적인 신호가 올 거라 생각했는데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0: 나 남자친구 있어요.
1: 예? 아 근데 왜 말을 안 했어요?
0: 안 물어봤잖아요. 안 물어보는데 저 남친 있어요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1: 아, 네 이상하네요.
0: 우리 그냥 친구처럼 지내요.
3: 유정 씨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이 왜 그렇게 씁쓸하게 들리던지 영선 씨는 오랜 연인과 헤어진 것처럼 한동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
4: 에이 브라더 회사는 다닐만하냐?
5: 아 뭐 그냥 그렇지. 부산에 별일 없냐?
6: 이치 대단한 일이지.
5: 뭔데?
6: 야 나 진짜 엄청난 여자들을 알게 됐는데 너 소개팅 안 할래?
5: 소개팅? 아이고 됐어.
6: 어마어마하게 이뻐.
5: 어디로 갈까?
6: 자식. 야 얘네들 무슨 대회 출신이라던데 키가 170?
5: 우와.
6: 얼굴이 크게 커. 길을 걷잖아. 그럼 막 모르는 사람들도 한 번쯤 뒤를 돌아봐요.
5: 우와 어떻게 나 지금 부산 출발할까 그냥?
3: 과연 친구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소개팅 첫날 그녀를 보자마자 정말 예쁘다라는 감탄이 절로 나왔던 영선 씨.
7: 건설사에서 일하신다고요?
1: 아, 네 맞습니다. 저 공사 현장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7: 그래서 얼굴이 많이 타신 건가?
1: 네 저 뭐 아무래도
7: 까무잡잡한 남자가 제 이상형이거든요.
1: 진짜요?
7: 부산은 얼마나 자주 올 수 있으세요? 뭐 한 달에 두 번?
1: 아니요 저기 매주 올 수 있는데요. 매주 오겠습니다. 예.
7: 좋네요. 그럼 우리 자주 봐요.
1: 네 감사합니다.
7: 오케이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
1: 우와
7: 기념으로 광어회 소주 한 잔 콜?
1: 우와!
3: 그렇게 영선 씨는 일명 부산의 퀸카와 사귀게 됐고 매주 부산을 오가며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7: 오빠 오늘 부산에서 자고 내일 갈 거지?
5: 어
7: 내일 우리 집에 좀 와.
5: 집에? 왜?
7: 아버지가 오빠 좀 보자셔. 아니 딸이 사귀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신가 봐.
1: 와 아 이거 떨리는데. 저 아버지 뭐 좋아하셔? 저 뭐 사갈까?
3: 영선 씨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혼 허락을 받고 써니와 함께 알콩달콩 가정을 꾸리게 되겠구나.
1: 그리고 써니 닮은 예쁜 아이도 낳고 나 진짜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우와!
3: 영선 씨 마음속에는 이미 비둘기처럼 다정한 예쁜 집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0: 가만있어 보자. 그 우리 딸하고 사귄 지가 벌써 6개월이 다 돼간다고 하던데. 아,
1: 네, 그렇습니다. 저 진지에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0: 죄송할 건 없고 헤어지게.
1: 예?
0: 못 들었어? 헤어지라고.
2: 아빠!
3: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0: 건설사 다닌다며?
1: 네.
0: 내가 문화건설 명예이사야. 나도 그 생활을 잘 안다는 얘기지. 현장 감독이면 현장이 바뀔 때마다 이곳저곳 옮겨다닐 텐데.
1: 아, 저 그건 그렇지만요. 제가
0: 우리 써니한테는 안정된 가정이 필요해.
2: 아, 진짜 아빠 왜 그래? 결혼은 내가 하는 거잖아. 나 아직 오빠랑 결혼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1: 에? 아, 나랑 결혼 생각해 본 적 없어?
0: 그러니까 미리 헤어지라고. 그 네 연애로 볼 때 6개월은

0: 넌 길잖아.
1: 에? 6개월이 길어요?
2: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왜 어디서 나와? 아빠
3: 그만 가보게.
1: 아 지금 그냥 가라고요? 저 써니야 나랑 얘기를
2: 일단
1: 좀
2: 일단 가봐. 어? 아빠 일단 나랑 얘기 좀 해. 어?
3: 나 더
2: 어?
3: 이상 할 말 없다.
2: 아니 아빠. 아빠.
4: 그렇게 영선 씨는 써니 씨네 집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결국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채 공주로 돌아온 영선 씨. 그날 밤 써니에게서 연락이 왔죠.
2: 오빠 일단 헤어지자 우리.
1: 어? 아니 저 일단 헤어지는 것도 뭐야.
2: 일단 헤어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 설득한 다음에 그때 다시 만나자. 응?
1: 아 그게 무슨 말이야.
2: 아휴 내가 일단 우리 아빠 잘 설득해서 다시 연락할 테니까 일단 가만히 있어봐봐. 응?
1: 그 설득 못하면
2: 설득 됐을 거야. 나중에 연락할게.
4: 뭐지? 이건 헤어진 것도 아니고 안 헤어진 것도 아닌데 결론적으로는 혼자 남아버린 상황. 영선 씨는 답답했습니다.
1: 아 답답해. 아 뭐야 몰라 씨. 나는 그냥 헤어진 거라고 생각할 거니까. 아이씨.
5: 어? 영선 씨?
1: 어 유정 씨?
5: 여기서 혼자 뭐해요?
1: 아 그냥 뭐 한잔 생각나서 남자친구랑 왔어요?
5: 저도 혼자 왔어요. 나도 한잔 생각나서.
1: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기운도 없어 보이네.
5: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영선 씨는요?
1: 난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4: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이 술을 마시게 됐고 전 여친 전 남친을 욕해가며 한껏 친해졌습니다.
5: 진짜 웃기지 않아요? 왜? 왜? 와. 내가 맨날 기다려야 되는데 왜? 지가 뭔데?
1: 아니 뭐 그런 놈을 만났어요? 진짜 될 수 없다 진짜. 아유 진짜.
5: 어? 그래도 너무 심하게 욕하지 마요. 내 전 남친인데.
6: 와, 이 와중에 편들어요? 하여튼 진짜 유정 씨는 그냥 착해 빠진 거 알아줘야 된다니까 진짜.
5: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지나간 사람 욕하지 마라. 그것도 미련이다.
6: 오, 할머니 짱.
5: 우리 할머니가 끓여준 라면 먹고 싶다.
6: 갑자기?
5: 우리 할머니 동네에서 가게 하시거든요. 구멍가게 가서 할머니한테 라면 끓여달라고 할까?
6: 지금요?
4: 그렇게 영선 씨는 술김에 유정 씨 할머니도 만났고 할머니 구멍가게에서 해장라면도 먹었습니다.
1: 와, 술이 확 깬다 그냥. 아우.
7: 아이고 잘도 처먹는다. 맛도 말아주
1: 야, 아닙니다. 잘 먹었습니다.
7: 그래 잘 먹었으면 아유. 먹은 값을 해야지.
1: 예?
7: 뭐 저기 우리 유정이 잘 좀 챙겨달라고. 건설 싸서는 남자들만 버글버글 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이 많아 내가.
1: 야, 네, 저 걱정 마세요. 다들 유정 씨를 아끼고 좋아합니다.
7: 그럴 수밖에 없지. 애가 나를 닮아가지고 미모가 아주 끝장나.
1: 예? 아니 네, 맞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7: 판단 잘해. 그랬대 애가 또 영 특하고 마음도 착하고 또 날 닮아서 매사 조신이야. 아이고 이래 이씨 돈벌레가 또 들어왔네. 하여튼 우리 유정이 힘들게 하는 놈들은 그냥 내가 죄다 그냥 잡아쳐낼 거니까 그냥 잘 좀 지켜봐.
1: 예.
5: 할머니! 화장실 문고리 좀 고쳐요. 자꾸 볼일 보기 힘들어.
7: 아쉬우면 네가 고쳐. 나는 열고 싸도 암시렁도 아니. 자 다들 가 졸려 이제. 아이고 늦게까지 뭐 가게 문다 너 빨리 가.
5: 네 할머니 잘 먹었어요. 이거 라면값.
7: 에이씨 여자들끼리 부질없이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돈을 내놔 돈을. 내가 싫어하는 거 뭐여 뽀뽀로 때우는 거 이런 거여.
5: 잘 먹고 가요 할머니.
7: 저놈 무지 집에 저거 아이고 저 망할 놈의 집에 끝까지 돈을 안 내네 저. 조심히 가.
4: 그날 영선 씨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써니 씨 아버지와는 비교되는 가족의 따스함.
6: 유정 씨한테 한 번 더 고백해볼까?

0: 아, 좀 전에 헤어졌는데 자꾸 보고 싶네.
1: 일단 여기까지는.
2: 아하, 이런 이런.
1: 부산 킹카랑은 헤어진 거예요? 안 헤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2: 이게 지금 네. 이게 관건인데. 네. 아, 일단 유정 씨한테 이게 충동적으로 네. 다가가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네. 술 먹고 지금 메롱메롱한 상황이고 네. 지금 제가 아주 짐작하건데 유정 씨한테 또 약간 또 대시하셨다가 네. 약간 잘 될 무렵에 얘 부산에 나타나 매기가.
3: 나는 매기녀가 나타나. 이러면서.
1: 써니가 헤어지자고 그랬잖아 일단.
2: 그치, 이 써니라는 여자 자체가 단타로만 만났던 거예요. 아. 아빠가 그러잖아. 너 6개월이면 진짜 최장시간이라고. 아. 그러니까 써니는 또 이 떠나려고 그러니까 일단 잡고 보고 그래서 좀 휘적휘적 하다가 유정 씨가 이제 마음이 돌아서려고 그럴 때 할머니가 피처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아하. 여기서 할머니가 제목에 앞단에 서 계셨단 말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제목에.
2: 이거는 이 문제의 흐름을 할머니가 갖고 있는 어떤 키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해피엔딩일 것 같다는 생각.
1: 그래요. 네. 김상철님 아 이게 그 유명한 위장이별인가요 하셨고요.
2: 아니 선이 써니가 하여튼 마음에 안 드네요. 7565님. 예. 아 영선 씨 호흡에서 왜 이렇게 호구 냄새가 나지? 이용만 당하다 끝날 것 같은. 예, 그 김영선 성우님이 사실 그 번듯했어요. 항상 흐름이. 그러다 어느 순간 문천식 씨한테 올마가지고 이 번듯과 이제 차반을 오고 가는 어떤 현안 넘나드는 어떤 연기에 이제 맛을 들여서 뉴에이지 쪽으로
1: 헷갈리시 하는 것 같아요.
2: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예. 이영근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웃자죠? 올라가요? 듣고 가요? 듣고 가요.
1: 듣고 가셔야 됩니다.
2: 듣고 가요. 네. 이거 올라가서 이제 매기 끊기면 예. 이건 약올라 되게.
1: 뒤에 재밌습니다 오늘.
2: 이건 지금 저희도 판가름이 안 나는 그 상황이거든요.
1: 그렇죠.
2: 자 과연 영선 씨는 유정 씨에게 다시 고백을 할지 아니면 다시 써니 씨가 재등장할지 네. 노래 듣고 이어갈까요?
1: 김동률 노래 들으시죠.
2: 요들한 것 같은데 지금.
1: 김동률.
2: 요들인데. 네. 자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2: 축구장에?
3: 우와!
1: 만져보고, 봐보고, 앉아보고,
2: 임태성의
4: 요한인의
2: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5: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6: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7: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8: 광고전 신한 줄거리.
9: 공주도 처음이고 일도 처음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10: 나 남자친구 있어요.
11: 아, 무슨 대회 출신이라던데.
12: 까무잡잡한 남자가 이상해요.
13: 죄송할 건 없고 헤어지게.
12: 일단 헤어지고 우리 아버지 설득한 후에.
10: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영사 씨는요?
12: 아이고 참, 잘도 처먹. 우리 유정이 잘 챙겨줘.
9: 아이, 유정 씨한테 한 번 더 고백해볼까?
8: 과연 영선 씨는 유정 씨에게 다시 고백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뒷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선 씨는 몇 번이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감정이 부산에 있는 써니 씨와 헤어지고 외로워서 생긴 마음인지, 아니면 진짜로 다시 옛 감정이 피어올라 유정 씨가 좋아진 건지. 그러다 결정을 내렸죠.
9: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진짜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 또 퇴짜를 맞더라도 다시 다가가보자.
8: 그리고 결국엔
10: 좋아요.
9: 진짜죠? 그럼 우리 오늘부터 사귀는 거예요?
10: 네.
9: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요?
10: 오늘은 안 되는데.
9: 아, 왜요? 오늘 1일인데.
10: 아니, 저희 아빠 기분이 안 좋아서 제가 오늘 풀어드려야 돼요.
9: 왜 안 좋으신데요?
10: 모르겠어요. 나도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라.
9: 아이, 알았어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은 어때요?
10: 좋아요.
8: 이제 유정 씨와 달콤한 날들이 이어질 거라 생각했던 영선 씨. 그런 상상을 하니 일하다가 무슨 일이 생겨도 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9: 아이, 저 차 뭐야? 저, 선생님! 여기 아무 차량이나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14: 아, 내가 아무 차량으로 보여?
9: 아이, 누군데 이러십니까? 일단 트럭 빼세요, 좀!
14: 아이, 그, 여기 저, 현장 책임자 나오라 그래! 어? 현장 책임자 나와!
9: 아이씨, 제가 책임자입니다.
14: 당신이 책임자야?
9: 예.
14: 당신들 말이야, 공사 이딴 식으로 할 거야?
9: 아니, 무슨 일인데 이러세요?
14: 이 현장 때문에 내 차 타이어가 한두 번 터진 게 아니라고.
9: 참나. 아니, 선생님 차 타이어 터진 걸 왜 여기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14: 자자, 이 못들 좀 봐봐, 못들. 어? 이거 내 차 타이어에 박혔던 거. 이거 다 여기 공사장에서 나온 거지?
9: 참나. 아니, 그거야 모르죠. 공사하는 데가 어디 한두 군데.

0: 때도 아니고 참.
1: 내가 경찰서 갔다 왔어. 여기 자재들 옮기면서 나사, 못 이런 게 많이 떨어진다며. 민원 들어온 게 한두 번이 아니라며.
2: 저기 선생님, 저기 일단 저 진정을 좀 하시고요.
1: 됐고, 앞으로 공사 차량은 이 앞에 도로 쓰지 말고 뒤로 댕겨요.
3: 아, 뒤는, 아, 그거 너무 돌아가서 안 돼요. 아, 저 그리고 돌아가 선생님 살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길 걸 좀 우기세요 좀.
1: 뭐야? 이놈이 너 몇 살이야?
3: 아이씨, 아, 여기서 나이가 왜 나옵니까?
4: 현장 감독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곤 하지만 그날은 영선 씨도 좀 지쳐 있었습니다. 날은 덥고 공사 기한은 다가오는데 일 진척은 느리고 영선 씨도 미칠 노릇이었죠.
2: 이제 그만 가시고요. 불만 있으시면요,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1: 뭐냐, 그래 두고 봐라. 내가 너 고소한다.
2: 예, 그렇게 하세요. 어휴, 짜증나 진짜.
4: 하지만 그렇게 지친 하루에도 사무실로 복귀해 유정 씨를 만나면 영선 씨는 금세 피로가 풀렸는데요.
5: 아, 얼굴 탄 거 봐. 선크림 발랐어?
2: 아유, 발라도 땀 때문에 금방 지워지지 뭐.
5: 근데 있잖아. 혹시 이번 주말에 뭐 해?
2: 어? 별일 없는데. 왜?
5: 아니, 우리 할머니가 영선 씨 얘기를 하셨나 봐. 아빠가 좀 보자고.
2: 그래? 응. 이럴 줄 알았으면 좀 피부 관리 좀 할 걸. 나 어때? 나 되게 늙어 보이지? 어? 어?
5: 아니, 내 눈엔 배우 같아.
2: 배우? 뭐?
4: 영선 씨는 꿈꿨습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여도 이렇게 유정 씨와 웃을 수 있다면 민원이요, 얼마든지 들어와라. 그런데
5: 어디 보자. 우리 영선 씨 근사한가?
2: 나 주름 더 늘었지.
5: 어? 아니, 멋있어. 내 눈엔 강동원보다 더 잘생겨 보여. 할머니도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
1: 그래, 일찍 왔네.
3: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
1: 그 공사장 놈?
3: 그때 고소한다고 했던 그...
5: 영서씨, 우리 아빠, 응? 아빠는 영서씨를 어떻게 알아요?
1: 이 자식은 안 된다, 헤어져!
5: 아빠!
4: 이런 드라마 같은 우연이 사연에 의하면 실제로 유정 씨 아버지가 영선 씨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5: 일단 들어가서 얘기해요. 어? 아빠, 네?
1: 내 집안으로는 한 발자국도 못 들이니까 그렇게 알아.
6: 아이고, 언제까지 기다리냐. 자체 다 부는...
1: 저 들어가세요. 나오실 것도 없어요.
6: 응? 왜?
1: 글쎄, 들어가세요.
5: 아빠!
6: 아이고, 야, 애비야. 야, 그래도 손님인데. 애비야!
4: 그렇게 영선 씨는 유정 씨 집 앞에서 쫓겨났고 유정 씨 아버지의 강렬한 반대는 계속됐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영선 씨 마음에 되살아나는 상처들.
7: 죄송할 건 없고 헤어지게.
1: 이 자식은 안 된다, 헤어져.
3: 왜들 이렇게 날 싫어하시는 거야.
4: 그리고 그 즈음 걸려온 전화.
8: 에이 브라더, 바쁘냐?
2: 왜?
8: 야, 너 내가 지금 누구랑 있는 줄 알아?
2: 아, 누구랑 있는데.
9: 이리 좀 바꿔봐요. 여보세요?
2: 어?
9: 오빠, 나 써니. 잘 지냈어?
2: 어?
9: 그렇지 않아도 내가 오빠한테 연락해볼까 했었거든.
2: 나한테?
9: 당연하지. 우리 완전히 헤어진 건 아니지 않은 게 아닌 긴 아니잖아?
2: 어?
9: 응? 아무튼 며칠 전에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야. 누구든 한 놈 그냥 데리고 오라고. 내가 하도 남자를 안 만나니까 뭐 불안해지셨나? 그런가 봐. 왠지 지금 공략하면 허락받을 수 있을 것 같아.
2: 어?
9: 오빠, 부산 한번 알아. 응? 아니다, 내가 공주 갈까?
2: 여기로 온다고?
9: 그래, 그럼 되겠다. 어디로 가면 돼?
4: 과연 영선 씨는 옛 여친인 써니 씨를 다시 만나게 될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반대하고 있지만 그래도 유정 씨와의 신뢰를 지켜갈까요? 영선 씨의 엉덩이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아, 얄궂게 또 얄궂게.
10: 줄 알았어.
4: 아, 연락이 와요.
10: 그렇지만 정말 놀라운 건 또 이 아버지가
5: 이런 악연으로 만났다는 건 예측을 못하네요.
4: 야,
5: 그죠? 예측을 못했어요. 전혀 못했어요. 뭐 어떻게 그렇게 만나지?
4: 아니, 여자들한테 은근히 인기가 많은데 남자 어른들한테 인기가 없으시네.
5: 그날 영선 씨가 근데 그 반대보단 낫지 않아?

0: 그런가요?
1: 어른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그의 자제들이 싫어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아,
2: 그렇죠.
1: 당사자들이 이러는데 당사자들이 좋아해야지. 근데 이것도 영선 씨가 미움상이 아니라 그 그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해프닝이. 영선 씨가 그날 유난히 예민했고.
0: 맞아요.
1: 근데 실제로는 경찰 신고까지 이어졌다면 그 골은 되게 깊다.
2: 그러니까.
1: 그 때마침 제가 얘기했잖아요. 연락 올 거라고.
3: 그러니까.
1: 우리가 완전 헤어진 건 아닌 건 아닌 건 아니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딴 소리를 내뱉으면. 그래서 어때요? 이제 써니와 이어진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1번이고.
0: 그리고 결국엔 유정 씨랑 결혼할 것 같다 하면 2번입니다. 근데 3번도 있어요. 왜냐면 둘 다 놓쳤다. 이건 끝났다.
1: 내가 있어. 할머니 중재자로 3번. 나선다.
0: 예.
1: 제목이 할머니가 앞에 온 거는 이유가 있어요.
0: 그래요?
1: 6938님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0: 네.
1: 장례식장 조문 갔다가 사연 듣고 싶어서 조문하고 육개장 안 먹고 바로 나왔습니다.
2: 우와.
1: 이러기 쉽지 않은데 지금.
2: 진짜. 네.
1: 지금 딱 출출할 텐데.
0: 대단하십니다. 자, 유준 씨 정답 어디로 맞출까요?
2: 네.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0: 정답자에게 드리는 선물은요?
3: 네,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0: 아 근데 써니가 공주에 오면 또 이거 또 안 되는데.
1: 할머니가 나선다니까.
0: 그래요?
1: 그래서 유정 씨랑 결혼한다니까. 아니 제목이 할머니를 다짜고짜 앞으로 끌어올 이유가 없다니까요. 몰라 이거는 또 저는 이제 그 제목에서 딱 필이 왔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2: 우유보다는 영선 씨를 할머니가 응징하는 걸 수도 있어.
1: 맞아. 할머니가 네. 내가 여태까지 지켜봤는데 쟤는 파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진짜.
0: 맞아. 맞아.
1: 네. 오죠. 아버지가 허락했는데 오히려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쿨의 노래 듣고 와서 바로 넘어갈게요. 작은 기다림.

0: 어디로 가면 되냐고. 여보세요?
1: 그러면 저기 터미널에 가서.
2: 결국선희 씨는 다음날 부산을 출발 공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영선 씨는 이래도 되는 건가 끊임없이 갈등하면서도 이미 마음은 만날 생각을 하고 있었죠.
3: 응?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1: 어? 아니야 아무튼 제 알아보니까 아버님이 우리 공사 현장에 민원을 더 넣으셨더라.
3: 진짜 미안해. 우리 아빠 진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1: 유정 씨가 왜 미안해? 저기 나 오늘 약속이 있어서 좀 일찍 퇴근할 거야.
3: 무슨 약속?
1: 그게 그 부산에서 친구가 온대.
3: 그래? 잘 됐네. 친구랑 놀면서 우리 아빠한테 받은 스트레스도 좀 풀고 그래. 부장님 찾기 전에 나 가봐야겠다. 나중에 연락할게.
2: 마음 무거웠지만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며 영선 씨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죠. 회사로 걸려온 전화.
1: 네, 지라시 건설입니다.
4: 예, 여보쇼? 그거 저 김영선인가 무신가?
1: 예. 김영선 전화 받았습니다. 접니다. 예.
4: 에? 진짜 김영선이요? 그래. 나 저기 여보세요. 나 유정이 할미.
1: 네. 안녕하셨어요, 할머니. 예.
4: 저거 우리 가게 잠깐 올래요?
1: 지금이요? 이제 다음에 갈 수 있으면 제가.
4: 다음에는 내가 죽을 것 같아. 여기 없지. 내가 갑자기 내가 내일 죽을 것 같네. 오늘 못 오는 거요?
1: 아니요. 갈게요. 근데 왜?
4: 내가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아서. 못 와?
2: 순간 영선 씨는 유정 씨 할머니가 갈림길에선 자신을 안내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갈게요. 가겠습니다. 예, 지금 갈게요.
2: 그렇게 영선 씨는 유정 씨 할머니 가게로 향했고 가게에 가보니 유정 씨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계셨죠.
4: 앉아. 자네도 한 잔 마시고.
5: 한 잔 받아.
1: 네.
5: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그 담배 사러 이 가게에 거의 매일 들렀다며?
4: 그러지. 이거 나 먹을 것도 그때마다 계속 챙겨주고 그랬어.
5: 자네 진짜 내 딸 고생 안 시킬 자신 있어?
1: 예? 그럼요. 예.
5: 그러면 데려가서 행복하게 해줘.
1: 예? 진짜요?
5: 유정이가 좋다는데 어쩌겠어.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성실한 것 같기도 하고.
1: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2: 그래서 영선 씨, 여정 씨는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6: 그 후로 한 1년간 연애를 했고요.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큰아이가 20살이 넘었어요.
3: 진짜 우리 할머니 아니었으면 우린 결혼도 못했을 텐데. 당신은 우리 할머니한테 큰절해야 돼.
6: 저도 아내랑 같은 생각입니다. 아버님이 결혼 허락하신 것도 옆에서 제 얘기를 좋게 해주신 할머니 덕분이었거든요. 할머니, 위에서 저희 사는 거 잘 보고 계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절세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6: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4: 하이엠솔루텍.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5: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라남도 곡성에서 초벌로 논을 메며 부르는 방개 타령입니다. 무더운 여름 뙤약볕 아래서 논을 메는 농부들에게 노래는 고통을 이기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6: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7: 네, 광고에 이어서 이수환의 4개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8: 네, 이렇게 되면 2번 유정 씨와 결혼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네요. 네. 9198님 2번이요. 아, 남편이랑 답이 갈리는 중이에요. 남편하고 대치 중이야. 아.
7: 남편분 네. 이제 예.
9: 써니.
7: 써니. 써니가 맞대니까. 써니가 와서
8: 여보 170에 얼굴이 하얘.
7: 그러니까 만났대니까 써니를.
8: 내려. 0386님 경험자 입장에서 말하자면 네. 유정 씨와 해야 가정이 편해질 것 같아요. 하시면서 아. 정답 2번 유정 하셨는데 그죠. 이게 경험자라면은 유정 씨 같은 분과 결혼해서 평온을 찾은 건인지 써니 씨 같은 분이랑 해서 지금 갈라선 건지를 잘 몰라가지고 네. 어쨌든 이제
7: 어쨌든 예. 예.
8: 좋은 장인,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렇다.
7: 장인어른과는 잘 이제 된 거겠죠, 그렇죠? 해결이.
8: 할머님이 네. 중재해 주셨네.
7: 그러니까요. 네. 네.
8: 자, 일단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리고 오늘 네. 사연 주신 분 네. 3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7: 그렇습니다. 써니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승현님이 써니 붕 떴다요. 불쌍해요. 하셨는데 네. 승현 씨, 써니 예쁘다고 지금 편드는 거 아니에요?
8: 오빠, 나 부산이야. 광안리인데 어디야? 네. 오빠, 오빠, 여보세요.
7: 공룡 이사님 다급하게 물어보십니다. 아, 써니 공주에서 어디로 갔어요?
8: 가시게요.
7: 네, 가게 170이라면서요.
8: 가시게요. 미인대 출신이라고 가시게요. 네. 정운상님, 아우 시작과 끝만 듣네. 중간에 동생 놈 전화만 아니었어도 유유 하시는데 아. 네, 다시 듣기로 충분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7: 그렇습니다. 네.
8: 아 오늘 두 분의 훌륭한 또 우리 네. 성우님들 감사합니다.
7: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8: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자, 써니 걱정 그만하시고요. 네. 저희도 이제 들어가야죠. 내일 4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7: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열맛 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2: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1: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3: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4: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6시 뉴스입니다. 장 초반부터 급등하면서 한때 8,400선까지 넘어섰던 코스피가 오후 들어서 소폭 하락하면서 8,1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6.44% 급등한 8,263으로 출발해서 장중 8,300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어제보다 4.63% 오른 8,123.6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때 각각 11%, 8% 넘게 올랐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줄이면서 삼성전자는 7.86% 오른 32만 2,500원, SK하이닉스는 2.33% 오른 215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순매수와 중동 전쟁의 종전 기대감에 전 거래일보다 9.1원 내린 1,519.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신 총재는 오늘 성장, 물가, 금융 안정 상황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리 인상은 기업과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재정정책을 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인상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가 오늘 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에 나섭니다. 스페이스X는 주당 135달러로 신주를 발행해서 우리 돈으로 114조 원을 조달할 예정인데 이 공모가 기준 기업 가치로 세계 상장 기업 10위 안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일론 머스크의 지분 가치는 공모가 기준 8,600억 달러, 약 1,300조 원을 넘어서 기존 테슬라 지분 가치 등을 더하면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지역 노인 보호 전문기관 39곳에 신고된 노인 학대 건수는 2만 6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17%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8천 건 정도로 1년 사이에 11% 늘었습니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노인 주거복지시설 같은 생활시설, 경로당 순이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더위가 기세를 더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1도, 춘천, 광주 30도, 대구 32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호남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6.9도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0: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금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했다.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씨가 오늘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씨가 국민의 믿음을 배신했다고 질책했는데요. 잠시 후 뉴스 신세계에서 김동인, 강성필, 김종효 세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체코를 상대로 통쾌한 2-1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잠시 후 서용욱 MBC 축구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 화제를 모은 정치인들의 말. 3부 씬스틸러에서 성대모사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하이킥 테마극장. 오늘의 주인공은 SF 영화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함께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려낸 우주를 만나보겠습니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오늘도 권순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3: 네, 뉴스 신세계 시사인 김동인 기자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5: 강성필입니다.
3: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6: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3: 자, 축구 오늘 소식 좀부터 들어볼까요?
4: 예. 네, 오늘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황인범과 오현규의 후반 연속골로 체코의 짜릿한 2-1 역전승을 거두었는데요. 이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A조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다음 라운드 진출에 대한 청신호를 켰습니다.
3: 예.
4: 후반 14분에 먼저 실점을 했지만 후반 22분 이강인의 도움에 이은 황인범의 동점골, 후반 35분 오현규의 역전골로 승점 3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이 48개국 체제로 치러지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1승을 먼저 거두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현재 진출 토너먼트, 다음 토너먼트 진출 확률 좀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한국은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같은 곳에서 이 멕시코를 상대로 또 경기를 치르고요. 25일에는 오전 10시 몬터레이 스타디움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상대로 조별리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3: 두 분 축구 보셨습니까?
6: 다른 못 봤고요. 네. 그 중간 중간에 이제 결승 여기 와서 계속 그 결승골 보는 거
3: 뭐가 제일 재밌었습니까?
6: 막는 거 봤는데 저는 그 우리 골키퍼가 김승규 선수가 아, 진짜 선방을 하더라고요. 그게 참 멋있었어요.
3: 강성필 대변인 보셨습니까?
5: 아, 저는 이제 그 시간에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3: 아, 그래요?
5: 실제로 못 봤지만 또 요즘 방송 끝나면 말미에 이 축구 경기를 이렇게 중계를 해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었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이겨가지고 상당히 기분은 좋은데 더 좋은 거는 앞으로의 이제 남아있는 경기들에 대한 전망이 밝다. 그러니까 뭐 멕시코라든지 남아공이 이제 오늘 경기하면서 퇴장당한 선수들이 있는데 그것들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 경기가 조금 유리해지지 않을까.
3: 자, 전문가 연결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MBC 서영욱 축구 해설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세요.
3: 예, 서 의원님, 지금 32강 진출은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7: 아직 뭐 샴페인을 터트리긴 이르지만 굉장히 유력해졌다고 해도 좋은 상황입니다.
3: 아, 그래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7: 일단 우리 대표팀이 굉장히 준비를 잘했다는 게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체코가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도 우리보다 뭐 강하다고 볼 수 없는 팀이긴 하지만 우리가 체코에 비해서 그 굉장히 일찍 멕시코에 들어와서 또 현지 적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시차라든가 또 고지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응이 잘 되어 있었던 것이 체력적인 우위로 이어지면서 또 후반전 역전승의 발판이 됐기 때문에 뭐 상대에 대한 분석도 분석이지만 우리 몸 관리 컨디션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됐던 게 이번 경기에서는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3: 예, 수훈 선수 누굽니까 보시기에? 전문가로서
7: 뭐 사실 이렇게 이긴 경기에서 참 모든 선수들에게 박수를 쳐줘야 되지만 뭐 특히 가장 먼저 언급을 해야 될 선수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황인범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황인범 선수가 이날 대회 공식 MVP에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또 본인이 동점골도 넣었지만 역전골 과정에서도 또 어시스트를 했기 때문에 1골 1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뭐 현지에서는 바르셀로나의 레전드인 그 이니스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뭐 이런 반응도 있고 굉장히 호평들이 많습니다.
3: 홍명보 감독 전술 평가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7: 네. 사실 예선전을 4백 위주로 치르고 3백으로 바꾼 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 결과도 안 좋은 적이 좀 많이 있었고요. 브라질에게도 대패를 했었고 뭐 코트디부아르에게도 대패를 했었고 우려가 좀 많이 있었는데 체코가 뭐 강팀이 아니었던 것도 있지만 우리가 워낙 그 선수들의 개인 기량도 좋고 그것을 잘 좀 버무린 것이 효과를 좀 봤다고 보고 무엇보다 이날은 선수 교체,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 용병술에 대해서 좀 호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좀 좋은 결과 이어졌습니다.
3: 자, 마지막으로 일주일 후에 멕시코전 남은 두 경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
7: 앞서서 패널 분께서도 잠깐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일단 우리한테 뭐 우주의 기운이 오는 느낌이에요.
3: 아, 그래요?
7: 지금 그 멕시코하고 남아공이 개막전을 했는데 두 경기 퇴장자가 3명이나 나왔고 특히 우리가 이

0: 2차전을 멕시코랑 하거든요.
1: 예.
0: 근데 멕시코 주장이자 수비의 핵심 선수가 퇴장을 당했어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그 선수가 좀 안 나오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유리한 면이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멕시코가 또 개최국이고,
1: 예.
0: 멕시코가 조별리그 통과에 두 같은 팀이고, 또 개최국일 때마다 최고 성적을 냈던 팀이라서,
1: 예.
0: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1: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강성필 대변인 전문가에게 칭찬받으셨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자, 우리 국내 뉴스 가볼까요? 윤석열 씨,
2: 네.
1: 징역 30년 선고받았는데. 예.
2: 네, 그렇습니다. 워낙에 재판이 많다 보니 예. 좀 헷갈리실
1: 그렇습니다.
2: 수 있는데
1: 예.
2: 이게 상당히 중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1: 예.
2: 이번 재판은 일반이죠. 그러니까 외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1: 예.
2: 1, 2, 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를
1: 예.
2: 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마찬가지 징역 30년,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1: 예.
2: 선고되었고요.
1: 예.
2: 또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 드론 작전 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1: 예.
2: 현재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이 세 사람이 북한을 자극해서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1: 예.
2: 2024년 10월에 드론 작전 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 자체를 이제
1: 예.
2: 유죄로 인정을 한 겁니다.
1: 예.
2: 그리고 특히나 이게 좀 내란 목적을 좀 인정했다고 볼 수
1: 예.
2: 있는데요. 피고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고인들은 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군사 작전인 심리전을 활용해 도발 등을 유도하고
1: 예.
2: 이를 통해 국지전 등 무력 도발 상황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가 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로
1: 예.
2: 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한마디로 이런 외환 이 부분이 인정되는 부분이
1: 예.
2: 특히나 그 어떤 군 그 안보 부분에 안보 불안을 조성했다라는 측면이 인정됐다.
1: 예.
2: 이게 좀 제일 크다.
1: 예.
2: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2: 특히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군 통수권과 계엄 선포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1: 예.
2: 작전을 승인했다라고
1: 예.
2: 얘기했고요. 국가안보실장 등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 이 작전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탓하고 있다.
1: 예.
2: 이렇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1: 예.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대변인. 예.
3: 저는 사실 그 일관되게
1: 예.
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에 12.3 불법 비상계엄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잘못된 점을 하나 꼽으라고
1: 예.
3: 하면 이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다는
1: 예.
3: 거.
1: 예.
3: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계엄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좀 위험한 도박을
1: 예.
3: 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만약에 김정은이 평양에 무인기 오는 거 상당히 이게 위기로 느낀다고
1: 예.
3: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이라도 일으켰다고 하면 우리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
1: 예.
3: 보듯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1: 예.
3: 당시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국민의힘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결정도 안 나왔는데
1: 예.
3: 그런 거 어떻게 믿냐
1: 예.
3: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어쨌든 1심에서 이렇게 확정이 됐잖아요.
1: 예.
3: 그리고 추가적인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직위원 재판부 같은 경우는
1: 예.
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내란을 일으킨 것이 12월 그때 일으켰다고
1: 예.
3: 했단 말이거든요.
1: 예.
3: 공모를 했다. 그런데
1: 예.
3: 이 무인기와 관련돼서
1: 네.
3: 보면은 이건 훨씬 전부터
1: 그렇죠.
3: 이 내란을
1: 네.
3: 계획했다는 것을
1: 예.
3: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 예.
3: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1: 예, 김종익 최고 말씀해 주시죠. 예.
4: 그러니까 어쨌든 재판부가 예. 여러 사람의 증인들을
1: 예.
4: 다 그 증언을 듣고 증거를 확보를 해서 결정을
1: 네.
4: 내렸을 거 아니에요.
1: 네.
4: 그러니까 일단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게 당연한
1: 네.
4: 거죠. 근데 양형이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를
1: 네.
4: 논란을 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판결 내용대로
1: 네.
4: 그 지금 비상계엄이라는 건 내란이나 외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하는 건데
1: 네.
4: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서 내란이나 외환을 만들었다라고
1: 네. 네.
4: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1: 네.
4: 이거는
1: 아, 그래요?
4: 말이 안 되는 거죠.
1: 네.
4: 그러니까 그거는 죄가 되는 거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네.
4: 그건 뭐 그 중형이 불가피한
1: 네.
4: 거고.
1: 그렇죠. 네.
4: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쪽에서
1: 예.
4: 이제 변호인단이 얘기하기를
1: 예.
4: 북한의 공격에 대응한 것이다.
1: 예.
4: 그리고 이것은 통치행위다.
1: 예.
4: 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은 어떤 공격을 얘기하는
1: 예.
4: 건지 잘 모르겠고
1: 예.
4: 그다음에 통치행위라는 게 뭐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1: 예.
4: 그러니까 진짜로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하게 해서 국지전도 마다하지 않고
1: 예.
4: 그걸 비 그

0: 계엄을 하기 위한 예. 그런 정당화를 위한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면 이거는 뭐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1: 예.
0: 거죠.
1: 예. 아까 뭐 강성필 대변인 질문에 대한 어떤 그거는 뭐 넘어가시죠.
0: 예. 어? 뭐요?
1: 아니 뭐 아까 국민의힘의 입장을 좀
0: 국민의힘의 입장은 네. 뭐 당 대변인한테 물어보든가 네. 그러셔야지 네. 제가 뭐 원외 당협위원장이 입장을 그래서요? 얘기할 수는 없죠.
1: 그래서요?
2: 네. 네. 뭐 말씀. 네. 아니 근데 사실 그때도 네. 무인기 주장을 할 때 네. 보통의 작전상의 무인기를 보내려면 조용히 은밀히 왔다 갔다 네.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모터를 네. 전기 모터를 쓰거든요. 네. 우리 차도 전기차가 훨씬 조용하잖아요. 네. 근데 시끄러운 모터 달아서 갔거든요.
1: 그러니까요.
2: 그리고 나 여기 왔다고 막 삐라 뿌리고. 네. 그래서 그때도 말이 안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우겨대길래 제가 속이 상해서 했던 네. 말입니다.
0: 한 가지만 더 네. 얘기하면 그 윤석열, 김용현 네. 30년 형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 15년이에요. 네. 이 세 분의 공통점 아시잖아요. 뭐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예,
1: 중앙고요. 예.
0: 그러니까 그 느낌이 뭐냐면 이게 동종교배라는 게 얼마나 예. 무서운가 예.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예. 완전히 최고의 신복들을 다 자기 예. 중요한 자리에 다 앉혀놓으면 예.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예.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윤석열 정권에서의 문제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만. 예. 이게 무슨 윤석열 정권만의 문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정권에서도 뭐 이재명 정부가 됐던 어디서도 이재명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타산지석으로 삼는 게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1: 예. 그리고 아까 강성필 대변인 말씀하시지만 정말 이 정도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예. 이 계엄 준비, 계엄을 하기 위한 명분을 삼기 위해서 국민 생명을 진짜 국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 생각을 했다는 건 정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특히 통치권자가 그것도. 예.
2: 그게 한마디만 보태면 예. 뭐 국민의힘은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예. 저희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은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일으킨 이유가 예. 결국에는 김건희 특검 막으려고 했다라고 예. 저희는 생각하는데 자꾸 아직도 예. 예산삭감, 뭐 탄핵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하나씩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1: 예.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덧붙이실 말씀 없으시죠?
0: 없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자, 김동희 기자.
3: 네.
1: 윤석열 씨 반응은 어떻습니까?
3: 네. 일단 변호인단은 네. 곧바로 나와서 네. 이 보통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면은 그 서관 앞에서 네. 이 기자회견 같은 걸 하거든요. 네. 오늘도 모여서 말을 언급을 했는데 네. 상당히 좀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선 특검의 정치적 기소에 날개를 달아준 유죄 판결에 깊은 네. 유감을 표한다라고 언급을 네. 하면서요. 특히나 이게 일반 이적이 인정됐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적이란 적을 이롭게 한다는 것인데 네. 북한의 공격에 정당하게 대응하는 게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냐라면서 네.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언급했던 내용들이 이제 당시 이제 오물풍선 네. 사례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거기에 대항하는 부분들이라고 언급을 네. 또 했고요. 다만 이 각각 그 변호사들이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네. 이제 그 이 재판 자체에 대해서 네. 그리고 애초에 기소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제 삼는 논리 구조 자체는 네. 이제 뭐 저도 재판을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만은 내란과 관련됐었던 재판들 때와 네. 논리 구조 자체는 크게 변하진 않은 네.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실제로 애초에 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특검은 감히 대통령에게 적과 통모했다는 네. 범죄를 씌울 수 없었다. 네. 네. 이렇게 언급을 네. 하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일반 이적 혐의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송진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적몰이를 계속하면 후세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1: 예, 강성필 대변인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그러니까 이제 뭐 정신은 승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뭐 더 이상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이분들은 이 사법적인 처리로 응징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예.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1: 김계리 변호사 울었다고요?
3: 예, 예. 좀 울먹이면서 예.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라고 예.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1: 그렇게 생각했다면 변호사로서의 어떤 자질적인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거는. 예. 김정희 최고 뭐 말씀 하나.
0: 김기리 변호사 뭐 지난번에 그 헌법재판소에 예. 할 때도 뭐 제가 보면 엉뚱한 소리를 계속해서 예. 그게 대통령을 변호해 주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궁지에 몰아넣는 예. 건지 알 수 없다라는 예. 평가를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 변호사로서의 능력이 저는 뭐 굉장히 낮다. 예. 그 좋다는 게 아니라 예. 나쁘다라고 예.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0: 위해서 무슨 비행기를 그 드론을 보냈다면 네. 처음에 용산에 그 북한이 드론을 보냈었잖아요. 네. 비례의 원칙이 한다면 그때 보냈으면 모르겠어요. 네. 그때 보내든가 우리도 지금 그래서 대북 풍선 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오물 풍선이 왔든 뭐 우리 대북 풍선이 갔든 그런 건데 한참 지난 다음에 계엄하기 전에 그걸 보냈다. 그럼 그거를 네. 정당화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자, 1심 재판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건가요, 지금 이제?
2: 이제 총 8개에서 예. 한 4개 정도는 1심이 나왔다 이렇게 예.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내란 우두머리 사건 예. 그리고 평양 무인기 사건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예. 상태죠. 여기에 더해서 공수처에 대한 어떤 체포 방해 혐의 이게 이제 맨 처음에 1심이 예. 나왔었고 지금 2심에서도 이 징역 7년형이 나왔습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예. 나왔고요. 남은 게 4개인데 이 중에서 두 건이 지금 다음 달까지 선고가 예.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23일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받은 혐의 예. 관련입니다. 이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또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지금 특검이 구형을 한 상태인데 예.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건은 이제 이 다음 달 27일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포 혐의 예. 이 부분도 1심 사건이 이제 이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그 특검은 지금 구형을 2년을 한 상태인데요. 예. 만약에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될 경우에는 선거비용 397억을 지금 반환해야 되는 와. 문제도 함께 얽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2: 이 밖에 예. 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두 개 재판은 아직 1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1: 예. 강성필 대변인.
3: 네.
1: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일단 저는 네. 그 어쨌든 지난 일이고 네. 이건 재판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늦지만 예. 바로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우리 국회와 정부가 예.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그 직에서 물러나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 개헌을 주장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 개헌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국회가 이제 개헌 해제 요구권이 있는데 예.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즉각 국회에 통고를 해야 되는데 통고를 안 해요.
1: 예.
3: 그러면은 이 통고의 시간은 도대체 얼마로 봐야 되는가? 예. 그래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가 아니라 계엄 해제를 바로 갖고 예. 국회가 48시간 안에 의결해 주지 않으면 예. 자동 계엄이 해제되는 예. 이러한 법안들을 우리가 완성을 시켜서 이런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게 좀 여야의 다툼으로 좀 잘 되고 예. 있잖아요.
1: 저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채호 보시기에는.
0: 저는 뭐 누차 얘기했지만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워낙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뭐 너무나 급작스럽게 예. 그 안을 확 올려서 몇 개만 발치 개헌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예. 것들은 그건 국민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야 합의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만으로 그걸 올려 붙이는 것은 예. 그건 정당성을 찾기가 힘들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어떤 헌법 개정은 필요한 거 아닌가요?
0: 뭐 그런 예. 부분들 근데 예.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도 내란 인지 예. 뭐 그 비상계엄을 막았어요. 예. 뭐 내란이라고 이제 1심 재판에서 예. 재판부가 결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예.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았기 예. 때문에 저는 뭐 대한민국에서 또 다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1: 예.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는 예. 있지 않습니까?
0: 제도적으로 예.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우리 헌법은 중임을 금지하게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걸 그 시도하는 대통령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예. 헌법 개정을 예. 뭐 이런 조항들도 있고 하니까 예. 헌법은 지켜져야 되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 비상계엄의 요건을 좀 더 강화하는 것들은 뭐 우리가 워낙 뒤어 질려버렸기 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시는
0: 네,
1: 거죠.
0: 네, 네.
1: 예. 자, 중앙선관위요. 지금 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2: 예. 현재 그 합수본이 예. 이 과천 중앙선관위와 또 서울시 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발생했던
1: 김동희 기자, 네. 죄송한데 잠깐 광고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보고 즐기고 맛보는 유기농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학중앙공원에서 열립니다. 전남 광주

0: 친환경 농업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신선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체험 부스와 유기농 먹거리, 초청 가수 공연, 가족이 함께하는 유기농 장학 퀴즈까지. 건강한 먹거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6월 13일 토요일 남학중앙공원에서 만나요.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귤이. 대한민국 유일의 쌀귤이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귤이.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4: 여러분은 지금 청취율 전체 1위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잠깐 선관위 설명해 주시기 전에요.
6: 네.
5: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면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려면
6: 네.
5: 그러니까 헌법 개정 상황이기도 하고요.
6: 네.
5: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다시 사회에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제도적인 어떤 발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국께서
7: 아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헌법 개정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헌법에서 대통령의 일반 사면권과 특별 사면권이 있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면 내란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그것이 대통령 뭐 지금 1심 재판부가 얘기했던 대로 위로부터의 내란이었든 아니면 아래로부터의 내란이었든 그러면 내란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사면권을 금지한다.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여야가 합의만 하면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헌법 개정 사항이니까 상당히 이 다른 법안들과 다 같이 가야 될 거잖아요.
5: 근데 요새 선관위도 그렇고요. 헌법을 좀 바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뭐 원 포인트, 투 포인트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안이 많을 때는 어떻게
7: 보세요? 그러면 지난번에 만약에 이번에 지방 선거를 하면서 헌법 개정을 했어. 근데 그게 몇 개 포인트를 바꿨어. 근데 그다음에 헌법 재판소 문제가 또 터졌어. 그럼 그다음에 헌법 재판소 문제는 또 다음 선거할 때 총선할 때 원 포인트 개헌할 겁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5: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시죠?
7: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가 함께 전체적인 틀을
5: 전체를 바꿔야 된다.
7: 이거를 뭐가 문제냐? 그래서 한번 만들면 몇십 년은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사안 사안이 나올 때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감사원 있잖아요. 감사원이 대통령 산하기관이에요. 이거 다른 나라에는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다 같이 묶여서 개헌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감사원에 문제가 생기면 다음에는 자 감사원도 이제 빼는 걸로 원포인트 개헌하자. 뭐 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헌법의 안정성을 너무나 해치는 것이어서 지금 그동안에 여야가 헌법 개정을 놓고 수없이 많이 논의라는 것들이 있고 안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5: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말입니다. 헌법의 안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경직성에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조금 뭐 헌법이라고.
7: 경직성.
5: 그렇죠. 그러니까 뭐 헌법이라고 해서 너무나 어떤 신성시하고 분명한 어떤 하자들이 있는데. 그걸 몇십 년씩 놔두고 이거 이런 상황이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7: 헌법을 고쳐야죠. 헌법을 고치는 건 잘못된 건 고치는 건데 그러나 헌법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최고 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법이라고 얘기하면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지의 총합이잖아요.
5: 그렇습니다.
7: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 것이냐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만들 것이냐 군주제로 만들 것이냐 이건 우리의 총합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신중하게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쉽게 바꾸 다른 나라처럼 예를 불문헌법은 해석의 문제지만 성문헌법으로 하고 있는 한은 그렇게 쉽게 자주 바꿀 수는 없어요.
6: 그런데요 제가 국회에서 29살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15년 있었거든요.

0: 보면은 보통의 개헌을 싫어하는 건 여당이에요. 네. 왜냐하면 모든 아젠다가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네.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어서 싫어하죠. 네. 그러나 야당 같은 경우는 막 그걸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엔 특이하게 네. 야당이 반대를 하고 네. 있어요. 왜? 선거에 불리하게 느껴지니까. 왜? 그 개헌의 시작이 12.3 불법 내란에서 시작되기 때문인 네.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켜보면 항상 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거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가 네. 한 15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어요. 네. 아니, 도대체 뭐 얼마 동안 지금 연구를 같이 하고 연구해놓은 자료들이 있는데 네. 무슨 졸속입니까? 이건 의지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네. 제가 국회에서 본 법안들이 어려운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되는데 네. 안 될 것 같은 법안들이 통과될 때는 언제 되는 거냐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터져가지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확 쏠려 있을 때 네. 저는 그게 이번 선관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국민의힘이 졸속이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선거 끝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고 연구된 거를 토대로 거기에 선관위만 얹혀가지고 저는 해야 되고 네. 우리가 이제 이 개헌의 경험을 갖자는 거잖아요. 네. 아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해봐야지 아 되는구나라는 네. 자신감을 얻기 때문에 저는 좀 이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 이런 거 주장하지 말고 네. 저는 국회로 돌아와서 네. 이 중앙선관위 개편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기존에 연구되어 있는 자료를 더해가지고 좀 개헌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여당이 지금 개헌하자고 그렇게 그걸 이슈로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현재 지금 선관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간헐적으로 평론가들이 이거 차라리 개헌하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총체적으로 그러면 여당이 아 그래 우리 이거 권력구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네. 뭐 중대선거구를 하든지 뭐 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네. 해서 헌법을 개정을 하자. 그 대신에 대통령의 중임제는 그거 우리가 야당이 요구하는 그거잖아요. 그래 법을 바꾸는 거 좋다 헌법. 그 대신에 지금 현재 원래 규정대로 현재 현역 대통령이 자기의 임기를 늘리는 개헌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지켜라. 그걸 선언해라. 네. 네. 그렇게 선언한 다음에 할 수 있을 거라고
0: 우리가 그걸 계속 해야죠. 말을 해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1: 누가 말을
0: 해요? 아, 이재명 대통령은 중임을 못하게 되었는데
1: 아니, 대통령 본인이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0: 아니 대통령도 그런 나 중임 안 할게요 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많은 정황상 그것은 불가능한
1: 식으로 아니, 정황이 아니고 그걸 왜 얘기하지 못합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네. 개헌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다들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 임기 늘리는 경험 저 중임 안 합니다.
2: 지금 현행 헌법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1: 불가능한데 네. 그게 그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2: 불가능한데 의구심이
1: 아니 헌법을 바꿔 갖고 저 다수당으로 해서 밀어붙이는데 뭘 그걸 뭐 예를 들면 지금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0: 예. 만들어낸 개헌 처지선을 게 가지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1: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거는 예. 이게 있는 거 만들어낸 겁니까?
0: 아니, 다른 말로 연장하면 안 되고 개헌 처지선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개헌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국민의힘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저는 마치 너 도둑질 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내가 봤을 때 딱 도둑질할 스타일인데 안 한다고 얘기해 약속해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하면 너무 연장되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들에다가 그리고 말씀하 하셨던 중앙선관위 개편은 다 동의하고 있잖아요.
1: 아니, 저는 개헌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다니까요. 네. 그게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온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이러이러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하면 좋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헌법이 두 달 만에 만들어진 60하고 헌법이잖아요. 그리고 50 헌법에서 그 이전의 헌법으로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신 이전의 헌법을 갖다가 대부분 차용을 해서 적용을 해서 만들어 놓은 헌법이기 때문에 시대에 안 맞는 내용도 많고 손질해야 될 것도 많아요. 가치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치에 맞춰서 헌법을 개정하는 건 저는 대단히 찬성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떤 한 정당이 막 밀고 가서 되는 건 아니고 명분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선관위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감사원 문제도 그렇고 우리 법조항의 여러 가지 영토 규정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거 북한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유엔에서 다른 국가로 인정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현행법과 충돌하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등등을 해서 모든 것들을 좀 논의를 그 컨센서스 그러니까 합의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보면 헌법이 실질적인 삶과 다르기 때문에 위선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하는 것은 오케이다. 바꿨으면 좋겠다.
2: 예. 이쯤 네, 네.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 주제 넘. 예, 김성기 기자 아까 말씀하시던 네. 거. 예, 선관위.
3: 네. 예.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 진행이 됐습니다. 예. 어제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오후 10시까지 압수수색이 진행이 예. 됐고요. 서버 같은 경우는 좀 내용이 방대해서 예. 오늘까지도 압수수색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오전 9시부터 어제 오후 10시까지 이 그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면서 확보했던 자료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 자료들을 지금 합수본이 분석하면서 이 투표용지 출력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예. 그 근거 또 선거 당일에 투표소와 선관위 간에 주고받은 연락 같은 예. 내용들을 좀 살펴볼 방침이라고 하고요. 예. 분석 과정에서 이제 위법 의심 정황이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포착되는 경우에는 이 피의자로 적시된 인물들에 대한 추가적인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뭐 이 안에는 또 인쇄 계획서라든가 뭐 회의록 또 예산 자료 같은 것들도 들어있어요. 실제 예산을 얼마를 타왔고 그만큼은 인쇄하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도 지금 문제제기가 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배경이 혹시라도 이제 선관위의 고의 혹은 네. 과실이 있는지 또 예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예.
3: 특히 이 선관위 직원의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거나 예. 혹은 위계 등을 이용해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왜 그러냐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네. 이 부분을 네.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네. 아무래도 고의성이 있었는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예. 추가 부실 사례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3: 그렇습니다.
2: 예.
3: 특히 이제 경기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예. 개표 관련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경기도 교육감 선거 특히 성남시와 광주시에서의 예. 어떤 개표 과정에서의 문제들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 2동 제3투표에서 예. 이 경기도 교육감 득표 오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예. 하는데요. 이 검수까지 끝난 개표 결과를 개표 보고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 적힌 투표용지 순서는 안민석 임태희 순이었는데 예. 이게 입력된 것은 이제 임태희 안민석 예. 순으로 입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해서 봤더니 이게 일종의 이 투표소마다 조금 그 순서가 바뀝니다.
2: 예.
3: 네, 특히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예. 안민석 임태희 순인 경우도 있고 예. 임태희 안민석 예. 순인 경우도 있는데 예. 그 종이와 개표에 이 오기가 일어나서 예. 이 두 가지가 바뀌었다라고 예. 볼 수 있고요.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 예. 노태학 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예.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예. 네, 이런 소식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2: 예.
3: 또 추가적으로 이제 경기도 광주시에서도 이 제9투표소 결과가 예. 이 투표소 결과와 이 중복 반영이 되면서
2: 예.
3: 약 1,706표가 좀 누락되는 사고도 발생이 했습니다.
2: 예. 자, 강성필 대변인.
0: 네.
2: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0: 아, 근데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예.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2: 예.
0: 근데 이제 실수라는 게 이게 좀 납득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2: 예.
0: 지금 계속해서 이 중앙선관위에 그리고 지역선관위에 예. 이런 부실한 모습들을 보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용서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2: 예.
0: 그래서 정말로 이걸 그냥 해체를 하고
2: 예.
0: 저는 다시 뭐 선관위를 수립하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되는데
1: 개헌해야 돼요.
0: 그러니까 방금 말한 대로
2: 그래서 바로, 네.
0: 그래서 결국은 또 이제
2: 개헌입니다.
0: 딜레마로 네. 빠지니까
2: 이 정도면 개헌해야 될 것 같은데
0: 아 진짜 이건 개헌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뭐 부실한 부분이 많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1: 아 진짜
2: 이 체제를 어떻게 또 선거를 치릅니까?
0: 그러니까요.
2: 네. 예.
1: 근데 저 선관위는요 네. 보면 이렇게 진짜로 예. 무능,
2: 예,
1: 그 다음에 책임 회피,
2: 예.
1: 무사한 일,
2: 예.
1: 이게 다 짬뽕이 돼 있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예. 근데 보면 그 무슨 일관성이라는 게 없어요.
2: 예.
1: 무슨 말씀이냐면 예. 이 특별히 무슨 국민의힘 후보에게 유리하다든가 예. 불리하다든가,
2: 예.
1: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든가 불리하든가
2: 예.
1: 이게 뒤죽박죽이잖아요.
2: 예.
1: 어디는 어떤 후보한테, 저기는 저 후보에게.
2: 예.
1: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부정선거론자들 대로 얘기하면 전북 같은 데서 왜 그런 얘기 생깁니까?
2: 예.
1: 다 민주당 지지자들인데 광주 전남
2: 예.
1: 왜 그러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역설적이지만
2: 예.
1: 이거 이번에 이제 국정조사하고 특검 다 하잖아요.
2: 예.
1: 그러면 부정 그 부정선거 음모는 예. 쑥 들어갈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무능한 집단이 도대체
2: 예.
1: 어떻게 부정선거를 할 수가 있다는
2: 예.
1: 말이냐라는
2: 예.
1: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2: 예.
1: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거는 사실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2: 뭐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환길 씨는 드디어 오세훈 시장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0: 시작까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뭐 그 사람들이야.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망상, 제 느낌이지만 그냥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고 예. 그 분노하고 있는 우리 2030이 분노하거나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안 분노할 수 있어요.
0: 예.
1: 하지만 철저하게 조사를 하면 그래서 보면 이제 왜 숫자가 똑같아 예.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수학적으로도 다 예. 얘기가 되고 예. 다른 사례가 어디에 있었고 어디에 있었고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아마 이 지금 더 이상 이제 부정선거나 네. 이런 것들은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계기가 됐다. 네. 완전히 다 뒤집어라.
2: 개헌의 네. 어떤 근본적인 동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개헌 문제는 한번 진짜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몇 개 아까 말씀하신. 네. 예. 자, 그런데 지금 재선가자는 분들이 야당인 꽤 있는 것 같습니다.
3: 네. 나경원 의원이 예. 오늘 기자회견을 열면서 예. 재선거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이 재선거 주장을 하면서 예. 오세훈 시장을 콕 집어서 언급을 예. 했습니다.
0: 예.
3: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오세훈 시장을 직격했습니다.
0: 예.
3: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에서 지금 언급한 재선거에 대해서는 문제 있는 선거구에 한해서 예. 반드시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예. 주장을 했는데요. 다만 여기서 지금 주장한 나경원 의원 주장하는 재선거가 예. 현재 이 전면적인 재선거와는 좀 거리를 두는 모습으로 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에 한편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당의 재선거 관련 입장에 대해서는 예. 여전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이 가장 먼저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일단 선을 그은 상태이긴 합니다.
0: 예, 내가 오세훈이었다면 재선거 할 것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안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냥 상황 따라서 이게 네. 좀 우세해지면 거기에 편승하는 네. 거다라고 저는 봐요. 네.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잖아요.
0: 네.
1: 처음부터는 그거 안 될 것 같다라고 네. 얘기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네. 하거든요. 네. 뭐 그럼 계속 이게 가라앉았고 시끄러우니까 네. 거기에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그런.
0: 이분은 숟가락을 얹어서 뭘 얻었습니까?
1: 뭐 아니 그 사람들한테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우리와 생각을 같이 하는구나라는 그런 네. 지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0: 네.
1: 지금 정치인들이 모두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네. 이유는 그 부실 선거에 대한 국민적 분노, 이 예. 국민적 분노도 에너지예요. 예.
0: 그 에너지를 자기
1: 그 에너지를 자기 걸로 가져가기 예. 위해서 지금 막 다 앞다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특히 장도혁 대표가 대표적으로 자기가 예. 이제 거의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방패막이 삼으려고 예. 하는 거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0: 예, 항상 부재.
2: 근데 저는
0: 예.
2: 그래도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장도혁 대표도 예. 그렇고 법조인의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예. 재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마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0: 아, 그렇습니까?
2: 왜 예. 그러냐면 예. 우리가 지방단체장을 3선을 하면은 예. 출마를 할 수가 없잖아요.
0: 예.
2: 그런데 임기가 7월 1일 날 시작한단 말이에요. 민선 9기 시장이. 예. 그러면 그 안에 선거가 법원에서 무효 예. 결정이 되면 예. 그때는 괜찮아요.
0: 예.
2: 민선 9기로 임기를 시작한 적이 없으니까.
0: 예.
2: 근데 그게 늦어져서 7월 1일이 돼서 민선 9기 서울시장 오세훈으로 임기를 시작을 해버리면
0: 예.
2: 그거는 이제 9기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0: 예.
2: 근데 이거를 고민을 안 한 건지 모르는 건지 예. 알면서 이러는 건지 도대체 누구 편인 건지
0: 예.
2: 참 국민의힘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이게 참. 근데 이게 하여튼 부정선거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요.
2: 네.
0: 답답합니다. 예. 뭐 어느 분이 그 얘기했지만
1: 부정선거를 그럼 누가 꾸민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오세훈 시장이
0: 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여당 체제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거네요. 그러니까 논리는
1: 그러니까 예. 오세훈 시장을 당선시키고 정원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정권의 지시를 받은 선관위가
0: 예.
1: 일부러 이렇게 했다.
2: 참 민주당 정권인데.
0: 아, 좀 답답합니다. 예, 자 여야 당권 경쟁 좀 얘기해 주시죠.
3: 네.
0: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3: 오늘 이제 정청래 예. 이 대표가
0: 예.
3: 먼저 이 오늘 0시쯤에
0: 예.
3: 이 페이스북에 의미심장한 예. 짧은 글을 하나 올립니다. 예.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0: 예.
3: 짧은 글을 올렸고 그 전에는 또 1인 1표제에 대해서
0: 예.
3: 민주주의 그 자체다.
0: 예.
3: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된다라고. 일종의 그 권리당원 1인 1표제 사수 의지를 좀 강조를
0: 예.
3: 했습니다.
0: 예.
3: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들,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와 1인 1표제라는 고리를 걸고 지금 돌파하려는 모습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좀

0: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네.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곧바로 네. 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 예.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예. 폐지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1차 수사에 아무것도 손을 대지 예. 않으면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하면서 신중한 논의를 촉구를 했습니다.
1: 예, 강성필 대변인. 지금 네. 어떤 상황입니까, 당? 예.
2: 일단 정청래 대표께서 예. 다음 전당대회 출마를 예.
1: 기정사실화했다고 볼 수 있나요? 네,
2: 두 번째 기정사실 예. 시그널을 보냈다고 봐요. 예. 첫 번째는 정권은 짧다라고 예. 말했던 것이 예. 그런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 정청래 대표께서는 이재명 대 예. 정청래 구도를 피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첫 번째 시도가 자꾸 이제 친석 대 친청, 예. 그러니까 김민석 대 정청래 구도로 가려고 하는데 예. 사실 이것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부담스럽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안 수사권이라는 당내에서 뜨거운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보안 수사권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예. 대결 구도로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예. 이 역시도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서 많이 부담스러워하시는. 예. 같다. 그런데 예. 결국에는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뜻은 보안 수사권을 존치하고 예. 나름대로의 어떤 예방책을 마련하는 예. 게 좋겠다라는 시그널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가 결정하는 거고 예. 국회가 현명한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끝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프레임이 먹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자, 그럼 하나만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정청래 대표의 사퇴 이후 연임 재도전을 포기 이렇게 네.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박지원 의원 나오셔가지고 아주 네. 강하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몇몇 분들이 네. 그 입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지금 정청래 대표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없습니까?
2: 저는 예. 낮다고 봅니다.
1: 낮다. 예. 없진 않고 배제는 못한다.
2: 그럼요. 그러니까
1: 뭐 정치에서 어쨌든 배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2: 오늘만 예. 하더라도 예. 여론조사가 좀 나왔잖아요. 예. 차기 당권에 대해서. 예. 근데 성적표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1: 누구 입장에서요? 정청래 대표
2: 정청래
1: 입장에서.
2: 대표 예. 입장에서는 예. 성적이 좀 좋지는 예. 않았는데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예.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입장을 점점 결정을 할 예. 거거든요. 예. 그렇게 돼버리면은 혹시 나중에는 바뀔 수도 있겠죠.
1: 아직 전당대까지 시간은 좀 남았으니까.
2: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예. 이제 뭐 정청래 대표가 뭐 입각한다는 예.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예. 아, 어디 쪽에요?
2: 그러니까 뭐 대표를 연임 도전을 예. 하지 않고 예. 적절한 시절에 내각이 바뀔 때 예. 입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또 예측들도 있더라고요.
1: 예측이죠.
2: 왜냐하면 예. 전임 당 대표 예.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때 정동영 대표가 예. 통일부 장관도 가셨고 예. 문재인 정권 때 추미애 대표가 법무부 장관도 예. 가셨기 때문에 그런 전례에 비추어봤을 때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1: 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관전자로서.
3: 아니 뭐 가능성이 뭐든지 예. 있겠지만 예. 지금 전쟁이 시작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권력은 짧다라고 얘기한 예. 게 김민석 총리 상대로 한 거겠습니까? 예. 대통령한테 한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보안 사건 전면 폐지 빡 올린 것도 예. 결국은 그리고 그 아래 1인 2표제 같이 올린 거는 보안수사권 폐지하겠다고 당신이 얘기하지만 예. 나는 우리 당원들을 1인 1표제로 이길 수 있어. 예. 나는 선전포고한 거라고 보여져요. 아, 저는.
1: 그래요? 예.
3: 그래서 이거 그 이미 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래요? 그래서 이기든 지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청래, 김어준, 조국, 뭐 유시민 이런 분들은 예. 유시민 씨 대놓고 그러대. 아, 이재명 대통령 위험합니다. 이렇게 가면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싸움은 이미 해결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고 예. 서로 완전히 갈라져서 정권 아마 이 그 당대표 선거 이후에 예. 볼만할 것이다. 계속 예. 아마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거다. 김
1: 최고 말씀 많이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3: 예. 바라죠.
1: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김동인, 강성필, 김정혁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건강에 하루 한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4: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6: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8: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
7: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2: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13: 네, 3, 4부에는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함께합니다. 하프타임은 방송인 오윤혜 씨 모시겠습니다.
14: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5: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김신영입니다. 한편의 영화 같은 다큐멘터리 인생 후르츠에는요, 한 쌍의 부부가 등장합니다. 히데코 할머니 87살, 슈이치 할아버지는 90살, 두 분을 합치면 177살. 머리카락은 하얗고 손엔 주름이 가득합니다. 등은 굽어서 걷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차근차근 천천히 청소를 하고 마당을 씁니다. 밭을 일구고 밥을 짓고 맛있게 드시죠. 매 순간을 정성껏 충실히 살아갑니다.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내 곁에 사람과 다정히,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14: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16: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17: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킴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0: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축구 대표팀이 체코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2-1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승점 3점을 확보하며 32강 진출에 청신호를 밝혔습니다. 곽승규 기자입니다.
2: 손흥민과 이강인, 이재성을 최전방에 내세운 대표팀은 초반부터 체코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전반 14분 이강인의 강력한 왼발 슈팅이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 전반 39분엔 손흥민의 가마차기 슈팅이 아쉽게 골대를 빗나가는 등 주도권을 잡고도 아쉬운 결정력으로 전반을 0-0으로 마쳤습니다. 대표팀은 오히려 후반 14분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체코의 위협적인 스로인에 이은 크레이치의 헤더골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답답한 흐름을 풀어낸 건 황인범이었습니다. 이강인이 찔러준 것을 받아 침착하게 상대 수비와 골키퍼까지 제친 뒤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후반 32분 체코에게 또 한 번 헤더골을 얻어맞는 듯 했지만 오프사이드로 위기를 넘긴 대표팀은 3분 뒤 교체 투입된 오현규가 기어이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황인범의 크로스를 감각적인 슈팅으로 연결해 자신의 월드컵 데뷔전에서 결승골을 기록했습니다. 체코의 막판 반격을 김승규의 눈부신 선방으로 막아낸 대표팀은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6년 만에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19일 개막전에서 남아공을 2-0으로 격파한 멕시코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1: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 법원이 오늘 각각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켜 불법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같은 작전 결과 대한민국의 군사 비밀이 노출되고 작전 수행이 어려워지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최고 통수권자가 불법적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비상 권한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한 김용대 전 드론 작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은 알지 못했다고 보고 사후에 은폐하려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논의 시기도 2024년 상반기부터로 봤습니다. 2024년 3월 안가 모임에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이 비상대권을 이야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이 바로 이적 행위라는 입장문을 내며 재판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1: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모레 현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현황을 점검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4: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 현지에서 화상으로 참모진 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현황을 점검합니다.

0: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는 14일 한국 시각 밤 9시에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선관위 국정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민정수석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검경합동수사본부 발족 및 상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또 환율과 물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됩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에 귀국한 뒤 19일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저녁 국민참정권 침해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대응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총리는 증거 보존해야 할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파괴됐다는 것은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럴 거라면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파를 떠나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고 검찰과 경찰도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1: 서울 잠실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사라진 경위를 설명하라고 법원이 선관위에 주문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 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오늘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김 판사는 인쇄매수 1,900매라고 표기된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인계한 폐기물 처리업체 상호와 상자를 업체에 넘긴 시점, 담당자 등을 확인해 문서로 보내라고 송파구 선관위에 주문했습니다. 또 상자를 실제로 폐기했는지 여부와 폐기하지 않았으면 지금 보관 중인 위치 등도 알리라고 했습니다. 6.3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수사관을 보내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선관위 등 모두 7곳에서 13시간 동안 투표용지 관련 내부 결제 문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학 전 위원장과 허철운 전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모두 12명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명식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11일 미 공군 C-17 수송기 4대가 유럽으로 향했다며 JD 벤스 미국 부통령의 서명식 참석 가능성에 대비한 장비 수송 움직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은 카타르의 중재로 마련됐으며 휴전을 60일로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대신 이란에 대한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휴전 기간에는 이란 핵 프로그램과 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을 놓고 후속 협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신 총재는 오늘 성장, 물가, 금융 안정 상황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리 인상은 기업과 가계의 부채 상황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재정정책을 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인상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레미콘 운송노동조합이 5일째 휴업을 이어가자 전국 100여 개 건설 현장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오늘 수도권 레미콘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어제까지 전국 22개 대형 건설사 공사 현장 105곳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며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주까지 휴업이 계속된다면 일부 사업장은 전면 셧다운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위가 기세를 더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1도, 춘천, 광주 30도, 대구 32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호남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외선도 강하고 오후에는 오존 농도 또한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아 야외 활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0: 뉴약시란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6: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0: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 주인 이번 한 주 동안 여야 당대표 책임론과 사퇴론이 분출됐는데요. 정치권을 뒤흔든 말말말 3부 씬스틸러에서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와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영화를 보며 마무리할까요? 4부 하이킥 테마극장에서 영화 유튜버 거였다의 추천 받아보겠습니다.
1: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4: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5: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6: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7: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0: 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 씬스틸러들.
1: 예, 저와 대해서도 확실하게 파보겠습니다.
0: 이상민, 노영희의 씬스틸러.
2: 네, 안녕.
0: 네, 이번 주 화제의 인물들을 만나봅니다. 씬스틸러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노영희 변호사 헷갈리셨죠, 아까?
2: 네,
0: 소개하는
2: 줄. 죄송합니다.
0: 예, 노영희 변호사 어서 오세요. 예. 자, 오늘 월드컵. 아, 정말 시원했는데요. 오늘 오프닝은요.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 모시겠습니다. 월드컵 보셨습니까?
1: 대한민국. 아무도 짝짝짝 안 하네요. 아, 좀 그렇네요. 예. 네. 어쨌든 뭐 북중미 네. 월드컵에 막이 올랐는데 아, 오영규 선수가 역전골 해가지고 아주 신났습니다.
0: 예.
1: 이 태극마크를 가슴에 품어가지고 대한민국 이름으로 뛰는 선수들이 참 많은데 제가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한번 할까요? 대한민국!
0: 그거 원래 본인이 하시는 건데요.
1: 아, 그래요? 이거 뭐 하는 줄 모르니까. 앵커인데. 그렇습니다. 아이, 되게 뻘쭘하네.
0: 송영기를 위한 나오셨습니까? 예.
3: 짜릿한 역전 승이었습니다. 네. 최고천은 이렇게 짜릿하게 이겼습니다. 경기를 보는 내내 심장이 쫄깃을 넘어서 정말 아득바득 아팠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랬듯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서내려갈 새로운 서사 이제부터 제대로 된 서사입니다. 대한민국 쩍쩍쩍쩍쩍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물병을 물병을 예. 물병을 체코한테 던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0: 물병을 뭐 이었는데 왜 물병을 던지십니까?
3: 순수한 제 열정이죠. 응원에 대한 열정입니다. 정말 물병 던지고 싶습니다.
0: 예. 예. 아, 이분은 오늘은 화를 안 내시겠죠. 김기현 의원 나오셨습니까?
4: 김기현이에요. 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혼으로 역전을 이뤄낸 대한민국 대표팀 정말 자랑스럽고 그 홍명호 감독이 울산 그 팀 감독이었잖아요. 예. 대한민국의 함성은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달리겠습니다. 아자 아자 화이팅. 김기현이었어요.
0: 노변은 오늘 보셨습니까? 축구?
2: 아니 저는 못 네. 봤는데요. 네. 사실 이제 월드컵 하면 생각나는 게 네. 있어서
0: 뭡니까?
2: 그때 히딩크 네. 감독 때문에 우리가 한일 월드컵 같이 공동 주최하면서 예.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거뒀잖아요. 예. 근데 그 월드컵이 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있었는데 예. 하필이면 사법시험 2차 시험이
0: 아, 그래요?
2: 네, 6월 25일부터 네. 6월 28일까지 나흘 동안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면은 정말
0: 아~
2: 정말 저희 2차 시험 바로 직전에 진짜 미친 듯이 공부만 했어야 네. 될 때거든요.
0: 네.
2: 근데 사람들이 고시촌에서 특히 남자들 아~ 그거 보느라고 다들
0: 아 그때 그래서 붙으셨군요.
2: 아니 전 그때 떨어졌어요.
1: 아이고야.
2: 근데 그때 남자분들이 네. 많이 떨어졌어요.
0: 아 그렇게.
2: 그래서 그때 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네. 일본이 여자들 붙여주려고 네. 고타임에 했다.
0: 아, 예, 예.
2: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겠죠.
1: 아. 부정선거도 아니고.
2: 네, 저는 네. 그 다음 해에 붙었습니다.
0: 아 네. 그래요.
2: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0: 아, 그해 네. 그해 그 네. 남자들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도 떨어지셨군요.
2: 아 저는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때.
0: 아 오늘 저는 이 하프타임에서요.
1: 네.
0: 오프타임 아니 저
2: 옵사이드.
0: 옵사이드 몰라가지고 정말 망신망신 이런 망신을 오윤혜 씨보다 몰라가지고요.
2: 아 네. 그래요? 뭐 어떻게 몰랐는데?
0: 아니 나 거꾸로 제가 잠깐 착각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1: 네.
0: 아 옵사이드. 옵사이드 아십니까?
2: 잘 몰라.
1: 그 라인을 넘어가면은
0: 뭐가요?
1: 예.
0: 뭐가 넘어?
2: 무슨 라인?
0: 저분도 모르시네.
1: 네.
0: 야,
1: 여기 라인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0: 꿀을 무식한 분도 많이 해.
2: 아. 아니, 앵커가 왜 이러죠? 무식하다니.
1: 아, 앵커가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아, 백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 저분이 그렇게 모든 걸 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1: 아, 왜 그러십니까? 우리 앵커님한테.
0: 아, 네, 참 옵사이드 없애야 돼요.
2: 아니, 아까 저를 먼저 공격했잖아요. 아, 네. 그때 떨어졌다는 둥.
0: 근데 옵사이드 없애야 돼요.
1: 없애야 됩니까?
2: 그러니까 뭔데요? 그래서 옵사이드가.
0: 최종 수비수보다
1: 네.
2: 먼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0: 네.
1: 그죠.
0: 공격수가.
1: 네. 네.
0: 공은 아, 네. 먼저 들어가도 돼요. 공이 아. 들어가도 사람은 들어가도 돼요.
2: 아.
0: 없애야 돼요, 그 룰. 왜냐면 그것 때문에 축구 재미없다는 사람 많아요.
2: 맞아, 맞아.
1: 그렇죠. 예. 해체해야 됩니다.
0: 예. 예. 그렇습니다.
2: 성관입니까?
1: 죄송합니다.
0: 예. 윤석열 씨 월드컵 못 보고 있습니다. 요새. 아유, 축구 아. 좋아하려나?
5: 뭐 저도 축구, 예. 그 축구를 네. 그 대통령 할 적에 네. 영빈관에서 손흥민, 뭐 이강인 선수 만나가지고 이제 볼 트래핑도 하고
0: 네.
5: 아, 그랬습니다. 아, 이 볼은 끝까지 보고 쳐야지. 네. 이거는 아, 근데 보지 못해가지고 뭐 교정 시설은 보지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0: 네. 아이, 못 뭐, 보야 맞는 거 아닌가?
5: 이건 뭐 무인기를 띄어서 봐야 돼 네. 이거. 아 참.
0: 아니 그 월드컵 못 보게 해야지 좀 형벌이 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5: 이거 보세요. 뭐 월드컵은 죄가 없습니다.
0: 아니 그러니까요. 죄 있는 사람 월드컵이 무슨 죄입니까? 죄 있는 사람들이 월드컵 못 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2: 근데 어쨌든 중요한 예. 거는 윤석열 씨는 오늘 예. 이 중요한 날 예. 선고를 예.
0: 30년형
2: 받았죠. 예. 예.
0: 지금 몇 살이죠? 저 사람이? 60...
2: 60...

0: 60. 그러니까 30년 때 채우면 92점 넘어요. 근데
1: 94년생인가?
0: 무기 네. 90이다. 무기징역. 아니 어차피 근데 무기기가 있으니까요 또.
1: 그러니까 사면만 절대 네. 안 되면 아, 60년생이네.
0: 아, 그러면 뭐 와. 30년 꽉 채우고 잠깐 저는 휴가 좀 받아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세월이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보고.
1: 왜 네. 그러세요 오늘?
2: 백치미 백치미.
1: 아니 앵커가 진짜 독특해 여기는.
0: 아, 아니 오프라인 몰랐다고 독특하다니요. 아까 그 긁혀서 그렇죠 지금. 그 월드컵 있는 애.
1: 예, 뭐 떨어질 줄 알았다는 정도면.
0: 윤상씨 축구 좀 하십니까?
2: 아, 누구요?
0: 네, 윤상 본인이요.
2: 아니 저는 네. 뭐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네. 좋아하고 그냥 야구 보면서 그냥 한 잔 하는 것도 좋아하고 예. 그냥 꺾어야죠 오늘 같은 날에는.
0: 예,
2: 그, 근데 뭐, 저는 못 꺾죠 그냥. 어? 못 꺾어서 문제.
0: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을 거예요 요새 정말. 아... 예. 자, 근데 이렇게 축구로 다 좋아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분 오늘도 화가 나셨는가 모르겠네. 김성태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네. 김성태입니다. 예. 이 사실상 지금 처참합니다. 예. 그동안 보수는 민주도 이 선거를 마치고다면요,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런 그 새벽에도 밤에도 자신의 거취를 결정합니다.
0: 예.
3: 그래서 사실상 이게 뭐 정치인의 덕목이고 아. 뭐 나발이고 가래 뭐 없어요 그런 게 전혀 뭐 이금 민심을 왜 지금 어 이기려고 아득바득 지금 노력하지 않습니까? 한 줌도 안 되는 자기 당권에 왜 여전하고 있느냐? 아, 이거예요.
0: 장동혁 대표에게 화가 많이 났습니다.
3: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처참합니다. 예. 아, 기초단 체장을 예. 몇 명을 나는 겁니까?
0: 예. 아 이거 참.
3: 장동혁 대표도 예. 휴지 좀 갖다 주십시오.
0: 예.
3: 반성하세요.
0: 장동혁 대표는 뭐라 그러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3: 예. 장동혁 대표?
0: 예.
3: 어디 가서?
0: 아직 안 오셨군요.
4: 예. 장동혁입니다. 예. 축구를 이겼습니다.
0: 예.
4: 어게인 2002. 저는 어게인을 참 좋아합니다.
0: 예. 예.
4: 여기까지입니다.
0: 아 끝이에요? 아,
4: 더 대표... 급한 거는 투표 용지를 예. 봐야 됩니다.
0: 예.
4: 장동혁이었습니다.
0: 물러나라는 얘기 많던데요.
4: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0: 뭐가
4: 국민들의 민심을 들어야 됩니다.
0: 예.
4: 투표 용지가 왜 부족합니까? 선관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장동혁이었습니다.
0: 예.
4: 이따 저분... 또 나오겠습니다. 민수야 가자. 어디 갔어 민수?
0: 저분 안 물러나겠죠.
1: 그러니까. 아, 최고위원들이 네. 다 장동혁 당권파인 분들이 많으시고 네. 또 그리고 사실은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면 별로 네. 하실 게 없으신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아마 안 물러나실 것 같습니다.
0: 아, 저분 네. 오래 가시겠네요. 네. 예, 이분은 뭐라 그러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 나오셨습니까? 예.
2: 잠시만요.
0: 아, 네네. 오늘 안 오시, 늦게 오신 아, 분이 많고. 예.
2: 왜 불러?
0: 예.
2: 예.
0: 예. 아니, 당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국힘.
2: 아니 나는 예. 그 최소한 그 장동혁 대표가 이 정치인이 맞나 아닌가 그 회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0: 예.
2: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면 최소한 자기가 어떤 위치를 뭐 뭐든 뭘 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소위 국민의 반권파의 중진들 이 자세도 이 모양 이 꼴이면 안 된다고 봐요. 이 안목과 통찰력. 어? 그런 게 저기 그 결여된 곳이 내 국민의힘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0: 예, 요새 예. 따문에 잘 안 하시는데 여기만 나오시면
2: 따문에 여기 무한리필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게 따문에.
1: 그런데 네. 장동혁 대표 네. 잘 하고 계시는데 자꾸 뭐라 그러세요. 요즘 더 잘할 때까지 시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아니 그쪽에 붙은 거야 노무현은 이런 식으로 이러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따문에 내가 봤을 적에는 예.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봐요.
0: 예. 이재명 대통령 아직 안 가셨습니다. 아 지금 순방 중이신데요. 다시 한번 화상으로 모셔보겠습니다.
5: 예, 왜 부릅니까?
0: 예, 지지율 예. 관련해서 국민에게 사과하셨습니다.
5: 예, 그렇습니다.
0: 예.
5: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0: 예.
5: 예.
0: 이분도 아직 안 가셨나요? 예. 송영길 민주당 의원. 안 가셨습니까? 예.
6: 전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를 제가 불러봤습니다.
0: 예.
6: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이코노미스트 인터뷰 보셨습니까? 저는
0: 예.
6: 읽는 내내 정말 마음이 예. 무거워지고 정말 내려놓던 그 물병을 다시 한번 집었습니다.
0: 예.
6: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과 구속의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나도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0: 예.
6: 그 말씀하신 대목에서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0: 예.
6: 다시금 물병을 들었습니다.
0: 예.
6: 그렇습니다.
0: 아, 오늘 이 외신 인터뷰 봤습니까 혹시?
1: 네. 예. 오늘이 아니고 며칠 전에 했어요.
0: 아니에요, 아니, 오늘 거예요. 아. 오늘 나왔을 거예요 아마.
1: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요?
0: 아니요. 저 이게 외신 저 이코노미스트 인터뷰 기사가 오늘인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1: 예. 그게 희생양이 돼.
0: 오늘 왜 이러죠?
1: 네. 네, 그게 아니, 며칠 됐습니다.
0: 아 그래요? 아 이제 오늘 아닌가요? 아 오늘 왜냐면 이코노미스트
1: 지금 그 옵사이드 틀리셔가지고 계속 그걸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네.
0: 아 이코노미스트 금요일 날 발행되거든요. 제가 구독을 하고 있어서. 아 네. 그렇죠. 근데 이건 미리 했을 수도 있고요.
1: 네. 네.
0: 그 사이트에다가 미리 내보냈을 수도 있고.
1: 아 그렇군요. 네. 네.
0: 정식 발행은 하여튼 금요일 날 됩니다.
1: 네. 네. 네. 일단 제가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0: 오늘 다들 민감해 있어요.
1: 아무래도 패널이고, 예, 뭐 앵커가 맘인데, 예, 이 앵커님 오늘 좀 기분 안 좋으신 것 같아요.
5: 백치미가 있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사이드가 백치미라니요.
5: 아, 백치미네. 네. 사람이 다 잘할 수가 없어요. 네.
1: 아니라고요. 다 잘하는 거 아니라고요.
5: 아, 왜 이러세요? 제 쉴드가 불가합니다 오늘 방송.
1: 네, 근데 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힘든 그렇죠? 1주년이 네.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지방선거 결과도 그렇지만은 내부적으로 당대표 선거 앞두고 조금 시끄럽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내부 갈등이 조금 더 격화될 가능성이 좀 예. 있어 보여서 예. 사실 아마 조금 많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0: 예, 한뭐 이제 지금
1: 그리고 외교 성과가 나오는데 외교 성과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지금 계속 예. 딴 얘기만 나오니까.
0: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통령 아직 계십니까? 예,
5: 예 있습니다.
0: 예, 상당히 구체적인 언급하시던데요. 예,
5: 예 그렇죠. 이길 곳을 졌다. 또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 하면 문제가 다릅니다. 최소한 이 선거는 아니죠. 선거 후에 이틀에서 3일 정도 저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당은요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릇. 우리 방송도 마찬가지죠. 그릇이 돼야 되는데 최대한 많이 모여서 통합을 해야 되는 역할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예. 예. 이 발언이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많은데요. 김정인 전 위원장 정청래 책임론 어떻게 보십니까?
2: 그제 나는 그 정청래 대표의 책임이라고 꼭 지적하기가 힘들다고 봐요. 내가 봤을 적에는 서울시장을 뺏겼으니까 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데
0: 예.
2: 내가 보기에는 이 소위 대통령의 부동산 발언들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청래 대표도 이 서울 시민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0: 예. 정청래 대표는 연임하겠다는 지금 그런 분위기죠? 노변 보시기 어떻습니까?
1: 예, 의지를 표명한 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뭐 당권은 짧다.
0: 예.
1: 이 얘기는 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합리적으로 느껴지고요.
0: 예.
1: 그리고 실제 당내에서도 뭐 최고위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압박이 직간접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예. 있는데 출마하실 것 같은데 이 예. 부분 관련해서 저는
0: 예.
1: 뭐 출마시키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셨고 또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출마를 안 하게 되면
0: 네.
1: 정치적으로도 어떤 특별한 뾰족한 수가 나올 수가 없어서
0: 네.
1: 아, 출마하는 것을 우리가 말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렇다면 오히려 이 선거에 대한 좀 책임감 있는 어떤 행동을 보여주거나 발언을 해주거나 뭔가 좀 예. 정리를 해주시고
0: 예.
1: 그리고 실제로 당대표의 선거에 나가시고 싶으시면 나가서
0: 예.
1: 정말 당원들로부터 예. 제대로 재신임을 받으시든지
0: 예.
1: 아니면은 다른 분에게 이 당권을 좀 넘기시든지
0: 예.
1: 이렇게 양당 간의 결정을 하는 게 맞지
0: 예.
1: 안 그러면 괜히 희생자 혹은 뭐 피해자 서사가 또 만들어질
0: 예.
1: 수도 있어서
0: 예.
1: 이 부분은 그냥 저는 정면 승부 하시라
0: 아,
1: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0: 아까 당에서 나오신 분은 또 그런 전망을 하는
1: 강성필 대변인이 계신 거죠.
0: 뭐 연임을 안 하고 사퇴를 한 뒤에요. 강요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설도 있다고 합니다.
1: 네. 사퇴 24일 정도에 하신다는 것 같았는데 네.
0: 뭐 아니,
1: 근데
0: 뭐...
1: 강요를 하시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0: 네.
1: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 성격상
0: 네.
1: 강요의 이미지는 좀 아니거든요.
0: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예. 자, 이재명 대통령 순방 마치고 올 때는 누가 또 예, 나가실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이번에는. 아, 이거 궁금하네요. 어떤 분이 마중 나올까. 예. 예. 예. 자, 오늘 윤석열 씨 30년. 이게 오늘 그래도 약간 축구 소식하고 이 마음을 좀 편하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1: 네, 예. 맞습니다.
0: 예. 윤석열 씨 30년 어떻습니까?
2: 아니, 뭐가 어떻습니까?
0: 예.
2: 어?
0: 무슨
2: 이 그 무인기 작전은 국민과 국가를 어? 그리고 이 이른바 이제 북한의 도발과
0: 예.
2: 어? 그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정당한 작전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바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0: 예, 이 1심 파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변?
1: 저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예. 지금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제 구형 자체가 30년이었기 때문에 네. 예, 뭐 30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네. 일부러 전쟁을 유발하는 듯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었을까. 저는 이게 지기현 재판부가 지난번에 했었던 예. 이 내란 우두머리죄하고 연결해가지고 예. 그때 많이 무죄를 해줬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2024년 12월 초에 자기가 더 이상 못 견디고 예. 이걸 한 것이다 예.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게 인정이 돼버리는 순간 예. 이거는 그게 틀렸다는 걸 그렇죠.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이 내란잡념 재판부에서 예. 지기현 부장이 그 당시에 많이 면죄부를 주려고 예. 했던 부분들 다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0: 그렇죠?
1: 예. 예. 되게 의미가 있어요.
0: 예. 예. 그때 어떤 엉뚱한 법률 적용해서
1: 그렇죠.
0: 예. 엉뚱한 증거 적용해 가지고요.
1: 네.
0: 근데 이게 정말 계엄을 하기 위해서 북을 자극해서
1: 말이 되나요?
0: 전쟁 상황을 유발하고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예.
1: 아, 진짜 그나마 북한이 그 당시에
0: 자제력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훨씬 더 김성열 씨보다 이성적이었어요. 지금.
1: 아, 그럼요. 예, 맞습니다. 예.
0: 네. 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까?
7: 예.
0: 예. 선거용지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7: 민주주의의 네. 꽃이 무참히 꺾였습니다. 예. 지금은 나몰라라 해외 순방 이렇게 갈 때가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0: 예.
7: 무너진 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0: 예.
7: 네.
0: 아, 안철수 의원은 목소리가 점점 비슷해져요, 진짜. 예.
7: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성대모사입니다.
1: 안철수 예. 의원님은 진짜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걸 다 기승전 이재명 대통령으로 정리가 되네요.
7: 이거는 대통령 이름이 뭐더라? 아,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 있는 겁니다.
0: 네. 예. 자, 이분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은데 홍준표 전 시장 나오셨습니까?
8: 안녕하십니까?
0: 예, 선관위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8: 그간 선관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너무 봐줬습니다. 선관위를 철저하게 수술하고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지역은 선거 무효 소송을 통해서 재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간부들 해당 지역 선관위원장들 예. 있지 않습니까?
0: 예.
8: 모두 형사처벌을 명쾌 어렵다 내일을 봅니다.
0: 예, 이게 근데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1: 아니 근데 그것보다도요 네. 선거 무효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예.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0: 예. 예.
1: 그러면 진짜 빨리 이제 진행을 물론 하겠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 사실 잘 몰라요.
0: 예.
1: 그래서 그때쯤 되면 확인의 이익이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사년이 다 지나갈 수도 있어요.
0: 예.
1: 그래서 소청 심사에서 이걸 해결하는 게 원래 맞는데 아 진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의성.
0: 예.
1: 이 선관위 직원들이 예. 이 상황을 알면서도
0: 입증하기 쉽진
1: 예,
0: 않겠죠.
1: 쉽지가 않습니다.
0: 예, 황교안 대표 잠깐 한 말씀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7: 예.
0: 예.
7: 부정선거를 예. 막아야 됩니다. 예. 잠실 핸드볼 경기장 안에 380개의 투표함 얼마나
0: 여기까지
7: 많은
0: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7: 모두 사퇴하십시오.
0: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0: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0: 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3: 뉴사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말은 더위와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31도, 포항은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호남을 중심으로는 내일 소나기 소식도 들어있어서 많게는 20mm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또 지나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정체 두드러집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안성부터 밀리는데요. 기흥에서 수원, 이후로 판교에서 다시 혼잡하고요. 시구간 들어오면 양재에서 반포 지나기 가장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양지에서 용인까지 지금 정체인데 특히 북수원 진출하는 광장부에서 노면 보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뉴사이킥 날씨와 교통정보 배아량이었습니다.
4: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5: 네, 매주 테마를 정해 영화 소개해드리는 하이킥 테마 극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
6: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기분이 조금 좋은 거의 없답니다.
5: 아, 그래요?
6: 예.
5: 근데 왜 얼굴은 그렇습니까?
6: 아, 기분 좋은 것과 별개로 저는 피곤하기 때문이죠.
5: 아, 왜 피곤합니까?
6: 아, 일단 좀 피로가 좀 누적된 것 같습니다.
5: 아, 그래요?
6: 네,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5: 아.
6: 주말에 좀 쉬겠습니다.
5: 아, 예. 예.
6: 아, 그렇군요. 오늘도 또 스케줄이 여러 개가 있어서.
5: 아, 예, 예. 방송을 많이 합니까?
6: 아, 예. 방송, 제가 뭐 스케줄 방송밖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5: 아, 예. 뭐 다른 좋은 일이 있다고.
6: 제 머릿속에 언제 하이킥 뿐이죠. 뉴스 하이킥. 어떻게 하면 하이킥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5: 참, 들을 내용이 없어요. 길게 얘기하면 참 들을 내용이 없어요.
6: 아, 제가 언제나 하이킥 생각뿐이라는 게 왜 못 들을 내용입니까? 그게?
5: 자, 오늘 뭡니까?
6: 예.
5: 스티븐 스필버그.
6: 스티븐 스필버그
5: 예, 영화 중에
6: 사실 스티븐 스필버그 네. 영화가 이제 곧 아, 곧이 아니죠. 어제 개봉을 했습니다.
5: 예. 예. 디스클로저.
6: 수요일에 개봉했군요. 디스클로저 데이.
5: 예.
6: 이게 이제 폭로의 날 뭐 이런 아, 예. 뜻인데. 예. 지금까지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가 일평생을 가지고 있었던 예. 외계인들에 대한 뭐 음모론이라고 말할 수 예. 수도 있고요.
5: 스필버그 나 좋아하는데요.
6: 예?
5: 스필버그 대단히 좋아합니다.
6: 아니, 뭐 한국 사람 치고 스티븐 스필버그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5: 이것 때부터.
6: 놀랍게도 예. E.T. 영화에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5: 이게 없다고요?
6: 예, 포스터에만 있습니다.
5: 아, 오늘 깜짝 놀란 예, 사실 몇 개 하네?
6: 기억의 교란이 일어납니다. 예. 예, 포스터에만 있고요. 실제 영화 속에는 없습니다.
5: 아, 나 오늘 정말 네. 놀라운 사실 몇 개 깨달았군요. 옵사이드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6: 아, 옵사이드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거 쉽지 않은데.
5: 아, 예, 아, 그렇군요.
6: 예, 예. 실제로 예. 이티의 손가락 끝에서 이렇게 예. 불이 켜지는 장면이 예. 있고요. 그걸로 초능력을 부리는 장면이 있는데 예. 손가락이 이렇게 맞다는 장면은 없어요.
5: 아, 근데 정말 예. 아, 영화 유튜버
6: 저 포스터에 예. 저 장면은 예. 이제 천지 창조를 오마주한 아, 장면인데 전 포스터에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5: 아,
6: 예.
5: 아, 오늘 내가 거의 없던데 처음으로 새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6: 처음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5: 예, 근데요. 디스클로저네.
6: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스필버그는 예. 외계인을 자기 영화에서 치트키처럼 사용을 했어요.
5: 예.
6: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종합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 아, 그래요?
6: 아예 그냥 대놓고 예. 그 외계인 음모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영화.
5: 아, 예. 재밌습니까?
6: 예.
5: 기대되는데 어떻습니까?
6: 어떻게 극장 가서 보실 겁니까? 안 보실 겁니까?
5: 아, 들어보고요.
7: 재밌습니까?
6: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일단 제가
7: 내 기대를 충족시킬까 이 스필버그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6: 제가 네. 저 또한 이제 국장이 못지않게 네. 저는 네. 어렸을 때부터 스필버그 영화 보고 꿈을 키운 사람이니까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네.

0: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독이었습니다. 예. 예. 모두가 별로라고 했던 레디 예. 플레이어 원 같은 영화도 저는 예. 극장에서 눈물 흘리면서 봤거든요. 예.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1: 네.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
0: 저도 이렇게 말하는 저도 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만, 네, 네. 이것도 솔직한 말씀을 드려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예. 스필버그 감독이 갖고 있는 네. 외계인에 대한 인식이 네. 아직도 그냥 미지와의 조우나 ET 시절에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닌가.
1: 아, 그래요. 예.
0: 사실 우리가 네. 프로젝트 헤일메리 같은 영화도 예, 봤고 예. 뭐 크리스토퍼 놀란의 인터스텔라 예. 뭐 드니 빌레브의 컨택트 예. 뭐 이런 영화 다 보지 않았습니까?
1: 다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예, 제가 아. 그 SF를 되게 좋아합니다.
0: 아, 예. 그러면 더더욱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예. 그 앞에 SF 영화를 다 봤지 않습니까? 예. 이제 SF가 본격적으로 과학과 만났다는 말이죠. 예. 예. 그 크리스토퍼 놀란은 이제 시간 왜곡이라든지 예. 웜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예. 그걸 영화 속에 집어넣고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예. 블랙홀의 모습도 그려주고 예. 예. 영화가 점점 더 과학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와중에 예. 스필버그의 외계인 영화는 여전히 꿈과 희망, 경외, 예. 신비 여기에 남아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상당히 시대착오적이다라는 아, 생각이
1: SF에서 말이에요. 예. 그게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가장 내가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예. 그 장면은요. 네. 뭐 여러 가지 명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에일리언이나 뭐.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그 우주 비행사가요. 예. 우주인이 네. 그 끈이 딱 끊어져가지고
0: 그래비티요.
1: 그, 예. 우주로 쫙 멀어져가는.
0: 예예예. 예, 예, 예.
1: 그게 저는 가장 공포스러웠어요.
0: 사실상 예. 그래비티는 재난 영화로 보셔야죠.
1: 예. 예. 아, 그 망망대해 예. 우주로
0: 정말. 예. 정말 대단한 장면이죠.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그래비티.
1: 저는 그거 예. 그럴 바에 진짜 혀를 물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외롭고. 예.
0: 예. 아 근데 또 주인공이 예. 호랑이 굴에 몰려가도 정신 차리면 예. 산다고. 예. 주인공은 또 이 와중에 살아나지 않습니까?
1: 예. 예.
0: 일단 뭐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예. 아니 누가 구하러 왔는데 혀 깨물고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1: 안 돼. 디스클로저 데이 개봉을 네, 그래. 어제 했군요.
0: 아 수요일 했습니다.
1: 어제 여기 왜 6월 10일이라고 나왔죠? 예, 수요일에 했군요. 예. 예,
0: 오늘 12일인데 뭐 날짜가 잘못 나온 아 6월 10일 개봉입니다. 아, 그러니까 수요일이 맞죠.
1: 아 어제가 아니군요. 예, 예. 그러니까 저의 단순 착오였습니다.
0: 단순 착오.
1: 예, 예. 오늘 계속 착오입니다.
0: 날짜를 틀리는 게 어떻게 복잡하게 착오할 게 있습니까? 아니 뭐 윤달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단순 착오.
1: 오프사이드에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아 거기서부터 계속 지금 데미지가 쌓여가지고요. 지금 예. 지금 거의 톡 건드려도 예. 쓰러질 만한 충격을 아, 받아가지고 아하. 데미지가 지금 예, 예. 다운 직전입니다.
0: 아니
1: 예.
0: 뭐 다 그렇게 배워가는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오프사이드 모르셨다가 좀 충격이긴 합니다만.
1: 아, 예. 그렇습니다.
0: 아니 예. 그래서 예. 이제 이 영화의 중심 줄거리라는 것이 예. 이제 비밀 단체가 있어요.
1: 예. 예.
0: 워덱스라는 예. 이제 외계인과의 어떤 만남 기록이라든지 예. 외계인 에 대한 어떤 실험이라든지 예. 외계 생물체에 대한 해체 기록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국가 단위로 이제 비밀에 붙이고 예. 이 비밀을 수호하는 단체가 있는데 예. 이 단체의 위협을 뚫고 이 예. 단체의 위협 추적을 따돌리고 두 명의 중심 인물들이 이 비밀을 공개한다라는 예. 게 이 영화의 내용이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이 워덱스라는 비밀 조직의 방해를 받으면서 예. 이것을 이제 대중에게 공개하는 예. 그 과정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보여주는 영화지
1: 예.
0: 어떤 우리가 궁금했던 정말로 외계인은 있는가 외계인은 예. 어떻게 생겼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해답이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 부분은 미리 감안을 하시고
1: 예, 개봉관이 많습니까?
0: 예,
1: 개봉관이 많습니까?
0: 아 그래도 스티븐 스필버그인데 아, 예, 꽤 많습니다.
1: 스필버그니까요.
0: 전 세계에서 예.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1: 아 그래요?
0: 예.
1: 아 그렇군요.
0: 네. 예.
1: 자, E.T.
0: 예.
1: 아, 이 영화는 정말
0: 예. 아 그래서 예. 이게 제가 이제 순서를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예.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초기작들을 예. 보게 되면 미지와의 조우가 1981년인가?
1: 예.
0: 아 1977년인가 그럴 예. 겁니다. 예. 77년 맞을 거예요.
1: 예.
0: 예. 근데 이 영화가 먼저고요.
1: 예.
0: 이 미지와의 조우로 클로즈 엔카운터, 예. 클로즈 엔카운터라는 영화로 각광을 받고
1: 예.
0: 스티븐 스필버그가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바로 E.T.입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미지와의 조우가 먼저라는 말씀이죠.
1: 아, 그래요?
0: 예.
1: 나 이거 못 봤는데요.
0: 아, 이거 못 보셨습니까?
1: 예.
0: 아직도
1: 예.
0: 우리 그 권수 부장님께서 예. 그 동심,
1: 예.
0: 그 어떤 우주인이 정말 있을까?
1: 예.
0: 아, 요 정도의 동심 단계에 머무르고 계시다면
1: 예.
0: 그리고 그런 동심을 잃지 않고 있다라면 예. 지금 보셔도 재밌을
1: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나 완전 동심.
0: 아, 완동.
1: 그렇습니다. 아, 꼭 예. 봐야겠군요.
0: 예. 예, 완전 동심이라면 예. 아, 이 영화 재밌죠. 예. 예, 그러면 엄청 재밌습니다.
1: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 봐야겠습니다.
0: 네.
1: 더구나 그 옷. 그 내가 또 넷도 좋아하고요.
0: 아 예.
1: 거기서

0: 완전 농심에 꽂힌 거야.
1: 아, 넷플릭스. 아, 1차 넷플릭스에서 시청이 가능하고. 예. 아, 나는 완전 마치 완전 농심이고. 예.
0: 딱만 퍼펙트.
1: 다만 이제 77년 영화이기 때문에
0: 아, 흑백은 아니죠.
1: 아니, 흑백은 아닙니다만 예. 시대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 예. 지금으로 봐서는 좀 너무 익숙하지 않은 기기들이나 가구들이나 예. 뭐 이런 게 등장할 확률이 높은데 예. 우리 뭐 권국장님께서야 예. 스티븐 스필버그하고 동년배시니까.
0: 동년배 아니죠.
1: 네.
0: 동년배 아니에요.
1: 아닙니까?
0: 전혀 아니죠. 아,
1: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미시와의 조에서 이제 인간과 예. 그 전까지 이제 외계인이 등장하는 영화들은요 외계인이 등장해서 다 지구인들을 학살하거나 예. 예. 지구인들을 위협하거나 예. 아니면 지배하려 들거나 이런 기조들이 뭐 거의 99%였습니다. 예. 그런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1977년에 미시와의 조 크로즈 엔카운터를 만들면서 처음으로 예. 우호적인 외계인의 존재를 예. 다루기 시작했죠. 예. 공생이 가능한 존재, 예. 예 그리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존재들 예. 그러면서도 굉장히 따뜻한 예.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그 외계인과 예. 지구인들이 예. 그 다섯 개의 음절로 이루어진 예. 다섯 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음악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장면인데요. 아. 기가 막힙니다.
0: 그래요.
1: 예. 예. 별다른 특수 효과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0: 예. 이번 빛, 주말은 소리 네. 정했습니다.
1: 아. 네. 아, 역시
0: 완전 농심으로. 네. 네.
1: ET는 뭐 이미 여러 번 보셨을 테니까.
0: 네, 아, ET는 네. 정말 좋아요. 이렇게 아, 막 예. 가슴이 따뜻해지고요. 네. 네, 난 지금 봐도 좋더라고요. ET는.
1: 아, ET는 언제 봐도 좋은 영화죠.
0: 네. 네. 보고 또 봐도 재밌어요. 이거는. 네, 좋고.
1: 참 네. 대단한 사람입니다. 스티븐 네. 스필버그는.
0: 그래요.
1: 네. 이 사람은 이제 시나리오, 그러니까 네. 원작이 있는 걸 각색을 해서 네. 시나리오를 쓰든 네. 아니면 그냥 오리지널 시나리오는 쓴 적이 없고요. 네. 어쨌든 어떤 소재를 잡아서 시나리오를 쓸 때 가장 큰 조건이 그거 하나라고 합니다. 뭡니까? 일단 바이라인은 네. 그러니까 중심 핵심 줄거리는 두 줄 안에 끝나야 됩니다.
0: 아 그래요.
1: 예. 네. ET도 두 줄 안으로 끝나죠. 네. 외계인 친구와 지구인 꼬마가 우정을 나눈다.
0: 네,
1: 끝이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리고 네. 이 시나리오 자체도 네.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쓰는 심정으로 써라. 네. 그래야 더 많은 관객들에게 영화를 보여줄 수 있다. 네. 예.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장 철저하게 지킨 영화가 ET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아주 근데 예. 정말 명작이에요. 보면. 예.
1: 심지어 이 영화에서 카메라가 계속 예. 어른들 허리춤에 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른들은 얼굴도 제대로 안 보입니다. 예. 오로지 아이와 외계인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우정만
0: 있죠. 스필버그 감독도 정말로 이 완전 농심이에요. 보면.
1: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도 있어요. 동심이신 예. 게 약간 문제라고 봅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예. 우리 국장님의 지금까지 동심이셔도 네. 상관없지만 네. 스티븐 스필버그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배급할 수 있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이 사람이 동심이면 그건 시대착오라는 얘기거든요.
0: 아, 동심을 잃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혹시?
1: 잃었다면은 네. 이거보다는 좀 더 날카로운 영화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안 봐서 모르겠네요.
1: 예,
0: 네.
1: 어쨌든 예. 제가 너무 혹평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2시간 25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재미있긴 해요.
0: 아 그래요?
1: 근데 마지막이 좀 허탈하죠.
0: 아 그런 거군요.
1: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다 보고 나오면
0: 네. 뭐 그러면요 예. 2시간 몇 분이요?
1: 2시간 25분입니다.
0: 2시간째 나오면 되겠네요.
1: 네?
0: 아니 그게 하나의 해법 아닙니까?
1: 아니
0: 네? 2시간 보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 궁금해하고 예. 이런 게 이런 어떤 해법을 찾는 것이요.
1: 예.
0: 완전 농심.
1: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많이 혼나셨을 것 같습니다.
0: 아 칭찬하셨어요 우리 엄마.
1: 아 진짜로. 예.
0: 이런 완전 농심에.
1: 엄마 나는 이 끝이 별로 보고 싶지 않으니까 두 시간만에 나가자 뭐 이렇게.
0: 아 그럼 기발하다 그러죠.
1: 아.
0: 네, 네.
1: 네. 참 속이 뒤집어지셨겠네.
0: 예, 우주 전쟁 이건 아, 뭐였죠 이게?
1: 자, 앞에 두 예. 편의 영화들이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커리어에서 예. 외계인은 굉장히 친화적이고 예. 굉장히 좋은 어떤 친숙한 존재로 그렸다라고 예. 한다면 최초로 적대적인 외계인을 예. 그린 영화가 바로 우주 전쟁이죠.
0: 예.
1: 예, 우주 전쟁은 주연이 톰 크루즈입니다.
0: 예,
1: 예, 톰 예. 크루즈 그리고 다코타
0: 패닝. 예.
1: 이 두 사람이 이제 부녀 관계로 등장을 예. 하게 되는데. 톰 크루즈가
0: 예.
1: 이혼한 남자예요.
0: 예.
1: 이혼한 남자고 예. 철이 없습니다.
0: 예.
1: 애가 철이 없어가지고 이제 예. 이혼당하고 예. 애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 보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인가?
0: 예.
1: 한 달에 한 번일 겁니다.
0: 예.
1: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못 보는 거죠.
0: 예.
1: 항만 노동자예요.
0: 예. 아 이거 봤네.
1: 아, 보셨죠?
0: 예. 예.
1: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0: 아 이게 스티븐 스필버그 거였습니까?
1: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거는 원작이 있습니다. 원작 라디오 드라마도 있고 원작 예. 영화도 있고 원작 시리즈도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유명한 원작을 스티븐 스필버그가 다시 만든 거죠.
0: 아 그래요?
1: 예. 근데 네. 이게 2005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예. 영화가 이제 소위 이제 9.11
0: 예.
1: 예, 직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0: 아 그래요?
1: 예. 그래서 예. 어떤 갑작스런 고난과
0: 예.
1: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비극의 대항하는 사람들
0: 예.
1: 그리고 그 비극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얘기라서 아마 저는 이거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영화를 만들었던 이유는
0: 네.
1: 아마도
0: 네.
1: 절망에 빠진 미국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가 아니었을까.
0: 예.
1: 예.
0: 스티븐

0: 말씀, 예.
1: 이 영화 마지막에 예. 이제 외계인들 어쨌든 외계인들 퇴치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외계인들 퇴치하는 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예. 결국 예. 지구에 왔던 외계인들, 그러니까 지구 원래 땅바닥에 예. 숨겨져 있다가 예. 이제 지상 위로 솟아오른 외계인들은 예. 이 지구의 세균 체계를 이겨내지 못해서 예. 전부 그냥 자연사하게 된다는 예. 결말로 예. 넘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슬픔도 예. 어쩌면 내비두는 게 예. 시간이 약이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입니다. 예. 예. 물론 이건 제가 오버해석한 걸 수도 있습니다.
0: 오버해석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게 직업이라 뭐 아, 어쩔 그렇군요. 수 없습니다.
0: 예. 예. 왜냐하면 이 세균으로 어떤 침략자가 멸망하는 거는 우리 예. 인류 역사에 많이 있었으니까요. 예. 예. 그런 모티브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1: 아, 예.
0: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이 해석에 있어서 완전 동심은 아니죠.
1: 아. 아니, 되게 마음에 드시나 봅니다. 완전 완동이 굉장히 마음에 드시나 봐요.
0: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1: 아, 그 소설 영웅문에서 말입니다. 예. 거기 주백통이라는 예. 그 등장인물이 있어요.
0: 예.
1: 그 사람 별명이 노완동입니다.
0: 그건 뭡니까?
1: 아, 노완동이라는 말이 예. 아
0: 노안인데 동 아이 이 말입니까?
1: 아, 뭐 그렇게 일차적인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노인이 예. 될 정도로 나이를 먹었는데도 예. 속은 순수한 어린아이 같다. 예. 그래서 이제 노완동이라고 불리죠. 예. 예.
0: 제 원래 꿈이요. 예. 어른스러운 소년 같이 사는 거였습니다.
1: 근데 저는 지금 예. 소년스러운 어른으로 살고 계신 것 같거든요.
0: 아 그래요? 예. 아주 안 좋아지네요.
1: 노한동 선생님, 아 우리 권한동 선생님 예, 함께 하고 계십니다.
0: 그러면 뒤집습니까 남의 꿈을?
1: 예.
0: 어른스러운 소년이라고 딱딱 남의 꿈을요.
1: 예. 아 일단 지금 피지컬적으로 소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2: 자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볼까요? 예. 예.
1: 노한동이 딱 좋습니다. 아 권한동이 딱 좋아요.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권한동의 뉴스 아이키. 네. 예.
2: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예. 쉰들러 리스트나 뭐 이런 또 다른 명작들도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1: 사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예. 이미 예. 조스를 만들면서 예. 영화판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0: 예.
1: 블록버스터라는 단어도 예. 처음 사용한 아,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 이 개념을 처음 이제 도입한 것도 스티븐 예. 스필버그고 예. 거의 영화사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돈 찍어내는 기계라고 불렀을 예. 정도로 손만 대면 막 세계적인 흥행작을 막 예, 그렇죠. 뽑아내던 감독이었는데 예. 원래 아카데미가 예. 흥행 감독하고 흥행 배우한테는 상을 잘 안 줍니다.
0: 예.
1: 엄청 짜요.
0: 예.
1: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를 갈고 만들어낸 영화가 예. 처음에는 컬러 퍼플이라는 영화를 만듭니다.
0: 아 봤죠. 예. 그 노예 그 뭐 흑인
1: 맞습니다. 예, 흑인 예, 예. 노예 가족의 예. 삶을 다루고 있는 예. 영화인데 사실 이때만 해도 이제 스필버그가 손만 대면 정말 수작이 예. 나오던 때라 예. 그 영화도 너무 좋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건 좋은 영화예요 무조건.
1: 아 그렇죠.
0: 예.
1: 엄청 좋은 영화죠. 예. 근데 아카데미가 보란 듯이 외면했습니다.
0: 예.
1: 근데 또 이를 박박 깔고 예. 그럼 니들이 이래도 안 주나 보자 예. 이러고 만든 영화가 바로 쉰들러 리스트죠.
0: 아 예. 예.
1: 그래서 이 영화는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0: 그러니까 이분은 뭐랄까요 흥행성과 네. 작품성을
1: 예.
0: 정말 그 흥행성과 작품성을 다 잡은 분이군요.
1: 이, 예. 사실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중에 예. 그 해당 장르의 판을 바꿔버린 영화들이 있습니다. 예. 조스가 그렇고요.
0: 예. 아 조스.
1: 예.
0: 아
1: 조스는 아예 그냥 여름철 블록버스터라는 아. 공식을 세웠죠.
0: 그렇죠. 이분이 예. 이제 트럭 그 젊었을 때 만든
1: 듀얼. 예. 듀얼이라는 영화.
0: 그냥
1: 있었죠.
0: 트럭 한 대 쫓아가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냥 사람을 내내 쫄깃쫄깃하게 예. 긴장시키는 그 영화.
1: 그거 봐도 이 사람 천재예요.
0: 그러니까요. 예. 그 트럭 그 추격신 하나 가지고 사람을 네. 2시간 가까이 잡아놓는다는 게요. 네. 나 놀라웠어요 정말.
1: 정말 어렸을 대단한 때. 사람이죠. 네. 네.
0: 그때 이분은 스피버그는. 천재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죠.
1: 네. 네. 조스가 여름 블록버스터의 판세를 바꿔버렸고요. 네. 그리고 E.T. 같은 영화들이 이제 공상과학 영화의 판도를 또 바꿔버렸고요.
0: 예.
1: 미지와의 조우를 포함해서
0: 예.
1: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쟁 영화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죠.
0: 그렇죠.
1: 예.
0: 예.
1: 그리고 지금도 이제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예. 영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예. 쉰들러 리스트를 절대로 빼놓을 수 없고요.
0: 예.
1: 힘 빼고 만들 면 터미널이라든지
0: 예.
1: 캐시미 이프 유캔이라든지
0: 아.
1: 이런 영화들이 막 나옵니다.
0: 예.
1: 힘을 주고 만들면 걸작이 나오고요.
0: 예.
1: 힘을 빼고 만들면 재밌는 영화가 나옵니다.
0: 아, 참 부러운 인생입니다.
1: 아 정말 예. 멋진 것 같아요.
0: 예.
1: 이런 재능을 타고났다는.
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거의 없다였습니다.
3: (목소리)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0: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1: 회색 늑대는 무리지어 이동합니다. 보통 우두머리가 앞장설 것 같지만 회색 늑대의 세계에서 우두머리는 가장 뒤에 섭니다.

0: 진정한 강함이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울입니다. 소중한 이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하루를 보내다 다시 만나는 평범한 날들, 우리는 이 행복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한 듯 평화로운 일상은 국가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입니다. 그분들의 헌신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영웅들이 지켜낸 귀한 하루 다 같이 훈훈하게 갖고 나갑시다.
2: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6월은 호국보훈의 달.
3: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2: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4: 월요일에는 시사인 김동인 기자, 맥 정치사회연구소 서영주 소장, 동현 정치연구소 정광재 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5: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2: 최근 일부 도심지에 배달 로봇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 무릎 높이의 로봇 차량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물건을 배달하는데요. 그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혹시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미국에서 로봇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죠. 30대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배달 로봇과 부딪혀서 크게 다친 건데요. 이런 경우 사고 책임은 누가 얼마나 져야 하는 걸까요? 이미 현실로 다가온 자동 로봇 시대, 법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5: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7: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FM80

0: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8시 뉴스입니다.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합수분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 등 수사선상에 오른 선관위 관계자 중 선별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 전 위원장 등이 사퇴하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로 보입니다. 합수부는 어제부터 이틀에 걸쳐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등 7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며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끝내는 대로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 잠실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사라진 경위를 설명하라고 법원이 선관위에 주문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 50일 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오늘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김 판사는 인쇄매수 1,900매라고 표기된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인계한 폐기물 처리업체 상호와 상자를 업체에 넘긴 시점, 담당자 등을 확인해 문서로 보내라고 송파구 선관위에 주문했습니다. 또 상자를 실제로 폐기했는지 여부와 폐기하지 않았으면 지금 보관 중인 위치 등도 알리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다시 연장했습니다. 특검은 사건 수사를 이유로 오늘 만료 예정이었던 한 의원의 출국 금지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4월 13일 한 의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뒤 기간 만료에 따라 이를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의 정치 특검이 오늘 또 아무 사유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저를 출국 금지 연장했다며 유치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했다가 차장검사급인 대전고검검사로 강등됐던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정당한 항의를 힘으로 억누르기 위해 인사권을 정치적 보복수단으로 휘두른 권력의 만행이자 법무부 장관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복성 인사조치를 주도한 정성호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위가 기세를 더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1도, 춘천, 광주 30도, 대구 32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오늘보다 더 덥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호남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외선도 강하고 오후에는 오존 농도 또한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아 야외 활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8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질환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하는 걸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는 이 멀티태스킹이 당연시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이 멀티태스킹은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뇌 노화를 앞당기는 등 단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왠지 라디오만 듣고 계신 분은 흔치 않을 것 같다는 추측을 해보는데요. 금요일 저녁 여러분은 뭘 하시면서 오당제를 틀어두셨나요? 귀로는 오당제를 들으면서 운전 중인 분도 계실 테고요. 며칠 전에는 캄캄한 저녁에 조명을 켜두고 밭에서 감자를 캐면서 오당제 듣고 있다는 문자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 아직도 퇴근을 못하고 야근 중이시거나 혼자 공원 산책 중에 오당제를 벗삼은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로부터 라디오는 뭔가를 하면서 들어야 제맛이잖아요. 멀티태스킹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라디오 들을 때만큼은 괜찮은 걸로 우리끼리 결론을 내려보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이현정의 고마워요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하는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우리 오당제 분들은 뭐 하면서 또 라디오 듣고 계신지 한번 만나볼게요. 길정호님이 맞아요. 저는 골프 연습하면서 듣고 있어요. 오, 골프 연습하면서 라디오를 들으실 수 있나? 이게 스윙을 하다 보면 이어폰을 끼고 가능할까? 오, 그렇군요.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오진아님 축구 재방송 보면서 듣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TV나 뭐 축구나 이렇게 보면서 야구 보면서 보시는 들으시는 분도 많고 그럼 중계 소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중계 소리를 좀 낮춰놓고 들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동시에 지금 막 축구 중계 소리도 나오고 있고 제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그런 건가요? 궁금해지네요. 4671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녁 먹고 러닝머신 타면서 항상 잘 듣고 있어요. 그렇죠. 운동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고 자연에서 살고 계시다고 소개해 주셨는데 어디에 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3836님은 지금 노을지는 대부도 해변 산책하면서 듣고 있어요. 반가워요. 늘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와, 노을지는 대부도의 해변을 산책하면서 듣고 계신 분도 있네요. 김명자님은 단순해서 두 가지는 못하지만 눈은 야구로, 귀는 오당제 들어요. 아, 눈으로 이렇게 야구를 보시면서 귀로는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거야. 방수영님은 저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멀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하나만 더 열심히 합니다. 아, 라디오 들을 땐 반려견 코코 산책시키고 집에 들어가서 집안일 합니다. 그렇죠. 이 멀티태스킹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하나에 집중을 잘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예를 들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막 말을 걸면 그게 그 사람 말도 잘 안 들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도 집중이 안 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미안해 난 멀티가 잘 안 돼서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라디오는 또 그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배경음악처럼 틀어놔도 좋고 오당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 3부 귀로 하는 등산 주말엔 산으로 준비돼 있습니다. 윤성준 기자님이 오늘은 또 어떤 산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지 이따가 3부에서 만나볼게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우리 E&L 하루틴, 본컴퍼니,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저축은행 중앙회, 현대오피스, 환인제약,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내란 특검의 구형과 같은 형량인데요. 재판부는 이 무인기 작전이 윤 전 대통령의 주장처럼 북한 오물 풍선 대응을 위한 정당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작전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작전 과정에서 북한의 군사 기밀이 노출되고 도발 명분도 제공해서 군사적 긴장을 높여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봤는데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여인영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진행 중인 재판은 모두 8건인데요. 무기징역을 선고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 이어서 오늘 나온 선고의 형량은 두 번째로 높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2-1로 체코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한국 축구가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승리한 건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이후 16년 만인데요. 한국은 후반 14분 체코의 라디슬라프 크레이치 선수에게 먼저 실점을 했지만 후반 22분 황인범 선수의 동점골, 후반 35분 오현규 선수의 역전골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월드컵 성패의 분수령인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우리 대표팀은 개막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2-0으로 물리친 멕시코에 이은 조 2위로 조별리그 경쟁을 시작했는데요. 앞서 열린 개막전에서는 멕시코 선수 1명, 남아공 선수 2명이 퇴장을 당한 상태입니다. 오는 19일 우리 대표팀은 같은 곳에서 개최국 멕시코와 A조 2차전을 치를 예정이고요. 25일 오전 10시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남아공을 상대로 조별리그 3차전을 이어갑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국가 공무원이 처음으로 여성 공무원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2025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은 총 19,105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가운데 남성은 1,704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습니다. 여성은 8,401명이었는데 남성 육아휴직자가 여성 육아휴직자를 앞지른 것은 1994년 육아휴직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은 최근 10년 동안 가파르게 증가했는데요. 2016년 1,528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2025년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공직사회 육아 문화도 크게 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안드레아 보첼리, 데이비 게타, 이제 그리고 메건 디 스텔리언이 함께한 2026 북중미 월드컵 공식 주제가 전해드렸습니다. DNA, More Than a Game이었어요. 이 노래 이제 씨가 작사에 참여했고 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또 넘어져도 난 또 다시 일어나라는 한글 가사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오늘이었죠. 그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에서 이재 씨랑 안드레아 보첼리가 이렇게 멋지게 이 주제가를 불렀는데 이 가사, 이재 씨가 직접 쓴 우리말 가사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담은 그런 노래였고요. 그리고 이재 씨 말고도 이번 월드컵에서 블랙핑크 리사 씨가 LA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도 오른다고 하고 BTS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결승전에서 다음 달이죠. 사상 최초로 열리는 하프타임쇼 무대에도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멋지네요. K-POP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김경주님이 오영규 선수 열이 38도까지 올라서 아팠다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멋진 골 넣었어요. 최고였어요. 선수들 컨디션 잘 조절해서 다음 경기도 승전가를 부를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오늘 우리 대표팀 소식 전해드렸는데 다들 경기 보셨나요? 저도 본방 사수했는데 열심히 응원하면서 봤어요. 2-1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첫 골은 황희범 선수가 넣었고 오영규 선수가 이제 결승골을 넣었는데 오영규 선수 우리 경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38도까지 열이 오르면서 몸이 너무 안 좋았대요. 경기 전에. 근데 그럼에도 이제 그렇게 멋진 활약을 보여준 거예요. 사실 오영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시겠지만 4년 전에 카타르 월드컵 때 최종 엔트리에 들지 못했잖아요. 그때 예비 선수로 대표팀이랑 동행을 하긴 했지만 등번호 없이 그냥 훈련 파트너 역할만 하고 월드컵 무대를 밟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올라서 결승골에 또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동안 또 유럽 무대에서도 열심히 활약을 잘 해왔고 오늘 경기에서까지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0319님이 운전하는 남편 옆자리에서 저녁 노을을 보며 들어요. 해가 길어졌네요. 오늘은 첫 승의 감격이 컸죠. 일주일 동안 에너지 충전해서 다음 주 멕시코와의 경기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요. 오이지 담그려고 오이 사서 지금 강화대교 건너고 있어요. 요즘 오이지 담그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오늘 감격에 빠져가지고 하루를 보내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 한 명 한 명 너무 잘해줬고 이제 다음 경기 멕시코와의 경기입니다. 홈팀이기 때문에 이제 더 기대가 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선수들 잘해줄 거라고 믿고요. 최선영님은 저는 지금 김치부침개 부치고 있어요. 남편이 저녁에 축구 재방송 보면서 막걸리에 먹고 싶다고 해서요. 직장에서는 눈치 보여서 핸드폰으로 검색만 했었나 봐요. 축구는 큰 화면으로 봐야 신난다네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오늘 본방으로 라이브로 보고도 또 오후에 이제 회사에서 TV 틀어져 있길래 계속 그 하이라이트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봐도 봐도 재밌더라고요. 황희범 선수 그리고 오영규 선수 얘기했지만 또 김승규 골키퍼가 오늘 엄청난 선방쇼를 보여줬거든요. 뭐 손흥민 선수, 이재성 선수 비롯해서 모든 선수들이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경기여서 선영님 남편분도 큰 화면으로 보시면서 응원을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 저희가 그래서 축구 이야기 좀 더 해보려고요. 이종훈 작가님, 김원일 대표님과 함께 북중미 월드컵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이번 월드컵에 좀 달라지는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듀스의 이제 웃으면 일어나, 이 노래 들을 건데 이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금요일이었잖아요. 나이 오늘은 많이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듀스의 이제 웃으며 일어나.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진행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인데 다들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뭐 드셨는지, 누구 만나셨는지 좋습니다. 문자나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정말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씩 만나볼게요. 0700님은 중1 쌍둥이 학원 라이딩 하면서 들어요. 오늘 노을이 너무 예뻤는데 사진을 못 찍었네요. 노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네요. 4497님도 지금 저녁 노을이 너무 예뻐서 함께하고 싶네요 하면서 8시 20분에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와 진짜 멋지다. 서울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산이 보이거든요. 멀리 산이 보이고 그 빨간 주황빛, 오렌지빛 하늘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 있는 그런 노을 사진 공유해 주셨어요. 오늘 노을이 예뻤구나.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느라고 노을을 못 봤네요. 오늘 또 네, 2시부터 6시까지 라디오 뉴스 근무를 하느라 밖길을 못 나갔거든요. 강광천님이 매일 이 시간쯤에는 동네 소래산을 오르면서 듣고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산이라고 하네요. 소래산. 오, 이 시간에 오르시는 거면 되게 늦게 가시는 건데 밤에 괜찮으신 거죠? 이거 너무 캄캄하거나 그렇진 않겠죠? 안전하게 등산하시길 바라겠고요. 2441님, 젠디 저는 라디오를 주로 듣고 있어요. 어쩌다 TV를 보는 경우도 있긴 한데 라디오를 끼고 사는 편입니다. 주방의 필수품 라디오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주방에서 들으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달기님은 저는 야간 당직 대신 서주면서 야간 당직을 대신 서주면서 청취하고 있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와, 누구의 야간 당직을 대신 서주고 계신 걸까요? 아마 동료분의. 그리고 아까 자연에 살고 계신다고 하셨던 분 있잖아요. 4671님이 여기는 경남 거창군의 심심산골이라서 운동할 만한 장소도 없어요. 그래서 중고로 러닝머신 구매해서 잘 타고 있습니다. 아, 경남 거창에 계시는군요. 자연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말씀해 주셨고 그 거창에서도 좀 산 쪽에 살고 계신가 봐요. 공기가 너무 좋겠네요. 9319님, 저녁 먹고 맨발 산책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오, 어떤가요? 오늘 날씨는 좀 선선한가요? 오늘 저녁도? 8387님, 오늘은 열일하면서 듣고 내일은 무주 구천동에서 들을 예정입니다. 친정아버지 생신이라 아침 5시에 출발할 예정이에요. 오, 생신이라서 또 아버님 아침에 일찍 또 출발하시나 봐요. 무주 가시는군요. 7992님은 저는 지금 시골인데 고추밭에 물 주면서 듣고 있어요. 와 근데 진짜 이렇게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일 하면서 듣고 계시네요. 그죠? 고추밭에 물 주고 계시고 또 맨발 산책하고 계시고 우리 4865님은 주식 차트 돌려보면서 메모하면서 듣고 있어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차트를 돌려보면서 어떤 메모를 하고 계실까 궁금해지네요. 김아름님은 금요일이라서 남편이랑 경주로 여행 가고 있어요. 밤 드라이브 참 좋네요. 달리자 달려. 와 너무 좋겠네요. 경주. 경주 진짜 근데 요즘에 주말마다 사람 많다고 하던데 관광객들이 너무 많다고.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번 주 또 날씨가 경주 더우려나? 날씨 한번 봐야겠네요. 어쨌든 우리 아름님 남편분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데이식스 0K의 다시 돌아온 계절.

데이식스 0K의 다시 돌아온 계절 듣고 왔습니다. 1925님, 오늘도 배달하면서 들어요. 그런데 부산은 오늘 BTS 콘서트 하는 날이라 차도 엄청 많고 사람도 많아요. 우리 서부산팀 기사님들 오늘 힘들어도 파이팅입니다. 아, BTS 부산 공연이 이번 주군요. 오, 그러면 진짜 사람도 많고 그러겠네요. 우리 기사님들은 진짜 고생하시겠네요. 오늘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부산에서 BTS 월드투어 공연이 현재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하고 전 세계 이제 BTS 팬들, 아미들이 찾았겠죠.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안전하고 또 즐거운 그런 공연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기사님들 힘내세요. 3664님, 안녕하세요. 저녁 먹고 눕는 버릇이 있어서 운동도 할 겸 알바로 저녁 사무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네요. 늘 듣고 있어요. 오당제. 오, 진짜 잘하셨네요. 사실 저녁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이 생각보다 진짜 몸에 안 좋잖아요. 뭐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거 유발시킬 수도 있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고 수면의 질 저하된다고 하고 체중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눕는 생활 계속 먹고 눕고 하면은. 근데 그 시간을 그냥 계시지 않고 이렇게 운동도 할 겸 저녁 사무실 청소 또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처음엔 당연히 힘드셨겠지만 몸을 위해서 잘하신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즐겁게 일하셨으면 좋겠고요. 윤근식님은 아직 회사에서 야근하면서 듣습니다. 이번 주 내내 야근하면서 들어요. 편안한 방송 감사합니다. 야근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근식님도 그렇고 굉장히 많으시고요. 9634님, 저녁 먹고 설거지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7179님은 저는 과일 가게 커팅 배달 전문점 운영하고 있어요. 과일 자르면서 매일 들어요. 배달 좀 많이 들어오게 주문 좀 외쳐주세요. 오, 요즘에 그 과일을 커팅해서 배달해주는 곳들이 있잖아요. 혼자 사는 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과일을 뭐 하나 사면은 남게 되고 다 못 먹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아예 커팅을 해서 먹을 만큼 주문해서 시켜 먹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아마 7179님이 하고 계신 곳도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오늘 배달이 아주아주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문을 외쳐달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외쳐드리면 좋을지 뭐 주문 많이 들어와라 얍! 이렇게 외쳐드려볼게요. 강광찬님은요. 아 강광천님. 소래사는 인천이 아니라 경기도 신천동에 있습니다. 지금은 하산에서 집으로 가는 중. 아... 소래산이요. 시흥 대야동이랑 인천 장수동 사이 위치에 있다고 하네요. 광천님은 아마 시흥에서 올라가셨나 봐요. 6930님 안녕하세요. 전남 강진입니다. 농번기가 한창이고요. 이제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모판에 물을 주는 모터가 고장나서 수리를 하다가 못하고서 귀가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다시 하려고요. 이 바쁨도 이달이면 끝나겠네요. 잘 들으면서 들어갈게요. 요즘에 진짜 농번기가 한창이라서 모내기 하시고 그러시느라 우리 농사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달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 이번 달까지만 고생하시면 되겠네요. 4838님은 꽃밭에 물 주면서 들어요. 9시까지 고마워요. 오, 또 꽃밭에 물을 주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7668님은 저는 국도 휴게소에서 술빵집 합니다. 오늘 축구 타신지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축구를 이겼으니 기분이 좋네요. 퇴근길에 듣고 있어요. 아 휴게소에서 술빵 그 빵인데 그거 하얀 빵 말하는 거죠. 그거 너무 맛있는데. 아 그 오늘 확실히 그 축구 때문에 영향일 수도 있겠 축구의 영향일 수도 있겠네요. 그냥 이동하는 차가 많지 않았을 수 있겠네요. 그래도 주말에 장사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9588님은 특수학교 교사입니다. 내일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가 있는 날이라 벼락치기 준비했어요. 장애학생들이 좋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 기대됩니다. 오, 또 내일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 열리는 날인가 봐요. 우리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뭘 준비하실까요? 그 대회를 앞두고 이것저것 준비할 게 진짜 많으시긴 하겠죠.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네요. 학생들이 근데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9282님이 저녁 운동 마치고 집 가는 길 부산 영도에서 찍은 부산항대교 야경이 멋지죠? 하고 사진도 공유해 주셨는데 오! 진짜 멋진데 이게 그 부산항대교가 저 멀리 보이고 그 주변으로 부산에 있는 그 빌딩들의 멋진 야경이 쫙 펼쳐져 있는 진짜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야경 사진 공유해 주셨습니다. 뭔가 진짜 부산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사진이네요. 사진 보다 보니까. 김동아님, 젠디 저는 공부하면서 매일 젠디 라디오 들어요. 저는 오히려 라디오를 안 들으면 너무 허전해요 하셨어요. 우리 동아는 중3 친구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저희 오당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 두 곡 듣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올게요. 모패츠의 I'll be there for you 그리고 스파이스걸스의 스탑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6: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자취를 시작한 20살 대학생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동네 주민들이 앞다퉈서 도움의 손길을 건넨 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대학생 A씨는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월세를 내면 생활비가 없어서 식사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맨밥만 먹으면서 버티던 A씨는 용기를 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알리면서 못 입고 못 노는 건 괜찮은데 배가 너무 고파요. 반찬 조금만 나눠주세요. 김치만 주셔도 감사해요.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글을 올린 지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동네 주민들의 도움이 이어졌는데요. 반찬과 라면, 고기, 즉석식품 등을 직접 가져다 줬고 앞으로도 돕고 싶다고 연락처를 받아간 주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은 도움을 받은 A씨가 제보를 하면서 알려졌는데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한 주민은 A씨에게 너무 힘들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삶의 이것이다 라고 했다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지혜, 2번 식혜, 3번 특혜. 자,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현명한 대처 방도를 생각해내는 능력을 골라주시면 돼요. 1번 지혜, 2번 식혜, 3번 특혜.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더블루의 그대와 함께.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9시 뉴스입니다.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0: 출국 금지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합수본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 등 수사선상에 오른 선관위 관계자들 중 선별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 전 위원장 등이 사퇴하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로 보입니다. 합수본은 어제부터 이틀에 걸쳐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등 7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며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끝내는 대로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장 다음 주에라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 국회에서 조사 특위를 즉시 가동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빠른 시일 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또 국민의힘을 향해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퇴행적 주장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제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잠실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며 오세훈 시장을 직격했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 부실과 부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6.3 지방선거, 문제 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헌법적 위법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선거의 유효성은 결과적 득표차가 아니라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천 대가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강 의원은 직접 발언을 통해 보석이 허가된다면 그에 따른 어떤 조건도 모두 지키겠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향후 나올 증인들이 강 의원과 직접 관련된 인물들이라며 석방될 경우 진술을 맞추거나 번복시키는 등 실질적인 증거인멸과 진술 오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위가 기세를 더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1도, 춘천, 광주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호남을 중심으로 약간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광용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등산을 하다가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컵라면 드시는 분들 많죠. 문제는 남은 국물이 함부로 버려져서 생태계를 오염시킨다는 건데요. 그래서 산림청이 국내 기업들과 함께 액체 흡수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얀 붕대를 엄지손가락 크기로 말아놓은 듯한 형태인데요. 라면 국물에 담그면 수분을 흡수해서 젤리처럼 변합니다. 덕분에 폐기물 처리가 수월해져서 환경을 지킬 수 있죠. 국내 주요 등산로 주변의 편의점에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는데요. 한 번쯤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8: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0: 남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어려운 형편 탓에 맨밥만 먹으면서 버티다가 반찬 좀 나눠달라는 부탁글을 올린 대학생 A씨에게 한 주민이 너무 힘들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삶의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줬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4373님 정답 1번 지혜. 자취가 힘든 일이죠. 저도 고등학교, 대학교 자취 7년 내내 고생했어요. 유유 하면서 정답 오늘 맞춰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오당재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대학생 A씨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혼란스럽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큰 기쁨과 행복을 느꼈고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후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훈훈한 굿뉴스 퀴즈였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삼성증권, 웰템, 휴원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 워킥과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바쁜 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는 산으로 떠나보는 거 어떠세요? 주말엔 산으로! 주말 산행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당신 편의 등산 리더, 월간산의 윤성중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월간산 윤성중입니다.
0: 김지훈님이 윤성중 기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축구 보셨나요? 하고 물어보셨네요. 오늘 체코랑 경기 있었잖아요. 보셨어요, 혹시?
1: 아, 네. 저는 그 골 넣을 때만 봤는데 네. 저희 사무실이 평상시 때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0: 네네네.
1: 근데 제 앞자리에 앉은 그 선배가 네. 축구를 보고 있었나 봐요. 골을 넣으니까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데 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0: 아 진짜? 그럼 네. 혹시 몰래 보고 있으셨던 거예요?
1: 네.
0: 그러다가 이제 들킨 거네요.
1: 뭐 들켰다라기보다 뭐 다 같이 이거를 응원해보자 뭐 그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0: 아 진짜요? 오늘 경기하는 네. 거 잘 모르셨어요?
1: 네. 제가
0: 축구에 잘 관심이 없으신
1: 거예요? 네. 제가 축구를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이유가 네. 공과 관련된 운동을 잘 못하거든요.
0: 진짜 등산을 그렇게 하시는데?
1: 네, 제가 몸으로 쓰는 운동은 잘하는데 네. 이렇게 공처럼 통제가 안 되는 운동. 네, 그런 거 잘 못합니다.
0: 아, 공을 컨트롤해야 되니까 그거랑 좀 다르구나.
1: 네. 그래서 뭐 월드컵이 열려가지고 이제 시끌시끌한데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네. 이게 경기가 낮에 열리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밤에 또 이게 낮에는 월드컵을 보고 네. 밤에는 또 재밌는 걸 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네. 특별한 장소를 들고 나왔습니다.
0: 오, 특별한 장소 네. 너무 궁금한데 어떤 걸 보는 건가요, 밤에?
1: 아, 바로 반딧불을 보러 갈 건데
0: 와.
1: 예, 젠디는 혹시 반딧불 실제로 본 적 있을까요?
0: 반딧불 실제로 본 적이 있을 텐데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각각 네. 뭐 최근에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그 네. 반딧불 공원 같은 데 가본 적 있어요.
1: 아, 저는

0: 안 보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네, 아, 보면은 당연히 기억이 나요?
0: 그렇죠.
1: 아 그렇구나.
0: 잊을 수가 없죠.
1: 아 막 어렸을 때여도?
0: 네 그렇죠.
1: 그런가 봐요. 전 못 네, 봤나 봐요.
0: 한번 또 보러 가셔야 되겠는데.
1: 그러니까.
0: 네, 저는 한 2년에서 한 3년? 그 정도 주기로 꼭 보는 것 같은데 최근은 대마도에서 봤어요.
1: 네.
0: 네 반딧불이 진짜 반짝이는 풍경을 보면 정말로 황홀해요.
1: 진짜.
0: 네, 그 황홀하다는 뜻이 이걸 풀어 쓰면은 시선이 혹하여 달뜬 상태인데 그 뜻 그대로예요. 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뭔가 이렇게 작은 불빛들이 이렇게 풀풀 날아다니는 거를 보면은 네. 정말로 묘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트리 장식을 하잖아요.
1: 네.
0: 근데 거기에 반짝이는 전구를 달잖아요.
1: 네.
0: 그걸 보고 있으면은 흐뭇하면서도 마음이 좀 동동거리는 게 있잖아요. 저기 이제 주변에서 곧 즐거운 일이 생길 것 같고
1: 네.
0: 기대가 크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반딧불을 보면 그거보다 한 5배 정도 더한 감동이
1: 와.
0: 있습니다. 예. 제가 안양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1: 네.
0: 새벽에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근데 졸린 눈으로 한 채 이렇게 멍하니 있었는데 멀리 숲에서 불빛들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1: 네.
0: 예. 그게 꼭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로 이루어진 숲에서 그 전구가 반짝반짝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1: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
0: 아니요, 노란색.
1: 아, 노란색이에요?
0: 네, 아주 작아요, 불빛이.
1: 아, 그렇구나.
0: 네, 그거 제 인생 평생의 자랑거리예요.
1: 진짜요?
0: 네. 와. 안양에서 이걸 봤다는 걸 아무도 못 믿어요.
1: 네. 신은희님이 저는 시골에 살아서 반딧불이 많이 봤어요. 이경희님도 어릴 적에 반딧불 많이 봤어요 하고 자랑해 주셨네요.
0: 보신 분이 꽤 많군요.
1: 그러게요.
0: 네. 저는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1: 네. 실제로 보면 진짜 그렇게 잊지 못할 만큼 엄청 기억에 많이 남나 봐요. 그 장면 자체가 너무 멋지고.
0: 네, 그래서. 너무 멋져요. 네. 그러면은 그 반딧불을 아마 못 보신 것 같은
1: 네네.
0: 젠디는 혹시 반딧불이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1: 저는 반딧불 하면은 그 불빛이 떠오르는데
0: 네.
1: 초록색일 줄 알았어요.
0: 네.
1: 초록색 불빛.
0: 아니 뭐 초록색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초록색으로 보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 네. 제가 봤을 때 노란색이었습니다.
1: 아 노란색이구나.
0: 네. 그리고 또 아마 많은 분들이 반딧불이 하면은 이 사자성어를 떠올릴 텐데.
1: 네네.
0: 형설지공이라고.
1: 형설지공.
0: 네. 중국의 어떤 학자가 어렸을 때 그 호롱불에 그 불을 밝힐 기름이 없어가지고
1: 네.
0: 대신 반딧불이를 잡아다가 그 불빛을 이용해서 밤새 공부를 했다고 하죠.
1: 네.
0: 예, 이 고사성어에 등장하는 곤충 반딧불을 보러 가는 겁니다.
1: 오.
0: 예, 낮에는 축구 보고요. 그리고 밤에는 이 반딧불을 보고. 아, 6월 달에 참 볼거리 많네요.
1: 아, 또 6월에 볼 수 있는 거구나.
0: 네, 반딧불도요. 맞아요.
1: 그럼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볼 수 있지는 않잖아요.
0: 네, 아쉽게도 이 아무 데서나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제철이긴 하지만 이 국내에선 아마 지금부터 8월까지 볼 수 있을 거예요.
1: 8월까지?
0: 네, 가을에도 볼 수 있다고 해요.
1: 네.
0: 9월, 10월 정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반딧불이가 사는 서식지가 조건이 꽤 까다로워요.
1: 어때요?
0: 우선 반딧불이의 주요 먹이는 다슬기하고 민달팽이로 알려져 있거든요.
1: 진짜요?
0: 네, 이 다슬기 좋아하시죠?
1: 네.
0: 네, 경쟁자네요.
1: 그러니까.
0: 네, 반딧불이가 다슬기를 되게 좋아한대요.
1: 아 그래요?
0: 네.
1: 너무 신기하다.
0: 다슬기가 사는 곳이 아주 깨끗한 하천인데 네. 아주 깨끗한 곳에서 자란다고 하고요, 반딧불이가. 그리고 습도가 또 높아야 돼요.
1: 네.
0: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인공 불빛이 주변에 없어야 됩니다. 가로등이나 자동차 헤드라이트 그리고 네온사인 같은 거 당연히 있으면 안 되고요.
1: 네.
0: 이런 데서 이런 게 없는 환경에서 반딧불이가 잘 자라고요.
1: 네.
0: 그래서 옛날에는 반딧불이가 많았대요. 개똥처럼 그렇겠네. 곳곳에 널렸다고 해서 개똥벌레라고도 불렸다는 설이 있는데
1: 개똥벌레
0: 네. 네, 지금 반딧불이가 표준어죠.
1: 네.
0: 예, 아마 조선시대였을 거예요. 아마 그때가. 밤이면 아주 깜깜했을 때.
1: 네.
0: 예, 그때 반딧불이 많이 볼 수 있었을 테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반딧불이를 그냥 황금벌레.
1: 황금벌레.
0: 예, 아니면은 다이아몬드 벌레.
1: 오.
0: 아니면 여름 한정판 벌레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1: 와, 여름 한정판 벌레.
0: 네. 여름 한정판을 오늘 꼭 보셔야 됩니다. 6월 달 되면.
1: 그렇구나. 네. 여름 한정판 벌레 반딧불이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0: 가장 대표적인 곳이 그 전북 무주에 있는 덕유산 인근인데요.
1: 네.
0: 인터넷 검색창에 무주 반딧불 축제라고 치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1: 오, 네. 네.
0: 바로 이번 주네요. 내일까지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생태 탐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1: 네.
0: 아마 예약이 다 찼을 거예요.
1: 아, 진짜 벌써요?
0: 네. 근데 9월에도 이게 열리니까 그때 또 참여하면 될.

0: 것 같고요.
1: 네.
0: 제가 가본 곳은 충남 아산에 있는 송악저수지예요.
1: 네.
0: 네, 이거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리면 조금
1: 경쟁이 치열해지죠.
0: 네, 맞아요. 아하. 찾아가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1: 그렇구나.
0: 네, 궁평저수지라고도 하는데 저수지 주변에서 반딧불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가려면 예약 같은 거 안 해도 되고요.
1: 네.
0: 가서 조용히 보면 되는데 아마 지금쯤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1: 그렇겠네요.
0: 네, 가서 조용히 보시고요.
1: 네.
0: 이외에도 경북 영양에도 반딧불 생태공원이 조성돼 있고요. 제주도 곶자왈 같은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 오, 곳곳에 있네요.
0: 네,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유명한 수목원 히웃 숲. 네, 여기서도 반딧불 관련 행사를 하고 있어요.
1: 아.
0: 네, 찾아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저는 해남에서도 봤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해남.
1: 너무 그렇네요.
0: 네, 미왕사라는 절 앞 주차장에서
1: 네.
0: 나풀거리면서 날아다니는 반딧불을
1: 와.
0: 본 적이 있습니다.
1: 오. 그러면 기자님, 반딧불이 보러 갈 때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0: 아, 네. 이거 뭐 당연한 말인데
1: 네.
0: 가셔서 인공 불빛을 내면 안 됩니다.
1: 아. 휴대전화 네. 같은 것도 네. 주의해야겠다.
0: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반딧불이를 보고 있는데 누군가 거기서 핸드폰을 켜거나 하면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칠 거예요.
1: 아,
0: 끄라고.
1: 마치 극장에서 휴대전화 맞아요. 올리는 네. 것처럼 막.
0: 맞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꼬리에 불빛을 내서 짝을 찾는 건데
1: 네.
0: 다른 빛이 있으면 아마 방해가 되겠죠.
1: 아,
0: 그러니까
1: 그렇군요.
0: 예를 들어서 이게 짝짓기 프로그램 유명하죠 요즘.
1: 네.
0: 거기서 이 프로그램을 녹화하는데
1: 네.
0: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이렇게 보고 하면 출연진들이 아마 금방 도망갈 거예요. 네, 그런 이치입니다.
1: 아, 딱 이해가 됐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가시면은 스마트폰을 끄고 보는 게 좋고요. 랜턴이나 플래시도 가급적 꺼놓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찾아가는 길이 어두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좀 감안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두울 텐데 아주 천천히 그 길 더듬으면서 가면 좋고요. 그리고 긴 바지하고 긴 팔을 입는 게 좋습니다.
1: 아, 왜요?
0: 예, 모기가 있거든요.
1: 아, 모기가 있어요.
0: 예, 반딧불이가 안타깝게도 모기를 잡아먹지는 않는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모기 기피제는 안 좋고요.
1: 네.
0: 향수를 뿌리는 것도 그리 좋지 않으니까 꼭 긴 팔, 긴 바지 입으시고 향수 뿌리지 마시고요.
1: 오.
0: 그리고 시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것도 버리면 안 되고요.
1: 네.
0: 아주 살금살금 다녀오는 게 좋습니다.
1: 진짜 살금살금 다녀오네요. 네.
0: 그리고 캠핑용 의자 챙겨가면 좋아요.
1: 의자요?
0: 네. 아무래도 가면 오랜 시간 동안 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서서 볼 수 있어요. 의자를 안 챙겨가면.
1: 네.
0: 그래서 휴대용 캠핑 의자를 챙겨가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1: 그렇군요. 임상준님이 다녀오셨나 봐요. 모기 기피제, 향수도 절대 안 됩니다. 반딧불이 도망가요 하셨는데.
0: 아, 네. 맞아요. 예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짝짓기 프로그램. 네. 거기 참여한다고 생각하세요.
1: 연애 프로그램. 요즘은 연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0: 아, 네. 연애 프로그램. 네.
1: 알겠습니다. 우리 오당대 가족분들 중에도 반딧불 많이 보고 오신 것 같은데 보기 좋은 곳 알고 계시면 공유해 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 노래 들어봐야겠죠. 신형원의 개똥벌레 듣고 올게요.

0: 신영원의 개똥벌레 듣고 왔는데 이 노래 진짜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들었었거든요.
1: 네, 아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슬퍼요.
0: 네.
1: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개똥벌레가 반딧불이가 아닌 것 같아요.
0: 왜요?
1: 반딧불이가 이렇게 슬플 수가 있을까? 예,
0: 오.
1: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황홀한 풍경을
0: 네.
1: 상상하는데 반딧불이는 슬플까 생각이 들거든요.
0: 근데 아까 여름 한정판이라 하셨잖아요.
1: 네.
0: 금방 사라지니까 좀 슬픈 거 아닐까?
1: 아, 그럴까요? 어허.
0: 그랬어요.
1: 아무튼 저는 이 노래 가사에 나오는 개똥벌레가 개똥 근처에서 사는 그냥 벌레이지 않을까.
0: 아, 반딧불이랑 관계없다. 아, 반딧불은 슬프지 않다.
1: 네, 맞아요.
0: 오, 또 새로운.
1: 정신없거든요. 이 불빛 내면서 이렇게 쫙
0: 오,
1: 찾아다녀야
0: 아, 그쵸, 그쵸,
1: 되는데. 예, 슬플
0: 그쵸.
1: 틈이 없을 것
0: 슬플
1: 같아요.
0: 틈이 없을 것
1: 예.
0: 같다. 실제로 반딧불이를 보고 오신 우리 기자님의 말씀이었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주말의 산으로 월간산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 반딧불이를 볼수 있는 곳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문자를 또 많이 보내주셔서 길정호님이 아까 골프 연습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다고 했던 청취자입니다. 반딧불이 어릴 때 많이 잡고 놀았었죠 하셨네요. 잡기도 했나요? 예전에는?
1: 저는 어렸을 때이 도시에서 자라가지고
0: 네.
1: 반딧불을 못 봤어요. 예, 그래서
0: 아.
1: 잡은 적은 없습니다.
0: 그래요.
1: 예, 부럽네요.
0: 8698님은 우리 어릴 때는 반딧불이가 얼마나 많은지 온 동네가 화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이를 잡아서 이마에 문대면 이마에 잠깐 동안 야광이 생겨서 그렇게 놀았습니다.
1: 오, 이거
0: 진짜?
1: 좀, 이거 생각하니까 조금 무섭기도 한데, 아무튼 좀 신기하네요.
0: 그러니까 이게 반딧불이 예전에는 많이 흔했었나
1: 네,
0: 봐요.
1: 지금 그 러브버그 정도의 수준이었을까요?
0: 설마.
1: 그 정도는
0: 진짜
1: 아니었겠죠?
0: 그랬으면 동네가 온 동네가
1: 네,
0: 화냈겠네요.
1: 온 동네가 잔치였을 것 같아요.
0: 비교 대상이 좀 그렇다고
1: 네.
0: 작가님이. 그렇네요. 방수영님이 저 반딧불이 서식지 조사봉사활동 신청했었는데 그날 비가 와서 못 갔어요. 서산에도 서식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꼭 만나보고 싶어요.
1: 네, 아마 알려지지는 않았을 텐데 저수지 근처, 뭐 물이 많은 곳 그런 곳에 아마 반딧불이가
0: 있어요.
1: 있을 거예요.
0: 아, 주현정님이 송악 저수지 드라이브 하기 좋은데 몇번 갔었는데 전 반딧불이 한 번도 못 봤어요.
1: 네, 여기가 아마 저기 다른 날에 갔을 것 같아요. 6월 달부터 아마 8월 그
0: 아,
1: 정도가 반딧불이가 많이 출현하거든요.
0: 6월에서 8월
1: 네.
0: 정도 그 정도에 가야 이제 볼수 있는 거군요. 그
1: 네.
0: 날짜에. 그리고 3150님은 저는 음성 수레의산 캠핑장에서 새벽에 화장실 갔다가 생애 처음으로 반딧불을 봤어요. 긴가민가 했는데 다음날 옆 텐트에 계신 분들도 봤다는 얘기를 듣고 반딧불이 맞았구나 했답니다.
1: 네, 그때 광경이 딱 상상이 되네요. 딱 보셨을 때막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0: 오.
1: 와, 반딧불이다 하면서.
0: 그 러브버그 볼 때랑 좀 느낌 다른 거예요.
1: 아, 완전히
0: 막
1: 다르죠.
0: 무섭거나 막 징그럽거나
1: 아,
0: 이러진
1: 전혀 아니죠.
0: 않아요. 아, 진짜
1: 네.
0: 벌레인데.
1: 네.
0: 오, 그냥 막, 와,
1: 네.
0: 멋지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1: 네. 정말 좋아요.
0: 막 날아다니는데 막
1: 네.
0: 소리 났나요?
1: 정말 신기한 광경입니다.
0: 와, 너무 궁금하다. 저도
1: 네.
0: 한번 보고 싶어요. 4080님이 제 고향은 강원도 양구입니다. 저 국민학교 때만 하더라도 치이던 게 반딧불이었는데 지금은 난개발이 여파인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자연보호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0: 네, 확실히 이게 그 개똥벌레라는 별명이
1: 네.
0: 붙은 이유가 있네요. 예, 예전에 많이 봤다고 하시는 거
1: 그러니까
0: 보니까.
1: 요즘에 진짜 많이 없어졌나 봐요.
0: 네, 보기 많이 힘들죠.
1: 네. 김경주님은 기자님 운문산 반딧불이 본적 있으신가요? 하고 물어보셨네요.
0: 이게 운문산 반딧불이 종류죠?
1: 아, 그래요?
0: 예, 네, 아마 그럴 거예요.
1: 아, 그런
0: 네,
1: 거죠.
0: 대표적일
1: 반딧불은
0: 거예요, 아마.
1: 종류가 있어요?
0: 네,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 와.
0: 제가 이게 보기만 했지 자세히
1: 네.
0: 잡아서 보지는 못했어요. 이게 운문산 반딧불인지 다른 반딧불인지.
1: 뭐 종류별로 뭐 모양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0: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가
1: 오.
0: 연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1: 와.
0: 보기만 했지.
1: 신기하다.
0: 네.
1: 1925님이 남해 沿간만 해도 반딧불이 많아서 체험학습도 많이 해요 하셨네요.
0: 오, 그렇군요. 은근히 많네요.
1: 그렇네요.
0: 네.
1: 곳곳에서 또 5437님도 반딧불이 제천시 장자 광산 지나서 계속 가면 끝동네에 생존 신고해 주셨네요.
0: 네. 여기 지금 장소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1: 네.
0: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셔서 꼭 조용히 쓰레기 버리지 말고,
1: 네.
0: 네.
1: 그러니까.
0: 주의해서 보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1: 네. 안재현님은 코타키나발루에 가면 정말 많아요 하셨는데, 다른 나라에도 있는가요?
0: 아, 네. 코타키나발루 한번 가봤는데
1: 네.
0: 거기서 반딧불은 본
1: 못
0: 적이
1: 봤어요?
0: 없네요. 네.
1: 아. 영어로 뭐지, 반딧불이? 궁금하네요.
0: 그러게요. 영어로 한번 찾아봤어야 되는데
1: 네.
0: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자, 반딧불을 볼수 있는 곳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반딧불이를 볼수 있는 여러 지역을 우리 기자님도 소개해 주시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소개해 주셨어요. 혹시 오늘도 추천해 주실 밥집이나 카페가 있을까요?
0: 네, 제가 아까 저기 가본 곳 말씀드렸죠. 송악저수지.
1: 네.
0: 예, 근처에 아산이 있는데 어죽 전문 식당을 가는 걸 추천합니다.
1: 어죽 전문 식당.
0: 예, 여기 송악저수지 근처에 민물고기 전문점이 있어요. 비읍집이라고 합니다.
1: 네.
0: 원래 아산은 어죽으로 유명하거든요.
1: 네.
0: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수지도 좀 많아요.
1: 오.
0: 아마 그래서 어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그중에서 이 비읍집은 현지인들이 아주 자주 이용하는 식당입니다.
1: 현지
0: 네,
1: 맛집이구나.
0: 오래된 집이에요. 노포라고도 하죠.
1: 네.
0: 네, 노포라고 하니까 믿음이 가죠.
1: 네.
0: 네, 어죽은 추어탕과 맛이 비슷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얼큰하죠, 아주.
1: 오.
0: 그리고 이 집의 특징이 아주 반찬이 맛있다는 건데, 오이소박이하고 열무김치가 특히 맛있어요. 네,
1: 맛있겠다.
0: 저는 열무김치 좋아하는데 이집 열무김치하고 밥만 먹어도 괜찮을 정도예요.
1: 그 정도예요?
0: 네.
1: 와.
0: 가서 어죽하고 반찬을 모두 먹으면은 배가 꽉찰 거예요. 네,
1: 오.
0: 그런 다음 밤늦게까지 반딧불이를 봐도 아마 배가 꺼지지 않을 겁니다.
1: 아, 말만 들어도 진짜 맛있겠네요. 열무김치에 어죽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반딧불이 영어로 저 뭔지 궁금했잖아요. 참고로 파이어플라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구예찬님도 얘기해 주시고.
0: 아, 네, 단순하네요.
1: 그렇네요.
0: 네, 어려울 줄 알았는데.
1: 파이어플라이 그리고 라이트닝 버그. 외국에도 많이 있나 봐요.
0: 네, 그런가 봐요.
1: 그렇네요.
0: 이거 파이어플라이를 직역하면
1: 불벌.
0: 불날개, 예, 번개벌레 정도인데, 예, 반딧불이하고
1: 잘
0: 어감이
1: 어울려요?
0: 상당히 좀 머네요.
1: 근데 어때요? 그 파이어플라이 그다음에 라이트닝 버그 잘 어울리나요?
0: 잘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안 어울려.
0: 예, 이 반딧불이 어원이 그 반짝이다에서 왔대요.
1: 아, 반짝이다.
0: 예.
1: 그 반딧불이.
0: 네.
1: 아, 저희가 영어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광고 듣고 와서 4부에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0: 편이재은입니다. 주말엔 산으로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오늘 많이 와서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1120님이 아 저도 작년에 한계령 옆에 캠핑장에서 밤에 날아다니는 걸 봤답니다. 불빛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니 신기했어요.
1: 오, 네. 한계령 옆에 캠핑장이 있다고요? 와, 아마 오색조기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여기서 본 적이 없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아마 환경이 좋아졌나?
0: 오.
1: 네. 저도 한번 가서 봐야 되겠네요.
0: 네. 김영민님은 인도네시아 반딧불이 생각나네요. 식구들하고 다시 한번 가고 싶어요. 여행 가셨다가 아마 보셨나 보다.
1: 아, 인도네시아 발리 쪽에서 보셨나?
0: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최응수님은 반딧불이는 1급수 계곡 물가에 삽니다. 다슬기가 반딧불이 먹거든요. 나도 양구인데 점점점 하셨는데 반딧불이 다슬기를 먹는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1: 네. 다슬기가 반딧불이의 먹이로 알고 있는데 다슬기가 반딧불을 먹기도 할까요?
0: 서로 먹고 먹고.
1: 서로 막 싸우나?
0: 근데 기자님 말씀 거꾸로 아마 쓰신 것 같아요. 그 흥수님이 최흥수님이
1: 네,
0: 아마
1: 그렇겠죠.
0: 이제 반딧불이 다슬기를 먹는다는 거를 네. 아마 잘못 쓰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궁금한 게 그럼 다슬기 겉에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1: 네.
0: 뭘 먹는 거예요? 그 딱딱한데.
1: 아 이게 반딧불이 유충일 네. 때 그 다슬기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먹는데요.
0: 진짜?
1: 네, 조금 징그럽긴 합니다. 아 그리고 네. 반딧불이가 이렇게 성충이 돼가지고 네네. 날아다닐 때는 입이 태화가 된대요. 그래서 이슬밖에 못 먹는답니다.
0: 오.
1: 그래서 그 날아다니는 기간이 한 2주 정도 되는데 네. 그때는 물만 먹고 산대요.
0: 슬퍼.
1: 네.
0: 되게 오늘 반딧불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 시간이네요.
1: 아, 입이 없는 반딧불이 좀 슬프긴 하네요.
0: 그렇네요. 네. 그래요. 김지우님이 기자님 저는 시골이 전남 신안 암태도인데 어릴 때 정말 많았습니다. 어릴 땐 늘 있는 반딧불인 줄 알았네요 하셨어요.
1: 시골에는 많았군요.
0: 그러니까.
1: 네, 저는 도시에서만 자라가지고. 죄송합니다.
0: 네, 4147님 신기한 반딧불이. 나 어릴 적에 반딧불로 책도 읽었어요. 여름밤에 호박꽃 속에 넣으면 노란 불빛이 참 예쁜 호롱불처럼 변해 하셨는데
1: 형솔지공이 실제 예군요.
0: 실제 예네요.
1: 네.
0: 근데 너무 예뻤겠어요. 그 반딧불이 호박꽃에 들어가면 진짜 자연 조명이 되는 거
1: 맞아요. 와,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한번 그렇게 써보고 싶네요.
0: 와, 너무 신기하네요. 6680님 안녕하세요. 반딧불이 저는 봉정암 사리탑 있는 곳에서 매해 7월에 봅니다.
1: 오, 봉정암에서 그 밤에 올라갈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0: 설악산 봉정암.
1: 네, 맞아요. 설악산 봉정암입니다.
0: 와, 그렇군요. 반딧불이가 우리나라 곳곳에 이렇게 많이 있었네요. 심영수님은 보고 싶다 반딧불이 너무 오래됐네요. 어릴 때 매일 밤 반딧불이 따라다녔는데.
1: 아, 네. 저도 집 뒤가 불암산인데 네. 혹시나 반딧불이 있을까 봐 밤에 나가본 적도 있어요.
0: 아, 진짜요?
1: 네, 결국엔 보지는 못했습니다.
0: 와, 진짜 반딧불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추억여행 하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뭐 한 시간 동안 더 얘기해도 많이들 글 남겨주실 것 같은데 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혹시 어떤 계획 있으세요, 기자님?
1: 아, 네. 주말에 내일 새벽에 네. 산에 갈 계획인데 친구랑
0: 어디 가세요?
1: 집 뒤에 수락산 가려고.
0: 아, 집 뒤에 있네. 네,
1: 이거 아내한테 아직 얘기는 못 했는데.
0: 아, 그래요?
1: 네, 아마 새벽이라 가지고 괜찮을
0: 미리미리
1: 거예요.
0: 미리미리 말씀하셔야죠.
1: 네. 그랬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0: 그럼 갔다가 언제 일찍 오세요?
1: 네, 일찍 와야죠. 한 2시간 만에 와야죠.
0: 오, 그러면 뭐 이해해 주실 것 같습니다.
1: 네.
0: 내일도 안전 산행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신승훈의 당신의 사파이어처럼 듣고 올게요.

신승훈의 당신은 사파이어처럼 듣고 왔습니다. 9238님이 옛날에는 반딧불이 많이 잡아서 병에다 넣어서 그 불빛으로 공부하고 했었어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오늘 옛날 이야기 많이들 공유해 주셨는데요. 그 예전에는 진짜 반딧불이가 이렇게나 많았는데 사라졌잖아요. 요즘에는 진짜 잘 볼 수가 없었잖아요. 반딧불이가 환경에 되게 민감해서 어쨌든 깨끗한 불, 또 어두운 환경이 필요하다고 아까 기자님도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뭐 시골에 가도 불빛이 밤에 어두운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인공 조명도 많아지고 또 하천도 오염되고 이렇다 보니까 확실히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나 봐요. 그래서 예전처럼 반딧불이를 많이 볼 수가 없다는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 나 혼자 산다였나? 거기서 그 NCT 도영 씨가 반딧불이 그 찾아가지고 막 가는 편이 있었는데 그때도 되게 어렵게 막 가시더라고요. 보셨나 결국엔? 봤나? 못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보긴 봤나? 거기가 핫플레이스가 됐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조심조심 이렇게 슬금슬금 잘 보고 와야지 그래야 우리가 더 오래오래 반딧불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698님, 5시 뉴스에서 목소리 듣고 또 들으니 무척 반갑네요. 뉴스를 또 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제가 2시부터 2시, 3시, 4시, 5시, 6시 뉴스까지 매 시간 뉴스를 했는데요. 2853님도 재은님 오늘 하루 종일 뉴스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쁜 목소리 들으니 반가웠지만 본인은 많이 피곤하죠. 딸내미가 내일 출근이라 외손녀 봐주러 군산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갈비탕 끓이고 알타리 김치와 겉절이 담그고 꽃게 무침하고 무지하게 바쁘네요. 저도 직장 다니는데 딸이 와달라니 기쁜 마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어머님들은 딸이 와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것저것 음식도 하고 또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가시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딸 생각해서 따님은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또 어머니 이렇게 와주시니까 내일 즐겁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손녀랑 또 따님이랑 다 같이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7393님, 젠디 반가워요. 오늘은 참 기분 좋은 하루였어요. 친구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찾으러 가던 길에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가 지갑을 주워서 파출소에 갖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찾아주신 분께 전화 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친구가 혼자 기도했대요.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오,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주워서 바로 또 파출소에 갖다 주셨구나. 진짜 전화 드려서라도 감사 인사 드리고 싶으셨을 텐데 또 전화를 안 받으셨다고 하네요. 그래도 우리 친구분도 정말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분 복 많이 받으시라고 기도까지 해주고 착한 사람이라서 지갑을 찾을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6537님, 부산 청취자 정웅근입니다. 저녁 하늘에 금성과 목성이 나란히 보이는 화명 생태공원에서 야간 라이딩 즐기면서 오당재와 함께합니다. 사진도 공유해 주셨는데요. 우와, 진짜 저기 멀리 하늘 위에 반짝이는 두 개의 점이 보이는데요. 오, 이게 금성과 목성이니까요? 와, 멋지다. 진짜 근데 이거는 모르면은 모를 것 같아요. 이걸 딱 알고 봐야지 아 저게 금성과 목성이구나 할 텐데 그냥 보면 그냥 뭐 별이 떠 있나? 뭐 비행기가 지나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 굉장히 밝게 반짝이는 두 행성을 사진으로 찍히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같이 공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웅구님. 2506님, 2002년 월드컵 때 시험관 준비하면서 울며 웃으며 응원했는데, 그때 쌍둥이가 생겼어요. 그 쌍둥이 중에 작은 아이가 늦은 군 생활 중인데, 휴가 복귀시켜주려고 전주에서 양양까지 다녀오는 길에 듣고 있네요. 2002년생 쌍둥이, 그 중에 작은 아이가 군 생활을 하고 계시는군요. 있군요. 또 휴가 복귀까지 시켜주러. 전주에서 양양이면 진짜 먼데. 그래서 가는 길에 듣고 계신가 봐요. 아. 다녀오는 길에 듣고 계시는구나. 그렇군요. 우리 둘째 군 복무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안은경님, 건축설계 사무실 다니는데 3주째 10시에 퇴근 중이에요. 오당재 들으면서 야근하니까 그래도 좀 위로가 되네요. 얼마나 바쁘시면 3주째 이렇게 야근을 하고 계실까요? 10시까지. 이제 15분 정도만 있으면 퇴근하실 수 있겠네요. 주말이니까 조금 편안하게 쉬시면서 주말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님.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주말 일기 받아볼게요. 이번 주말 더울 거라는 예보가 있는데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 오당재에 공유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올게요. 멜로망스, 정미, 정미조, 그리고 멜로망스의 김민석 씨가 함께한 안녕, 그리고 신효범의 너의 곁에 있고 싶어. 이렇게 두곡 전해드릴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오피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혹시 닥터 캡슐 천?
1: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말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김성준님, 이번 주는 주말에도 일 나가야 해요. 유유, 3주째 저녁이 없는 삶이라서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들이 보고 싶어요. 아, 3주째 저녁 없는 삶을 보내고 계신 거군요. 이번 주말까지 또 일을 하셔야 된다니 지치실만 하네요. 아, 그래요. 가족들도 보고 싶으실 것 같고 3주 버티셨으니까 진짜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주 주말 지나고 나면 좀 괜찮아지시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밥도 잘 챙겨드시고. 1120님. 내일부터 강원도 도민체전 배구시합에 출전하는 아내를 응원하러 퇴근 후에 화성에서 강원도 동해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 안 다치고 좋은 성적 낼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조선미 파이팅! 아내분 성함인가 봐요. 조선미 선수. 저도 함께 응원할게요. 퇴근하자마자 또 아내분 응원하러 가고 계시는군요. 동해까지, 강원도 동해까지 안전운전 하시고요. 우리 아내분 연습한 만큼 마음껏 실력 발휘하시고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 무엇보다 다치지 않고 즐겁게 경기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5179님, 주말은 아이들에게 반납합니다. 기말고사 준비 중이라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과 데이트가 예약돼 있어요. 27년차 입시 강사거든요. 27년차 거의 30년 가까이 아이들 가르치고 계신데 너무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반납한다고 하셨구나. 근데 학원에 가는 거를 아이들과의 데이트라고 이야기하신 걸 보니까 우리 5179님 하고 계신 일을 정말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그쵸? 그러시니까 이제 30년 가까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거겠죠. 6253님, 이번 주말 계획은 아주 거창합니다. 토요일엔 늦잠 자기, 맛있는 음식 먹기, 소파와 한몸 되기. 일요일엔 내일부터 진짜 열심히 살아야지 다짐하면서 주말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모두 후회 없는 주말 보내세요. 이번 주말 계획이 아주 훌륭하네요. 늦잠도 주무시고 음식,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소파와 한몸 되어서 아주 알찬 그런 토요일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우리 후회 없는 주말 보내자 이런 6253님의 문자가 마음에 와닿는데 저도 그런 주말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주말 계획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4373님이 어떤 노래 골라주셨을지 기대되는데 오늘의 끝곡은 바로 김범수의 보고 싶다 신청해 주셨네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합의 임박 소식에 국제유가가 2개월 만에 최저치로 급락했습니다. 그리니치 표준시 기준으로 12일 오전 8시 57분 브렌트 유산물은 배럴당 $86.57로 4.22% 하락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83.91로 4.33% 떨어졌습니다. 두 가격 모두 지난 4월 17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번 유가 급락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다며 당초 예고했던 공습과 폭격을 취소한 데 따른 겁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이른바 쪼개기 후원 관련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적

0: 출근법 위반 혐의로 그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았다 8월에 돌려준 뒤 수차례에 걸쳐 20여 명의 이름으로 약 1억 원을 차명 후원 형식으로 다시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 보좌진 사이에서 오간 통화 녹음 등을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쪼개기 후원을 사전에 논의했는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지역 노인 보호 전문기관 39곳에 신고된 노인학대 건수는 2만 6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17%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8천 건쯤으로 1년 사이 11% 늘었습니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 같은 생활시설, 경로당 등 순이었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10건 중 4건가량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아들과 기관, 딸 등의 순이었습니다.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 시설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돼 수사 중인 가운데 경찰이 재활용품 수거 트럭 30여 대를 특정해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오후부터 10일 오전까지 생활자원회수센터로 들어온 34대가 추적 대상입니다. 그제 오후 2시 반쯤 인천 송도동의 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류 작업 중 붕대에 감긴 다리가 발견됐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성별은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바르케교로 미뤄 피해자가 어린 학생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천 지역 학교에 공문을 보내 장기 결석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위가 기세를 더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1도, 춘천, 광주 30도, 대구 32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호남을 중심으로 약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3.7도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2: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최근 인권 문제로 비판받고 있는 나라들이 스포츠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패 대국으로 악명 높은 콩고는 스페인의 프로축구 구단인 FC 바르셀로나와 손을 잡았는데요. 이런 움직임엔 스포츠 워싱이라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스포츠로 국가의 나쁜 평판을 세탁한다는 건데요. 한때 그 대명사였던 나라는 단연 사우디였습니다. 호날두와 네이마르를 데려오고 한 시즌 선수 영입에만

1조 원 넘게 쏟아부었는데요. 그랬던 사우디가 최근엔 지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가 스포츠에 손을 떼는 이후부터 그 빈자리를 채우는 나라들은 누구인지 잠시 후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7: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8: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의 플러스, 스포츠 워싱 그 의미부터 파장까지 짚어봅니다.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4: 아우, 정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스포츠 평론가 타이틀을 다시 불리게 될 줄은. 계속 작가로만 불렸잖아요.
3: 네.
4: 근데 예전에 스포노믹스 제가 코너 진행할 때, 예, 그때 스포츠 평론가로 소개되고 이후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는 저는 주로 이종훈 작가.
3: 맞아요. 아, 이게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서 왜 다시 안 돌아오시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4: 안 불러주시니까.
3: 그러니까요. 죄송해서. 이게 제 탓 아닌 거 아시죠?
4: 네.
3: 저야 진행이나 하는 사람일 뿐이고. 자, 오늘 스포츠 워싱 새로운 시사 용어도 배우고 현상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모셨는데요. 일단 뜻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스포츠 워싱 무슨 뜻입니까?
4: 뭐 말 그대로입니다. 워싱, 스포츠와 워싱, 세탁하다.
3: 네.
4: 두 개가 합쳐진 신조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거나 혹은 스포츠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세계 무대에서, 국제 정치 경제 무대에서 자국의 국가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과 나쁜 평판을 세탁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스포츠 워싱은 확실히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연관된 키워드가 사실은 그 다른 부정적인 키워드를 밀어내기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앞서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예를 들면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호날두를 영입할 때,
3: 네,
4: 영입한다 만다부터 해가지고 그때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 문제나 이런 키워드는 호날두에 의해서 싹 다 밀려났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과 SNS에서 굉장히 뭐 부정적인 키워드를 밀어내고 또 사람들의 눈과 귀가 그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3: 네.
4: 하지만 스포츠 워싱이란 단어를 쓸 때 좀 뭐랄까요? 비속권 국가들에 대해서 좀 한정적으로 쓰인다는, 배타적이고 좀 차별적인 용어라는 비판도 있어요. 무슨

0: 말이냐면 주로 스포츠 워싱에 쓰이는 국가들 단어가 붙는 그 국가들을 보면 러시아, 중국
1: 네.
0: 같은 이제 공산 국가들
1: 네.
0: 그리고 카타르, 사우디 같은 중동 국가들
1: 예.
0: 그리고 르완다, 콩고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
1: 그렇네요.
0: 이런 국가들이 스포츠 투자를 하면 스포츠에 대한 투자를 막 확대해 나가고 열심히 하면 이때 꼭 따라 붙는 꼬리표처럼 붙는 게 이제 스포츠 워싱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반대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서유럽, 독일 같은 서유럽 국가들도 스포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이 나라의 이 나라들의 스포츠 투자를 이야기할 때는 스포츠 워싱의 단어를 안 씁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배타적인 용어다라고 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걸 꺼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 네. 진짜 저도 사실 스포츠 워싱이라는 단어가 신조어인 줄 알았거든요.
0: 네.
1: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이 단어는 네. 잘 몰랐습니다.
0: 신조어 맞아요.
1: 그래요?
0: 네.
1: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일찍 등장했다고 하던데.
0: 2010년대에 등장했으니까.
1: 그러니까요. 전 요 한 몇 개월이나 한 요 몇 년 된 줄 알았어요.
0: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게 2015년이에요.
1: 네.
0: 스포츠 워싱이라는 단어는 최근 한 2010년대, 201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로 이제 영어권 언론에서 자주 사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각인된 신조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게 2015년 인권운동가인 굴라라 아쿤도바라는 사람이 영국의 신문이죠. 인디펜던트의 유러피언 게임이 인권 탄압으로 유명한 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논조의 기고문을 보냅니다. 이 기고문 안에 이 스포츠 워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게 처음이에요.
1: 네.
0: 하지만 인권운동가 출신이 쓴 기고문이 그 안에 또 스포츠 워싱의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그 당시에는 당연히 크게 주목을 못 받아요. 주목받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고 잊혀집니다. 그러다가 2018년부터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들과 관련된 기사들이 등장하면서 이 스포츠 워싱이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목을 받게 되고 2018년에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됩니다. 이 단어가 스포츠 워싱이 정식으로 등재가 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2018년에 스포츠 워싱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킨 국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시죠.
1: 예.
0: 2018년에 이 지로 디탈리아라는 그 사이클 대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사이클 대회를 양대 산맥으로 보는 게
1: 투르
0: 드 프랑스와 예. 지로 디탈리아거든요.
1: 예.
0: 근데 지로 디탈리아의 2018년 대회 이탈리아가 아닌 이스라엘에서 시작합니다.
1: 예.
0: 근데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처우와 대우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인권 문제가 굉장히 높아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개최 반대 논란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지로 디탈리아가 유럽 밖에서 열리는 게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1: 네.
0: 굉장히 의미 있는 대회였어요.
1: 예.
0: 근데 이 지로 디탈리아 조직위에서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후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손을 잡았죠. 그리고 지로 디탈리아 조직위는 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싶어 했으니까 손을 잡았는데 지로 디탈리아 조직위가 이 대회 경로를 소개하면서 코스를 소개해 줘야 되잖아요. 코스 소개를 할 때 첫째 날 경주가 서 예루살렘에서 열린다라고 공식 발표를 합니다.
1: 예.
0: 그러자 이스라엘 정부가 우리 이 대회 보이콧하겠다. 우리 후원하는 거 취소하겠다. 라고 나와요.
1: 예.
0: 서 예루살렘이라고 했다고.
1: 아.
0: 국제법에는 동서 예루살렘이 존재합니다.
1: 예.
0: 동 예루살렘이 있고 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1: 정서법으로는 아니겠죠. 이 사람들
0: 근데
1: 입장에서는.
0: 이스라엘인들은
1: 그렇죠.
0: 그런 거 없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3차 중동 전쟁 이후에 예루살렘 동부를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동서 다 우리 거다.
1: 예.
0: 예루살렘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1: 예.
0: 국제 사회는 이걸 인정 안 해요.
1: 예.
0: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 동 예루살렘을 향후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수도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 예.
0: 인정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네. 갑자기 이제 조직이 대외 조직이 측에서 당황합니다. 지로
1: 예.
0: 이탈리아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1: 예.
0: 국제법에는 소예루살렘이 맞는데.
1: 아 그래도 그런 건 용납 못하죠.
0: 그런데 이탈리아 쪽에서는 저희 대외 조직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1: 네.
0: 마치 중국의 하나의 중국처럼.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거 보이콧하겠다. 우리 대회 투자한 거 취소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 지로 디탈리아가 대회 조직위가 돈에 굴복합니다.
1: 아.
0: 죄송하다.
1: 예.
0: 예루살렘으로 수정하겠다.
1: 예. 야, 이건 진짜 스포츠 오늘 얘기하는 거지만 예.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0: 시사 얘기예요, 스포츠 오신 건 거의.
1: 그러니까요.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예. 독도에 대해

0: 그래서 뭐 어느 나라는 우리는 그냥 어디에 표기된 거를 가지고 다른 명칭을 쓰려고 하는데요. 절대 이거 용납 못하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니까 결국 이제 지로 디탈리아 같은 경우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변경하고 반대로 이제 팔레스타인이 반발하죠. 팔레스타인에서는 돈에,
0: 뭐냐?
1: 돈과 자본에 굴복한
0: 예.
1: 스포츠라고 비판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국제법상의 규정에 익숙한 서구 언론들 같은 경우에 유럽 언론들 같은 경우에 이거 이스라엘이 너무하다.
0: 네.
1: 이스라엘의 스포츠 워싱이다.
0: 네.
1: 자신들의 팔레스타인 탄압, 인권 탄압 이런 것들을 감추려고 지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현실을 은폐하려고 지금 지로 디탈리아를 이용한 거 아니냐.
0: 네.
1: 이러면서 스포츠 워싱의 단어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후에 해외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과 인권 문제로 계속 끊임없이 지적받아왔던 카타르가
0: 네.
1: 다들 아시는 것처럼 파리 생제르맹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을 통해서 카타르 항공을 비롯한 카타르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요.
0: 예.
1: 비즈 카타르라고 카타르 관광청이 적극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에 투자를 하고
0: 예.
1: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2년 월드컵 유치에도 성공을 하게 되죠.
0: 네.
1: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권 탄압과 관련된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사우디아라비아가 2018년 이후에 계속적인 투자, 스포츠 투자를 확대해 가고 뉴캐슬을 인수하고 프리미어리그의 뉴캐슬 구단을 인수하고 리브 골프를 출범시키고 2034년 월드컵 유치에도 성공할 때 그때도 계속적으로 스포츠 워싱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이 스포츠 워싱이라는 단어가 서구 영어권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 언론에 이제는 하나의 익숙한 단어처럼 등장하게 됐고 대중들도 이 단어를 익숙한 단어로 받아들이게 됐죠.
0: 네.
1: 하지만 스포츠 학계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0: 네.
1: 스포츠 학계에서는 스포츠 워싱을 야 이걸 연구 주제로 분류하고 분석할 가치가 있나? 이걸 논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스포츠 워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이걸 방송에서 다룰 필요가 있어? 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0: 그래요?
1: 의문을 제기합니다.
0: 예.
1: 그러니까 때문에 스포츠 워싱이라는 용어는 학계보다는 주로 언론에서 쓰는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0: 그래요? 저는 학계에서도 충분히 다룰 만한 주제인 것 같은데 방금 주셨던 주제들, 사례들
1: 네.
0: 이거 살펴보면 그 우리 사이클 경기 유치했던 그래서 이슈가 됐던 서울 예루살렘이라는
1: 네. 네.
0: 이슈
1: 네.
0: 이거는 조직위에서
1: 네.
0: 이런 이슈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1: 네.
0: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서예루살렘이라는 용어 쓰면 안 된다라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1: 네.
0: 그런데 조직위는 이 대회라는 것에
1: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표하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그러면 이게 얘네들이 분명 이런 이슈를 제기할 것 같다라고 하면 아예 선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어떤 학계에서의 논란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카타르나 뭐 사우디나 이거는
1: 네.
0: 자본의 힘으로 사온 거니
1: 아니 이스라엘도 대회 스폰서였어요.
0: 아니, 스폰서지만 네. 그건 선정을 하는 절차가 네. 있는 거잖아요.
1: 네.
0: 이건 근데 이건 그냥 말 그대로 통으로 사오는 거고.
1: 네.
0: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또 달라서 학계에서도 이건 어느 케이스 어느 케이스로 연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학계에서는 관심이 덜합니까?
1: 굳이 카테고리 하나로 분류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스포츠 학계에서 볼 때는 스포츠를 통해서 체제를 선전하고 홍보하고 국가를 홍보하고 체제 독재국가 같은 경우 체제 선전 뭐 그리고 또 외교적인 자원의 일종으로서 소프트 파워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스포츠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관광 수입 증대를 목표로 한 스포츠 대회 유치 등등의 이제 활동들은 전통적으로 계속돼 왔다. 이게 스포츠 워싱이 기존의 것들과 다른 또 다른 기능이다. 또 하나의 기능이다. 이렇게 분류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1930년대 나치 독일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하계올림픽 개최를 나치 선전 도구로 활용했잖아요. 다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냉전 시대에 동서 뭐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동서 냉전 시대의 체제 경쟁의 대표적인 상징이 스포츠였잖아요. 미소가 올림픽 결승전에서 붙으면 뭐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남북한 70년대 80년대 남북한 대결, 남북 대결 스포츠 사례 그리고 또 80년대 5공화국 출범 때 3S 정책이라 그래서 스포츠가 포함되잖아요.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프로리그 출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당시에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가리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아랍권 그리고
0: 네.
1: 지금 뭐 아프리카권 이쪽 국가들에서 스포츠 워싱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0: 막기 위해서.
1: 네.
0: 그러니까 뭐 로마 시대 때부터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방법 그리고 정권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빵과 서커스.
1: 빵과 서커스 멋진 네. 표현이야.
0: 빵과 서커스인데 서커스로서의 스포츠를 스포츠 워싱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1: 네.
0: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스포츠 학계에서는 계속적으로
1: 있었던 건데.
0: 써왔던 얘기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스포츠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 혹은 도시 브랜드를 홍보하고 강화하는 거. 브랜드 네. 강화 홍보. 그리고 그를 통한 이미지 개선. 그리고 관광 수입 증대거든요.
1: 네.
0: 그 서구에서 미국이나 뭐 지금 미국 북중미 월드컵 열리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지금도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1: 네.
0: 실질적으로 이미지 개선과 관광 수입 증대잖아요.
1: 그게 제일 크겠죠.
0: 네. 예. 근데 이게 스포츠 워싱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스포츠 워싱에 초점을 맞추면 은폐와 세탁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스포츠 워싱을 한다고 지적받는 국가들이 스포츠 워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그럼 은폐냐.
1: 네.
0: 이건 아니거든요.
1: 네.
0: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는 은폐라기보다는 국가 혹은 도시 브랜드를 홍보하고 이미지 개선이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워싱을 학계에서는 따로 분류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워싱이라는 단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스포츠 워싱이라는 단어가 등장함으로써 끔찍한 인권 탄압이나 불평등과 착취, 노동 착취 같은 전통적인 스포츠 기능 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던 주제와 카테고리들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 워싱에 저는 좀 유용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학계의 입장이 어떤 건지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0: 학계는 그동안 계속 해왔던 네. 거다.
1: 이걸 뭐 별다르게 지정할 게 네. 뭐가 있냐. 이름을 명명할 게 네. 이런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됐고요. 자, 그러면 스포츠 워싱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기초 적인 걸 이해를 했고 그러면 이 스포츠 워싱이라고 따로 명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최근 이걸로 지칭되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국가가 사우디인데 사우디 한때 엄청 스포츠 투자 열을 올렸잖아요.
0: 엄청 많이 투자했죠. 진짜. 대표적인 게 사우디아라비아 프로페셔널 리그. 그러니까 축구 리그.
1: 골프.
0: SPL이라고 하고 예. 골프. 리브 골프. LIV.
1: 예.
0: 리브 골프. 리브 골프의 LIV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1: 리아드 아닙니까?
0: 아니에요. 그럼 리아드가 왜 나와요?
1: 그럼 뭐예요?
0: 리브는 로마 숫자.
1: 아.
0: 그러니까 L이 50이에요.
1: 50.
0: 그리고 IV 4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54를 뜻해요.
1: 아.
0: 네, 그럼 왜 54냐? 리브 골프는 출범 당시 54홀 대회를 추구했어요.
1: 54홀 대회를?
0: PGA나 LPGA는 72홀 대회를 하잖아요.
1: 예.
0: 4일 등경기를.
1: 예.
0: 근데 이제 여기는 54홀. 우리는 대회 일정이 더 짧아요.
1: 아, 더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특색 있게 하려는 거예요?
0: 선수들의 더 많이 영입하려고.
1: 아.
0: 좋은 선수들 많이. 우리는 대회 기간이, 투어 대회 기간이 짧습니다. 대신에 상금은 PGA보다 더 드릴게요.
1: 이야, 돈잔치네요.
0: 네. 그럼 뭐 PGA랑 비교했을 때 선수들이 혹할 수 있는.
1: 당연하죠. 참여로 가겠네요, 네. 진짜.
0: 실제로 리브 골프 같은 경우 2022년에 출범했을 때 브루스 케파를 비롯해서 브루스 케파 같은 경우 계약금만 1억 달러 줬거든요.
1: 이야.
0: 그리고 디셈보, 필 미켈슨 등 수많은 스타들 영입하면서 거액의 상금까지 보장해주면서 50억 달러, 우리 돈은 7조 6천억 원 이상을 써왔습니다.
1: 7조 6천억 원을요? 네. 골프 리그에?
0: 네.
1: 아.
0: 이후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리브 골프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세계 최대의 골프 단체라고 하는 미국 PGA 골프 투어와 합병 선언까지 합니다.
1: 그러니까
0: 신생업체가 어떻게 보면 먹는 상황이 돼요.
1: 예.
0: 지금은 이제 미국 법무부에 의해서 제동이 걸려 합병이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지만 어쨌든 이만큼 돈을 투자를 많이 했었고.
1: 네. 또 그러면 골프가 이 정도면 축구는 어느 정도입니까?
0: 축구는 뭐
1: 호날두는 얼마에 데려간 거예요?
0: 호날두는 그 1당 7억.
1: 1당 7억.
0: 1당 우리 돈 7억 원.
1: 아, 부럽다.
0: 우리 돈으로 하루 1당이 7억 원. 그 주급, 일주일 주급이 52억 원.
1: 이러면.
0: 월급이 226억 원.
1: 이야.
0: 그때 당시 호날두는 사실 유럽 빅리그에서 갈 데가 좀 없는 애매한 위치였거든요.
1: 아, 그래도요.
0: 근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라는 이름이 있죠.
1: 그렇죠.
0: 그 이름을 사우디아라비아 프로페셔널 리그 SPL이 원했어요. 그리고 호날두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냈어요.
1: 예.
0: 근데 호날두에게 러브콜을 보낸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호날두가 오게 되면 다른 스타들도 온다는
1: 오죠.
0: 거죠.
1: 그렇죠. 그래서 네이마르도 갔잖아요.
0: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PIF라고 해서 국부펀드 있잖아요.
1: 예.
0: 이 국부펀드가 2023년에 사우디 축구 개혁

0: 을 명분으로 네. 사우디의 알일랄, 알라스르, 알이타드, 알아흘리라는 4개 구단의 지분 75%를 인수해버립니다. 네. 이게 국부펀드 소유 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부펀드가 또 돈을 많기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지금 뭐 e스포츠 쪽에 EA 회사까지 인수를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교수님 잘 아시는 것처럼 빈살만, 만수르를 가난뱅이 취급하는 빈살만이 이 국부펀드의 재정의 운영권을 쥐고 있다고 해서 빈살만의 자산이 뭐 2천조 원이 넘는다 뭐 이렇게 추정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 국부펀드가 운영하는 게 800조 원이 넘거든요.
1: 네.
0: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근데 이 국부펀드에서 돈을 쓰니까 호날두, 네이마르, 벤제마 뭐 등등 슈퍼스타들을 영입하면서 이 종료만 1조 4천억 원 4,500억 원을 투입해요.
1: 1조 4,000억 원. 네.
0: 그리고 선수들이 연봉 별도.
1: 연봉 별도.
0: 아까 말씀드린 연봉 네. 뭐 호날두 같은 경우 하루 7억.
1: 하루 7억. 야.
0: 이렇게 투자를 하죠.
1: 그리고 또 WWE도
0: 그게 이제 2018년 WWE와 그 레슬링 단체죠.
1: 예.
0: 북미 레슬링 단체 WWE와 레슬매니아나 로얄 럼블 같은 대회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매년 두 번 개최하는 두 번.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서 사실 여기서부터 스포츠 이벤트에 어떻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1: 네.
0: 메시 같은 경우도 사실 러브콜을 많이 보냈죠.
1: 아 그래요.
0: 사우디아라비아 축구리그가 이제 메시에게 러브콜을 많이 보냈는데 메시는 사우디아라비아 거절하고 네. 제안을 거절하고
1: 미국에
0: 미국 뭐 북미 그러니까 마이애미로 가게 되는데
1: 네.
0: 근데 메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계약을 합니다.
1: 어떤 계약을요?
0: 그래서 메시도 사우디아라비아 스포츠 워싱에 이용됐다는 비난을 많이 받는 예. 스타 중에 한 명인데 어떤 계약을 하냐면. 인스타 같은 SNS 네. 홍보 계약을 해요.
1: 아.
0: 그러니까 메시가 어떤 계약을 하냐면 우리 돈으로 한 300억 원 정도 되는 규모의 계약을 하는데
1: 네.
0: 메시와 메시의 가족 혹은 지인이 매년 사우디아라비아를
1: 5회
0: 방문을 하고 아. 그 방문 사진이나 영상을
1: 올리는 거군요.
0: SNS에 올리는.
1: 아.
0: 그 SNS에 메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렇게 앉아있는 석양을 네. 보면서 앉아있는 사진이 있어요.
1: 아.
0: 그 사진 한 장 27억 원이에요.
1: 아, 난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데.
0: 물론 메시와 메시 지인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는 비행편 전세기를 예. 사우디아라비아
1: 대주겠죠.
0: 대주고요.
1: 그렇겠죠.
0: 그리고 또 거기에서 7성급 호텔 체류 비용까지 다 대줍니다.
1: 아,
0: 그리고
1: 민박할 수도 있는데.
0: 사진 한 장 찍으면 메시에게 27억 원이 통장에 딱 꽂힙니다.
1: 알겠습니다. 스포츠 워싱의 진심인 나라 사우디. 못다한 이야기는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 모시고 최근 스포츠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마지막에 이제 사우디의 사례를 말씀 주셨잖아요. 네. 물론 돈 많은 나라니까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사우디에 많은 분들 알지만 그 사람들도 돈 쓸 때 아주 꼼꼼합니다.
4: 그리고 중동 자주 방문하시잖아요.
3: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스포츠에 투자한 이유 전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4: 타이틀이 스포츠 평론가인데 오늘 이야기는 작가가 맞는 것 같아요. 시사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은 서구 언론에서 스포츠

0: 워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빈살만 왕세자 입장에서 보면 스포츠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건 스포츠 워싱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빈살만은 스포츠 워싱 이미지 세탁 관심도 없을지 몰라요.
1: 그럴지도 몰라요.
0: 네. 아니 뭐 말하든 말든 이런
1: 맞아요.
0: 거. 그들이 진짜 관심, 빈살만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진짜 관심이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 중동의 패권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탈석유 시대의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와 재정 상황과의 관련이 있습니다.
1: 네.
0: 하나씩 풀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패권 맹주 자리를 놓고 견제하는 국가들이에요.
1: 네.
0: 국가들이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1: 네.
0: 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2013년에 단교까지 할 정도로 사이가 나빠요.
1: 예.
0: 근데 아랍에미레이트가 두바이를 통해서 아랍권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 모델을 만들어내죠. 그게 뭐죠?
1: 뭐죠?
0: 두바이.
1: 아, 두바이.
0: 두바이를 통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관광도시,
1: 그렇죠.
0: 금융허브, 물류 중심.
1: 그리고 마이스 뭐 이런 것들.
0: 네, 예.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1: 예.
0: 그것을 만들어낸 걸 옆에서 봤어요. 성공 사례로. 두바이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 사례잖아요.
1: 맞아요.
0: 지금 물론 뭐 이란 전쟁 때문에 조금 불안
1: 주춤하지만. 예.
0: 성공 사례잖아요. 그걸 사우디아라비아가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빈살만이 옆에서 봐봤어요. 근데 우리도 저런 거 필요한데.
1: 네.
0: 근데 아랍에미레이트가 먼저 했네. 좀 부글부글 끓죠.
1: 네.
0: 그러면서 네옴시티, 더 라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또 카타르가 2010년대에 단교까지 할 정도로 사이가 나쁜 국가인데 카타르가 파리 생제르맹 인수하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인수 이후에 카타르 월드컵까지 인수하면서 국제 스포츠계의 큰 손 혹은 핵심 국가로 떠오르는 걸 또 지켜봅니다.
1: 네.
0: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1: 네.
0: 라는 거. 우리가 뭐가 부족해? 돈이 쟤들보다 작아.
1: 네.
0: 우리가 국가 규모가 작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쟁 심리 같은 것들이 불붙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아랍 국가들 산유국들의 지금 최대 고민은 어떻게 보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예요. 신재생에너지예요.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면
1: 네.
0: 이들의 먹거리는 사라집니다.
1: 그렇죠.
0: 원유, 석유를 판매해서 먹고 사는 그 구조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1: 예.
0: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국가 재정 지출의 80% 이상을 석유를 판 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소득세가 없잖아요.
1: 네.
0: 청년 실업률이 30%라는데.
1: 네.
0: 근데 어쨌든 뭐 소득세가 없는 나라예요. 세금이라고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부가가치세가 전부죠. 어떻게 보면.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세금 세수로 인한 국가 재정을 짜는 게 아니라 석유 판매로 인해서 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각종 보고서들을 보면 2030년대를 정점으로 해서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은 급감할 것이다라는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들이 할부하는 걸 도로 위를 할부하는 걸 보고 있잖아요.
1: 네.
0: 물론 지금은 그 전기를 석유에 의해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지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뭐 다른 대체 에너지를 통해서 지금 이것이 언제든 원자력이라든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석유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석유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망합니다.
1: 네, 그렇죠. 큰일 나죠.
0: 지금 최대 뭐 자원부국, 세계 최대의 부국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망합니다. 완전히.
1: 예.
0: 석유 판매가 막히면
1: 예.
0: 지금 최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재정 악화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1: 네.
0: 석유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1: 네.
0: 코로나 이후에 석유 가격이 폭락하고 그리고 석유 가격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이 밸런스 균형을 이루려면 유가가 최소 80에서 90불 사이를 유지해야 돼요.
1: 생각보다 높네요.
0: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1: 예.
0: 근데 최근에 뭐 이란 전쟁 때문에 앞으로는 좀 당분간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 석유 문제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1: 예.
0: 이 석유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 이것이 예. 빈살만으로 하여금, 소위 말하는 비전 2030.
1: 예.
0: 새로운 국가 발전 계획을 만들게 하였고.
1: 네.
0: 새로운 국가 발전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관광이 있어요.
1: 관광.
0: 관광 수입을 증대시키고
1: 예.
0: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홍해를 중심으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많은 새로운 도시 건설들을 하고 있는 것이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금융 산업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허브로서의 또 역할
1: 예.
0: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 요충지인 건 맞으니까
1: 예.
0: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는데 그러려면 실제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안전하다 그리고 여기 볼거리가 많아 먹거리도 많아.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또 볼거리를 만드는 데 가장

0: 좋은 게 뭡니까?
1: 스포츠.
0: 스포츠. 대형 스포츠
2: 아,
0: 이벤트죠.
2: 그렇네. 예.
0: 대형 월드컵을 열었습니다. 예. 월드컵으로 한번 다녀오게 되죠.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죠. 어, 뭐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국부 펀드가 원했던 건 호날두나 네이마르를 영입했을 때, 벤제마를 영입했을 때 포르투갈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호날두 팬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주기를 바랬어요.
2: 네.
0: 그 효과가 좀 안 나왔죠. 어떻게 보면. 근데 어쨌든 이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보면 스포츠 워싱이라는 측면에서 스포츠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2: 국가의
0: 새로운 미래 먹거리.
2: 예. 그럼 거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네. 왜 최근에는 투자를 다시 줄이는 겁니까?
0: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건데 이게 밑 빠진 독이 물 붓기를 계속 할 수는 없죠.
2: 아,
0: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리브골프 네. 같은 경우에 예. 아까 천문학적인 돈을 썼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 돈 50조 이상 썼다. 근데 리브골프가 매출 구조가 2024년 매출 구조 재무제표를 보면 1달러 매출을 내기 위해서 원가 7달러를 써야 되는 구조예요.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구조예요?
2: 지금은 초기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1달러를 벌려면 7.71달러를 써야 1달러를 벌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서 리브골프가 출범한 게 2022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네. 2024년까지 3년, 2년 3년 동안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업에서 누적 순손실이 11억 달러가 넘습니다.
2: 네.
0: 근데 이 손실은 계속적으로 커질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어 이거 돈 먹는 하마인데? 라고 생각이 되죠. 투자 효과가 이게 별로겠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하나 뭐 리브골프 우리 계속 투자할 필요 있어? 그러니까 투자의 필요성이 매력이 사라집니다.
2: 네.
0: 왜 사라지냐?
2: 예.
0: 옛날에 되게 그러니까 투자를 보고 싶어 했고 이 리브골프를 PGA를 넘는 세계 최고의 골프 대회로 만들고 싶다. 골프 단체로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지금 그 니즈가 사라졌냐? 그 욕구가 사라졌냐? 바로 월드컵 FIFA 월드컵을 유치했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2: 네.
0: 그러니까 FIFA 월드컵에 유치에 성공했는데 월드컵 개최는 또 막대한 돈이 들어요.
2: 그렇죠.
0: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 상황은 적자 상황이에요. 재정 적자 상황이란 말이에요. 일시적인 흑자가 나오더라도 재정은 분명히 계속적으로 적자로 굳어져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줄어든다는 건 돈을 좀 아껴야 되잖아요.
2: 네.
0: 즉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지금 당장 빈살만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위 관료들이 봤을 때 고위 관계자들이 봤을 때 선택과 집중을 하라면 월드컵이죠. FIFA 월드컵을 선택하는 거죠.
2: 네.
0: FIFA 월드컵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굳이 리브골프 1달러 벌기 위해서 7달러를 쏟아부어야 되는 이 구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SPL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축구 리그에서도 지금 투자액을 줄이고 있어요.
2: 예.
0: 그리고 아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 약속과 다르다고 해서 호날두나 벤제마 같은 그 슈퍼스타들이 태업
2: 네. 아, 그래요? 네.
0: 경기 출전 안 하고 막 이런 파업하고 태업하고 이런 경우도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2: 예.
0: 여기에 또 빈살만 같은 경우는 앞서도 뭐 스포츠 워싱 이런 이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2: 예.
0: 미국에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부터 뭐 스포츠 워싱은 정말 필요 없었어요.
2: 네.
0: 트럼프만 구워 삶으면 되니까.
2: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0: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2: 예.
0: 트럼프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월드컵이 어떻게 보면 최우선순위. 지출의 최우선순위.
2: 네.
0: 그리고 트럼프라든지 다른. 뭐
2: 대외 여건의 변화.
0: 대외 여건의 변화.
2: 예.
0: 여기에 뭐 엑스포. 엑스포 네. 유치 성공했잖아요.
2: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우디가, 사우디가 그전까지는 사실 2018년 이후부터 900개가 넘는 스포츠 이벤트에 크고 작은 이벤트에 투자를 해왔어요.
2: 많았네요.
0: 이제는 자잘한 거 다 빼자.
2: 그렇네요. 선택까지 좀 해야 되네.
0: 네. 예. 그러면서 투자를 좀 줄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사우디가 물론 스포츠를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접은 건 아닌데 그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투자해왔는데 가장 굵직한 거 중심으로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들어갔고 또 대외적으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곡점이 생기다 보니 이런 선택과 집중을 더 치중할 수 있는 여건도 됐다. 이건 이해가 됐습니다.
0: 또 하나 축구 같은 경우, 축구 리그 같은 경우, 네. 사우디가 처음에 호날두를 데려올 때부터 논란이 됐던 거지만 앞서 그렇게 해서 망한 국가가 있거든요.
2: 어디죠?
0: 중국 슈퍼리그.
2: 아, 그렇네요. 맞네요. 정말 다

0: 끌어간다고 네. 했는데 망했죠. 결국
1: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정작 그 나라 축구 발전은 전혀 안 되고
0: 월드컵 출전도
1: 리그는 리그대로 망하고 그 상황 그 사례가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 본인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점점 그 길을 걷는 기분이 든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야 우리 노선 변경
0: 그랬군요. 예.
1: 이렇게 된 거죠.
0: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가끔 유명 축구단 유니폼에 보면 네. 르완다 방문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1: 아니 르완다 방문하자.
0: 방문하자예요.
1: 비지트 르완다.
0: 아, 방문을 하자라는 거군요.
1: 비지트 사우디. 뭐 비지트 코리아 이렇게 얘기하지.
0: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마케팅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1: 마케팅이죠. 르완다 관광청, 르완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관광 그러니까 투자죠. 근데 최근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카타르나 사우디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에 스포츠 워싱의 대명사로 불렸던 국가들이 스포츠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새롭게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들이 바로 르완다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이에요. 근데 르완다 같은 경우 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르완다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이 국가들 유니폼에 비지트 르완다, 르완다 방문을 그러니까 홍보하는 그 태그를 붙여요. 이 국가들이 아시겠지만은 절대 이 스폰서 비용이 녹록한 그 클럽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말씀드 아스날, 뮌헨, 파리 생제르맹 이런 데가. 근데 여기를 써요. 그러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르완다 같은 경우도 인권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죠. 르완다 내전 문제,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의 분쟁 등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고 굶어 뭐 죽는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0: 힘든데.
1: 네, 그만큼 힘든데 네. 지금 보면 미란이나 아스날이나 이 파리 생제르맹이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이런 그러니까 축구 팀에 돈을 펑펑 네. 쓴 거예요.
0: 그리고 얼마나 준 겁니까?
1: 예? 네?
0: 얼마나? 금액이?
1: 많이 써요.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200억 원 정도 지출하는 걸로 하거든요.
0: 예.
1: 근데 뭐 미란이나 뭐 다른 파리 생제르맹 같은데도 그 정도 규모가 될 거란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그리고 실제로 이 아스날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해제했는데
0: 예.
1: 해제한 게 아스날 팬들의 반발이 너무 심했어요.
0: 아.
1: 이게 스포츠 워싱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제 팬들이 비난을 하고
0: 네.
1: 실제로 아스날 팬들 중에 일부 팬들은 항의 예. 시위를 할 때 재밌었던 게 뭐냐면
0: 예.
1: 비지트 토트넘이라는 피켓과 이거 들고 왔어요.
0: 예.
1: 무슨 말이냐면 아스날과 토트넘은 불구 대천에 원수입니다.
0: 그렇죠.
1: 두 팀 팬들은 절대 같은 하늘에 살 수 없다 그래요. 그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0: 예.
1: 토트넘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아스날의 유니폼이 빨간색이라는 이유로 크리스마스 때 산타 복장을 파란색으로 입는
0: 그 정도예요.
1: 클럽이에요.
0: 아.
1: 빨간색 스포츠카 운행 금지예요. 스포츠카의 뭐 색깔이라고 하는 빨간색 절대 못 뭡니다.
0: 예.
1: 그만큼 토트넘이 아스날을 싫어하고 아스날 팬들도 토트넘을 싫어합니다. 근데 아스날 팬들이 비지트 르완다보다는 비지트 토트넘이 더 낫다라는 생각으로
0: 그 정도로.
1: 그러니까 항의를 해요. 그러면서
0: 네.
1: 이제 결국 해지를 하게 되는데 뭐 하지만 르완다가 여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르완다는 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가 만큼의 그 자금력은 없지만
0: 예.
1: 그들이 걸었던 길을 천천히 자금자금 따라가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포뮬러 1, F1 대회를 개최했었는데 이 포뮬러 1과 지금 접촉을 하면서 계속 F1 대회를 유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점 스포츠 워싱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그 전철을 밟으려고 있고 다른 나라가 이제 또 하나의 국가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콩고예요. 콩고 같은 경우는 오프닝 때 얘기했지만 FC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와 계약을 했거든요. 바르셀로나에게 700억 원을 우리 돈 700억 원을 안겨줍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계약을 했죠.
0: 네.
1: 근데 바르셀로나 팬들과 전 세계 바르셀로나 팬들과 많은 그 축구계 뭐 팬들 전부 다 바르셀로나를 욕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를 욕하는 이유 콩고가 어떤 나라예요? 똑같거든요. 콩고나 뭐 르완다나 내전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받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국가예요. 근데 콩고가 외지트 콩고라든지 콩고의 민주주의를 홍보하기 위해서 바르셀로나를 선택했는데 바르셀로나가 이걸 덥석 잡은 거죠. 바르셀로나는 뭐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잡을 수 있죠. 근데 덥석 잡고 콩고의 민주주의를 열심히 홍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실망스럽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 많은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스포츠 경영적인 측면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바르셀로나 수뇌부는 정말 좋은 계약을 했는데

0: 네. 팬들에게 욕을 엄청 먹고 있는 계약을 한 거예요.
1: 저는 이것도 방금 말씀 주셨으니까 여쭤보면 바르셀로나나 네. 그리고 아까 아스날 같은 네. 이 뭐랄까요 구단은 부자 구단 아닌가요?
0: 부자 구단이죠.
1: 굳이 뭐 200억 뭐 몇백억 이 돈을 탐해서 구단 그 이미지만 실추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굳이 이 돈을 그렇게까지 받아야 되는 겁니까?
0: 아, 뭐 근데 이들도 200억 300억 소중해요.
1: 아, 하긴 작은 돈 이
0: 구단들도
1: 아니죠.
0: 그리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재정 위기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1: 아, 그래요.
0: 700억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아. 그러니까 콩고가 뭐 내전 상황 스포츠 워싱이 가릴 차지는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1: 아,
0: 보면.
1: 오히려 재정이 안 좋군요, 바르셀로나.
0: 여기서 이제 스포츠 워싱이 또 다른 고민거리가 등장을 합니다.
1: 예.
0: 무슨 고민이냐면 스포츠 워싱을 시도하는 국가들 예. 이미지 문제가 있고 인권 탄압의 문제가 있는 국가들이에요. 하지만 이 국가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들의 이미지를 세탁해 주는 데는 어디냐.
1: 네.
0: 세탁해 주는 소위 서구의 명문 구단들,
1: 네.
0: 슈퍼스타들, 네. IOC, FIFA 같은 각종 글로벌 경기 단체들이에요.
1: 네.
0: 이 점을 지적해야 돼요. 누군가는 스포츠 워싱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앞서 교수님 말씀한 대로 니네 스포츠 워싱 하려고 하는 건 안 받아. 우리 안 받아. 네. 안 해.
1: 네.
0: 라고 하면 스포츠 워싱이 성사가 안 되겠죠.
1: 그렇죠.
0: 그런데 이 돈을 받고 돈 준다고요? 우리가 세탁해 드릴게요. 하는 클럽들이 등장하고 스타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IOC나 FIFA까지 뭐 이들 다 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돈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애초에 스포츠 워싱은 불가능해요. 근데 이들이 항상 돈에 넘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1: 예.
0: 사우디아라비아를 그렇게 욕하지만 정작 그들의 돈을 받아서 그들의 이미지를 세탁해주는 세탁해줬던 국가들은 아 단체들은 WWE, F1 그다음에 뭐 프리미어 리그 그리고 FIFA 리브 골프 같은 경우 새로 만들었지만 나중에 PGA 골프도 리브 골프와 우호적인 관계로 돌아선단 말이에요.
1: 네.
0: 경기 단체들이에요. 그리고 네. 이들이 어떻게 보면 돈에 굴복하면서 그러니까 돈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카타르도 그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랬고 국제적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경기 단체들이 좀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1: 네.
0: 안 돼. 니네 이미지 너무 나빠. 안 돼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돈 많은 친구는 어디 가도 다 대우받습니다.
1: 네.
0: 돈을 펑펑 쓰는 걸 보니까
1: 예.
0: 대접을 해줘요.
1: 예.
0: 그 처음에 이제 유럽 축구에서 아, 안 돼라고 하다가 돼. 돈만 더 주면 돼라고 해요.
1: 예.
0: 그러다가 이제 피파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에 다 넘어갔다고 이제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거는 이들로 인해서 페어플레이와 공정함이 생명이라고 하는 스포츠에서 이제는 돈이라는 반칙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세상으로 변질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변질이 어떻게 보면 스포츠 워싱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죠.
1: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0: 대표적인 게 2034년 사우디아라비아 월드컵 개최지 선정이에요.
1: 예.
0: 2034년 월드컵 유치는 정말 FIFA 월드컵 유치 역사상 굉장히 기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1: 저도 대충 들었습니다. 이거 뭐 예. 유치하겠다는 국가가 없었다면서요. 사우디 말고는.
0: 아니 뭐 호주나 인도네시아도 원했는데.
1: 아, 그래요?
0: 예. 근데 경쟁은 없었다는 게 맞아요.
1: 예.
0: 월드컵 유치 경쟁이 없었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단독 유치나 마찬가지죠.
1: 예.
0: 단독 유치 신청이었고 그리고 사우디만 신청했고 사우디가 선정됐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였고.
1: 네.
0: 그래서 사우디와 FIFA가 짜고 친 고스톱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 이전으로 가면
1: 네.
0: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그 탐사 보도들을 보면 상당히 이제 심각한데 사우디가 원래는 2030 월드컵 개최를 원했어요. 스페인, 모로코, 이탈리아가 개최하기로 공동 개최하기로 한 이 2030 월드컵 개최를 원했는데 여기서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면서 인판티노를 섭외합니다.
1: 인판티노?
0: 인판티노 피파 회장을
1: 아.
0: 아주 극진히 한대해주고
1: 예.
0: 관계를 잘 만듭니다. 어떻게 예. 만들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1: 예.
0: 하지만 인판티노 회장이 이후에 사우디아라비아 축구계가 내는 목소리를 다 자신의 SNS에 올립니다.
1: 네.
0: 그럼 사우디아라비아 노출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1: 네.
0: 그리고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그리고 2030년이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이 세 나라의 공동 개최가 돼요.
1: 네.
0: 근데 월드컵이나 올림픽은 대륙 순환별 배분 원칙에 의해서 이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가 앞선 대회에 개최지가 선정이 되면 모로코가 아프리카잖아요.
1: 네.
0: 스페인, 포르투갈은 유럽이잖아요. 유럽과 아프리카는 다음 대회에 제외됩니다.
1: 네.
0: 근데 북중미가 이번에 하잖아요. 북중미 가게

0: 북중미 대륙도 빠져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남미 대륙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시아 오세아니아가 남는데 남미 대륙을 갑자기 끼워 넣습니다. 2030년대에
1: 예.
0: 피파가 깜짝 발표를 합니다. 1930년 우루과이에서 초대 월드컵이 열렸고 월드컵 100주년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에서 2030년 월드컵을 같이 개최하겠다.
1: 아,
0: 그러니까
1: 예.
0: 총 6개 국가에서 하겠다. 이상한 구조가 나와요.
1: 이상하네요, 이건.
0: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남미가 3개 대륙이
1: 네.
0: 공동 개최를 하는 구조가 나와요.
1: 그건 또 뭐예요?
0: 굉장히 특이하죠.
1: 야.
0: 이게 뭐야라는 반발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2034년 월드컵 개최지는 아시아 오세아니아가 돼요.
1: 그렇죠.
0: 그런데 오세아니아의 호주가 아시아 축구연맹에 가입돼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오세아니아에서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1: 아.
0: 뉴질랜드도 사실 어렵죠.
1: 예.
0: 그러면 아시아가 전부예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기다렸다는 듯이 유치 신청을 합니다.
1: 야.
0: 유치 신청을 하는데 또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호주랑 인도네시아가 우리도 할래 라고 나와요.
1: 네.
0: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신청서를 유치 신청서를 앞으로 25일 안에 내세요.
1: 아 짧은 기간.
0: 월드컵을 됐구나. 어떻게 25일 안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합니까?
1: 그렇죠.
0: 안 되죠.
1: 예.
0: 그리고 그래서 이제 호주랑 인도네시아가 포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축구계에서 또 논란이 납니다. 야 사우디아라비아는 FIFA의 월드컵 개최지 선정 규정에 어긋나지 않나? 라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FIFA는 그 경기장 사후 시설 문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기존에 월드컵을 신청하려면 기존에 4만 명 이상의 들어갈 수 있는 축구장을 7개를 확보하고 있는 국가들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4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FIFA가 슬그머니 바꿔줍니다.
1: 네.
0: 네 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1: 야, 이거 진짜 냄새가 확 나네.
0: 그리고 총회를 엽니다.
1: 네.
0: 총회를 여는데 총회를 화상회의를 엽니다.
1: 아.
0: 그리고 화상회의를 열고 화상회의에서
1: 토론을 했어요?
0: 토론 없어요. 투표를 하는데 박수로 합니다.
1: 이건 진짜 문제 있네.
0: 박수로 투표를 하면 민주주의가 붕괴한다, 무너진다. 박수 소리와 함께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표현이 있는데.
1: 네.
0: 이 화상회의를 정말 기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1: 예.
0: 이걸 인판티노에서 뭐라고 하냐면 축구계가 분열된 모습 없이 단합된 하나의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 훌륭하다라고 하거든요. 이건 비민주적인 행위죠. 그런데
1: 예.
0: 이게 모든 것이 가능한 것. 어떻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이라는
1: 네.
0: 무기를 통해서 일종의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반칙이라는 반칙이잖아요.
1: 그렇죠.
0: 통해서 이뤄냈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네. 사우디에 가보면 늘 사우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우디에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국왕이 원하면. 자, 그런데 이건 사우디 내에서야 그들의 율법이든 법이든 그건 그들의 룰인 거고 이 FIFA와 월드컵이라는 국제행사는
0: 사우디 밖에서도 다 통해요.
1: 아유, 그래도 이건 좀 공정하게 해야죠.
0: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워싱이
1: 예.
0: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의 스포츠는 단순히 운동선수, 운동의 영역, 스포츠의 영역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앞서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국제정치의 영역, 국제윤리,
1: 네.
0: 국제규범의 시험대에 올라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스포츠 워싱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험대를 피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지금 그 시험대를 통과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건데 지금 현재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FIFA나 뭐 수많은 스타들, 수많은 클럽들, 이 스포츠 워싱의 동조자들이잖아요. 현재로서는 낙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뭐 미래에는 합격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1: 뭐 그나마 차선책은 이미 결정된 거니까 네. 그냥 축구 그 뭐랄까요 발전에 사우디가 기여를
0: 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요구 계약을 하고 나서
1: 네.
0: 아람코가 갑자기 FIFA의 후원사로 들어갑니다.
1: 대본에요.
0: 그러면서 FIFA가 이번 월드컵에 북중미 월드컵
1: 네.
0: 올해 연도부터 굉장히 큰 수익을 냅니다. 아람코가 큰 손이거든요.
1: 네.
0: 아람코가 참고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사업체죠.
1: 예, 예, 예. 그걸로 위안 삼아야겠네요. 오늘 몰랐던 우리 스포츠의 이면 제대로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혹시 닥터 캡슐 전?
1: 썼다 써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1: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1시 뉴스입니다.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합수본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 등 수사선상에 오른 선관위 관계자들 중 선별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 전 위원장 등이 사퇴하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로 보입니다. 합수본은 어제부터 이틀에 걸쳐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등 7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며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끝내는 대로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여자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을 가로막은 채 소지품을 강제로 검사한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대상으로 한 강요 등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가해자 3명 중 여성 1명의 신원을 특정해 오늘 출석을 요구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자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 6명은 지난 8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훈련용품을 가지러 왔다

0: 가 시위대에 가로막혀 강제로 소지품 검사를 받았습니다. 레미콘 운송노동조합이 5일째 휴업을 이어가자 전국 100여 개 건설 현장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25개 대형 건설사 공사 현장 117곳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며 약 16만 제곱미터 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다음 주까지 휴업이 계속된다면 일부 사업장은 전면 셧다운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운송노조의 휴업 즉각 철회,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사업자 사이에 조속한 협상 재개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주요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도 레미콘 노조의 휴업 여파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감찰을 받던 김승용 소방청장이 취임 석 달 만에 면직됐습니다. 소방청은 김 청장의 최근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서 오는 15일자로 면직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2일 김 청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김 청장은 허석본 전 청장이 12.3 내란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청장 직무대리를 맡았고 지난 3월 소방청장에 임명된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위가 기세를 더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1도, 춘천, 광주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고광용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북아일랜드를 대표하는 뮤지션 웬 모리스는 솔로로 활동하기 전에 Them이라는 그룹에서 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1966년에 팀이 해체됐고 그때 웬 모리스는 레코드사 사장에게 솔로 앨범을 내자는 제의를 받죠. 그때 그는 8곡의 노래를 사장에게 들려줬는데요. 가장 먼저 귀가 반응한 음악이 바로 이 곡이었다고 해요. 원래는 자메이카 스타일의 음악이었지만 라디오 친화적인 느낌을 위해서 익숙한 팝 락으로 바꾸고 제목도 브라운 스킨드 걸, 갈색 피부의 소녀였던 걸 피부라는 단어를 눈으로 대체해 세상에 내놓게 됐다고 하네요.

6월 12일 금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Van Morrison, Brown Eyed Girl이었어요. 신유일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사실상 Van Morrison의 대표곡이죠. Van Morrison의 첫 솔로 앨범에서 발표된 음악이었고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Van Morrison 하면 이 노래 브라운 아이드 걸을 바로 떠올리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고요. 라디오에서도 가장 많이 플레이된 Van Morrison의 노래가 바로 이 곡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원래는 약간 그 스카라고 해서 자메이카 전통음악, 레게의 원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뒷박에 좀 강세가 강한 그런 리듬으로 만들어진 브라운 스킨드 걸이었는데 그때 당시 사장이 판단하기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려면 좀 더 보편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듬도 누구나 듣기 편하게 좀 더 대중적으로 편곡을 하고 제목도 브라운 아이드 걸로 바꿨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골든디스크에서 듣는 음악들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었었던 그런 보편적인 음악들을 많이 듣고 있죠. 그런 음악들을 이 시간에 라디오에서 이 감성으로 듣는 건 또 새로운 경험일 수 있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보편적인 음악들을 신선하게 듣는 그런 한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과 신청곡이 가장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문자 샵 8001번으로

0: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어요. 문자 미니 게시판 어느 쪽이든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기 편한 쪽으로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터,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6161님, 시골 마을 뒷동산에 소쩍 세우는 적막한 밤입니다. 어릴 적 함께 지냈던 고향 친구 생각이 나네요. 스모키의 Living Next Door to Alice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지금 노래 들으시면서 친구분 생각 좀 하셨나요? 지금 막 끝난 음악 스모키 Living Next Door to Alice였고요. 그보다 먼저 전해드린 곡은 0967님 신청곡 엘버트 해몬드의 It Never Rains in Southern California였습니다. 남정우님, 12시간 지게차 운전하면서 흘러나오는 신혜림 씨의 목소리와 올드팝에 위안삼아 봅니다. 듣다 보니까 문득 라이오넬 리치의 헬로우가 듣고 싶어졌어요. 신청해봅니다 하셨는데요. 지게차를 지금 운전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술인데 멋있습니다, 정우님.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는 만큼 건강 잘 챙기시고 앞서 들으신 음악들은 뭔가 일하면서 듣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템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청해 주신 라이오넬 리치의 헬로우는 잠깐 쉬실 수 있다면 잠깐 휴식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이오넬 리치 헬로우 그리고 이찬영 님이 골라주신 조안 바에즈의 솔밭 사이로 강물은 흐르고 The River in the Pines까지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월드컵 시즌이 되면 끊임없이 소환되는 이름이죠. 그리고 지금 그 시즌이 왔고요. 샤키라, 1991년 14살의 나이에 데뷔를 했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첫 앨범, 마히아를 내면서 데뷔를 했는데, 여기에서 선보인 데뷔곡도 앨범 제목하고 똑같은 마히아라는 곡이었어요. Magic, 마법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제 샤키라가 워낙 어릴 때부터 가창력이 뛰어나서 이제 데뷔곡도 그 가창력을 좀 드러내기 좋은, 예, 그래서 발라드 음악이었어요. 14살짜리 어린 소녀가 이렇게 뛰어나게 감성적으로 노래를 소화를 잘한다. 그런 거를 이제 보여줄 만한 음악이었는데, 사실 이 노래를 너무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곡이 우리나라에 이제 정식으로 라이센스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 방송에서 들려드릴 수가 없어요. 예, 처음 그리고 지금이 데뷔곡을 듣는 게좀 의미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 곡은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찾아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콜롬비아에서만 활동을 하다가 4장의 앨범을 이제 스페인어 앨범을 내고 2001년에 다섯 번째 앨범을 내는데 이게 첫 인터내셔널 데뷔 앨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콜롬비아 외에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 이제 내놓은 영어 앨범이었고요. 여기에서 Whenever, Wherever 이 노래가 아주 크게 히트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데뷔곡인 마이아 대신에 이제 인터내셔널 데뷔곡, 세계 시장 데뷔곡, 영어 데뷔곡, Whenever, Wherever를 샤키라의 데뷔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러고 나서 Hips Don't Lie라든가 She Wolf 같은 노래로 계속해서 사랑을 받았었던 가수였는데요. 특히나 2010년에 남아공 월드컵 주제가 와카 와카 이 노래로 이제 축구하고 뭔가 이 샤키라의 이미지가 많이 연결이 됐고요. 또 올해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버나보이와 함께한 다이 다이 이 공식 주제가를 맡아서 이제는 뭐 축제 여신이자 축구 여신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샤키라의 공식적으로는 다섯 번째 앨범이지만 첫 인터내셔널 데뷔 앨범에서 인터내셔널 데뷔곡 Whenever, Wherever. 그리고 올해 북중미 월드컵 공식 주제가 샤키라의 가장 최근 싱글이기도 합니다. 버나보이와 함께한 Die Die. 지금 들어보시죠.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콜롬비아 출신의 라틴팝의 여왕이죠. 샤키라 이야기 해보려고요.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샤키라의 인터내셔널 데뷔곡 Whenever, Wherever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이자 2026 북중미 월드컵 주제가 Die Die, Burna Boy와 함께했습니다. 1207님, 안녕하세요. 5월 4일에 둘째 아들 입대시키고선 아들 생각에 사연을 보냈었는데 골든디스크에서 많은 위로와 힘을 받았었답니다. 그 아이가 고된 훈련을 무사히 끝마치고 수료식을 했네요. 잠까지 설쳐가며 아들을 보러 간 날, 울지 않으리라 다짐은 했지만 아들을 만나기도 전에 벌써 눈물이 나더라고요. 많이 늠름하고 멋져진 아들을 보니 눈물바다. 앞으로 조교 생활해야 하는 아들이 남은 기간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신청곡은 콜드플레이의 비발라 비다입니다 하셨는데요. 네, 1207님 사연 기억납니다. 그때 아드님 입대하고 나서 그 아드님이 오아시스 좋아한다고 노래랑 제목은 잘 모르지만 오아시스 노래 부탁한다고 하셔서 제가 그때 아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싶은 그 마음, 그게 사랑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나요? 뭐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게 지금 기억이 나네요. 아, 그런 둘째 아드님이 이제 조교 생활을 해야 하는군요. 이미 뭐 늠름하고 멋져졌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더 그렇겠는데요? 지금까지 아드님이 정말 아기 때부터 성장하는 모습을 1207님이 봐오셨다면 이제부터는 점점 더 멋져지는 모습을 보시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드님을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오실 거예요.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Coldplay, Viva la Vida.

0: Coldplay, Viva La Vida에 이어서 들으신 음악은 Tattoo, All the Things She Said, 이효정님 신청곡이었고요. 여기에 노성희님이 골라주신 아이린 카라의 Fame까지 세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6월 12일 금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끝곡은 지금 흐르고 있는 해리 닐슨 Without You입니다. 4791님 신청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처음엔 마음을 스치며 지나가는 타인처럼 흩어지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 언제나 하소나 끊임없이 솟아나는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101.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よくね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火曜1999。여기는 가요 1999.

0: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하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4: 저축은행.
5: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6: 기대세요.
3: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7: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8: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3: 저축은행.
9: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1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1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0: 환인제약.

0: 안전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예전부터 민간에서 부르던 동식물 따위의 이름을 향령이라고 합니다. 이런 향령을 모아 엮은 책 중에 조선의 식물학자들이 기록한 조선식물 향령집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의 한자 이름을 따 화방초, 산해초라 불리던 것을 각각 금강초롱, 평양지모로 새로 쓴 건데요. 식물 주권을 되찾으려는 의지, 우리 식물을 우리말로 적는 것에서부터 시작됐겠죠.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6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과 스페이스X의 성공적인 증시 입성에 힘입어 미국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간 12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53.51포인트 0.7% 오른 51,202.2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5% 오른 7,431.4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0.31% 오른 2

0: 현재 시간 12일 런던 IC 선물 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7.33로 전장 대비 3.37% 내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84.88달러로 전장보다 3.23%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는 3월 5일 이후, 석유 텍사스산 원유는 4월 17일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상장 후 첫 거래와 동시에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에 등극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12일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서 주당 $150의 거래를 시작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총 자산 규모가 1조 500억 달러, 우리 돈 1,594조 원에 달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스위스 국내 총 생산과 맞먹는 규모이며 세계 부호 순위 2위인 레리 페이지 구글 공동 창업자와 비교해도 3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으로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의료기기들을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재 시간 12일 연방관보 공고를 통해 대북수출 재수출 시 일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목록에는 산소발생기를 비롯해 감마영상장비, 촉각영상장비, 열화상장비 같은 진단용 의료영상장비가 포함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잠정 합의한 종전 양해 각서에 이란의 핵 프로그램 해체, 핵시설 폐쇄, 핵물질 폐기 및 반출이 담겼다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란의 핵포기는 무기한이며 미국은 이란의 양해 각서 이행 여부를 검증하면서 동결 자금 지급과 제재 해제 등 경제적 보상을 단계적으로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서명식은 며칠 안에 유럽 등 적절한 장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란의 종전협상 대표단을 이끌었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미국 측의 종전 양해각서 잠정 합의를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현지 시간 12일 X에 한 번 맺은 약속은 반드시 이행돼야 하며 어떠한 전제나 예외, 변경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또 타결을 목전에 둔 합의를 위해 다른 방도는 없다면서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역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호남 내륙지역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부산 19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구가 30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6.9도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권순표의 물음표 시작합니다.
7: 절세의 왕 절정.
8: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9: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8: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7: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권순표의 물음표.
1: 네, 얼마 전 배우 김수현 씨 명예훼손 혐의로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대표가 구속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사이버 래커와의 싸움에 인생을 건 한 분을 만나볼까 합니다. 유튜브 장사의 신의 은현장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장사의 신 은현장입니다.
1: 예, 장사의 신이 되신 이유가 뭔가요?
2: 제가 좀 장사도 잘하고요. 예. 또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1: 그래요. 예. 그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요.
2: 네네네.
1: 돈을 많이 버신 맨 처음에 장사는 뭐였나요?
2: 그때는 곱창집도 했었고요. 아, 예. 치킨집도 했었고 예. 좀 많은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1: 예.
2: 16살 때부터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예. 그럼 많은 경험으로 인해서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그럼 은 대표 보시기에는 지금 어떤 자영업자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도
2: 네네.
1: 딱 이렇게 한 보시면 원인이 뭐고 쫙 나옵니까? 딱 보면?
2: 일단 예. 사람을 보면요. 예. 어느 정도 보이더라고요.
1: 아, 그래요? 네,
2: 제가 예. 앵커님보다 훨씬 나이는 어리지만 예, 예.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겪다 보니까 예. 아, 이 친구 되겠는데 아. 처음 보자마자 그 느낌이 와요.
1: 사람으로 딱 예. 보는군요.
2: 그
1: 그러니까
2: 인상이,
1: 이 업종 뭐 자영업 자체가 위치가 어디고 뭐 어떤 장사를 하시고 이거보다는 사람으로 딱 보이는군요.
2: 그것도 중요하긴 하죠. 예. 장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예. 사실 목칠기삼이라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1: 예.
2: 목시 70%를 차지하긴 하는데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1: 예.
2: 대부분 장사가 안 되는 데에는 사장님들의 영향이 가장 크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2: 그게
1: 아.
2: 정말 크더라고요.
1: 아.
2: 주인만 바뀌었을 뿐인데 예. 똑같은 자리에서
1: 똑같은 업종을 해도요? 네,
2: 대박을 나는 사람들을 진짜 많이 봤어요.
1: 아, 그래요? 보면 딱 아십니까?
2: 그래도 조금 얘기는 해보긴 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예. 이 가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어떻게 예. 매장을 운영했는지 예. 그런 거는 좀 정보가 있어야지만
1: 아.
2: 그 다음이 이제 또 관상 이런 걸로 좀 보게 되더라고요. 아, 잘 되는 사람은 확실히 예. 에너지가 달라요.
1: 아, 그래요?
2: 확실히 달라요.
1: 아. 그러면 이 저분은 지금은 안 돼도 금방 잘 되겠구나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보이나요?
2: 제가 이제 예. 예전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 예. 벅벅이라는 햄버거집
1: 예.
2: 이런 친구들은 딱 봤을 때 한 세 달 예. 정도만 고생하면 되겠다라고
1: 아.
2: 했는데 지금은
1: 예.
2: 한 2억 5천씩 팔고 있는
1: 월에요?
2: 예. 아주 대박난 친구들이 좀 예. 많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2: 근데 처음에는 예. 진짜 아, 이 친구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던 예. 친구들도 있거든요.
1: 예.
2: 확실히 오래 걸려요.
1: 아.
2: 한 1년은 걸리더라고요. 옆에서 아. 계속 잔소리 해줘야 되고.
1: 그런 분들도 은 대표께서 잔소리를 하시면 되나요?
2: 바뀌긴 해요.
1: 바뀌어요.
2: 네.
1: 뭐가 이래서 당신 이래서 안 된다고 네. 말씀을 하시면.
2: 네가 문제야라고 항상 얘기하죠.
1: 아, 그래요?
2: 너만 바뀌면 네. 이 가게의 매출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1: 아.
2: 음식점이 네. 요즘에 어디 돌아다니시면서 맛없는 음식점 혹시 보셨나요?
1: 아, 잘 모르죠. 저도 뭐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 아니어서
2: 없어요.
1: 다 맛있어요. 예, 예, 예.
2: 요즘에는 음식이 맛없으면 예. 진짜 두 달도 못 버텨요.
1: 아.
2: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이상 매장을 예. 운영했다는 거는 예. 이미 맛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예요.
1: 아.
2: 가장 큰 건 예. 목과 사장님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냐가 가장 큰 거죠.
1: 사장님의 성실성인가요, 그게?
2: 성실도 중요하죠. 예. 제가 아. 특별하게 뭔가를 해서 여기 있는 건 아니거든요.
1: 예. 아.
2: 그게 확실히 영향이 있더라고요.
1: 아, 성실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보시기에 뭐가 중요한가요?
2: 그다음에 몫이 확실히 중요하긴 해요.
1: 몫이 중요하고. 예. 사장님의 성실 말고 인성 중에는 다른 부분이 뭐 중요한 게 있습니까?
2: 이게 예.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자영업자분들이. 아.
1: 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예.
2: 그러니까 대부분 예. 딱 손님이 들어가면 예. 인사는 하거든요.
1: 예.
2: 인사를 들어오는 쪽을 보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0: 예, 예. 대부분 요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딸랑딸랑 이 소리가 나면 예. 벽 보고 다 인사를 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1: 아, 그게 중요하군요.
0: 진짜 중요하죠. 아. 들어올 때랑 나갈 때만 잘하면 돼요. 아. 매장은요.
1: 예.
0: 마지막에 인사 한번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예.
0: 그게 진짜 커요. 많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1: 이게 제가 좀 속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돈은 얼마나 오셨습니까?
0: 아, 저는 이제 좀 있으면 예. 1000억 되는 것 같습니다.
1: 1000억이요?
0: 네네.
1: 아, 그...
0: 아직도 버는 중이고요, 사실. 예. 저는 1조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1: 아, 그래요?
0: 사람입니다. 네네.
1: 지금은 그럼 이 사업의 종류가 음식점 말고 어떤 게?
0: 지금은 제가 예. 밀키트 사업을 예. 지금 시작해서 하고 있고요. 예. 그 밀키트 매출이 지금 한 달에 한 100억 정도 됩니다.
1: 아, 그래요? 네.
0: 지금 많이 살아났습니다.
1: 아...
0: 김세희로 인해서
1: 예.
0: 공격하자마자 회사가 쫄딱 망했거든요.
1: 예.
0: 그리고 그걸 복구하는데 한 2년 걸린 거예요.
1: 아, 완전히 망했습니까, 그때?
0: 그때도 한 100억씩은 팔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는 연매출이 한 100억이었는데 네. 김세희한테 공격당하자마자 네. 매출이 10억으로 줄고요.
1: 네.
0: 그러니까 2024년에 네. 공격을 당하면서 네. 매출이 60억, 100억이었던 게 10억으로 준 거예요.
1: 아,
0: 그리고 그 다음 네. 연도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도 유튜브 매출은 안 나오고 있죠.
1: 예.
0: 알고리즘이 망가졌기 때문에
1: 예. 그러니까
0: 밀키트 매출은 나오지만 유튜브는 아직까지는 힘든 건 사실이에요.
1: 예. 김세희가 공격을 시작한 계기가 뭔가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좀 여쭤보면 예.
0: 김세희가 공격하는 경우는 예. 일단은 돈이겠죠.
1: 예.
0: 돈이고
1: 예.
0: 유명하다.
1: 예.
0: 그러면 일단 타겟이 돼요.
1: 아, 그래요.
0: 예. 아마 죄송하지만 이제 예. 앵커님은 김세희한테 공격을 안 당하셨잖아요.
1: 돈이 없을 게.
0: 아, 정확합니다. 일단은 예. 일단은 예. 돈이 없거나 예. 유명하지 않으면 예. 일단은 김세희는 건들질 않아요.
1: 아, 그래요. 예.
0: 뭐가 나오질 않거든요. 예.
1: 아.
0: 실제로 제가 김세희를 이제 파면서 예. 많은 녹취들을 들었는데
1: 예.
0: 김세희가 공격하는 방식은 되게 간단해요.
1: 예.
0: 유명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예. 살짝만 툭 건드리면
1: 예.
0: 잃을 게 많거든요. 대부분이 뒤로 예. 다 협상을 해왔습니다.
1: 아,
0: 돈을 주고.
1: 예.
0: 근데 그게 점점 레카들이 진화를 해가면서
1: 예.
0: 공격을 하고 자기 방송으로 나오라고 하고
1: 예.
0: 질문지 답변 다 줄 테니까 그대로만 대답해. 내가 예. 널 세탁해 줄게.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으로.
1: 예.
0: 그렇게 하고
1: 예.
0: 부가세 포함 광고비를 받는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굉장히 예. 그런 걸로 협박 공갈로 감옥에 넣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1: 예.
0: 광고비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저도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1: 아.
0: 10개월 동안을 판 거예요, 제가.
1: 아.
0: 그렇게 저를 많이 공격을 했거든요. 네. 영상을 네. 유튜브로 한 60회, 70회 정도 공격을
1: 네.
0: 했어요.
1: 네.
0: 근데 그 중에서 고소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1: 아, 그래요. 굉장히 주도 면밀하군요.
0: 네. 그럴 예. 것 같습니다. 어디서 들었습니다.
1: 아.
0: 다른 사람이 제보를 네. 했습니다. 이런 걸로 두리뭉실하게 계속 공격을 해왔기 네. 때문에
1: 네.
0: 10개월 동안 채증만 하다가 끝난 거예요.
1: 아.
0: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몇 가지를 찾아서 네. 고소를 했던 거죠.
1: 아.
0: 진짜 힘들었어요.
1: 그러니까 공격의 포인트가 뭐였나요? 그 허위 공격의 허위 예.
0: 그냥 포인트는 없어요.
1: 아.
0: 그냥
1: 네.
0: 너 쟤 때렸지. 네. 그 안 때린 증거 가져와. 이건데 안 때렸는데 어떻게 안 때린 증거를
1: 그럼요.
0: 가져오겠어요?
1: 네.
0: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1: 네.
0: 근데 다른 연예인들은 네. 그렇게 공격을 하면 다 가만히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질 못하거든요.
1: 예, 잘못 걸렸군요.
0: 네, 김세희가 가장 실수한 예, 게 그거예요.
1: 예.
0: 은연장이 예. 돈이 그냥 많다.
1: 예.
0: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김세희가 실수를 한 거예요.
1: 예.
0: 저는 돈이 예. 엄청 많아요. 엄청 많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1: 예,
0: 거예요.
1: 예. 근데 김세희한테 망한 다음에도
0: 네.
1: 당한 다음에도
0: 네.
1: 돈이 꽤 남아 있었습니까 그때는?
0: 일단 돈을 예. 제가 뭐 골목식당 컨텐츠도 예. 하고 자영업자도 도와주긴 하지만 예. 그 전에 이제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라는 치킨집 프랜차이즈를 예. 운영을 했었고
1: 예.
0: 그 회사를 이제 매각하면서 이제 돈이 생겼던 거죠.
1: 예.
0: 그러면서 운이 좋게도 또 잘 불려가지고
1: 예.
0: 돈이 좀 많이 있었어요.
1: 예.
0: 그래서 유튜브나 다른 거나 경제활동이 없어도
1: 예.
0: 건물이 많기 때문에
1: 아.
0: 예, 월세 수익으로 끝까지 지금까지 싸워왔던 예. 거죠.
1: 아, 그러면 말이에요.
0: 네네.
1: 그 은 대표께서도 저 돈도 많고
0: 네네.
1: 또 알려지기도 꽤 알려졌잖아요.
0: 네네.
1: 다른 분들처럼 귀찮다 이런 생각 안 했습니까?
0: 아, 예를 들어 많이 했죠.
1: 아, 근데
0: 많이 예. 했는데요.
1: 예.
0: 처음에는

0: 이제 내가 억울한 거를 밝혀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예.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 연예인들이 왜 김세희와 싸우는 걸 싫어하는지 예. 그때 알게 된 거고.
1: 뭔가요?
0: 근데 포기하고 싶긴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약간 뭔가 사명감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예. 또 다른 사람이 김세희한테 공격을 당해서 혹시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아, 생각이 들어서 예. 내가 김세희 하나만큼은 예. 끝장을 내고 아. 은퇴하겠다. 아. 이제 이런 걸로 좀 바뀌게 된
1: 사명감으로 바뀌었군요. 네. 아.
0: 그냥 사명감이라고 얘기하는 네.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1: 아 사명감으로 바뀌었군요. 네. 그런데 아까 사람을 딱 보면 대강 알아보신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김세희는 어땠습니까 느낌이?
0: 김세희는요. 네. 내가 못 이길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1: 아 그래요?
0: 네. 그 영상들을 봤어요. 아, 네. 봤는데 네.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1: 독인가요? 그냥. 아니면 네. 뭔가요?
0: 그냥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네. 소리를 하는데 네. 사람들이 다 김세희 말을 믿는 거예요. 아 나는 얘한테는 안 되겠구나. 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네. 무서웠어요. 아. 그리고 알아보니까 네. 김세희가 한마디 하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서웠죠. 그 당시에. 네.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1: 근데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0: 저는 사업하는 사람인데 네. 김세희한테 공격당한 다음에 아무리 해명을 해도 제가 계속 사기꾼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도 네. 없고 네. 주위 사람들도 자꾸 저를 피하고 네. 부모님이 지금 멀쩡히 잘 살아 계시는데 네. 부모님 영정 사진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다 뿌리고
1: 아 그래요.
0: 네. 그때 제가 돈을 번 가장 큰 이유가 네. 부모님이 어릴 때 굉장히 힘들게 살았고 예. 석유 배달하고 얼음 배달하고 수선집하고 아. 저는 그 미싱대 위에서 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돈을 진짜 많이 벌어야 되겠다.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가족을 건드리고 직원을 건드리고 주위 사람들을 하나씩 건드리는 거 보고 네. 내가 진짜 대한민국에서 네. 너 하나는 삭제시키겠다로 좀 바뀐 거죠. 그때부터.
1: 네. 김세희 구속됐을 때 왜 진짜 눈물이 나 그 정도로 한이 맺혔던 건가요? 뭔가요?
0: 이게 네. 굉장히 길어요. 네. 제가 김세희를 고소한 단 한 건을 네. 거의 2년 동안 조사를 안 받았고요. 김세희가 저를 고소한 건 네. 제가 50번을 넘게 조사를 받았어요.
1: 그래요. 네.
0: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김세희 뒤에 누가 있는지를 그때부터 또 파기 시작했던 네. 거예요. 많은 정치인들이 있어요. 네. 제가 뭐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1: 그래요. 네.
0: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어떻게 끝을 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고 네. 김세희가 구속 영장 심사를 할 때 네. 제가 라이브를 하고 있었어요. 네. 라이브를 하면서 계속 기사가 언제 뜨는지 네. 구속 뭐 기각이 뜰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검색을 하는데 안 뜨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기자님이 제 영상을 보고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네. 이제 기사 뜰 거다. 얘기해도 된다. 네. 구속됐다. 네. 이러길래 그냥 네.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욕을 막 했거든요. 예. 막 했는데 예.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야 이게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을 문제였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 2년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두드러 맞았거든요. 김세희 씨한테. 예. 그런 감정 등이 몰려오면서 저는 한 5분 운 줄 알았어요. 예. 녹화한 거 봤더니 한 30분을 울었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아, 이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 네. 기쁘기도 하고 네. 그 2년 6개월의 시간들이 좀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좀 답답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1: 근데 은 대표 보시기에 그 유착,
0: 네네.
1: 뒷배를 봐준 사람들,
0: 네네.
1: 정치인들인가요? 보니까?
0: 아, 정치인분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나오고 있고 네. 실제로 김세희가 네. 방송을 할 때 네. 항상 그 전 정권일 때 네. 뭐 윤석열 대통령, 네. 김건희 여사들이 네. 자기한테 뭘 해주고 뭐 화환도 보내주고 시계도 보내주고 많이 도와주고 있다 이런 걸 방송으로 끊임없이 얘기해왔어요.
1: 네. 그러면 보시기에 지금 뭐 말씀을 안 하셔도요. 네네. 그 힘 있는 어떤 정치인들이 네네. 수사기관에 압력을 넣고 그 수사기관들은 마지못해 어떤 수긍한 그런 상황이었나요?
0: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제가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이제 국감도 나갔잖아요. 네. 국감에 나가서 엄청 소리를 질렀어요. 네. 거기서 네. 김세희는 조사 왜 안 받는데요?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 다음 날 이제 서울 경찰청장님이 네. 부실 수사 인정하겠다. 아, 바로 그랬었죠. 집중 수사팀 네. 만들어서 네. 조사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도 네. 6개월 동안 네. 뭐 김세현 씨 사건, 뭐 은현장, 이신호, 네. 강경윤

0: 한 21건의 사건들이 예. 결과가 안 나오고 계속 있는 거예요.
1: 예.
0: 그러고 저는 이제 계속 경찰서에 전화하니까 언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1: 예.
0: 언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걸 6개월을 한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예. 안 되겠다. 예. 그냥 내가 강남경찰서를 지금부터 얘기할게.
1: 예.
0: 그리고서 매일 강남경찰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1: 예.
0: 그랬더니 결국에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수사관들이 바뀌었어요, 다.
1: 예.
0: 무슨 다른 이슈로 인해가지고 수사관들이 뇌물을 받았던 내용들이 예. 있고
1: 아.
0: 그러면서 강남경찰서가 어느 정도 또 물갈이가 된 거예요.
1: 예.
0: 그러면서 결국은 그 다음 달 이제 김수현 씨 사건이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1: 예. 그럼 정권 바뀐 다음에도 계속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0: 정권 바뀌고도 예. 거의 1년 된 거죠.
1: 아, 네. 그러면 지금 의심하시기는
0: 네네.
1: 그 수사기관과도 어떤 유착 정도가 굉장히
0: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예. 김세희가 이번에도 또 유치장에 들어갔었잖아요.
1: 예.
0: 그 유치장에 같이 있었던 그 제보자가 있어요.
1: 예.
0: 한 3일 정도 같이 있었는데
1: 예.
0: 거기서 이제 TV를 볼 수 있더라고요.
1: 예.
0: 그러면서 어떤 정치인이 나왔을 때 아, 저
1: 예.
0: 정치인 나랑 뭘 했었고
1: 예.
0: 나랑 친하고
1: 예.
0: 뭐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제가 또 인터뷰까지 했었거든요.
1: 예.
0: 결국에는 자기가 제가 국감에서도 녹취를
1: 예.
0: 공개를 했어요.
1: 예.
0: 자기가 국회의원 뭐 100명인가 132명한테
1: 예.
0: 돈을 줬다.
1: 예.
0: 지 입으로 지가 녹취한 걸 제가 국감에서도 공개했고
1: 예.
0: 유튜브에서도 공개를 했는데
1: 예.
0: 수사를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 입으로 얘기한 녹취를 제가 공개를 한 거잖아요.
1: 예.
0: 제가 어디서 AI로 만든 게 아니라.
1: 예.
0: 근데도 수사를 안 해요. 그럼
1: 예.
0: 당연히 누군가가 봐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1: 예. 김세희가 부풀리기 자기를 과장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0: 과장했을 수도
1: 예.
0: 있죠.
1: 예.
0: 근데 과장이라는
1: 예.
0: 거는요. 기초가 없으면 과장을 할 수가 없어요.
1: 네.
0: 제가 이런 거죠.
1: 네.
0: 제가 좀 전에 앵커님한테 네. 아, 이번 달에 제가 밀키트 100억을 팔았어요라고
1: 예.
0: 얘기했잖아요.
1: 예.
0: 실제로는 92억 몇천만 원을 판 거예요.
1: 예.
0: 근데 그냥 100억이라고 얘기를 하는
1: 예.
0: 거거든요. 쉽게
1: 예.
0: 얘기하기 위해서.
1: 예. 예.
0: 자, 김세희가 뭐 132명한테 돈을 줬다라고 예. 녹취가 나왔잖아요.
1: 예.
0: 132명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1: 한 뭐 수십 명일 수도
0: 네네.
1: 있고.
0: 최소한 수십 예. 명 이상은 되는 거죠.
1: 예. 그러니까
0: 뭔가가 없으면 그 녹취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1: 뭔가 없으면 그 녹취가 나올 수가 없고
0: 네네.
1: 그다음에 수사가 이렇게 지연될 수도 없고.
0: 그렇죠.
1: 예.
0: 저는 정확하다고 100%라고 봅니다.
1: 아, 그래요. 예.
0: 그래서 제가 뭐 매부쇼든 다른 데 계속 예. 나가서 이 얘기를 계속하고
1: 예.
0: 이게 이슈가 되면서 방송에 나가자마자
1: 예.
0: 매부쇼 얘기해도 되는 거죠?
1: 예.
0: 매부쇼에서 강남경찰서 막 조사 안 하고
1: 예.
0: 너네 문제 있다!
1: 예.
0: 라고 얘기하고 매부쇼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1: 예.
0: 강남경찰서에서 전화가 계속 쏟아져
1: 예.
0: 나온 거예요.
1: 예.
0: 아,
1: 예.
0: 결과 이제 나온다. 좀만 기다려달라. 이제
1: 예.
0: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죠.
1: 거기 어떤 김세희를 봐줬던 유착
0: 네.
1: 의혹이 있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0: 저는 100%라고 봅니다.
1: 예.
0: 수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1: 예.
0: 되는 거고
1: 예.
0: 이것도 김세희가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1: 예.
0: 자기는 강남경찰서 수사관이랑 친하다. 거기 가면은 아 이거는 뭐 불송치예요.
1: 예.
0: 금방 끝나요.
1: 예.
0: 그리고 뭐 20개의 조사를 봤는데 2시간 안에 끝났다.
1: 예.
0: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해왔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제가 수사관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고
1: 예.
0: 조사를 받을 때도 얘기를 했더니
1: 예.
0: 아 저희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했죠.
1: 예.
0: 김세희 본인이 얘기한 거라니까요.
1: 예. 한번 뭐랄까 거친 녀석과 싸워봤잖아요.
0: 네네네.
1: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보시면.
0: 아...
1: 뭐냐 하면 김세희 같은 그 사이버 레카라 그러나요?
0: 네네네.
1: 그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이유가
0: 네네.
1: 뭐 겪어보셨겠지만
0: 네네.
1: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푹 찌르는 거거든요. 말과 어떤
0: 그쵸.
1: 예.
0: 그 증명할 수가 없고 해명할 수가 없는 것들로 건드리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1: 예.
0: 그리고 일단 증명할 수 있는 것들도 몇 개 있었고
1: 예.
0: 그냥 더러워요. 그냥
1: 예.
0: 김세희는 이제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1: 예.
0: 이제는. 뭔가 더럽다는 느낌이 확실히 많이 들고요.
1: 네.
0: 김세희가 저만 보면 이제 떨어요.
1: 네. 아, 그래요?
0: 떨어요. 제가 김세희 사무실도
1: 네.
0: 막 쳐들어가고 그랬거든요.
1: 네.
0: 그럼 저쪽에 카메라를
1: 네.
0: 몰래 켜놔요.
1: 네.
0: 몰래 켜놓고
1: 네.
0: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1: 예.
0: 거긴 있는 직원들이 진짜 김세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1: 네. 아 그래요?
0: 똑같은
1: 아,
0: 사람들이에요.
1: 아, 그래요.
0: 그 사람들도 정말 무섭고
1: 네.
0: 내가 회사 들어오는 순간
1: 네.
0: 너희들을 전부 다 내보내겠다 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가면
1: 들어가신 거 아닌가 지분 매입해서?
0: 지분 매입을 했지만
1: 네.
0: 이게 우리나라의 법이
1: 네.
0: 진짜 많이 바뀌어야 돼요
1: 네.
0: 제가 회사를 완벽하게 정복하는데
1: 네.
0: 들어가는 시간이 거의 뭐 3년 5년이 걸리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지분을 매입해도요?
0: 지분을 매입해도
1: 네.
0: 1심 가고 2심 가고 3심

0: 계속 이런 상황인 거예요.
1: 네.
0: 피해자가 모든 걸 증명해야 되고
1: 네.
0: 그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파산하거나 끝장이 나는 거죠.
1: 아.
0: 저는 그나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버텨온 네. 거고.
1: 그렇죠. 네. 시간도 있으시고.
0: 네. 네. 아, 시간은 사실 없는데요. 아. 없는데 네. 김세희 하나만큼은 끝장내려고 지금 제가 올인한 거죠.
1: 예.
0: 김세희한테만.
1: 앞으로는 뭐가 남았습니까? 김세희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회사를 완전히 장악해야 되고.
0: 예. 일단 회사를 장악해야 되고 예. 김세희의 횡령 증거들을 계속 찾고 있어요.
1: 예. 이제
0: 재무제표 5년치를 제가 계속 예. 보고 있잖아요.
1: 예.
0: 그중에서 의심적인 것들이 계속 나와요.
1: 예.
0: 뭐 판관비 같은 거. 법카를 너무 많이 썼다.
1: 예. 예.
0: 그리고 이제 변호사비 지출이 굉장히 커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파헤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인이랑 김세희는 다른 인격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굴 고소를 하냐면 김세희를 고소해요.
1: 네.
0: 그럼 김세희를 고소했을 때는 네.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김세희는 자기 개인 돈으로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법인에서 변호사비가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1: 예.
0: 네. 이거를 네, 지금 제가 계속 네. 맞춰보고 있는 단계고.
1: 횡령이군요. 네. 네.
0: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사저를 사줬을 때도 네. 법인에서 1억인가 2억을 뺐어요. 그리고 그 돈을 메꿔놓지 않았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소송을 간 상태고
1: 네.
0: 법적 결과가 너무 늦게 나오니까 계속 대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1: 예.
0: 너무 답답한 상황인 거죠.
1: 김세희는 몇 년까지 살게 하실 자신 있습니까?
0: 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예. 김세희가 예. 아마 1심 때까지는 예. 절대 못 나올 거예요.
1: 예.
0: 1심이 지나야 이제 보석으로 예. 나올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지금 김세희가 하고 있는 게 예. 국민참여재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운 좋으면 3개월 안에 재판이 열리거든요.
1: 네.
0: 그 재판이 열리면 이제 보석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국민참여재판으로 계속 유도를 해가고 있는 거고
1: 네.
0: 다른 사람들은 김세희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1: 네.
0: 있거든요.
1: 네.
0: 저는 솔직히
1: 네.
0: 좀 1년 안에 나왔으면 좋겠다.
1: 왜요?
0: 제가 다시 집어넣기 위해서
1: 네,
0: 그리고 밖에 나온 상태에서
1: 네.
0: 두드러 패야지만
1: 네.
0: 저는 그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1: 야, 네. 그 은 대표도 굉장히 지독하시군요.
0: 아, 저는 김세희한테
1: 네.
0: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내 꿈은 너야 세희야.
1: 아.
0: 항상 얘기해. 내 꿈은 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여러분은 지금 권순표의 물음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4: 그렇게 사무쳤군요. 그러니까
5: 사무쳤죠. 저만 네. 건드렸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네. 회사가 망가지면서 부모님도 힘들어했고 회사 직원들이 제가 망했기 때문에 제가 메인인데 제가 방송 촬영을 못하니까 직원들이 편집을 할 수도 없고 일이 없으니까 대표님 나가겠습니다. 저희 월급 그냥 받는 거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몇십 명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던 거고 밀키트 같은 경우는 제 물건을 만들어줬던 회사도 같이 공격을 당해서 망했어요. 저만 망한 게 아니라 제 물건을 만들어줬던 회사 모두가 다 망했고 그래서 그나마 집 한 채 있었던 대표님들도 집을 팔아서

0: 공장에서 쭈그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내가 진짜 끝까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복귀를 해서 그 대표님들 다 밀키트 성공시키고 내가 그만두겠다. 네. 그래서 제가 밀키트 100억을 파는데 네. 월 매출이거든요. 네. 이익률이 0.86%예요. 아,
1: 그래요.
0: 에. 제가 돈 버는 구조가 아니라 네. 공장만 돌아가면 돼. 니들만 일해. 네. 그러니까 이 구조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1: 아, 훌륭하신데요.
0: 아, 돈은요. 네. 벌고 싶다고 해서 버는 네. 게 아니에요.
1: 예. 네.
0: 어느 순간에 돈이라는 게 제 뭐, 저한테 붙더라고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네. 네. 제가 CF도 다 잘렸죠.
1: 예.
0: 방송도 MC를 하고 있었어요. 예. 다 잘렸어요.
1: 예.
0: 저 진짜 방송국들 언론사들이 예. 정말 큰 문제가 뭐냐면 예. 김세희가 방송한 것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계속 내보내요.
1: 아, 그냥 인용 형식으로.
0: 네. 예. 김세희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1: 예. 예.
0: 근데 기사가 나와요 계속.
1: 에...
0: 그리고 무슨 뉴스 방송에서 김세희 거를 갖다가 인용해서 쓰고 있어요.
1: 에...
0: 제가 거기까지는 좋아.
1: 에...
0: 제가 MC를 하고 있었어요.
1: 예.
0: 김세희가 방송국에 앞에 와서 은연장 사기꾼 하차시켜라 하차시켜라 예. 막 이렇게 계속 시위를 했어요.
1: 예.
0: 근데 방송국에서 예. 저를 뭐 믿어주든지 아니면 저한테 좀 조언을 해주든지 예.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더 두들겨 맞았어요 김세희한테. 그러고 나서 제가 해명을 좀 했거든요.
1: 예.
0: 그때 김세희가 또 와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김세희가 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계속 시위하니까 방송국은 시끄럽고 도대체 방송국 윗분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PD들이 윗분들이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하겠다. 끝까지 하겠다. 이랬던 결국은 잘렸죠.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네. 제가 잘렸잖아요. 네. 하차가 네. 됐잖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1: 아 진짜
0: 김세희 말이
1: 진짜 잘못이 있구나. 네.
0: 김세희 네, 말이 다 되죠. 진짜구나. 라고 해서 더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국이랑 언론사들은 네. 진짜 혼나야 돼요.
1: 네.
0: 제가 봤을 네. 때는 이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어요. 발로 뛰는 취재를 해야지.
1: 네.
0: 왜 안에서 유튜브 보고 그거 잘라서 올리고.
1: 네.
0: 더 웃긴 거는 요즘에 작가님들이요. 네. 장사의 신 유튜브 채널에 나오신 분들한테 진짜 편하게 전화해가지고 네. 출연하시겠어요?
1: 네. 네,
0: 뭐 출연하실래요? 방송국이 어떻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1: MC는 아니라면서요.
0: 네?
1: MC는 아니라면서요.
0: 아니, 유튜브에 나온 사람들한테 편하게 전화해가지고 네. 그냥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너무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1: 그런데 말이에요. 김세희에 대해서 또 오래 또 연구를 하시게 된 거 아닙니까?
0: 네네네.
1: 근데 그 사람이 네. 외양만 보면요. 네. 멀쩡한 어떤 과정을 겪었어요. 좋은 대학교 나오고 뭐 가정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외양으로 보긴 번듯했고 원래.
0: 네네.
1: 이 왜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이렇게 보면
0: 아.
1: 좀 이해가 갑니까? 왜 저런 예.
0: 그거죠. 예. 결국에는 돈이 가장 큰 거거든요.
1: 아,
0: 우리가 처음부터 볼 필요가 있는데
1: 예.
0: 김세희 재무제표를 제가 확인한 결과
1: 예.
0: 5년 전에는 결국에 매출이 50억
1: 예.
0: 그 다음에 한 명이 하늘나라로 가고
1: 예.
0: 40억 그러고서 또 한 명과 틀어지면서 30억
1: 예.
0: 이렇게 매출이 매년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1: 예.
0: 빠질 때마다
1: 예.
0: 그러면서 김세희가 이제 점점 독해진 거죠. 결국에는 돈 때문에 사람이 바뀌게 된 거예요.
1: 예.
0: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을 예. 저는 10개월을 괴롭혔고요.
1: 예.
0: 김세현 씨도 마찬가지로 예. 6개월, 7개월 동안 허위사실로 공격을
1: 예.
0: 했고요.
1: 예.
0: 찌양 씨도 마찬가지로
1: 예.
0: 한 4개월, 5개월 이렇게 한 사람을 타겟으로 죽을 때까지 공격했던 적이 없어요.
1: 예.
0: 근데 자기가 혼자
1: 남은 사람이죠. 빨아내겠다 이거군요.
0: 예. 다시 돌아간다면
1: 예.
0: 저는 그냥 돈 주고 끝냈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그때 얼마 어떻게 또 어느 정도 뺏깁니까?
0: 제가 네. 대충 제보를 받고
1: 네.
0: 어느 정도 확인했을 때 한
1: 네.
0: 2억 정도,
1: 아.
0: 2억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
1: 네.
0: 제가 녹취도 있고 몇 개가 있어요.
1: 네.
0: 있는데 제보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 네.
0: 김세희가 언젠가는 나올 걸 알고 있고요.
1: 네.
0: 보석으로 나올 수도 있고
1: 네.
0: 그때 자기 회사들이 두드려 맞을까 봐
1: 네.
0: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 녹취 내용들이 하나같이 거의 비슷해요. 처음에 전화를 해서

0: 아유, 광고 좀 주세요. 네. 광고 좀 주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하다가 또 빠지려고 하면 네. 아니 뭐 이것도 못 줘요? 이것도 못 줘? 뭐 니네 회사 한번 털어줘? 네, 아 진짜예요. 그 녹취를 제가 다 갖고 있어요. 네, 네. 근데도 이게 결국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네.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그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1: 그런데 지금도 사이버 레카라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네.
0: 있죠. 네. 근데 네. 많이 없어졌죠.
1: 아 그래요?
0: 왜냐면
1: 거기는 은 대표 공덕도 있는 겁니다.
0: 아, 저는 솔직히 네. 제 공덕이 네. 진짜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네. 네.
0: 제가 처음에 구제역부터 시작이 된 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시는데 네. 김세희한테는 2024년 1월부터 네. 공격을 당하기 시작했고요. 네. 2023년 7월부터 네. 구제역이 먼저 공격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장사신 은행장 너무 큰 사람이라서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못 건들 것 같아요.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잠수를 타더라고요. 그러고서 갑자기 크로코다일이라는 레카가
1: 다 겪으셨군요.
0: 네, 네. 12월 달부터 네. 무슨 은연장 뭐 하여튼 무슨 판때기를 하나 크게 만들어가지고 네. 그때부터 툭 공격을 해요. 네. 그 다음에 김세희가 물고 최종적으로 공격이 되는 거예요.
1: 그쪽에 가장 거물이었나요?
0: 카르텔이 있죠.
1: 김세희가
0: 레카 최고 수장이었죠.
1: 아 그래요. 네.
0: 모든 레카들한테 전화해서 네. 광고 좀 받아오세요. 광고 좀 받아오세요. 그러면 네. 구제혁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광고 받아다 주고 그리고 김세희가 네. 최종적으로 네. 구제혁이라는 사람이 감옥을 갔잖아요. 네. 감옥을 왜 갔냐면요. 네. 김세희가 구제혁한테 광고 받아와 그런 구제혁이 네 하면서 계속 갖다 주다가 네.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김세희가 구제혁한테 아, 그 2억 좀 빌려와 2억 좀 빌려와 네. 라고 했는데 구제혁이 돈을 빌리다가 못 빌린 거예요. 네. 못 빌려서 김세희는 고민을 했겠죠. 네. 난 지금 2억이 필요한데 구제역 얘가 못 갖고 오네.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네 사건을 터트려서 2억을 벌게로 바뀌게 된 거고요.
1: 아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 몰랐습니다. 이거.
0: 그래서 쯔양 씨 네. 얘기가 그때 터진 거예요. 그걸로 2억을 넘게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세희가 네. 멍청한 것 같은데 멍청하지 않아요. 구제역으로 2억을 빌려오는 게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네. 방송으로 그냥 벌어버린 거예요.
1: 대단하군요.
0: 대단해요. 네. 지금 정말로.
1: 그럼 일반적인 분들 겁을 낼 수밖에 없겠네요. 이 어떤 약간 돈이 있고 잃을 게 있는 분들은. 네.
0: 김세희한테 못 덤빈다니까요. 네. 아예 못 덤벼요. 모든 걸 해명을 했거든요. 네. 주가 조작. 네. 대북 송금 예. 그리고 뭐 최순실 게이트 예. 모르겠어요. 뭐 대북 송금 뭐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뭐 북한에 국민은행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대북 송금을 했다는 걸로 6개월을 두드러 맞았어요. 정말로
1: 대단.
0: 사람들이 믿어요 그거를. 예. 제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제가 뭐 북한에 돈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고 북한을 맘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봐요. 네, 네.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네. 시간이 지나고 다 해명을 하고 네. 자료들로 다 검증을 받고 법적인 결과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네. 시작하니까 그 다음 나온 게 넌 중국인이야. 넌 중국인이야. 이걸로 또 몇 개월을 맞았죠.
1: 아 대단하군요. 네.
0: 군대 안 갔다. 아니 병역증명서 뭐 주민등록 네. 등본 초본 다 공개를 했어요. 네. 이렇게 공개한 사람이 없거든요. 네. 아무리 공개를 해도 또 다른 걸 공개하라고 하고 또 다른 걸 공개하면 또 다른 걸 계속 공개하라고 해요. 네. 최종적으로 민증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네. 홀로그램 위치가 약간 삐뚤다. 그리고 민증이 너무 깨끗하다. 예. 저 아직도 중국인이에요. 사람들한테는. 그 DC 뭐 이런 일별
1: 제가 웃어서 대단 끝나서 웃는 겁니다. 예. 와, 아 대단하네요.
0: 우직하면 예. 정말 부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예. 이게 내가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예. 증거를 다 보여줬는데 예. 혹시라도 부모님 중국 간 적 있어요? 예. 이걸 물어봤어요.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하도 당하면요. 예. 멘탈이 진짜 무너지더라고요.
1: 그렇죠. 예.
0: 정말 엄마 중국 갔다 온 적 있어? 그랬더니 아니 없어 왜? 아, 자꾸 중국인이라 그래서 예. 제 이름이 은씨거든요. 예. 100% 너는 은씨가 중국인이야. 예. 아, 그리고 그런 한자를 쓰는 사람이 없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1: 그 김세희의 재산은 얼마나 됐습니까?
0: 김세희 네. 개인 재산은 네. 한 100억대는 되는

0: 것 같아요.
1: 그걸 다 그걸로 본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0: 그건 아니고 네. 김세희 아버지가 또 MBC
1: 그렇습니다.
0: 높은 예. 위치에 있었고 예. 그 과천에 땅들이 좀 예. 있었는데 그게 개발이 되면서 돈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두 채가 있는데 예. 그게 한 120억 돼요. 대출도 많이 있고 예. 뭐 누나와 공동명의도 있고 하긴 하지만 예. 어쨌든 이것저것 숨겨놓은 것까지 합치면 그래도 80억에서 100억 정도는 되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그 법인은 어땠나요? 재산
0: 법인에는
1: 인수할 때 예.
0: 그냥 계속 적자입니다.
1: 아 그래요?
0: 계속
1: 껍데기군요 그냥. 네,
0: 그냥 껍데기입니다. 돈을 어떻게 뺏으는지 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1: 아 그래요? 지분 인수하실 때 얼마 들었습니까?
0: 저는 조금 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 많이 주고 샀다는 아니고 네. 그냥 소형차 값 정도가 아, 들었고 네. 대신에 이제 조건이 있었어요. 네. 지분을 제가 이제 사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이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네.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도 사겠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서 네. 가격이 그때보다 조금 올라갔는데 네. 제가 아니 나는 그러면은 그거 안 사겠다라고 네. 얘기했더니 그럼 이 정도 가격에 주세요 네. 해서 소형차 가격에 사게 됐고 네. 대신에 이 주식을 누군가한테 팔 때 전액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아, 예. 하는 조건 옵션을 걸고 예. 갖고 오게 된 거죠.
1: 그러니까 워낙 껍데기만 남은 회사 돈 네. 자체 많이 들지 않았군요 지분을 인수할
0: 그렇죠.
1: 때.
0: 아. 지금 그 주식 산 거보다 예. 변호사비가 10배는 들었어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 주식을 예. 갖고 있어도 김세희와 예. 싸울 수가 없는 그냥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주식이었던 거죠. 근데 그 주식이 저한테만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
1: 예. 그 지금 생각해 보시면요. 그럼 이제 김세희가 그런 어떤 악행을 통해서 돈을 벌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남아 있는 돈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민사들 뭐 많이 들어가고 했지만. 예.
0: 지금 사실 집 같은 경우는 예. 김수현 씨한테 뺏긴 거고요.
1: 예.
0: 그리고 회사는 저한테 뺏긴 예. 거예요. 이제는 돈이 김세희가 예. 없다고 보시면
1: 아,
0: 되고요.
1: 예.
0: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공개하진 예. 않았는데 예. 아마 지금 여기서 최초로 얘기하는 게 될
1: 예.
0: 거예요.
1: 예.
0: 검찰, 경찰 예. 그쪽이랑 지금 굉장히 긴밀하게 뭔가 준비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김세희에 대해서 제가 회계장부를 계속 예. 확인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상한 것들이 조금 있고
1: 예.
0: 그런 것들이 통장 주세요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1: 예.
0: 통장을 확인하려면 제가 또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내고
1: 예.
0: 계속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시간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될 것 같아서
1: 예.
0: 조만간 좀 뭔가 나오지 않을까.
1: 아 그래요?
0: 예, 정확하게는 이게 공개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예. 얘기를 아, 못 그래요. 드리는 겁니다.
1: 조만간에 얼마나 기다리면 궁금합니다. 예.
0: 제가 일단 다음 주 월화수를 예. 경찰 검찰을 갑니다.
1: 아 그래요? 예. 그럼 결과는 뭐 한 2주 후면 나오겠네요.
0: 그래도 한두 달은 걸릴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이게 우리나라 법이 그렇거든요.
1: 예. 예. 결과 나오면 또 한 번 나오세요.
0: 저는 언제든지 부르면 예. 김세희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어디든지 나갑니다.
1: 예. 자, 사이버레카 박멸 전문가 신데요.
0: 네네.
1: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 활개치지 못하게라. 뭐가 제일 겪어보니까 제일 중요합니까?
0: 사이버레카가 예. 아무리 예. 저희가 뭐 법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1: 아, 그래요.
0: 예. 제가 국감에서도 예. 징벌적 손해배상을 계속 외쳤거든요. 예. 빨리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1: 예. 그렇죠.
0: 계속 예. 얘기를 했지만
1: 법도 도입됐고요.
0: 예. 이제 예. 7월부터 도입이 예. 되는데 그래봤자 5배. 5배인 거예요.
1: 예.
0: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 제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공격을 당해서 예.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손해를 봤어요.
1: 예.
0: 근데 5배 준대.
1: 예.
0: 그 5천만 원이죠.
1: 예.
0: 5천만 원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싸워보니까 5년 걸려요.
1: 아,
0: 이 5천만 원을 다 준다고 했을 때 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근데 내가 결국은 이 돈 받으려고 계속 싸워야 된다는
1: 예.
0: 거. 변호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요. 더 중요한 건 5년 동안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1: 예.
0: 결국은 5천만 원이 의미가 없는 돈이 되는 거겠죠.
1: 예.
0: 결국에는 외국처럼 좀 법이 좀 바뀔 필요가
1: 예.
0: 있어요.
1: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예.
0: 그냥.
1: 예.
0: 말도 안 되는 1조 때리고 그래요.
1: 네.
0: 너로 인해서 어떤 기업이 무너지면 그냥 손해배상 1조를 때려요.
1: 네.
0: 그리고 파산해도 네. 배상금은 무조건 무는 정책으로 미국은 가고 있단 말이에요.
1: 네.
0: 저희도 그렇게 가야 돼요, 사실.
1: 네. 저도 그 말씀 잘 듣고 네네. 정치인들 만나면은 그런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0: 아, 벌써요?
1: 예, 시간이 뭐 한 시간 장사의 신이신데. 자영업자들 요새 정말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0: 그렇죠.
1: 예. 좀 어떤 진짜 실질적인 조언이 될 만한 얘기를 좀 풀어주시죠. 예.
0: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1: 예.
0: 항상 하는 말들이 있어요.
1: 예.
0: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1: 예.
0: 근데
1: 예.
0: 항상

0: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1: 네.
0: 이거는 거의 버릇이에요. 습관이기도 하고 이게 본질적인 것들을 바꾸는 데 되게 집중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자영업자들은요.
1: 네.
0: 그러니까 음식 하나 나갈 때 다른 곳에서 음식을 어떻게 주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네. 거기 플러스 뭐 플레이팅을 제대로 하거나 네. 서비스로 뭐 감자튀김이라도 네. 하나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객을 좀 많이 끌고 와야 돼요.
1: 네.
0: 근데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가게에서 나가질 않아요.
1: 아, 예.
0: 가게에 묶여있는 순간에 내가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1: 아, 그래요?
0: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팔아서 대박이 나는 걸 확인을 안 해요.
1: 예.
0: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좀 많이 돌아다녀 봐야 된다. 본인이 장사 안 된다고 계속 가만히 있어봤자 더 안 된다.
1: 연구해야 되는군요. 예. 나가서. 예.
0: 계속 많은 매장들을 돌아다니면서
1: 자기의 어떤 그 분야의 그 분야를 돌아다니는군요.
0: 예. 분야를 돌아다니면서 그 매장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고 자기 매장에 접목시키는 걸 아, 계속 하면
1: 예.
0: 바뀌어요. 이게 바로 바뀌진 않겠죠. 예. 하지만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면요. 분명히 바뀌게 돼요.
1: 예.
0: 그리고 초반에 오자마자 얘기 드렸던 게 장사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너야.
1: 예.
0: 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1: 장사의 신은 경기에 상관없이 돈 벌 자신 있습니까?
0: 저는 네. 무조건이죠.
1: 아, 그래요?
0: 네.
1: 만약에 지금 네네. 정말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재산이 갑자기 0으로 됐어요.
0: 네네.
1: 천억대 자산가라 그러셨으니까 네네. 다시 그 자신은 언제든지 있습니까? 바닥에서 시작해도
0: 그래도 한 1억에서 2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긴
1: 네.
0: 해요.
1: 아, 시작할 때.
0: 네, 완전 영원에서 네. 시작해서 돈을 벌기는 네. 예전에는 가능했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은 조금 힘들긴 해요. 왜냐?
1: 네.
0: 나처럼 장사 잘하는 사람들이 네. 너무 많아요.
1: 너무
0: 많기 때문에 네. 최소한 1억에서 2억 정도는 있어야지만 시작을 할 수 있고
1: 네.
0: 그러면 1000억 정도 다시 벌 자신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0: 네네.
1: 자영업 아무 준비 없이 자영업 시작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0: 네네.
1: 예, 그분들한테 자영업을 시작하려면
0: 네네.
1: 반드시 이렇게라는 그 말씀 하나 해주시고 끝내죠 오늘.
0: 예, 저는 일단 예. 하지 마.
1: 예.
0: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1: 어렵군요 자영업이 예. 그만큼.
0: 자영업이 예. 매년 100만 명 이상이 폐업을 해요.
1: 예.
0: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성공을 할 수 있다? 솔직히 불가능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저는 예. 앵커님이 예. 언젠가는 은퇴를 하겠지만 예. 은퇴하고 나서 대부분이 장사를 시작하시거든요.
1: 예.
0: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예. 노후 자금 받으면서 그냥 좀 즐기면서 사시라고 예. 얘기하고요.
1: 예.
0: 장사는 최소한 어디 가서 2년, 3년 동안 배우지 않고서는 절대 시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공할 확률이 제로예요.
1: 아, 제로예요?
0: 제로입니다.
1: 아, 그래요?
0: 대신에 성공할 예. 확률은 또 고민해보면 있긴 해요.
1: 예.
0: 돈이 많으면 돼요.
1: 아.
0: 아까 뭐라 그랬죠? 예. 목칠기삼.
1: 예.
0: 몫이 정말 좋은데 예. 5억, 6억
1: 예.
0: 때려 부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1: 예.
0: 그것도 리스크가 결국엔 있거든요.
1: 그것도 있고요.
0: 연세 드신 분들이 5억, 6억 때려 분다고 해서 되지 않아. 왜? 젊은 친구들, 장사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1: 그래요.
0: 그래서 저는 어디서 최소 2, 3년을 배우고 할 거면 하고 웬만하면
1: 네.
0: 하지 마라.
1: 아.
0: 그러니까 저는 정부의 정책도 솔직히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1: 예.
0: 자영업을 누구나 너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외국에는 프랜차이즈가 저희 나라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1: 네, 네.
0: 미국은 땅이 얼마나 커요.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보다 프랜차이즈 개수가 더 작겠어요.
1: 네.
0: 창업하는데 10억, 20억씩 들어요. 미국은요.
1: 네.
0: 제가 미국도 갔다 왔는데 네. 창업의 문턱이 높으니까 창업을 못하는 거예요.
1: 네.
0: 대한민국은 돈 다 빌려줘. 네, 돈 다 빌려줘.
1: 창업을 너무 쉽게 해놓는 것도 문제다. 장사,
0: 네.
1: 자영업을.
0: 네.
1: 그 문턱이 좀 높아야지 오히려.
0: 높아질 네.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당연히 망하는 사람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0: 창업을 200만 명이 하니까 100만 명이 계속 문을 닫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0: 근데 창업을 100만 명만 하게 하면
1: 네.
0: 그 반이라도 50만 명만 폐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정책이 바뀌면서
1: 네.
0: 자영업자 폐업률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1: 네.
0: 결국에 다 빚으로. 한 명의 자영업자가 망하면요. 네. 최소한 가족이 3명, 4명은 되잖아요.
1: 그렇죠. 네.
0: 한 명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1: 네.
0: 통계가 100만 명이 망했다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400만 명의 사람들이 망한 거예요.
1: 예.
0: 정부의 정책이 좀 필요하고 문턱을 높일 필요가
1: 예.
0: 있다. 그리고 자영업
1: 네.
0: 혹시라도 하시고 싶으신

0: 분들은 네. 하지 마라 네. 라고 얘기하고
1: 배우려면 어디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0: 그러니까 자기가 치킨집을 예. 하고 싶으면요 예.
1: 치킨집에 최소한, 취직을 해야 됩니까?
0: 최소한 치킨집에 들어가서 예. 뭐 B 브랜드 A 브랜드 그런데 한 번씩만 3개월씩만 돌아다녀도요 많은 걸 깨우쳐요. 왜 3개월이라고 예. 얘기하냐면 예전에는 저 때만 해도요 예. 제가 중3 때부터 중국집 예. 주방에서 일을 했는데요 예. 1년 동안 양파 까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떠냐면요. 예. 오늘 들어가면 일주일 안에 일을 다 가르쳐요. 아, 예. 왜 그럴까요? 예. 인건비가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대표들도 야 필요 없어 빨리 가르쳐. 빨리 가르쳐가지고 빨리 음식 만들 수 있게 만들어. 그래서 한 매장에 3개월씩만 제대로 배우면
1: 노하우를 다 배울 수 있군요.
0: 2년이면 정말 셰프가 돼요. 아. 예. 저는 장사할 때 가장 중요한 예. 게 뭐냐면 음식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기보다는 예. 어떻게 팔지만 고민하라고 해요. 아, 왜 음식 예. 만드는 거는 예. 1, 2년이면 다 배웁니다.
1: 아, 그래요?
0: 셰프가 돼요. 아. 이미 제 동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예. 매출이 다 몇백억씩 나오는 동생들이기 그래? 때문에 예. 저도 그 친구들한테 계속 배워가고 있어요. 아. 저도 배우는데 예. 1, 2억 있다고 그냥 매장 차리면 100% 망하는 거예요.
1: 100% 망한다. 그 얘기 꼭 그래요.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0: 도전하지 마라.
1: 예. 배우지 예. 말고 배우지 말고는 도전하지 마라. 이거죠? 네. 예.
0: 대부분 자기가 하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낙관하는군요, 너무.
0: 처맞기 전까지 모릅니다. 처맞기 전까지 몰라요. 예. 진짜입니다.
1: 그 장사혜 씨는 음식도 다 잘하시겠네요.
0: 저는 예. 음식을 할 줄 알기보다는요. 예. 그냥 기본적인 거는 하겠죠. 예. 근데 제가 컨설팅하고 솔루션 해주는 네. 그 매장의 사장님보다 제가 못해요. 왜? 네. 그 사람들은 계속 중식만 네. 1, 2년을 했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잠깐 배웠던 게 뿐이에요. 네. 하지만 맛은 기가 막히게 보죠.
1: 아... 그러니까
0: 중식 네. 그 사장님이 매장을 돌아다녀 봤자 네. 몇 군데 안 돌아다녀 봤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중식집만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부터 최저가까지 아, 그래. 모든 네. 매장을 돌아다녀 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가는 할 수 있는 거죠.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Well, well,
1: well. 슬림웨이. Well,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여러분은 지금 권순표의 물음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이제 끝나니까요. 네네. 가시기 전에 맛집 알려주고.
4: 아 맛집이요. 아, 알겠습니다.
3: 여기서 가까운데요. 예. 오늘 여기 멀리 와주시고 예. 오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4: 실현은 있어도 예. 실패는 없다. 예. 저희가 망한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했다고 하거든요. 예. 실패가 아닙니다. 예. 실현이다.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3: 예.
4: 오늘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오늘.
4: 예, 감사합니다.
3: 은현장 대표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AI와 디지털로 에너지 플러스 GS 칼텍스 옆차한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용담터널 부근은 고장차 때문에 밀립니다. 목포 방향 1차로에 서 있는 고장차 때문에 팔곡분기점부터 속도를 줄여서 매송까지 2km 구간 지체고요.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 팔탄분기점 부근은 교통량 많아지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입장휴게소 부근 1차로에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주의운전 필요하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나들이 차량 많아지면서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 서종 부근에서 밀립니다. 서울시내 북부간선도로 구리방향 월릉분기점부터 서행되기 시작합니다. 묵동에서 신내 구간의 정체가 심하고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에서 서행입니다. 김유정입니다.
0: AI와 디지털로 에너지 플러스 GS 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전기 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 사고로 인한 감전 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의 전기 안전 캠페인은 송하 전업사와 함께합니다.
4: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7시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성공적으로 미 증권시장에 상장됐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상장한 스페이스X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주당 161.11달러로 거래를 마감해 공모가인 135달러 대비 19.3% 상승했습니다. 종가 기준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를 돌파해 기업가치 순위에서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이어 6위를 기록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최대 주주인 머스크는 세계 최초로 자산 규모가 1조 달러를 넘는 조만장자에 등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국 간 양해각서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밝힌 데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통화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종전 양해각서에 가까워졌다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의 X 게시글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여전히 이번 주말이나 월요일에 양해각서 체결 서명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중재역을 맡은 파키스탄의 셰

0: 겁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과의 핵 협상은 종전을 위한 잠정 합의안이 이행된 이후에 이뤄질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이란 국영 TV에 출연해 미국과의 핵 협상은 향후 다음 단계에서 이뤄질 것이라면서 제한된 잠정 합의안이 이행되지 않는 한 핵 협상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보유한 농축 우라늄을 처리할 유일한 방법은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B조 첫 경기에서 캐나다와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가 1대1로 비겼습니다. 공동 개최국으로 월드컵 본선 첫 승에 도전한 캐나다는 전반 21분 코너킥 상황에서 보스니아의 루키치에게 먼저 선취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33분 레린이 동점골을 성공시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캐나다와 보스니아를 비롯해 카타르와 스위스가 속한 B조는 첫 경기부터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며 혼전을 예고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오가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호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6.9도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악바리 정군우입니다. 저를 악바리로 만든 분은 누구? 네, 야신 김성근 감독이죠. 저와의 인연이 질긴 걸로 유명한데요. 공교롭게 옮겨가는 팀마다 감독으로 와서 지옥 훈련을 시키니까 제가 이런 농담까지 했습니다. 저리 싫어 떠났는데 저리 쫓아오더라. 은퇴한 지금도 감독님 눈에 들려고 피땀 흘리는데 거짓말 아니고 저는 이 고생이 너무 좋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아닙니다. 피할 수 없으면 각오를 하세요. 분명히 얻는 게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1부에서는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자, 2026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했는데요. 미국이 이란 축구대표팀 관계자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팬들의 티켓까지 취소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가 월드컵으로까지 번진 상황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인도로 갑니다. 인도의 청년들이 바퀴벌레당을 창당하고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6월 13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6: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5: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6: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5: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6: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5: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7: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 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JB타임즈.
8: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앤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9: 네, 안녕하세요.
8: 세종대 글로벌 인재학부의 장휘 초빈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0: 네, 안녕하십니까.
8: 그리고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8: 자, 월드컵 얘기, 경기 얘기는 아니고 네. 경기 외적인 얘기. 미국이 이란 축구 대표팀 관계자들의 입국을 거부했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11: 네, 이란이 이란 선수들은 한 이제 26명이 가까스로 비자를 받았습니다. 원래 이것도 미국이 안 해주려고 하다가 가까스로 비자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 선수단을 케어해야 되는 행정관리 스태프들이 끝내 입국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이란이 분노하는 건 당연히 이런 행정관리 스태프들의 입국 허가가 불허된 것도 있지만 더 분노하는 거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란 선수들한테는 이 미국 비자를 발급해줬다라는 걸 굉장히 대대적으로 강조를 해왔거든요. 자화자찬하면서 뭐 스포츠는 국경을 초월한다. 미국은 굉장히 열려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선수만 들여보내고 관계자들은 지금 다 못 들어오게 막은 거거든요.
8: 아니요. 그럼 선수 지원을 못하잖아요.
11: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 쪽에서는 왜 선수들 들여보낸 것만 얘기를 하고 행정팀은 못 들어가게 막은 거는 왜 니들 언급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고 이란 축구팀 관계자들이 이제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열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들어가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회 경로로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미국이 막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조치를 내놨냐면 만약에 이 축구팀 이란팀 관계자들이 미국의 경기 열리는 날 당일에 들어오면 24시간 안에 나가라 출국해라라는 통보를 또 이제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0: 요즘 원래 이란이 다 미국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에 베이스 캠프를 차려고 하다가 핵심 스텝 14명과 15명이 비자가 안 나오니까 멕시코에 요청해서 지금 티우아나에다 캠프를 차렸어요. 그래서 경기 이게 엄청 팀으로서는 불리한 거죠. 경기하는 날 미국에 가서 경기하고
11: 다시 끝나면 되죠.
10: 다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보면서 앞으로 미국에서 국제대회를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게 그 지금 이란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보면은 루비오도 이란의 이제 혁명 수비대 혹은 이제 이란의 정부에서 선수나 스태프로 위장해서 들어올 위험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난 수요일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월드컵 관련해서 이제 기자가 이거 비자 못 받고 있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올바른 사람들을 들여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으니까 이게 그냥 트럼프부터 이 지금 경기를 하면서 이 위험할 수도 있는 사람들 우리가 최대한 안 들여보내겠다는 마음이 이미 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8: 아니 근데 일단 지금 드죠.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코치 의료진이 네. 도대체 무슨 위험 요인이 된다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11: 아, 코치와 의료진에 섞어서 들어올 사람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8: 신분 위장으로, 네, 위장으로. 뭐 테러리스트가
11: 맞습니다. 네,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이란 전쟁이 안 그래도 종전이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원대한 꿈이었지만 결국 그렇지. 그게 실패를 했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미국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거는 사실 테러의 위험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다 막는 데 이제 집중하고 있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올바른 사람들, right people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테러와 관련된 연관된 게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10: 그러니까 지금 그 이란 축구 협회장이 메디 타지라는 분이 그 혁명 수비대 출신이기는 해요. 근데 뭐 이란은 대부분 요직을 다 혁명 수비대 출신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고. 근데 이제 이란 대표팀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다른 나라 대표팀들도 미국에 들어오는데 엄청나게 그 보안 강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도대체 무슨 뭐가 있다고.
8: 역시 또 저기 축구 대표팀에 뭐 여기도 SNS 혹시 다 뒤졌대요?
11: 뭐 SNS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검증을 했을 거고요. 지금 이라크 쪽에서도 뭐 대표팀의 어떤 사진 작가가 이제 결국 못 들어갔어요.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끝내는 입국이 불허가 됐고 이라크 선수도 그렇게 장시간 동안 조사를 받다 가까스로 이제 들어가고 네, 이런 검증 절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 그러니까 장시간이 7시간이에요. 그러니까 7시간 동안 방에 가둬놓고 인터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선수들 그 막 이제 뭐 그 소셜 미디어에 멕시코에서 선수들을 환영하는 장면과 미국의 선수들이 보안 공항에서 건물에도 못 들어가고 공항 거기 바깥에서 몇 시간 동안 이제 그 검문당하고 조사받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지금 월드컵 맞냐 이게 선수들이 왜 뭐 선수들한테까지 이래야 되는 건가 이제 이런
8: 일단
10: 불만들
8: 실제로 좀 더 알아보죠.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스텝으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팬들도 지금 막았다면서요.
9: 뭐 팬 원래 이제 FIFA 규정 참가 48개국 각 협회에서 자국 팬 배분용으로 이제 각 나라마다 8% 뭐 이렇게 그 할당을 받은 건데 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란 국민들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티켓도 다 이제 전량 취소해 버려서 다른데 이제 팔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월드컵이라는 어떻게 보면 축제처럼 지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네. 거의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란뿐만이 아니라 뭐 소말리아 뭐 그 또 저 이라크 뭐 여러 나라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안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이런 나라들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출입국 관리 기준이 미국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이렇게 결백한 사람일 수 있겠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테러리스트 일 수 있다라는 거에서 가정에서 이제 신문을 하기 때문에 7시간, 10시간 이렇게 걸린대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팬들이 가장 화가 나는 건 이런 티켓마저 우리한테 네. 걸린데 전량 취소되니까
8: 우리가 너무 일방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되니까 사실 이제 그 국제 대회가 있으면 종종 그런 일이 있잖아요. 선수든 스텝이든 그러니까 그 참가차 이제 왔다고 해서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11: 네.
8: 그잖아요. 혹시 미국이 좀 그런 걸 염려하고 있다. 혹시 이렇게 볼 여지는 없을까요?
11: 소말리아 국적의 심판이 그래서 사실 결국은 못 들어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민 단속국 미국의 세관 이민 단속국이 소말리아 같은 나라들 일부 나라들을 이제 불법 이민을 강경하게 이제 통제해야 되는 나라로 지정을 해놨는데 그 나라에서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이 들어왔다가 어딘가로 이제 미국 내에서 빠져서 불법 이민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죠.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결국은 막은 거죠.
10: 근데 사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 너무 과도해요. 사실 지금 제가 좀 화가 나 있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 관중 표를 안 준 이유가 지금 이란이 제재 대상인데 8%가 할당됐으니까 축구협회에서 먼저 FIFA에서 표를 사고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경제 제재 걸렸으니까 그 거래 자체가 안 돼서 니네는 못 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트럼프가 뭐 여행 입국 금지국 선언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티켓을 샀는데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아예 티켓을 못 산 거고 티켓을 샀는데 이 여행 입국 금지에 들어간 나라들 사람들한테 비자를 거의 안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번에 티켓값도 엄청 비싸거든요. 그리고 티켓값이 너무 비싸다고 지금 사람들이 불만이 가득한데 그 돈을 몇 년을 기다려서 그걸 사서 오는 사람들 다 입국 거부가 됐고 심지어는 그 어제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 아니고 그 목요일 금요일 보니까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경기 보려고

0: 번째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0: 에스타 비자를 받았는데 처음에 에스타 통과로 다 있다가 비행기 타기 2시간 전에 갑자기 그리고 이유도 설명 안 해주고 그래서 형제랑 같이 보기로 했는데 동생만 가고 형은 남아가지고 화를 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순히 테러리스트나 뭐 그런 걱정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자기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그 이민 정책에서 그것들을 하나도 그 유두리 없이 유두리 쓰면 안 되죠. 하나도 그런 그
1: 유연성
0: 유연성이 없이 거기다가 일괄적으로 다 그 해버리니까 사실은 뭐 이게 소위 말하는 지구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서류가 이 미국에 오기 위해서 미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니까 다 열심히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다 검토를 하고 결국 국경에 와서 국경에서 다 갑자기 니네 이거 안 돼. 너네 그래서 내보내고 10시간 조사받고 쫓겨나고 이런 사람 이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지금 월드컵을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1: 근데 그러면 아니 도대체 피파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2: 피파는 이제 문제가 결국은 피파 회장인데요.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도 굉장히 좀 분노를 토했지만 피파 회장이 기본적으로 트럼프 찬양 인사로 꼽히거든요.
1: 그래요?
2: 네, 그래서 피파가 이제 그 피파 평화상이라는 걸 지난해 처음 만들고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초대 수상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선정을 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떤 평화를 위한 노력과 사람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십을 높게 평가했다라고 말했지만
3: 우리 다 알잖아요.
2: 다 이제 논란이 너무 많았죠. 피파가 왜 특정 국가의 수장한테 지도자한테 공식적으로 밀착하냐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치지도 않고 심지어 그 얘기가 나왔는데도 그 인판테노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전쟁 중단에 기여했다면서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된다 막 이런 발언까지 해서 굉장히 중립성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지금도 이제 논란이 될 거 아닙니까? 피파 회장의 어떤 중립성 논란이. 근데 최근에도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하고 개입을 안 했으면 애초에 월드컵이 미국에서 열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는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대외적으로 보여준 셈이죠.
1: 알겠는데요. 아무튼 근데 이게 미국의 그 대외 정책으로 한정된 게 대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 내 노동계와 정치권으로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2: 이게 로스앤젤레스 그 스파이 스타디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한 2천여 명이 되는데 이민세관 집행국이 그러니까 아이스가 이 경기장 안팎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계속하니까 이걸 금지해라. 안 그럼 우리 파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월드컵이 이미 시작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이 경기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다 파업을 해버리면 당연히 경기장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 사실은 이 소말리아처럼 미국이 거부하려고 하는 나라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분명히 내부에서도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공화당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국가 안보가 스포츠 행사보다 우선인 게 사실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이 사람들의 이거 노동력을 계속 좀 쓰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보면 국경을 통제하거나 불법 이민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이거 자체를 국가 안보하고 연결돼서 수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특히 노동력과 관련돼서는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이미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이민자에 의존하고 있는 업계가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뺄 겁니까?
1: 그렇죠.
2: 네.
0: 이게 지금 아이스가 이 월드컵의 주 보안 담당이 우리다라고 얘기하고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그 청문회도 했는데.
1: 아, 그때
0: 그
1: 이탈리아 동계올림픽도 가고 막 했죠.
0: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청문회에서 니네가 안 하면 안 되니? 그런데.
1: 아니, 근데 왜 자기들 소관이라고 그렇게.
0: 아, 그걸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그 노동계가 반발하고 이러는 것도 이게 월드컵에서 아이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이게 얘네는 원래 단속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월드컵 그 상황에서 막 단속을 할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장 관련돼서 관리하고 이런 노동자들이 엄청 많은데 우리 단속하기 시작하면 이게 막 우리 어떻게 일하냐 우리 못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120개 이상의 시민인권단체들이 그 미국의 이민정책 아래 심각한 권리침해 위험이 있다면서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휴먼 라이츠 워치, 엠네스티 이런 데서 우리가 가서 감시하겠다고 하고 유엔에서도 지금 월드컵이 세계인의 축제가 아니라 이게 인권을 심각하게 국경에서부터 침해하고 국내에서도 경기 중에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면서 지금 다들 경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뭔가 제3세계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가 막 사람들을 통제하고 안 들여보내고 골라서 보내고 뭐 이런 게 지금

0: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죠.
1: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스가 설치면 그 아이스가 막 이제 퍼지는 거잖아요. 미국 전역에 네. 얼어붙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웃어요? 네.
2: 너무 적절하신 표현이라서요. 네.
1: 아니 보통 이제 이러면 그러니까 특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경제적 특수. 근데 이러면 미국에서 이렇게 경제 특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3: 일단 티켓은 팔았고 뭐 중계권 이런 거 팔았고 기본적으로 그 정도 이제 48개국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본전 정도.
1: 그러니까 입장 수입 말고 관광객이 좀 와서
0: 네. 피파는 돈을 버는 것 같은데.
2: 피파는 돈을 벌죠.
0: 돈을 벌어요. 그래서 뭐 9밀리언 달러를 벌었다고 그리고 그게
2: 13조 7천억 원입니다.
0: 그게 이제 오늘 아니, 어제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뉴욕타임즈에 시리즈 기사가 나와서 얘네들이 사실은 각종 그 숨어 있는 비용을 미국에 청구해서 미국인의 세금으로 피파만 돈을 번다 그러고. 지금 많은 도시들은 지금 월드컵 되면 관광객 온다고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인데 일단 티켓 값이 너무 비싸요. 그게 피파가 처음으로 티켓을 이번에 자기들이 팔았거든요. 자기들이 팔면서 가격 탄력제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피크가 되면은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미국에서 너무 이게 불만이 심해서 몇몇 주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피파가 표를 야금야금 내놨다. 그래서 그게 일부러 그래서 확 오르게 애타게 만들어서 그리고 사람이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고 비자도 안 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기를 가는 걸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멕시코나 캐나다가 조금 난데 미국에 가는 것 자체를 아예 포기하니까 지금 미국에 그 약간 뭐 그 인기가 덜한 팀들이 경기하는 도시들은 평소에 오는 관광객보다 호텔 예약이 훨씬 적대요.
1: 그래요?
0: 예, 네, 그래서 지금 왜냐면은 이제 그쪽에 원래 여행 가던 사람들은 아 이거 월드컵이니까 지금 가면은
1: 아 그렇지 아니, 그렇지
0: 예, 비쌀 그렇지. 거야 그러고 안 가는데 피파가 또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고 처음에 그 호텔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전부 다 엄청나게 예약을 했다가 네. 두 달 전에가 그걸 다 취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생각보다 뭐 그 미국은 40% 미만으로 예약이 된 데가 엄청 많고 예. 그래서 지금 표도 지금 10만 장 이상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피파의 그 욕심과 지금 피파 사실 회장이 되고 나서 뭐 챔피언스 리그를 일정을 무리하게 늘리고 뭐 이러면서 선수들이 계속 혹사당하고 이러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라를 늘리고 티켓을 자기들이 팔고 뭐 이러면서 피파가 엄청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경기 자체는 가장 중요한 경기 자체 그리고 경기를 즐겨야 되는 팬들이 이거를 온전하게 즐기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가 흥분했습니다 오늘.
1: 그러니까 이제 축구 광팬이십니까?
0: 광은 아니지만 네. 어릴 때부터
3: 근데 이게 축구라는 네. 게 사실 서로 이제 경쟁을 하지만 약간 평화로운 상황에서 이제 뭐 스포츠맨십도 있고 또 지구촌의 모든 축제처럼 이렇게 해서 인류애를 나누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말하면 이제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피파 정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주의가 이겨버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1: 그러니까 피파가 상업화됐다는 건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사실.
3: 근데 이번에 이제 아주 끝판왕을 이제 그러니까. 찍은 건데 이렇게 되면 월드컵에 대한 권위나 이런 것도 떨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월드컵 가려고 막 애를 쓰면서 막 이런 것도 하나의 이렇게 뭐 나라 간에 서로 좀 스킨십이고 막 이런 건데 이제는 그러면 나라 간의 스킨십이 전부 안보나 이런 전쟁 대결밖에 없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피파나 이런 월드컵을 통해서 사실 싸우던 나라들도 이제 안 싸우고 이렇게 평화를 좀 도모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1: 그럼 마지막으로 트럼프에게 월드컵은 뭘까요?
3: 돈 버는
2: 네 그렇죠 돈 버는 돈 수단이긴 한데 사실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체는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1: 레슬링을 좋아하지 않나요? 레슬링
2: 네 그 예 네, 주요 MMA 그런 걸 좋아하죠.
1: 링이 오른쪽으로 주잖아.
2: 네, 네 근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월드컵 자체보다는 사실 월드컵이 시작되기 이전에 월드컵을 써먹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봤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말에 저희가 여러 번 다뤘지만 연방 정부가 이민자들 단속할 때 보스턴이나 시애틀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잘 안 듣는 국가들한테 협박을 할 때 뭘로 했냐면 니들 제대로 우리 말 안 들으면 월드컵 못 치르게 할 거야. 라고 협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월드컵을 무기 삼아서 도시 지원을 안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에 이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또 피파가 여기에 맞장구를 쳐준 게 또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

0: 개최국의 정부가 뭐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는 거니까 트럼프가 개최 도시 바꾸라면 우린 바꿀 것이다 라고 맞장구를 쳐줬기 때문에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결국은 피파라는 어떤 큰 도구를 얻고 이제 월드컵을 이용했다고 보여집니다.
1: 네, 사실 이제 중간 선거 다가올 때 그러니까 이란 전쟁 종전하고 월드컵을 성공리에 개최했다 이거를 그렇죠. 좀 가지고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2: 트럼프 머리에는 이란 전쟁 딱 깔끔하게 끝내고 그다음에 월드컵 치르고
0: 얼마나 그걸 원했습니까?
2: 그렇죠? 네, 원했겠어요. 다 헝클어져 버린 거지.
0: 네.
1: 근데 이게 평가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거를 실패했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아마.
2: 전쟁을?
1: 전쟁도 월드컵도 이렇게 저도 이렇게 취재하다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들 아니 99명이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한 명이 다르게 생각하면 또 그게 또 거기에 역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참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이거 실패했다고 생각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주제에 대한 결론은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네.
1: 아
2: 손흥민 화이팅. 네. 네. 네. 뭐 이유 없으시죠?
0: 없습니다.
2: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균형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4: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6: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5: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7: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5: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8: 지역방송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5: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9: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3: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2: 네,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현서 기자, 장희 교수, 김영미 대표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인도로 가겠습니다. 인도에서 바퀴벌레당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하고 많은 곤충 중에 나비도 있고 매미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네. 그 많은 곤충이 왜 하필이면 바퀴벌레랍니까?
0: 시작은 인도 대법원장의 발언이었습니다. 망언이었죠. 네. 지난달에 법정에서 가짜 학위 소지자나 실업 상태의 청년을 기생충과 바퀴벌레 비유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2: 대법원장이?
0: 네. 정확히는 취업도 못하고 전문직의 자리도 잡지 못한 바퀴벌레 같은 젊은이들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미디어나 SNS가 돼서 모든 사람을 공격하고 제도를 망가뜨린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 이제 인도 그인 학생이 이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바퀴벌레당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SNS에 어떤 풍자하는 개념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2: 온라인상에서 만든
0: 네,
2: 거예요?
0: 네.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을 한 겁니다. 근데 원래는 그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제 집권하고 있는 그 집권당이 인도 국민당을 패러디한 어떤 가상의 정당이었는데 이게 지금 인스타 팔로워가 2,270만 명을 넘어섰고

0: 국민당의 공식 계정보다 3배 가까이 되는 이제 팔로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일종의 오프라인 모임을 이제 가지기도 했어요. 네, 현재에서. 근데 이게 실제 정당은 아니고 어쨌든 청년 단체에 가까운 그런 성격을.
1: 당원들은 주로 청년층.
0: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폭발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가 일단 교육 문제고요. 저희가 이후에 얘기하겠지만 의대 입시 비리가 굉장히 컸고 뭐 고용난, 청년 고용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인도 언론에서도 지금 되게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얘네들 정말 정당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굉장히 특집 기사처럼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바퀴벌레를 선거 상징으로 쓸 수 있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당 흉내를 낸 어떤 풍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아예 그냥 창립자가 지금은 우리 정말 정당화 할 수도 있어. 신청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저기 옛날 90년대 루안다 내전 보면 그 후투족이 투시족을 바퀴벌레라고 불렀고 투치족 스스로가 먼저 바퀴벌레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래서 저기 무슨 무장단체 이름에도 바퀴벌레 들어가는 게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 그거 아시는 분이 많지 않으신데.
1: 맞는 거죠. 네. 그전은.
2: 근데 이제 바퀴벌레라는 말이 이제 쓸모없고 하등 해만 끼치는 그런 존재.
3: 하지만 죽지 않는.
2: 뭐 그러니까
0: 생명력의 끈질.
2: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대법원장님이 이제 실언을 하셨죠. 이제 그 다음에 막 해명하는 거는.
1: 근데 왜 얘기를 한 거예요, 대법원장은? 무슨 건 때문에?
2: 그러니까 이게 입시 비리 이후에.
1: 의대?
2: 예, 그 이후에 이제 거기 이제 법정 소송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할 때 사실 대법원장이 할 말은 아니었고 본인도 이제 실수다 생각을 하지만 못할 말한 거 아니다. 막 이런 식의 자세로 나왔는데.
1: 지금 이제 우리 식으로는 이제 식충. 그지? 밥만충 내는 밥벌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구만요. 그러니까.
2: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가 인구가 정말 많은 나라인데.
1: 그렇죠.
2: 그 중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중위 연령이라고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의 그 가운데 연령이 29세예요. 엄청 젊은 나라인 거예요, 인도가.
1: 그러니까 중위 연령이 29세라고요?
2: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인도 인구 중에 반이 젊은 사람인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46세예요. 중위 연령이. 그러니까 이런 젊은이들이 일단 머리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어떤 이제 바퀴벌레라는 어떤 그런 희화화된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거리로 나와서 불만을 얘기하는 그게 굉장히 파워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동참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권의 교체까지도 혹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1: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옛날 미국 영화 중에 조의 아파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3: 아, 그렇죠.
1: 바퀴벌레들이 주인공인. 그래서 우리나라 시골에서 상경한 시골에서 뉴욕으로 상경한 한 젊은이가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이제 그 독서실에서 고시원에서 머물고 있는데 바퀴벌레들이 연합하야 이 청년을 밀어줘 가지고 자수성가게 만들어주는 동맹군으로서.
0: 바퀴벌레가요?
1: 네. 그럼요. 그러니까 맞아. 이 바퀴벌레당이 그 조이 아파트를 갖고 쓰면 되겠다.
2: 그래서 이제 인도 이제 전체의 인구 중에 35세 이하가 이제 60%니까 이제 봐요. 과반이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정권 여당에서는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모디 정권의 가장 취약점이라고 하면 이 많은 인구들 중에 14% 그러니까 도시 그 청년 인구의 14%가 실업이에요. 근데 이게 인도라는 나라가 우리랑 좀 다른 게 굉장히 이 격차가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 빈부 격차가
2: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농사 짓던가 아니면 뭐 오토바이 끌던가 그다음에 아예 IT나 뭐 이런 쪽으로 그렇지, 가던가 그렇지. 막 이런 식의 그 생각이 많은데 우리도 옛날에 우골탑이라고 그래서 소 팔아서 막 이렇게 어떻게든지 우리 집안을 일으킬 막 한 사람 집중 투자하고 그렇게 했던 역사가 있는데 지금 인도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로 막 이렇게 막 계급차가 있는데 이 의대 시험이 계급에 상관없어요.
1: 아, 그거는 개방됐어요, 부모가. 아, 네. 근데 여기서 무슨 비리가 발생한 거예요?
2: 그러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이런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이나 이런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당제까지 있어요.
1: 오.
2: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불가촉 천민에서 살 길은 의사 되는 게 그 집안 그 마을

0: 5년까지도 먹여 살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막 그 공부를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약간 대치동 학원과 같은 데가 있거든요.
1: 위대 합격만 하면 이제 동네 현수막 걸리는.
2: 그렇죠. 신분 상승이 가능한
0: 사다리가
2: 거예요.
0: 되는
1: 거예요. 네. 그런데 무슨 비리가 발생한 거죠?
0: 그런데 이 대치동에서 이제 몇몇 선생님들하고 시험지 출제자들하고 해가지고
1: 짝짝꿍 됐어요. 문제 유출했어요?
0: 시험지를 유출했어요.
1: 오. 그러니까
2: 학원 그다음에 의사도 개입이 됐고요. 브로커도 들어가 있고 교사도 들어가
0: 있고 골고루 다
2: 이제
0: 들어가
2: 이런
0: 있었던
2: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드러났고
1: 그래서 부위층 자제한테 그걸 넘긴
2: 네,
1: 거예요.
2: 네, 다 넘긴 거예요. 근데 야. 이게 그 220만 그러니까 13만 명을 뽑는데 220만 명이 모집을 그러니까
0: 전 세계에서
2: 했어요.
0: 가장 많이 몰리는 시험이래요. 이게.
2: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럼 이제 인도에서 저도 관련된 기사나 취재를 여러 번 했었는데 왜 얼만큼 인도 사람들이 의대에 이렇게 목매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1: 뭐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죠.
2: 네, 올해 1월이었는데 인도 이제 국가고시가 지난달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치러지기 몇 달 전인 거죠. 1월이면 그때 24살 남성이 이제 자다가 왼쪽 다리가 절단된 사고가 있었어요.
1: 자다가 왜 절단?
2: 네, 그러니까 새벽에 괴한이 들이닥쳐가지고 폭행을 당해서 자기가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왼쪽 다리가 절단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병원에 실려가고 막 이제 경찰이 출동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은 당연히 강도에 의한 살인 미수로 보고 사건을 수사해 봤는데 알고 보니까 장애인 전용으로 의대에 들어가려고 이게 자작극을
0: 거기는 이제
2: 할당량
1: 네. 자기 다리를 그렇게 했다고요?
2: 네. 왜냐하면 원래는 약대 들어간 학생이었거든요. 남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거지. 의학적 지식이 조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인도 사람들이 의대에 미쳐 있는 겁니다. 사실상 한국하고 비슷하게.
0: 그런데 이 브로커들이 받는 금액이 있잖아요. 여기 입시 비리 이번에 하면서 그 금액 보고 놀랐는데 인도인데 무려 한 명당 1억 6천만 원.
1: 우리나라 돈으로?
0: 예, 예.
1: 오.
0: 그 정도를 내서라도 의사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들은 얘기는 이제 시험 보러 갔는데, 그러니까 자기네가 살던 그러니까 거기에 일하는 하인 비슷한 뭐 그런 사람의 아들과 도련님이 같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 혹시 대리 시험 보기 한 거 아니요?
0: 아니 그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태가 난 거 보니까. 뭐 그런 뭐 에피소드 이런 게 막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만큼 이 계급이 낮은 그런 계급에서는
1: 지금 계층 상승에 이게 사다리 이거밖에
0: 네.
1: 없다.
0: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돈이 없을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1: 그렇지.
0: 그리고 이 돈을 낸다는 거는 이 입시 비리가 주체적으로 이뤄진 거는 고위층이고 부유층인 거예요. 이 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3: 그리고 지금 이제 인도의 청년 실업이 더 문제는 고학력 실업이 너무 높아요. 40% 뭐 어디서 많이 보는데 40%까지. 그러니까
1: 대졸자 얘기하는 거예요.
3: 예, 대졸자.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인도가 경제 성장이 최근에 엄청나게 빠르게 돼서 경제 규모는 커졌는데 그리고 교육열도 높으니까 지금 교육 그 대졸 이상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있었냐면 그 국립은행 펀자브 내셔널 은행이 사환을 채용하면서 지원 자격을 중2로 놨어요. 중2부터 지원할 수 있고 고3 정도부터는 안 돼. 이렇게 해 놨는데
1: 사환은 이제 심부름하는
3: 예, 그러니까 아주 그냥 단순한 일을 하는 거. 근데 대졸자가 이력서를 거짓말을 하고 자기 고등학교 나왔다고 하고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걸려서 잘렸어요. 그래서 제가 소송을 했는데
1: 위장 취업 했네.
3: 예, 위장 취업을 해서 대법원에서 그 원래 정해진 자격보다 더 높은 자격으로 지원하면 자를 수 있다라고 최종 판결을 내려서 이것도 엄청나게 지금
1: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2: 맞네. 네, 그런 거 학력을 일부러 고의로 낮춰서 들어가는
3: 근데
2: 경우도
3: 있죠.
2: 그런데
3: 지금 이제 인도에서 시험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어디 이런 공무원 같은 데 작은 아주 그냥 사환 자리 이런 것만 놔도 이력서가 몇십만 장이 오고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0: 인구가 많다니까요.
3: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0: 중위 연령 여기 예, 인구가 많으니까
3: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대졸자 시험률 높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의대 같이 공정한 시험을 통해서 그 사회적인 사다리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비리가 막 터지고 그리고 너네들은 바퀴벌레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0: 이제 쌓인 거예요. 네,
3: 정말로 화가
1: 한마디로 폭발한 거네요.
3: 폭발한 거죠.
2: 인도 SNS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서른 살이 될 때까지 시험만 보다 끝난다.
3: 그러니까.
2: 그 정도로 취업 시험을 보든지 입시를 보든지 이제 계속

0: 그런 거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죠.
1: 수학 잘해도 소용없구나.
0: 너무 사람이 많은 게 문제죠.
2: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 아 근데 여기서 또 그 샛길로 빠지면 인도 갔다 왔어요?
2: 어 그럼요.
1: 왜 이렇게 수학을 잘한대?
2: 이 여기도 학원이
1: 아 여기도 학원이에요?
2: 수학 학원이
0: 근데 학원이라기보다 거의 도시예요. 도시가 그냥 그 학원이라고 봐야 돼요.
1: 그러니까 쉽게 하면 대치 시가 되는
0: 맞아요,
1: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네. 그런,
0: 그런 규모입니다.
2: 그래서 거기 이제
1: 역시 사교육의 결과입니까? 수학 잘하는
2: 맞아요.
1: 것도?
2: 맞아요. 그 오. 수학도 엄청 시키고 집에서도 엄마들이나 막 엄청 시키고 네. 이제 그러니까 이런 풍경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출을 받아서 그냥 굉장히 막 그러니까 투자 뭐 이런 것까지 뛰고 뭐 우버까지 뛰고 그래서 엄마는 금부치를 팔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어떻게든지 좋은 대학을 보낸다.
1: 너무 비슷한 우리나라 거잖아요. 할아버지의 재력과 엄마의 정보와 아빠의 무관심이
2: 그래서 이렇게
1: 아이의 대학을 좌우한다. 네.
2: 그 가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마을에 이렇게 가문이 이렇게 모여 살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한 명 똑똑한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자 이렇게 돈을 각출해 가지고서라도 그 학원에 입성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의사를
1: 마을
2: 만들고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것만이
0: 살 길이다.
2: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0: 근데 그것 때문에 인도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엄청 심해서 지난 이제 10년간 인도 학생의 자살률이 65%까지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어요.
1: 65%?
0: 네, 매년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살을 하는 것으로 통계국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일부에서는 뭐 평균적으로 1시간에 한 명씩 뭐 목숨을 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체 자살자의 상당수가 15세에서 29세 청년층에 집중
1: 전체 자살자 중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65%라는
0: 네, 맞습니다.
1: 얘기죠?
0: 네,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 하나 의대 보내려고 토지 담보 대출 받고 뭐 이제 큰 도시로 유학 보내고 학원비 생활비 다 몽땅 몰아주는데 이게 만약에 실패하면 이 학생 입장에서는 가족의 희생을 헛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1: 아, 미치는 거죠.
0: 이번에 5월 달에 그 문제 입시 비리가 있고 나서 결국 그 시험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럼 학생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시험을 봐야겠죠. 미치는 거예요. 내가 이 시험을 또 봐야 된다고? 그래서 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결국은 의대 준비하던 학생이. 그런데 유서를 보니까 뭐 부모님에게 미안하다는 내용, 뭐 부모님이 너무 이제 죄송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는 게 너무 두렵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1: 이 정도면 거의 저기 의대 입학 시험이 조선시대 과거 시험이구만.
2: 그러니까
1: 과거
2: 시험. 이 여파가 막 난리가 나 있는데. 바퀴벌레 발언을 했으니까 불난 집에 그냥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게
1: 그래서 지금 양상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바퀴벌레당은?
0: 바퀴벌레당은 계속 세를 불려나가면서 주말마다 실제 오프라인에서 집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립자가 정말로 우리 정당으로 등록을 해볼까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게 그냥 SNS 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데 라고 판단을 이미 해서 뭐 SNS 같은 걸 계정을 아예 잘라버리거나 웹사이트에 접속을 금지시키거나 시키거나 뭐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2: 그러니까 더 열받죠.
0: 네, 그러니까
2: 청년들이
0: 더
2: 지금.
0: 주말마다 더 몰려들고 네. 이제 더 많은 어떤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3: 처음에는 시위가 델리에서만 시작되는데 지금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지금 통보에서 20일까지 교육부 장관 물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전국 규모의 큰 이제 시위를 일으키겠다라고 지금 통첩은 해놓은 상태인데. 또 근데 정부는 지금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디
2: 니들이 뭘 한다고
0: SNS 미미뿐이지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죠. 네.
3: 그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게 그 뭐 일단은 이제 아 여기 이거 2,200만 명 팔로우 있는 거 이거 다 파키스탄 애들이야.
2: 네.
0: 대우 세력이 있어.
2: 맞아.
3: 대우 세력이 있어.
2: 테러 뭐 이런 게 있어. 뭐 이런데.
3: 그다음에 이제 인도도 되게 권위주의 국가라서 원래 집회 시위 같은 거 허용을 안 하는데 이번에 한시적으로 10시부터 5시까지 평화적으로 하는 건 허용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되게 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
1: 근데 좀 그 범위를 넓혀서 저희가 일전에 한번 네팔 시위도 다루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Z세대인 거잖아요, 이들은. 그죠?
2: 그 일단 뭐 네팔은 성공을 해서 바로 그러니까 이게 인도 네팔이 되게 영향권 안에 같이 있는데
1: 그렇죠.
2: 네팔은 성공해서 30대의 총리가 나왔어요. 그때
3: 네퍼 출신.
2: 래퍼 맞아요. 네. 그 청년들 시위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인도 바퀴벌레도 어쩌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0: 그럼 안 돼요.
1: 초콜릿 당도 네. 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청년 시위가 정권 교체까지 간 사례들이 실제 있어요.
0: 어디가 또 있어요?
1: 그러니까 대만의 이제 해바라기 학생 운동이라고.
0: 거기 또 해바라기예요?
1: 예. 이게 2014년에 주권당과 정부가 중국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제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고 뭐 그런 와중에 이제 스마트폰하고 SNS를 통해서 우리 홍콩도 막 시위가 있었지만 대만에도 이런 시위가 있어서 결국은 정권이 교체돼 버린 상황이었고 또 제가 이제 여기도 열심히 취재를 했던 곳인데 칠레의 펭귄 혁명이라고
0: 그것도
1: 있어요.
0: 펭귄이야.
1: 여기는 청년들이 드레스업, 그러니까 하얀색 위에 옷, 밑에 까만 바지, 뭐 이렇게 나와서 막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진짜 펭귄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갖고 펭귄 혁명이라고 했는데 그게 2006년부터 2021년인데 심지어 이게 성공을 하고 나서 여기서 대통령까지 나왔어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서울대 법대라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칠레 대학교 법학과 학생 회장이 전임 그 대통령이셨고. 그러니까 뭐 30대 대통령이 막 나오고 이런 그러니까 뭔가 젊은 정권을 표방하면서 이렇게 정권이 바뀐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0: 청년 학생들이 정권 무너뜨린 그 원조는 대한민국이지 사실은
2: 그렇죠. 뭐 따지고 한국의 보면. 민주화 운동이
1: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남의 나라만 가서 취재하다 보니까 칠레에서도 제가 계속 열심히 취재를 다녔던 건 이 청년들이 정치 권을 바꿀 수 있을까 정치 이 칠레라는 곳 여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권위적 지금도 다시 우파로 돌아오긴 했고 그 청년 학생회장 출신 대통령님도 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역시 이렇게 약간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경제나 이런 거에서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재임은 안 돼도 한 텀 두고는 또 출마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40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권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역사도 잃었기 때문에 인도 바퀴벌레 당도 성공을 해서 인도가 바뀌게 되면 어마어마한 아시아의 시너지 효과가 올 것이다.
0: 그런데 인도가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넓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시위가 전국적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고요?
1: 네. 시위 규모가 다르죠.
0: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건데.
3: 네. 네. 그게 사실 Z세대들의 어떻게 보면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결집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그러니까 결집력이 좋은 거는 뭐 예전에도 이제 많이 모이는 건 많이 모였는데 굉장히 좀 속도가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보면은 이 젊은층이 어쨌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할 때 보면은 정당은 어디로 들어갈 거냐, 뭐 아니면은 좌냐 우냐, 뭐 이제 이런 걸로 들어갔다면 지금은 이 바퀴벌레 당처럼 어떤 교육 비리 혹은 취업 실업 이런 것들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이슈로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0: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또 샛길로 빠지면 인도 청년이 수학을 그렇게 잘해가지고 외국에서 IT 인재의 핵심 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세계 IT 산업의 최강자가 언젠가는 인도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3: 그럼요.
0: 많이 있었잖아요.
3: 네, 많이 있었죠.
0: 해외 유학해봤자 지금 고국 돌아가서 일자리가 없다 이 얘기인 건가요?
3: 그렇죠. 그래서 외국으로 많이들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인도에서. 그렇게 보면 인도 국가 입장에서는 젊은 층이 이렇게 많은데 정말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0: 국가 자원 낭비
3: 인재 유출인 거예요 사실상. 예, 그러니까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를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모디 총리 앞에서 실업률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약간
1: 금기요.
3: 네, 볼트모어 같은
2: 볼드모트.
3: 네, 볼드모트 같은 네, 그런 금기어였죠.
2: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 양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권위주의와 그러니까 민주주의였던 국가들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권위주의적인 그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모든 것들을 되돌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뭐 저희들도 몇 번 다룬 것 같은데 뭐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케냐, 마다가스카르, 칠레 뭐 전 세계에 또 많은 청년들이 이 변화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자기들이 타격을 얻으면서 순간적으로 결집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대항해서 성공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특징은 그 전에 그 시위와 다른 것들은 그 전에는 이제 조직이 있고 뭐 우리 무슨 뭐 대학생 연합회 이런 게 있고 거기에 기치를 걸고 모이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여기서는 뭐 바퀴벌레 당이라는 이름을 걸긴 했지만 사실은 되게 중심이 없이 서로 이 소셜 미디어 같은 거를 이용해서 네팔 같은 데 보면 엄청나게 빠르게 디스코드로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투표해가지고 임시 총리도 뽑고 뭐 이런 새로운 어떤
0: 시민 내각을 만들고
2: 예, 시민 그렇죠. 내각을 그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만들고 이런 엄청나게 빠른 결집과 그런 새로운 연결성을 보여주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근데 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청년들의 저항이 항상 성공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결집력이 또 너무 없기 때문에 이게 분위기를 잘 타면 뭔가 끝까지 갈 수 있지만 아닌 경우에 또 그냥 알겠습니다. 흐지부지 되기도 한다 뭐 이런.
0: 아무튼 청년들이 이런 움직임이 좀 사회 변화를 끌어내는 동력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5: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1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1로 신고 상담하세요.
6: 잠시 후 8시 5분부터 최고의 모빌

0: PD쇼
1: 권영주
0: 강다솜의
1: 차카차카가 시작됩니다.
2: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8시 뉴스입니다. 이란과의 합의 서명이 임박했다고 말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란이 가짜뉴스에 흘린 종전 관련 조건들은 서면으로 합의된 조건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그들이 말한 건 진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에 대해 다루기에 정말 비열한 사람들이라면서 그들과는 선의의 협상 같은 건 아예 없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X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종전 양해각서에 가까워졌다면서 최종 조율을 앞둔 만큼 언론은 그 내용에 대해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또 우리의 책임 있고 투명한 접근 방식에 발맞춰 모든 세부 사항은 적당한 때가 되면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2일 성명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총리로 재임하는 한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 사안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한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이 30년 이상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맞선 투쟁을 이끌었다면서 이런 투쟁이 없었다면 이란은 이미 오래전에 핵폭탄을 손에 넣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서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0: 40분쯤 경찰과 대치를 벌인 끝에 사망했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휘발유 가격 하락에 힘입어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미시간대는 경기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6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48.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5월 확정치 44.8에서 4.1포인트 오른 수치이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46.0도 웃돌았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가며 초여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호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1도, 대구 32도가 예상됩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케이스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물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5: 권영주,
6: 정다희의
5: 차카!
6: 차카!
5: 안녕하십니까. 권영주 정다희의 차카차카 진행의 자동차 칼럼니스트 권영주입니다.
6: 안녕하세요. 잠시 자리를 비운 강다솜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3주째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MBC 아나운서 정다희입니다. 아, 축하할 일이 있어요. 우리 권칼럼님.
5: 네.
6: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에 큰 상을 받으셨습니다.
5: How did you know? 어떻게 하셨어요?
6: 아,
5: 그거 조용히 몰래 받았는데.
6: 알려주셨잖아요. 우리 단톡방에.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5: 아, 감사합니다. 아, 예.
6: 우리 차카차카에서 다시 한번 좀 시상을 해보겠습니다.
5: 네.
6: 표창장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권용주. 귀하는 평소 남다른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환경보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5: 아, 야. 감사합니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네. 감동적이에요.
6: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5: 저는 개인적으로 가문의 유산으로 남기면서 네. 친환경 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격려로 예. 삼도록 하겠습니다.
6: 환경부는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실현, 환경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환경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선정해서 환경의 날에 포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그 상을 바로 우리 권 칼럼님이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5: 자, 모든 게 차카차카 청취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다음엔 권영주가 아닌 차카차카가 수상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권영주 정대의 차카차카 출발!

0: 야키다의 I Saw You Dancing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소개해드릴게요.
1: 오늘 올댓카는 거미 아시죠? 거미.
0: 예.
1: 거미가 자동차 괴롭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0: 오. 차카차카 클릭 미디어팬 김현지 기자와 함께 종료가 임박해진 개소세 인하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젠슨 황이 남기고 간 모빌리티 업계의 주요 내용도 정리해봅니다.
1: 전문가 오셨네. 오늘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꼭 필요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최지혜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0: 차카차카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 상담부터 교통사고 법률 상담, 정비 관련 궁금증까지 대환영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내 차 이야기도 좋습니다.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프리미엄 썬팅 V쿨에서 자동차 용품 등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할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7: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0: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데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미가 자동차를 괴롭힌 얘기라고요? 너무 궁금해요.
1: 거미. 어렸을 때 거미 곤충 채집 해봤어요?
0: 거미를 무서워했죠.
1: 그렇죠. 보통은 네. 이제 거미를 무서워하죠.
0: 근데 얘네 익충이잖아요.
1: 아, 그럼요. 네. 거미가 기원전에 3억에서 4억 년 전에 지구에 출현한 곤충이에요.
0: 와.
1: 그러니까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발견이 되고요. 세계적으로 51,900종의 거미가 있다고 합니다.
0: 그렇게 많아요? 네.
1: 그럼 이제 보통 우리 정원하는 거미 그러면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0: 일단 그 히어로가 좀 떠올라요.
1: 아, 그래요?
0: 거미맨.
1: 스파이더맨?
0: 네.
1: 어떤 분은 뭐 가수 거미가 떠오른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근데 거미줄이 되게 재밌어요. 가늘지만 상당히 튼튼하고 잘 늘어나고 내구성은 좋은 줄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우리가 거미줄에 걸리면 막 손으로 막 떼내려고 해도 잘 안 떨어지잖아요.
0: 맞아요. 어딘가 붙어 있어요 계속. 네.
1: 그런데 이걸 모으면 어마어마해요. 단위 면적당 거미줄이 늘어나는 힘과 탄력은 강철의 5배입니다.
0: 와.
1: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6천 마리의 거미로부터 3년 동안 거미줄을 막 채취해요.
0: 네.
1: 이거를 다 엮어. 그러면 총알 막는 방탄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아니 모빌리티 전문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웬 거미?
0: 이게 차랑 무슨 상관이에요?
1: 아, 재밌습니다. 거미 때문에 자동차가 리콜된 사연이 있었어요.
0: 그래요? 뭔가요? 네.
1: 지난 2011년 미국에서 마스다 6라고 하는 중형 세단 휘발유 차에
0: 예.
1: 거미줄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0: 아, 이 차에만요?
1: 그 차에만.
0: 희한하네요.
1: 그래서 리콜한 적이 있는데 네. 대체 거미줄이 어디에 발생하느냐를 봤더니 연료 탱크에서 보통 연료가 있으면 그 휘발유 유증기가 발생을 하거든요.
0: 네.
1: 이 유증기를 밖으로 보내지 않고 잘 모았다가 어차피 유증기도 일종의 에너지니까 엔진으로 다시 보내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증발가스 제어기라고 해요.
0: 예.
1: 이렇게 모아둔 유증기가 엔진으로 가려면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1: 그 통로에 거미가 모여서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줄이 모여가지고 통로를 막으니까 연료 탱크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변해서 탱크에 미세한 균열이 갈 수 있다. 그러면 기름이 새거나 화재 위험성이 발생하니까 리콜해라.
0: 예.
1: 그래서 리콜했어요.
0: 아니 너무 신기한데요? 아니 거미가 왜 일단 자꾸 글로 간 거예요?
1: 거미가 글로 왜 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0: 거미한테 안 물어봤어요?
1: 아, 거미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 아하. 거미야 얘기 좀 해봤더니 난 거미야.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근데 알고 봤더니 수많은 거미 중에서도 노란 주머니 거미가 있는데 이 거미가 휘발유 냄새를 엄청 좋아한대요.
0: 아, 그 냄새가 좋았구나. 네.
1: 근데 이제 미스터리는 뭐냐면 그러면 이 증발 제어기는 모든 차가 다 갖고 있는데
0: 예.
1: 왜 하필 그 차만?
0: 그러니까요.
1: 그 차에만 들어가느냐.
0: 네.
1: 이 점은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한 대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대가 돼가지고 리콜이 됐다는
1: 그
0: 거잖아요.
1: 차만.
0: 야, 희한하네요.
1: 추측하기로는 예. 아마도 해당 차가 비교적 통로까지 들어가기 좋은 틈새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아무튼 이때 리콜을 했어요.

0: 네.
1: 막아야지 못 들어오게. 어떻게 막았냐면 일단 거미줄을 제거하고 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
0: 예.
1: 그런데 흥미로운 건 3년 뒤에 똑같은 증상으로 또 리콜을 해요.
0: 거미 또 들어왔어요?
1: 거미가 차단막을 뚫었습니다.
0: 어머, 무슨 일이야.
1: 그래서 거미줄을 또 쳐요.
0: 네.
1: 그래서 제조사가 이때는 어떻게 리콜 했냐면 안 되겠다. 차단막 뚫고 들어오니까 아예 연료 탱크 압력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위험을 알리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차단막을 뚫어도 들어오니까 그냥 연료 탱크 압력을 우리가 모니터링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는 걸로 했는데 이 문제로 실제 화재나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제조사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왜 하필 우리 중형 세단에만 이렇게 노란 주머니 거미가 방문하냐. 본인들도 모르겠대요.
0: 이유를 모르니까 더 당혹스러울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나마 이제 확실한 건 이 노란 주머니 거미는 휘발유에서 나오는 탄화수소 냄새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해당 차의 어느 부분에선가 휘발유 냄새를 많이 풍기는 곳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만 하는 겁니다. 근데 우스갯소리로 이 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이탈리아 피아트라는 자동차 회사에 스파이더라는 차가 있는데
0: 예.
1: 그 차를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차명이 거미인 거죠.
0: 거미와 좀 인연이 있네요.
1: 거미하고 인연이 많아요. 그래서 노란 스파이더가 자동차 스파이더에게는 안 가고 오로지 중형 세단으로 몰린 일을 두고 해당 차 중에 거미 동호회다. 이런 얘기도 나돌았는데 어쨌든 이 노란 주머니 거미는 그 회사의 중형 세단을 너무 사랑합니다.
0: 야, 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얘기는 또 어떻게 이렇게 찾으시는지 너무 흥미롭게
1: 찾아낼 수 있어요.
0: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댓카였습니다.
2: 여러분은 지금 모빌리티의 모든 것 MBC 라디오 차카차카를 듣고 계십니다.
0: 한 주간 관심을 끌었던 이슈를 살펴보는 차카차카 핫클릭 시간입니다. 미디어팬 김현지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첫 소식 바로 볼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만 일단 이달 말 끝나기로 예정된 개별 소비세 인하 소식이 있다고요.
3: 네, 신차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달이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네.
3: 개소세 인하는 2018년부터 경기 부양과 소비 진작을 위해 여러 차례 연장돼 왔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번에는 종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0: 예.
3: 현재 승용차 개별 소비세는 기본 세율 5%에서 3.5%로 낮춰져 있는데요. 정부가 추가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6월 30일까지만 적용이 되고 7월부터는 다시 5%로 돌아가게 됩니다.
1: 업계에서는 이번에 종료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어요?
3: 네. 지금 일단 그렇습니다.
1: 그래요? 제가 예측하건대
3: 네.
1: 가봐야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정말 종료가 된다면 지금 나 새 차 사려고 계획 중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빨리 사야 되나? 그런 생각 하겠죠?
3: 그렇죠. 만약에 인하 조치가 정말 끝난다면 6월 이내에 차를 구매하셔야 개소세 혜택을 보실 수 있는데요.
1: 그렇죠. 네.
3: 중요한 건 계약일이 아니라 출고일입니다.
1: 그렇죠.
3: 6월 안에 계약을 했더라도 차량 인도가 7월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인하된 세율을 적용을 못 받습니다.
0: 그래요.
3: 그래서 요즘 영업 현장에서 6월 안에 출고가 가능하냐는
1: 그러겠네요.
3: 문의가 엄청 쇄도한다고 합니다.
1: 지금 계약할 테니까 6월 안에 무조건 빼줘.
0: 그렇네요.
1: 7월에 나오면 나 세금 더 내야 되잖아.
3: 맞아요.
1: 그런 얘기 하겠네요.
0: 이게 뭐 비율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종료가 되면 체감되는 변화가 큰가요?
3: 개소세는 차량 가격에 직접 반영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꽤 큽니다.
1: 얼마예요?
3: 개소세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인데요. 개소세와 연동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소비자는 차량 한 대당 최대 143만 원의 세금 부담 완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실제 출고가는 안 오르더라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구매가는 상승하게 되는데요. 요즘 차값이 또 엄청 올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면 체감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1: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그런 프로모션 하겠네요. 출고 관계없이 지금 계약하면 출고가 7월에 이루어져도 늘어나는 부담은 저희가 할인해드릴게요. 이런 거 하지 않아요?
0: 그럴 수 있겠네요.
3: 맞습니다. 다양한 지금 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개소세 종료 가능성과 맞물리면서 이제 다양한 할인, 금융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소세 인하 종료 우려 때문에 차를 급하게 사려는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업체는 또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달에 할인 조건들이 많이 붙었는데 할인액만 볼 게 아니라 취득세, 보험료, 금융이자, 선수금, 월납입금까지 포함한 총 구매 비용

0: 내용을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당장은 싸 보여도 전체 나비백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1: 네, 지금 차를 새로 사시려는 분들께요?
2: 아니, 그러니까 네. 차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서.
1: 그러니까요. 그분들한테 조언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정리해 주세요.
0: 네, 6월은 분명 신차 구매에 유리한 조건이 많은 달인 건 맞습니다. 다만 무조건 지금 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네. 출고 가능 여부, 실제 할인 조건, 총 구매 비용을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개소세 종료가 우려된다고 급하게 차를 사지 마시고 내게 필요한 차를 적정한 조건에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1: 네. 일단 7월 첫 주 진짜 이 개소세 인하가 종료됐다는 소식을 가지고 오실지 지켜보면서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을 또 방문을 하면서 큰 화제였잖아요. 이번 방안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0: 네, 젠슨 황 CEO가 지난해 10월 이후에 7개월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는데요. 이번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현대차 그룹 등 주요 기업들과 잇따라 만나면서 AI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단순한 친선 방문이라기보다는 AI 반도체로부터 로보틱스, 모빌리티, 데이터 센터까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범위를 넓히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2: 젠슨 형님 모셨다 그래가지고 연락해가지고 차카차카 한번 나오시라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연락처가 없었어요. 여기 안 오시고 그래서 여기저기 기업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0: 네.
2: 그 기업별로 어떤 논의를 했어요?
0: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는 인공지능 반도체의 필수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 협력 강화가 핵심이었습니다. LG전자와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수적인 냉각 기술 공조 시스템 부문에서 협력 가능성이 주목을 받았고요. 현대차 그룹과는 자율주행, 로보틱스, 인공지능 팩토리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가 주요 화두였습니다.
1: 김현지 기자도 현대차 그룹 사옥 방문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분위기 어땠나요?
0: 네, 저는 직접 양재 사옥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네. 정의선 회장이 정문까지 직접 나와서 맞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 새 단장을 마친 사옥 로비를 함께 둘러봤고요. 황 CEO는 사옥 로비를 둘러보면서 직원들 사인 사진 요청에 일일이 화답하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2: 그럼 그 두 회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미래 기술 협력을 논의한 거예요?
0: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차량과 센서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AI 반도체와 자율주행 컴퓨팅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보틱스인데요.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 휴머노이드와 피지컬 AI 분야를 키우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최근 로봇용 AI 플랫폼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AI 팩토리인데요. 생산 공정과 품질 관리, 설비 운영까지 AI로 최적화하는 스마트 공장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런 협력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좀 체감하게 될까요?
0: 당장 도로 위에 완전 자율주행차가 등장한다던가 이런 수준은 아니고요. 다만 차량이 주변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나 주차 보조 기능이 한층 자연스러워지는 변화 정도를 체감할 것 같습니다. 또 차량 안 음성 비서나 인포테인먼트 기능도 AI 기반으로 더욱 똑똑해질 수 있고요. 공장에서는 AI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가 확대되면서 생산 효율과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지금까지 차카차카 핫클릭 미디어팬 김현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희는 윤수일 밴드의 아름다워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같은
1: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 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 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희 스타이스 입구 금강 자동차 2825488.
2: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기쁘다 전문카 오셨네 시간입니다. 이제 곧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가 오겠죠?
1: 이미 해외에는 왔잖아요. 이미 시작된 거죠.
0: 그렇죠.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면 이게 그러니까 뭐 사고를 내거나 그럼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건가요?
1: 그러니까 이런 게 늘 궁금하죠.
0: 예.
1: 그래서 모셨어요.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의 최지혜 책임연구원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 사무국 최지혜 책임연구원입니다.
1: 아, 예,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2: 네.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1: 예.
2: 사고 관련 정보를 피해자, 제작사, 보험회사 등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한 위원회입니다.
1: 예.
2: 주요 업무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조사, 사고에 대한 연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0: 사실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가 아직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차 어느 정도가 돼요?
2: 현재 국내 자율주행 자동차는 기술 개발 단계로
0: 네.
2: 정식으로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0: 예.
2: 다만 기술 개발과 다양한 서비스 실증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2: 현재까지 일반 자동차 제작사 그리고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 다양한 자율주행 업체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560여 대 정도 허가를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도시 전역에서 자율주행 운행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실증 도시가 조성돼 약 200여 대의 자율주행 차가 대규모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1: 이곳이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2: 예,
1: 운행될
2: 맞습니다.
1: 예정이죠. 자, 그러면 지금 대략 한 560대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2: 네.

0: 2022년부터 사고가 조금씩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예, 맞습니다.
0: 건수가 얼마나 돼요?
1: 사무국이 정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2022년부터 집계를 보면
0: 예.
1: 올해 5월까지 총 192건의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2: 예. 자, 그럼 우리 사고 얘기 좀더 나눠볼까요?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유형과 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뭔가요?
1: 국내에서는 특히 후방추돌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0: 네.
1: 직진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전환될 때 자율주행 자동차가 급제동해서 후방추돌하거나
2: 예.
1: 회전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예상하지 못해 추돌하는 등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수적으로 운전하며 발생하는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러한 유형의 사고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으킨 게 아니라 인간 운전자가
1: 네.
0: 자율주행차의 이동상을 예측하지 못하여 추돌한 사고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인간에게 더몇대몇 따지면
1: 네.
0: 인간에게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지는 거겠네.
1: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지금 보험회사에서 하고 있는 과실비율 인정 기준이 있을
0: 그러니까.
1: 건데,
2: 예.
1: 그 기준의 틀을 가지고 이제 과실비율이 책정이 될 겁니다.
0: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어떤 순서로 이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일반 자동차 사고하고 크게 다른 점은 사실 아직은 없는 거 아닌가요?
1: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여기까지는 일반 자동차와 절차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0: 예.
1: 이후 보험회사가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조사를 개시하고 사무국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장착된 각종 기록장치의 데이터와 자율주행 시스템 알고리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사고 조사를 수행합니다.
2: 네.
1: 조사가 완료되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종결 처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조사위원회는 제작사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 권고를 하고 자동차에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결함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 사고와 크게 다른 점은 자율주행 자동차 피해자, 그리고 해당 자율주행 자동차의 제작사, 또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위원회가 수집한 정보와 조사 결과 등을 요청해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0: 그러니까 이제 그 절차를 보면 사고가 나면 사고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1: 네.
0: 그 조사 결과를 이해 당사자들이 다볼 수가 있는 거고.
1: 예, 맞습니다.
0: 그러면 사고가 나서 1차적으로 피해자한테 보험금은 보험사가 지급을 하는데
1: 네.
0: 그럼 보험사는 내가 지급한 보상금을 어딘가에 구상을 청구해서
1: 네.
0: 받아내려고 할거 아니에요.
1: 네.
0: 그때 조사위원회 결과를 보고 아 이게 자동차의 결함이다라고 하면 자동차 제작사에다가 요구를 할 거고
1: 네.
0: 그다음 운행자의 실수다 그러면 운행자에게 요구를 할 텐데
1: 네.
0: 이때 제작사는
1: 네.
0: 제가 궁금한 건 이때 제작사는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의 뇌처럼 이식한 그 소프트웨어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1: 그 자동차의 결함이라고 할 때,
0: 네.
1: 그 시스템에 그 문제가 있었을 경우가 있고,
0: 네.
1: 또 자동차 자체에 그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느 부분이 더 주요한 사고 원인으로 기여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보험회사가 자동차 그 소프트웨어를 만든 그쪽에 구상을 청구할 건지, 아니면은 그 하드웨어를 만든 제작사한테 청구할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0: 그러니까 뇌는 정상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2: 예.
0: 팔다리가 잘못 움직였을 때는
1: 네.
0: 제작사 자동차 제작사에다가 구상을 청구하고
1: 네.
0: 그런데 팔다리는 멀쩡한데 얘가 뇌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1: 네.
0: 사고가 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회사에다가
1: 네.
0: 구상을 청구하고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로군요.
2: 네.
0: 그러면 구체적인 사고 처리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일단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보통 어디에 무게중심을 둬야 될까요?
1: 네. 현재까지 발생한 사고 현황을 보면 특정 몇 가지 원인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0: 어려워요?
1: 네.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도 있었고
0: 네.
1: 신호등화 같은 인프라 오류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내부에 탑승한 승객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 등 차량 내부와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0: 신호등 같은 인프라 오류는 어떤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신호가 제때 작동을 하지 않거나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얘가 인식을 못해서 무언가 사고가

0: 한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하나요?
1: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직진 주행을 하고 있다가 교차로를 초록색 신호에 따라서 이제 통과하는데 신호등이 잠깐 1초 정도 깜빡거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0: 신호등 자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1: 네. 인간이라면은 이제 적당히 주변 상황을 파악하면서 이제 진행할 텐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그 규칙을 철저히 지키다 보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정차를 하게 됐습니다.
0: 초록불이 잠깐 깜빡였다고 신호 꺼졌다 나서야 된다. 그럼 뒤따리던 정하나는 쟤 왜 쓰는 거야?
2: 그렇죠. 그리고 전방 주시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는 또 사고가 날 수 있죠.
0: 그런 경우보다 사고가 나는군요. 예를 들면 또 내부에 탑승한 승객 부주의로 인한 사고. 승객 부주의는 어떤 사례가 있어요?
1: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직까지는 인간답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운행을 하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그 급제동이나 급정거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자동차 버스 내에 탑승한 승객들이 이제 하차를 위해서 미리 주행 중에 일어났다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전방에 불특정 물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급제동 시에 이제 그 내부 탑승객이 흔들리면서 그 내부 구조물과 부딪혀서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0: 내리겠다고 미리 벨 눌렀는데. 그쵸. 우리 보통 이제 다 차 정차하면 나오세요. 그래도 먼저 가지 않아요? 버스에서?
2: 그럼 묻혀요. 무조건 그러니까. 일어나서 카드 미리 찍고 나가려는 티를 팍팍 내줘야 내릴 수 있어요.
0: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옛날에 그쵸. 버스기사 아저씨들이 빨리빨리 안 내린다고 뭐라 할까 봐.
2: 맞아요.
0: 근데 사실 자율주행 버스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습관이 남아서 그런 경우에 이제 급정거돼서 승객이 다치는 경우가 있군요.
2: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만약에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어요. 자율주행 기능으로.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났어.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져요?
1: 경찰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상황이긴 해요.
0: 경찰도 답변은 애매하게 안
1: 한데 그 레벨 3라고 칭하는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의 자율차의 경우 운전자는 언제든지 운전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탑승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레벨 3가 선택적으로 인간 운전자하고 로봇 운전자하고 야 로봇아 네가 해라. 야 내가 할게. 이런 경우는 여전히 인간에게 감독 책임이 있으니까 술 먹고 예를 시켰더라도 감독자가 술 먹은 것 자체가 잘못이야 라고 해서 인간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레벨 4로 가서 난 운전 아예 안 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사고 나면 레벨 4를 제작한 제작사나 아니면 그 시스템을 만든 소프트웨어 회사나 그쪽에서 책임을 지겠죠?
1: 그럴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0: 왜냐하면 드라이버가 아니니까 드라이버가 아니잖아요. 그냥 패신저잖아요.
1: 네. 저희가 술을 먹고 택시를 탔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범칙금이 부과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0: 그럼요. 술 먹고 버스 탔다고 저한테 부과하면 안 되죠.
1: 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율주행 차 시대 빨리 오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2: 걱정이 되는데요. 뭔가 불안해지는데. 자 그러면 자율주행 차끼리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 그에 대한 책임 비율은 또 어떻게 돼요?
0: 이게 제일 사실 관건이죠.
2: 네.
1: 현재로서는 일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시스템의 개입 정도와 차량 그리고 인프라 결함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사고 책임 TF를 운영하면서 손해배상 책임 분담 구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 분담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나면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책임과 보상 기준도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이런 가이드는 언제 마련이 돼요?
1: 지금 이제 막 TF가 구성돼서 운영이 시작됐고 이제 그 내년 정도에는 마련돼서 그 가이드가 배포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0: 여기서
1: 있습니다.
0: 여기서 이제 가이드가 배포된다는 거는 이제 그 가이드에 따라 가지고 이제 책임 부담 쉽게 말하면 몇 대 몇 만들어지는 거죠.
1: 네.
0: 로봇 책임 얼마? 자동차 회사 얼마? 그다음에 운전자 얼마? 야, 복잡하겠네요. 이거 수많은 케이스를 다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1: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사고 조사 위원회에서도 그 사고 책임 TF에 참여를 해서 어떤 유형들의 사고들이 주로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0: AI로 다 만들어야 되겠다.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2: 그러니까요. 이미 뭐 처리가 된 구체적인 사고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와 처리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궁금한데요.
1: 네. 자율주행 자동차가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0: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1: 네.
0: 자율주행 자동차는 차선 변경을 위해 옆 차로에 일부 진입했으나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인지한 뒤 차선 변경을 계속할지 취소할지 반복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2: 고민하는 사이에 누가 들이받았군요.
0: 네. 자율주행 자동차가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기능이 안정적으로 구현되지 못한 점이 주요 이제 사고 원인 중 하나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2: 예.
0: 다만 상대 차량의 과속도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 70%, 일반 차량 30% 과실 비율로 처리가 됐었습니다.
1: 네, 도로 통제나 긴급 차량 출동 등으로 인한 돌발 상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또 어떻게 되나요?
0: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고가 실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습니다.
2: 네.
0: 자율주행차가 사거리 교차 진입 중이었고 소방차는 긴급 출동 중이라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적색 신호에 역주행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2: 네.
0: 이때 이제 소방차가 자율주행 자동차 측면을 들이받아서 승객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2: 네.
0: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지는 않았는데
2: 예.
0: 이 사고로 해당 제작사의 운행 차량 50%를 감축 운행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긴급 차량과 돌발 사고는 없었지만 사고 발생 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 과실만 따질 그런 기존의 사고와 달리 시스템의 인지 그리고 판단 능력까지 함께 검토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2: 저도 이제 이 사고를 대해서 조금 알거든요.
1: 네.
2: 근데 이제 그때 소방당국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냐면 소리를 들으면 다 비켜줘야 되는데 얘가 안 비켜가지고 일단 추돌사고가 났잖아요.
1: 네.
2: 그래서 출동시간이 늦은 거예요. 그러면 긴급하게 저 사람은 골든타임이 필요한데
1: 예.
2: 이때의 부상 정도로 그칠 수 있었는데 이 사고 때문에 늦게 출동해서 신고자가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중상으로 발전됐을 경우 야 이때 이 책임을 누가 지냐.
1: 그러니까요.
2: 그래서 논란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2: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긴급 상황이 생기면 자율주행차를 통제를 해야 될 텐데 통제하는 방법은 지금 어떤 게 쓰이고 있어요?
0: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급 출동 차량들을 뭐 양보해야 되는 이런 긴급 상황이 네. 생긴다면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2: 네.
0: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긴급 상황이 대응이 가능하다면 스스로 상황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운전하라고 요청하면 운전자가 직접 운전에 개입해서 상황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없는 수준의 자율주행 자동차이거나 아니면 운전 전환 요구에 운전자가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세 번째 방법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는 속도를 줄이고 비상전멸 등을 전멸해서 정지하는 등의 위험 최소화 운행 기능을 작동해야 됩니다.
2: 좀 전에 긴급 상황 대응이 가능하다면 스스로 상황에 대응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요? 예를 들면 얘가 오디오 센서가 있어서 이거는 지금 긴급 출동 자동차의 경찰차다. 또는 이건 소방차다. 사이렌 소리가 다르니까 그걸 인식해가지고 미리 피해주는 기능을 넣는다든가 그런 걸 얘기하나요?
0: 네. 뭐 제작사마다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울지는 이제 제작사가 결정한 네. 부분이기는 한데 뭐 인간 운전자처럼 뭐 갓길로 피해준다거나 뭐 편향주행으로 이제 긴급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주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미국에서 보니까 자율주행차가 어쨌든 사람이 없으니까
1: 네.
2: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1: 그래서
2: 내가 위급하다고 본인이 위급하다고 느낄 때
1: 네.
2: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스스로가 내가 지금 판단이 너무 어려워. 나 지금 고장 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경광등을 달게 해달라고.
1: 스스로.
2: 네. 그럼 내가 스스로 경광등을 작동해서 내가 긴급 자동차가 되어서 내가 빨리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내가 집에 가겠다. 이런 시스템을 하게 달라고 요구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신박하잖아요.
1: 진짜 신박하네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네요.
2: 그렇게 보면 이제 어쨌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는 해외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이제 늘어날 텐데 운전자나 보행자나 탑승자가 좀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보행자 관점에서 보면 저게 사람이 탔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0: 이 부분은 사고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에 신호등이 일시적으로 소동되면서 자율주행차가 교차로 내에서 정차를 하고 후행하던 차량이 자율주행차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위험 상황에서 인간보다 굉장히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차량의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를 하면서 주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전방에 불특정 물체를 감지하고 감속하던 중에 하차를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난 승객이 차실 내부 구조물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안전을 위해서 급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율주행 버스에 탑승한 승객은 주행 중 내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그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시범운행하잖아요.
0: 네.
2: 자율주행차가. 그러면 거기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율주행차라고 표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1: 예.
0: 네.
2: 그 차를 보면 뒤에 거리를 멀리 두고 그렇게 가야 되겠네요.
0: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2: 인간 운전자의 엄청난 양보와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군요.
1: 네, 끝으로 방송을 통해서 꼭 알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0: 네. 국내 자율주행차는 기술 개발 단계로 다행히 아직까지는 대형 인명 피해를 동반한 중대 사고는 없었습니다.
2: 네.
0: 다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될 자율주행 실증 도시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고가 발생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원회에서도 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 구축, 또 관계 기관 협력 등을 통해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는 경찰과 보험회사 그리고 기술개발 자율주행 업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신속하게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자율주행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고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이제 결론으로 보면 이용자나 관점에서 보면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로보택시를 이용하든 자율주행 기능을 내가 돈 주고 사든 그런 결정을 손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지금의 위원회 활동이 아주 중요하겠네요.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주는 사례로 만들어질 테니까.
0: 네.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열심히 활동을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지혜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0: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방송 못 들으신 분들 다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31가지가 있습니다.
1: 차가차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언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차카차카를 빌려드릴 시간입니다.
0: 오늘은 0765님께 빌려드립니다.
1: 우리 집 할멈은 왕 초보 운전자인데 차카차카를 너무 사랑해서 영감인 나도 질투할 정도입니다. 덕분에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딸 정도예요. 오. 차카차카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해요. 하십니다.
0: 할머니 감사합니다. 차카차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영감님이 질투가 날 정도라니까 이제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닌지 좀 걱정이 되네요.
1: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건칼럼님 네. 아내가 자동차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뭐 정비소 가기 전에 미리미리 좀 대비도 하고 점검도 하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0: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 제가 혼자 챙겨야 했던 거를 관심 갖고 같이 해주면 제가 안 챙겨도 되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1: 0765님도 아마 딱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0: 은근히 자랑하신 거예요. 네, 부럽습니다.
1: 정비뿐 아니라 세차도 다정하게 함께 하시라고 세차용품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차카차카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주소와 이름 남겨주세요. 오늘 끝곡 동물원의 해화동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0: 즐거운 주말입니다. 안전운전하시고요. 지금까지 권용주
1: 정다희의 차카차카였습니다. 차카차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

0: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주사 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 인대나 인공 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현재 시간 12일 TV 연설에서 미국과의 합의가 최종 단계에 들어갔으며 최고 지도자와 이란 최고 지도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양해각서가 모든 전선의 분쟁을 끝낼 것이라며 이란과 미국은 47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주권과 통치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협상의 최종 단계가 완료되는 대로 서명, 발효될 것이며 서명은 디지털 방식으로 원격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잠정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가 이행되면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핵시설 해체, 핵물질 폐기 및 반출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현지 시간 12일 밝혔습니다. 이란의 핵 포기는 무기한이며 미국은 이란의 약속 이행에 맞춰 이를 검증하고 동결자금 지급과 제재 해제 등 경제적 보상을 단계적으로 준다는 내용이 잠정 합의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란은 핵무기를 무기한으로 획득 또는 개발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며 대신 민간용 원자력 발전은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연속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6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5원 내린 2,009.9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가도 지난주 대비 0.3원 하락한 2,004.8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주말을 앞둔 어제 저녁 다시 규모를 키웠습니다. 평일 동안에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주축을 이루었